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IRNA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이란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란 측 제안의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현지 시각 1일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회사 대표 그리고 홍콩 및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 회사들입니다. 국무부는 또 이란 석유 제품 운송에 관여한 영국, 파나마, 홍콩 선적의 선박과 선박 관리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 영덕 고속도로 청주 방향 화선 아들목 인근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또 네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 10분가량 통제됐다가 밤 1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이와 함께 인천 연수갑 박종진, 인천 계양을 심왕섭, 광주 광산을 안태욱, 울산 남구갑 김태규, 경기 하남갑 이용, 제주 서귀포 고기철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 양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지구는 공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휴 둘째 날 대전과 경북을 찾아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아이조아 대축제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부산과 경남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험지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EU가 우리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중동전쟁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채 9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채 9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은퇴, 먼 미래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뭐 20, 30대한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40대, 50대에게도 과연 먼 미래일까요? 그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또 생각보다도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노후 준비라는 거대한 숙제를 좀 풀어보기 위한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이 책의 저자인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거 또 색다른 분위기에서 뵈니까 좋네요.
0: 그렇죠. 돈줄 상담소 막 같이 하다가 요거 이제 별책 브록으로.
1: 네네.
0: 근데 또 이번에 신간을 내셨기 때문에.
1: 예예. 예.
0: 50부터 노후를 준비해도 됩니까?
1: 퇴직을 10년 정도 앞둘 때가 노후 준비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왜냐하면은 20, 30대들도 노후 준비 걱정하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 준비가 과연 진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될 거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왜 어려우냐면요.
0: 네.
1: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중요한 일은 안 긴급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안 긴급하잖아.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20, 30대들한테 노후 준비 그럼 아우 중요하죠. 근데 20, 30대한테 노후는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은 아니잖아.
0: 예.
1: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긴급한 일을 하고 긴급한 일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서 중요한 일을 내일로 계속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노후 준비하는 것은 저는 20, 30대의 삶을 잘 사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드렸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네. 내가 노후를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시작할 나이가 저는 퇴직 10년 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50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0: 사실 50부터는 좀 긴장이 되는 나이이기도 해요.
1: 그렇죠.
0: 생각을 하면
1: 딱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5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진짜 노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0: 사실 일찍 시작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1: 그렇죠.
0: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1: 맞아요.
0: 사실 왜 막상 노후 준비하라고 하면 중요성은 아는데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후 준비에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노후 준비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자꾸 준비가 안 되고 시작이 안 되고 스타트가 안 될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 또는 뭐 종잣돈 모으기, 뭐 어디 이사 가기, 차 바꾸기 이런 거는 딱 내가 목표로 하는 순간 금액이 딱 나오죠. 근데 노후 준비, 자 노후 준비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얼마 있으면 돼?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얼마 있으면 되는지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정확한 목표가 안 나오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 무슨 과를 갈 거야 라고 뭐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친구는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점수 나오는 대로 가 뭐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 목표가 있는 친구들보다는 잘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의 시작을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산출하기 또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기. 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노후 준비 중요하지. 말만 하는데 재테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 통장이 돈이 안 늘어나네. 이런 차원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갖고 그럼 나는 내가 언제 은퇴하게 될 텐데 은퇴할 때 생활비가 현재 화폐 가치로 얼마 들 거구나. 라는 거를 계산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0: 그러니까 막연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실행 가능하다라는
1: 맞아요.
0: 말씀. 저희가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좀 키워드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안정된 노후입니다.
1: 맞아요.
0: 누구나 이제 바라는 건데 네. 그러면 안정된 노후란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만 있다라고 되는 건 또
1: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안정된 노후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된 노후의 개념이 뭘까?
0: 네.
1: 무조건 내가 쓰고 쓸 생활비만 다 문제없이 나오면 되는 거냐? 물론 뭐 그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안정된 노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의 세 가지의 이유.
0: 세 가지?
1: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안 변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변하는 거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0: 네.
1: 예, 불확실성,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데 세 가지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첫 번째 뭐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우리 이대호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노후, 나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뭐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뭐 내가 거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무리를 해서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 내고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노후에 과연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서울인데 내가 네. 사는 동네야. 내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집값이 좀 비싸. 아, 참 좋다. 여기 사니까 너무 살기 좋고 내 아는 친구나 나의 모든 공동체도 다 여기 있다. 근데 내가 과연 나이 먹어서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그렇죠. 주거지의 불변이 첫 번째 안정된 노후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에는 소득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많이 더 강화된다.
1: 강화된다면.
0: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사는 곳 말고요.
1: 두 번째는 또 뭐가 불변이냐면 사람들이 노후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보고 아 돈을 되게 적게 쓰시는구나. 이걸 보고 우리도 노후에는 그냥 돈을 조금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활 수준, 우리의 소비가 안 변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정도의 소비 수준이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는 곳이 불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쓰는 씀씀이가 불변이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씀씀이는 내가 지금 5일 정도 회사를 가고 이틀 정도 여가생활을 보내면서 생활하는 씀씀이가 맞냐.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생활을 하는 씀씀이가 맞냐. 그 여가생활을 7일 내내 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지금 씀씀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변이라는 거죠.
0: 오히려 노후에 그렇게 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씀씀이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다. 세 번째는 자산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대한민국이 그 주택연금이 올해 3월에 개정이 일어났잖아요. 뭐 보증료도 좀 다운시켜주고 금액도 3.1% 정도 상승시켜주고 이렇게 주택연금이 참 네. 좋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연금의 인기가 그렇게 그닥 높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주택연금 하고 나서 집값 오르면 어떡하냐. 물론 집값 올라도 연금액은 안 변하지만 나중에 내가 사망하고 나서 그 내가 주택연금으로 받았던 이자와 생활비와 그 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남는 차액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은 한다고는 하지만
0: 네, 네, 할 수 있다고.
1: 자꾸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택연금이라는 건 영모기지론이라 그래서 결국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가 생활비를 쓰는 거니까 지금 집에 대한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내가 소위 말하는 벽돌 한 장씩 빼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 사는 곳이 그대로이면서 사는 생활 수준이 그대로이면서 자산은 뭐 늘진 않아도 줄지 않기를 원하는 안정감 이게 사람들은 자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국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50km, 100km 동안에 주유소가 나올 주유소가 없는데 나는 기름이 바닥에 났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변이 되는 노후가 진짜 안정된 노후인데 제가 책에다가 얘기한 건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0: 네.
1: 아, 지금 들어보신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안 변해야 되네. 라고 머릿속에 동의를 하시고 고정관념으로 꽉 채워서 나 그러면 이제 사는 것도 그대로 해야 되고 난 돈도 안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소비도 그대로 써야 돼. 라는 잣대로 노후 준비를 하면 힘들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아.
1: 이거에 대해서 유연해질 연습이 필요하다. 50세부터. 왜? 내가 사는 곳, 뭐 사는 곳을 굳이 거기 꼭 살아야 돼? 나 조금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유연해져야 되고. 두 번째, 소비는 내가 옛날에 막 골프 치고 뭐 맨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으쌰으쌰 회식도 하고 그랬지만 난 뭐 노후에는 그냥 걷기, 자전거 타기 이걸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 그거 어차피 뭐 자녀들에게 뭐 내가 돈이 많다면은 물려주겠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쓰고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 유연해져야 노후 준비가 되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딱 기준으로 너 소비 수준도 그대로 가야 되고 집도 그대로 거기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통장에 자산이 줄어도 안 되고 이 잣대가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갖다 대고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다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아
0: 안 되겠구나.
1: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을 미리부터 마음 먹어라. 요 세 가지 관점으로 해라. 유연하게 해라.
0: 그러게요. 그 소비의 불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비를 좀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더 이제 절약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나이 들고 나서는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것도 너무나 막연한 기대고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건 거의 뭐 자녀 교육비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자녀 교육비하고 대출을 좀 많이 은퇴 전까지 갚았다면 대출 이자 정도 줄어들 수 있죠. 나머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이제 자 책을 앞에다 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 읽으면서 지금부터 내가 노후 준비의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노후 생활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후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돈출 상담소에도 한두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부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쓰는 한 달의 월 생활비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거와 교육비, 예, 대출 이자와 교육비를 빼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자녀분이 세 분이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좀 그렇죠. 어리긴 한데 교육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0: 나갈 때죠. 한참.
1: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빼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그 남는 순생활비에 곱하기 1.5에서 2 정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진짜 노후 생활비가 나온다.
0: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 원리금 빼고 교육비 빼고 거기다 1.5나 2를
1: 곱하라. 1.5나 2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5나 2를 곱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거
0: 뭐 더 많아요?
1: 왜 더 많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0: 네.
1: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돈 쓸 틈을 안 주잖아요. 회사에 너무 감사해야 된다. 네,
0: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네.
1: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도 물론 모바일 쇼핑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가 너무 감사하게도 나의 지갑을 닫을 수 있는 그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은퇴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돈을 쓰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1.5에서 2 정도. 왜냐하면 소비 수준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0: 미리 또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몇 억이면 될까? 5억이면 될까? 막 이런 식으로.
1: 맞아, 맞아.
0: 이거는 타당할까요?
1: 사람마다 다른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0: 예.
1: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퇴직을 했는데 와이프분이 또 돈을 벌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동안에는 월급을 받으면 뭐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700, 800 굉장히 고소득자였는데 그걸 다 줬대요 옛날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350만 원만 줘라. 퇴직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근데 이분이 노후에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하고 뭐 이렇게 회사 상품 가입했던 거 이런 거 5억을 가지고 나와서 5억 원이라 5억이면 진짜 노후 자금으로 진짜 큰 돈이죠. 굉장히 그죠? 이 5억을 가지고 350만 원을 매달 주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0: 네네네네.
1: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5억이 엄청 큰 돈이

0: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이거를 5억을 은행 다니셨으니까 어떤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이 넣기는 좀 그렇고 그냥 한 3% 정도 수익률 나오는 그런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데다가 맡기시고 350을 계속 꺼내서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다가 보니까 원금이 너무 팍팍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3%라고 그래 3% 그러니까 3%밖에 안 돼서 그랬겠지. 너무 팍팍 떨어지더래.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야, 이런 상태로 가면 3%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1: 네.
0: 몇 년 버틸까? 몇 년 버틸 것 같습니까?
1: 10년대 초반? 얼마 오래 못
0: 얼마 못 가죠. 60세 은퇴를 했는데 350씩 뽑았으면 1년에 4,200씩 뽑아야 되고 얘가 이자가 늘어난다 그래도 3%밖에 안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매년 1.5에서 2%는 생긴다.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73세까지밖에 못 버티고 74세부터는 마이너스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13년 버티는 거야. 5억 갖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1: 그렇죠.
0: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선배가 투자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1: 은퇴한 이후에.
0: 은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1: 투자를요.
0: 투자를. 그러니까 뭐 은행원이니까 투자를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하진 않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 평균 수익률을 6%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보다 두 배 수익률로 올려보겠다. 근데 요즘 같으면 6% 1년에 만들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니, 그러니까 어렵진 않을 것처럼
1: 뭔가
0: 보이죠.
1: 뭔가 증시가 좋을 때는.
0: 좋을 때는. 근데 이게 평균으로 매년 10년, 20년을 6%를 낸다는 거는 그쵸. 또 그렇게 아주 또 수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6%로 계산을 해봤대요.
1: 네.
0: 6%씩 꽃감 빼먹듯이 350만 원을 계속 뽑았으면은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자기는 내심 어떤 기대를 했냐면 3%보다 수익률이 두 배 올라갔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엑셀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을 두 배로 올려서 6%가 돼도 늘어나는 건 고작 4년 늘어난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게 물론 긴 세월이긴 하지. 4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73세까지 버티던 5억이 수익률 두 배로 올렸더니 77세까지로 늘어나더라. 근데 왜 4년밖에 안 늘어나지? 근데 77세에도 건강한 분들 많잖아요. 요즘.
1: 그럼요.
0: 와, 그럼 이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답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는 놀고 싶은데 뭐 어디 가서 또 뭐 일을 하냐. 근데 문화센터 강연을 금융 강연을 가든 어린이집에 무슨 뭐 봉사활동을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 금융인으로서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이 겪었던 어떤 여러 경험들을 뭐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내가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어디서 일을 하면은 한 150, 200은 벌겠더라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보니까. 근데 물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어찌 뭐 이렇게 하면은 저 동료들 보면은 한 150, 200은 번대는 거지. 150, 200을 벌면 내가 그랬죠. 그럼 150, 200을 버시고 5억이라고 하는 통장에서는 돈을 200만 빼서 줘라 형수님한테. 본인이 150 번 걸 주고 200 뽑아주면은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약간 저속 은퇴 같은 거잖아요.
1: 네.
0: 그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얼마까지 버티느냐 봤더니 87세까지 버텨요.
1: 오.
0: 그러니까 수익률을 두 배로 해도 3년 4년밖에 안 늘어났던 것이 무려 13년 12년 정도가 늘어나더라.
1: 중요한 건 노후의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더 큰 리스크를 안는다는
0: 그렇죠.
1: 거니까 그보다는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0: 늦춰야죠.
1: 다른 부가소득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350만 원 물론 수익률이 막 6%, 7%, 8% 올라가면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는 나지만 어쨌든 원금을 1년에 4,200씩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 이걸 모든 걸 감당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60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했다면 60부터 한 10년 정도는 뭔가 그전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근데 이분이 그래. 내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그거 150, 200 벌려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아니 누가 뭐 돈을 안 벌면 뭐 무슨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참여를 해라. 사회활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을 때 획기적으로 늘어나잖아요. 12년이 늘어나니까.
1: 그러게요.
0: 이게 획기적이다.
1: 저속 은퇴라고 하신 거예요? 저속 은퇴.
0: 그렇죠. 저속 은퇴.
1: 저속 노화만큼이나 중요한
0: 거예요. 네. 건. 저속 노화. 그러니까 저속 은퇴를 하는 분들이 저속 노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 어른들이. 아. 일 그만두고 나니까 빨리 늙는다. 나는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늙는 줄 알았는데 내가 회사 나와보니까 일 안 하는 게 더 늙는다.
1: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0: 사회생활을 해야죠.
1: 인지활동도 하고 신체 활동도 더 많이
0: 그렇죠.
1: 하게 되고.
0: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도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한국 사회가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노후에는 돈이 전부다라고 얘기했으나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뭐 독거 노인의 문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의 문제 훨씬 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돈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완전한 은퇴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 은퇴하기 전에 반퇴소득을 만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반퇴소득이요.
0: 반퇴소득. 이게 사실은 같은 저소은퇴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돈이 생활비가 쪼달려서가 아니라
1: 네.
0: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일, 워킹을 없애지 말고 워킹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세무 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세무 공무원을 하셨는데
1: 네.
0: 은퇴하고 형님이 하는 세무서 사무실을 나가세요. 근데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자기가 나이도 있고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월화수만 내가 출근할게. 그 대신에 임금은 난 반만 줘라. 해가지고 뭐 100 얼마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렇게 다리도 불편하시고 관절이 안 좋으신데 그러면 아예 그냥 쉬시는 게 낫잖아요. 근데 쉬는 것보다는 근데 뭐 이분은 사실 개인 속사정이 있어서 약간 생계형 경제 활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내 라이프에서 워킹을 배제해버리는 것보다는 월화수만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한번 제가 돈출 상담소에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6, 굿잡 5060 프로젝트라든지 뭐 부산에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지자체별로 하는 걸 보면은 사회 공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아니면 4시간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뭐 책 정리를 한다, 공공시설 방역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줘요. 근데 내가 계산해 보면 그거 임금이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4시간 5시간 해도 뭐 1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야 내가 그거 받고 왜 하냐.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3일 정도를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소비도 줄고 조금 여가 생활비도 줄어들면서 실제로 효과는 100만 원 벌지만 150, 아하. 200만 원 버는 효과가 나온다.
1: 소비할 시간을 더 줄이면서.
0: 줄이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나머지 내가 3일 일하고 4일 여가 생활하는 동안 돈을 당연히 쓰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게 되면 여가의 질도 떨어지고, 오, 그죠? 그러니까,
1: 그쵸.
0: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5일 근무, 2일 휴식의 시스템을 바로 7일 여가 생활 시스템으로 바꾸지 말고 중간에 10년을 3일 일하고 4일 노는 시스템으로 중간 완충지대가 좀 필요하다. 이게 반퇴소득이라는 그렇죠. 거죠.
1: 물론 일주일에 한 2, 3일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걸 또 미리미리 어떤 게 있을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거예요.
0: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뭐 부분을 살짝 소개해 놨는데 지자체들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0: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는 있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풀타임 잡이에요. 나 100만 원 벌어서 안 돼. 나 200, 300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나 이건 못해. 이런 일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입맛대로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하루 3시간, 4시간의 공공사회의 공익형 일자리는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물론 뭐 돈은 당연히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또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0: 그죠.
1: 또 건강도 필수 조건인데.
0: 네, 맞아요.
1: 이거 건강도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또 만드셨네요.
0: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반퇴소득이 됐든 저소은퇴가 됐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건강은 필수인데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질량 지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게 뭐냐?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눠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숫자가 뭐 비만이냐 정상이냐 고도비만이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사실 나이 먹으면서 배가 안 나오긴 어렵죠. 저기 뭐 지방이 자꾸 늘어나고 근데 체질량 지수에서 어쨌든 이 고도비만이 아닌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딘가에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야 70, 75세까지 그래도 사회 참여형 일자리가 됐든 시니어 일자리가 됐든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는 뱃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1: 네.
0: 그게 뭐냐면 차예요. 차.
1: 차요?
0: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말고 차질량 지수가 있어요.
1: 차를 좀 작은 걸로 바꿔야 됩니까? 네.
0: 근데 이제 이런 거죠.
1: 네.
0: 차를 너무 급작스럽게 그레이드를 높이면 나중에 낮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물론 정말 은퇴하고 나서 너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과거에 기분 내려고 샀던 차가 부담스러운 거지.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줄이려니까 주변의 눈이 의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5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준비 앞두고 10년 전부터 차를 다이어트 해라. 미리 10년 전이 50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정비를 많이 잡아먹는 하마가 바로 차니까 차를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끔 다이어트를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늘 돈줄 상담소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 월 소득의 6개월치 정도 차를 타면은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은퇴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치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사라지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퇴직연금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노후준비 뭐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는 무슨 부동산이 있으면 임대 수익 같은 거가 본인의 소득인데 그 소득에 곱하기 6달 정도의 차를 타면은 노후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옛날에 타던 차니까 어떻게 팔아 못 팔니까 그냥 타는 거야 이렇게 가서는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항상 그 개념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체질량 지수처럼 차 질량 지수도
0: 예.
1: 감안을 해야 되고
0: 하나 더 있어요.
1: 차입 질량 지수는 뭐예요?
0: 차입 질량 지수가 또 있어요. 차입 질량 지수라는 거 여기 차입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영어로는 borrowing
1: 네.
0: 돈을 빌려오는 거죠.
1: 대출금이요.
0: 신용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는 대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그거를 집을 살 때도 주담대 받고 뭐 일 벌릴 때마다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돼. 이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 됐다? 나 10년 후에 1차 은퇴를 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대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라는 게 누가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입질량지수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월소득의 3개월 이상 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3개월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면 소득이 500만 원이야.
1: 네.
0: 그러면 1,500만 원이 넘는 그러면 3개월 월급이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갚을 수 있을 거냐? 제가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 자기 월소득의 3개월 넘는 신용대출을 못 갚더라고요. 자. 체질량 지수 당연히 정상 나오셔야 되고 은퇴 준비하면서 뱃살 들어가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히 지낼 수 있고
1: 네.
0: 차부터 다이어트 6개월 소득이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입 질량 지수 이제 50부터는 신용대출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득에 3개월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은퇴 전까지 없애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건강관리, 금전관리까지도요. 또 노후 준비의 착각이라는 키워드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혹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대표적인 착각들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0: 다섯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라는.
1: 예.
0: 급격히 감소할까? 왜냐하면 이 키워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인구 붕괴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뭐 집을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든지. 근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50년에 예상 인구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1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뭐 2050년이면 몇 년 남은 거냐면 24년 남았거든요.
1: 예.
0: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막 2천만, 3천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4,57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거의 10% 이상 줄긴 하는데
1: 많이 주는 거긴 해요.
0: 많이 주는 거긴 한데 4,577만이나 5천만이나 뭐 지금 사실 그렇게 뭐 급격한 거는 우리가 우리 생애에는 사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급격히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렇게 급격히 폭락까지는 또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착각 중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착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은 노후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대단히 착각이죠.
1: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0: 대단히 착각이다. 지금 70대 한 후반 되는 그 시부모님 있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님 부부는 시부모님 부모는 은퇴하시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그냥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얼마 드시냐고. 그래서 뭐 어머님 생활비 얼마 안 드시죠? 뭐 두 노부부가 뭐 얼마나 뭐 드시겠어? 생활비 안 드시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숨만 쉬는데 300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1: 그렇죠. 기본 생활 비용이 들죠.
0: 그러니까 예. 숨 쉬는 것도 비용이 있다. 숨만 쉬는데 300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ETF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분산 투자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금 적금과 같은 안전자산과의 분산 투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다가 다 그냥 투자와 주식에다가만 넣으면 노후같이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건 좋은데 먼저 예금과의 분산 투자 비율을 먼저 정하시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1: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눈다라는 게 이제 젊을 때 자산을 증식해 나갈 때와
0: 맞아요.
1: 노후 이후에 그걸 또 지켜야 할 때는 또 개념이 좀 달라야 될 테고요. 노후를 위협하는 또 실질적인 리스크도 몇 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2의 뭔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네. 안 하던 걸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뭐 사례를 다 오늘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책에 그런 내용들을 좀 썼는데 크게 보니까 다섯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 아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1: 이것만
0: 난 이것만 해당 안 돼도 다른 진짜
1: 망치진 않는다.
0: 망치진 않는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창업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왔던 일에서 창업하는 건 되게 성공 확률도 높고 좋아요. 오히려 저소득 은퇴나 반퇴 소득이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하던 일로 창업하는 거야. 내가 하던 일, 내가 직장에서 했던 일로 창업을 한다. 내가 해왔던 일로 제2의 노후에 세컨드 잡을 만든다. 이건 너무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인데
1: 네.
0: 이런 거야. 회사에서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치킨을 튀긴다. 뭐 이런 거. 요식업이라고는 근처도 안 가보던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요식업에 뛰어든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용기를 내게 되느냐. 프랜차이즈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1: 쉬워 보여서.
0: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돈만 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1: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0: 네, 그러니까 이 창업,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에서 창업을 하시려면 아예 그쪽에 가서 몇 년간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확률이 높아지죠.
1: 그렇죠. 사실 프랜차이즈도 오랫동안 준비해.

0: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사장인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노동을 투여하고 받는 소득이지.
1: 그쵸.
0: 그냥 만들어 놓고 야, 나 그냥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뭐 이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투자 리스크입니다.
1: 투자.
0: 퇴직자들 노리는 코인 사기 급증 뭐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1: 많죠, 많죠.
0: 아니 우리가 딱 보면 아우 진짜 그거 왜 속아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왜 그게 귀가 팔랑거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진짜 딱 가지고 있는 퇴직금 요거 하나로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불려보자. 말에 혹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쵸. 거죠.
1: 이것도 역시 창업처럼 내가 모르는 거에 갑자기 했을 때
0: 맞아요.
1: 그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0: 근데 투자라는 게 다 모르는 거지 뭐 사실 내가 원래부터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검증된 것이 아닌 왜냐하면 제도권 내에서 검증된 건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이거 완전히 그냥 1억 넣으면 바로 2억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노후에 또 리스크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또 하나의 리스크가 부부간의 리스크도 있어요?
0: 네. 뭐 세 번째는 건강 리스크인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네.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네 번째가 부부 리스크라는 건데 부부 리스크라는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최근에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자들의 이혼 건수 대비 30%가 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겠지만 황혼 이혼이라는 거는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되고 나서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10억 정도가 60, 70 정도 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 집까지 다 해서. 그러면 아주 부자는 아니죠. 뭐 아주 엄청 어려운 분도 아니지만. 그런데 좀 삶이 팍팍하죠. 집에 또 대부분 70, 80% 묶여있고. 근데 이분이 두 분이 사시면은 뭐 국민연금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부부 간의 불화 문제로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은 5억씩 5억씩 나누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1: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비는 또 각자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이 황혼이혼의 리스크라는 건 뭐냐.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1: 우리나라. 흔치 않은 거예요?
0: 사실은 이게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계속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기라는 게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 많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노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노후에는 전략적으로 배우자 간에 잘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화목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0: 당연하죠.
1: 노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0: 화목 지금 화목하세요? 엄청난 노후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1: 100년 해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 가족 리스크도 다섯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0: 가족 리스크는 뭐냐면 뭐 부모, 리스크랑 다른 형제, 거예요? 자매 말고 자녀 돌아온 캥거루족이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돌캥이라 돌식 말고 돌캥. 이 돌캥이 뭐냐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래요. 돌캥. 이게 돌캥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가봤더니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고정비가 더 들고
1: 그렇죠. 월세도 비싸고
0: 그러니까 요즘. 들어와서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집안에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정리도 안 해 이러면서 그렇다고 생활비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 번다고 생활비 낼 돈이 있어?
1: 회사 하면. 생활을 하는데
0: 직장 생활 하는데
1: 집밥 먹고 엄마 밥 먹고 빨래도 그쵸. 엄마 아빠가 해주고
0: 이런 가정들의 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발목이 잡혀서 노후 준비가 또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1: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소득 활동을 하니까 부모님한테 일종의 관리비조로 월세를 이제 좀 분담을 해야
0: 사실은
1: 된다는
0: 해야
1: 거예요.
0: 되는 거죠. 이게 뭐 너무 무리한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활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업 주부 말고 전업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나 그냥 자녀 할래 이러고 그냥 부모님한테 계속 전업 주부가 아니라 전업 자녀.
1: 그거 괜찮은데요?
0: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1: 진짜 캥거루족이네요.
0: 진짜 캥거루족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창업은 내가 조심하겠다. 투자도 조심하겠다. 건강도 관리하겠다. 예. 그리고 아내랑도 좀 잘 지내고 괜히 나이 먹어서 오히려 아내를 더 배려하고 남편을 더 배려하고 화목한 것 자체가 이게 소득이다. 화목이 화목 자체가

0: 소득이에요. 아. 예. 근데 자녀 리스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싹을 미리부터 잘라야 돼. 제가 둔출 상담소 때 우리 자녀 교육비 얘기할 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무조건 너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무조건 해줄게. 무조건 다 들어줄게. 이런 거가 됐던 아이들이 나중에 전업 자녀가 되는 거예요.
1: 전업 자녀를 미리 예방하기 이게 위해서
0: 우프다 진짜.
1: 그러니까 네가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나는 지원을 끊을 것이고
0: 끊을 것이다.
1: 만약에 같이 살고 싶으면 나가서도 월세 뭐 요즘에 서울에서도 한 달에 그렇죠. 70만 원 드는데 그 절반이라도 내라 이렇게.
0: 그럼요. 예령을 하고 본령을 해야죠. 갑자기 하면 안 돼. 예령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좋습니다. 아, 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후의 품격이라는 키워드도 저희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뭔가 품격을 지킨다라는 거.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할 텐데요.
0: 네네네.
1: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지점 아닙니까?
0: 그렇죠. 노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싶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나한테 쓰던 문화 레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 때부터 본인의 문화활동, 문화생활에 다이어트를 해라.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옛날엔 골프를 쳐. 돈 많이 들죠. 막 모임을 나가. 막 친구들하고 맨날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되면 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막 이런 거 있죠.
1: 네.
0: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다이어트를 해놔야 되느냐. 사실은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 먹으면은 젊은이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후배들한테 밥을 사준다.
1: 네.
0: 밥을 사주면 야, 내가 밥 사줄게. 이러고 딱 하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싼 밥인데 사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후배들이 시간 내준 걸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경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는 뭔가 그런 비용이 세이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가지의 능력을 갖추면은 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어쩌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1: 세 가지 능력이요?
0: 세 가지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생활력, 세 번째가 생존력입니다.
1: 생존력까지.
0: 네, 세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반드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경제력. 경제력이라는 건 뭐예요? 돈 지금 잘 버세요? 당연히 경제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남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남겨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남길 가능성은 있긴 하죠.
1: 네.
0: 경제력. 자,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생활력이에요. 생활력. 생활력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1: 예, 경제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생활력이.
0: 다른 거죠. 생활력. 자, 이런 거예요. 경제력. 나 대기업 다녀. 돈 좀 잘 벌어. 그래서 돈 좀 조금 많이 모았어. 모으고 있어. 뭐 이런 건 경제력이죠.
1: 네.
0: 근데 생활력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이건 뭐예요? 일단 장보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빨래 건조해서 널기, 그 다음에 정리정돈, 청소.
1: 까지 혼자 힘으로 가능하냐?
0: 혼자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제가 이 개념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일본의 사례를 보다가 느낀 건데 일본의 독거노인 문제가 엄청 심각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본은 사회적으로 본인 혼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를 중장년 때부터 연습시킨대요.
1: 네.
0: 그래서 본인들이 독거노인이 됐는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저기 요즘 뭐 밀키트도 잘 돼 있고 배달도 있는데 그 뭐 혼자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 누가 못하냐 그러는데 못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도 벌써 요리나 청소 빨래 그 다음에 주변 정리 정돈 이걸 왜 시켜야 되냐면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참 놀랍게도 경제력이 높을수록 생활력이 떨어져요.
1: 시간이 없어서요.
0: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다는 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을 버는데 많이 힘을 쓰니까 아 그냥 집에 와서는 아 그냥 다 해줘 빨리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지금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0%지만 10년 안에 일본처럼 노인 인구가 30%를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이렇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능력이 돼야 된다.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청소, 빨래, 주변 정리 정도를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1: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밥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귀찮아서 매번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0: 생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생활력이 떨어지는 사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1: 또 경제력, 생활력 말고 생존력도 말씀하셨는데. 아,
0: 생존력. 생존력이라고 하는
1: 우리 거예요. 무인도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의미예요?
0: 약간 생존력 그러니까 무인도에 떨어뜨려 너 살 수 있어 이런 건데 생존력은 이거예요. 본인이 본업으로 생각하는 그 본업 외에 다른 일로 돈 벌 수 있느냐.
1: 본업 이외에요.
0: 본업 이외에.
1: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0: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생존력이 떨어져요. 대기업만 다녀봐가지고 월급만 타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아 그분은 얼굴이 항상 까맣게 그을려 있어. 성격도 좋은데 그분은 지난주에 뭐 했을 때 아 지난주에 내 친구가 저거 택배하잖아. 그래서 뭐 도와달라 그래서 가서 좀 그거 하고 그냥 일당만 벌었어.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도 해요. 그 1인 배달 뭐 이렇게 무슨 전기
1: 자전거 타고
0: 타고 이렇게 그것도 예. 근데 그거 왜 해요?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 그냥 뭐 짬짬이 이런 거 해서 그냥 돈 벌어보는 거고 하면서 자기는 생각한대 이걸 나중에 내가 본업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1: 그분들이 진짜 생존력이 그런
0: 생존력이
1: 강한
0: 거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또 일부러 해서 아 그거 왜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해왔던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어떤 이런 걸 쌓기 위한 엔잡 이런 것들이 직장 외에 다른 일로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돈 벌어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1: 네.
0: 돈 벌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멀쩡한 직장 다니는데
1: 네.
0: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좀 출퇴근 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1: 네, 그죠.
0: 그때 대리운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대리운전 안 벌어도 되잖아 그랬더니 아예 뭐 돈 벌려고 하나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광범위한 범위의 정의인데 우리가 마치 막 단순히 야 재테크 성공 개인연금 얼마 나오냐 뭐 이런 걸로만 자꾸 나오는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1: 야 여기에서 생존력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근데 실제로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0: 그렇죠.
1: 생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생활력 경제력이 있어도 또 생존력이 갖춰져야
0: 그래서 한다. 주변에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경제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는데 생존력도 있다. 와
1: 최강이네요.
0: 제가 트리니티
1: 네
0: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다. 트리니티맨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1: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테고 이미
0: 맞아요.
1: 또 그게 몸에 배어있는
0: 맞아요.
1: 분들일 테니까 저희가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돈줄 상담소가 아니라
0: 그렇죠.
1: 결제부록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김경필 멘토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0: 네네네.
1: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0: 제가 책 뒤에 있는 그 한 줄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생 후반전을 불확실성에 맡겨두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만으로도요?
0: 그렇죠.
1: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선택하신 거예요?
0: 이게 대부분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노후 생활비부터 계산하면서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책상에 앞에 앉아서 내가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흘러가고 저리 치면 저리 흘러가고 하는 표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목표한 곳을 향해서 나가려면 목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항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자, 그 계산한 금액 앞에다 써붙이세요. 책상 앞에. 그리고 나는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얼마 나오는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내 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빼고 남는 금액을 딱 눈앞에 보고 있어야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번쩍 드실 거다.
1: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해나가는 그 과정. 이게 사실 50이라면 조금 늦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만 휩싸여 있을 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50부터라도 노후 준비 제대로 또 준비하자라는
0: 그렇죠.
1: 취지에서
0: 50에 시작을 했는데 60세에 진짜 은퇴를 해버리면 늦은 건데 50세에 준비해서 60에 1차 은퇴하고 10년 15년을 세컨드 라이프 반퇴 소득을 저속 은퇴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은 50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또 여러분의 반퇴 소득과 저속 은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청년포럼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임동준입니다. 청년포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워크숍에서는 미디어 속 장애 표현 바로보기란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표현을 알게 되었고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었어요. 짧은 한 문장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겨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주말인 오늘 전국의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낮에는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한데요. 수도권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22도로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의 낮 기온도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대구 26도, 경산은 27도까지 오르며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 16도에 머물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새벽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며 이번 감축이 6달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3만 6천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일본에 이어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커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 파키스탄에 협상안 전문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IRNA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이란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란 측 제안의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현지 시각 1일 이란에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 회사 터미널과 회사 대표, 그리고 홍콩 및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 회사들입니다. 국무부는 또 이란 석유 제품 운송에 관여한 영국, 파나마, 홍콩 선적의 선박과 선박 관리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 AI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99회 시상식에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현지 시각 1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EU가 우리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중동전쟁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합의 위반 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역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의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오늘 오전 한 2시간 전쯤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천 명을 철수하겠다. 이런 철수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 미군 감축 검토를 언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이자 또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거점으로 평가받고

0: 받고 있지요. 그런 만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게 어떨지, 주한미군을 포함한 다른 지역 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먼저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길어지지 않길 바랬는데 보니까 중동 사태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일단 양측은 협상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협상 결렬을 이란 내부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0: 그러니까 이란의 최신 협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1: 네,
0: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0: 아, 네. 애매하게.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이란 내부가 너무 혼란스럽고 분열돼 있어서 뭐 두 개, 세 개 어쩌면은 네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부 정리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자체를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화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도 협상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이 진전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최종 합의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이란 측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새로운 협상안을 파키스탄 중재 채널 통해서 이란이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0: 네.
1: 이란 국영 매체 그리고 파키스탄 정보 관계자들도 최신 협상안이 미국 측에 전달이 됐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 측에서는 핵 문제 말고 호르무즈 협 봉쇄 해제 그리고 그 전쟁 피해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고요. 미국은 핵 문제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얘기하자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란과 미국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0: 다르지만 또 현재의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1: 네.
0: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건
1: 네.
0: 뭐 이란도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1: 네.
0: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과도한 접근 방식과 위협적인 발언, 도발적인 행동만 바꾼다면은 외교적인 해법을 충분히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지금 양측 다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 때문에 협상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 다만 양측 모두가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라그치 장관도 이란군은 어떤 위협에도 국가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0: 네.
1: 사실 이렇게 양측이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연일 올랐다
0: 맞아요,
1: 내렸다.
0: 맞아요.
1: 예,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0: 네.
1: 그저께는 올랐다가 오늘 약간 또 빠졌거든요.
0: 네.
1: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판단이 앞으로 전쟁 그리고 에너지 시장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수용을 하게 되면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0: 네.
1: 만약에 거부한다면은 양측 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 직접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라면서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고요.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날 대이란 공격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0: 네.
1: 이거 이상 가게 되면 의회 다시 얘기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0: 지나지 않았어요?
1: 그게 이제 5월 1일 현지 시각이고요.
0: 아.
1: 우리 시각으로 2일 오늘입니다.
0: 네, 네,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유가 미국이 2월 28일에 전쟁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월 2일 날 미국 의회 통보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0: 그러네요.
1: 60일을 따지게 되는 건데 4월 그 2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0: 만족할 만한 협상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휴전이 무기한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게 60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1: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약간 회피하고 그렇죠. 싶은 거 아닐까요?
0: 회피하는 건데 이제 근거를 대야 되니까 우리가 에이. 21일부터 무기한 휴전 기간이니까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앞에까지만 전쟁 기간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시계 제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휴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서 60일 그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한편 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도박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또 있었나 봅니다.
0: 네. 그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 전쟁부가 이제 국방부를 전쟁부를 지금 바꿔서 부르거든요. 예. 전쟁 비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거죠.
1: 아.
0: 네, 그래서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도박을 시작했고 거기에 미국이 딸려 들어갔는데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그 장관은 지금까지 미국이 적어도 천억 달러 147조 원 정도를 손실을 봤는데 미국 전쟁부가 주장하는 금액에 4배에 달한다는 거죠. 미국 국방부의 회계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이 250억 달러 정도 썼다라고 밝혔거든요.
1: 네.
0: 이러면 36조 원인데 이 돈도 거의 대부분 탄약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 그 돈이 터무니없게 축소가 된 것이고 사실은 미국이 천억 달러 정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미국이 돈만 쓰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도박 때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시나리오긴 한 건 거죠.
0: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이제 전쟁을 하고 싶으니까 혼자서는 그렇죠. 부담 못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인 건데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단독 결정 때문에 미국까지 같이 손해를 보게 된 거다. 결국은 네타냐후 총리 입김에 미국이 너무 쉽게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이번 주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어떤 네. 분위기였습니까?
0: 이제 트럼프 대통령 워낙 기가 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국왕이어도 좀 분위기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노련했습니다. 굉장히 네. 노련했고 그 뭐 상원 연설할 때도 사람 약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미국을 대놓고 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국제 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동맹이 중요하고 동맹국과 함께 일을 해결하자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나토 필요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란 전쟁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1: 그랬죠.
0: 그러면서 뭐 나토 탈퇴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찰스 3세 국왕이 그것 좀 헛된 꿈인 것 같다. 협력하자라고 점잖게 돌려서 말했고요.
1: 네.
0: 중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 칭찬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찰스 3세 국왕이 영국으로 돌아갈 때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스코틀랜드 주요 생산품인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하겠다.
1: 선물을 안겼군요.
0: 네. 맞습니다. 소셜미디어 통해서 영국 국왕과 왕비를 기념하게 해서 스코틀랜드가 켄터키주와 위스키 법원 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위스키에 대한 관세와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1: 네.
0: 이 위스키 관세는요. 작년에 미국과 영국 간에 합의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으로 이걸 없애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영국 국왕과 왕비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분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지난주 저희 방송 시간에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그때 발생해가지고
0: 네, 맞아요.
1: 저희도 깜짝 놀라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연회장을 건설하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
0: 네.
1: 하지만 여론은 또 부정적인 분위기고
0: 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연회장 짓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4억 달러으로 5,900억 원 들여가지고 연회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트럼프

0: 대통령 참석하는 그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그게 이제 호텔에서 있었거든요. 트럼프 주장은 거 봐라. 연회장이 따로 있어야지 이게 보안이 철저히 되는데 밖에 있는 일반 시설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연회장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막상 여론을 해봤더니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성인 1,3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그 이스트 윙 그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대답했고요. 네. 찬성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6%는 잘 모르겠다 의견을 보였는데요. 지지하는 정당별 보면은 완전히 대답이 달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찬성이 65%, 그러니까 연회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반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찬성이 4%에 불과했고요. 연회장 건설 안 됩니다. 반대가 87%로 나왔습니다.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 행사 전후에서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요.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네네. 사실 그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이 총격 사건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역시 연회장이 필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회장 짓는데 우리 돈으로 5,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1: 근데 연회장 짓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0: 네. 짓겠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철거에 들어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짓다가.
0: 네, 그런데 예. 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이 멈춘 상태인데 법원 측에서는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연회장 신축이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네.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은 중지가 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총격 사건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라면서 28일 법원에 공사 중단 명령 해제를 요청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1: 네. 위클리 핫 이슈 오늘도 대표적인 이름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맞아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업체의 지분을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들여서 어떤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0: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인 에릭이 투자한 건설업체입니다. 스카이라인 빌더스가 최근에 핵심 광물 개발업체와 합병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합병 대상은 미국 투자사 코브 캐피탈 계열사인데요. 이 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텅스텐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합병으로 트럼프 형제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세계 최대 미개발 텅스텐 광산에 개발권 지분을 갖게 되는 건데 텅스텐은 방산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금이라고 합니다.
1: 그렇다면서요?
0: 그래서 현재 미국이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관련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작년에 이 광산 프로젝트 최대 16억 달러, 2조 3,6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의향을 밝혔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확실한 사업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여기에 트럼프 형제가 이제 같이
0: 지분을
1: 네. 투자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스카이라인 빌더스에 처음 투자했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마르트 두스카예프 카자 대통령이 텅스텐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한 직후에 작년 10월 달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대규모 사모 펀딩이 추가로 되면서 지분을 거기다 더 늘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형제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다고 하는 건데요.
1: 아니다.
0: 네. 그냥 투자다. 그리고 자신이 투자하거나 자문한 회사를 위해서 연방정부와 따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요. 트럼프 일가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이해충돌이 많다라면서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이 이번에 7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인데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중단이 됐었었죠?
0: 네. 2019년에 단절이 됐다가 이제 7년 만에 재개가 된 건데요.
1: 짧게 들어볼까요?
0: 네. 이제 뭐 경제적 부담,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메리칸 항공 자회사인 엠보이가 운영하는 마이애미발 그 항공편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이제 향해서 날아올랐고요. 이제 두 나라 간에 직항 항로가 생기면서 7년 만에 양국 국민들이 좀 편하게 오가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인근 국가 경유하는 간접 노선이나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이 재개된 항공을 통해서 연간 10만 명 정도의 승객이 오갈 것으로 보고 월 평균 7천 명 넘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7년 만에 하늘길 열린 이유는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에 양국 관계가 급진전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문을 활짝 연 것으로 보이고 베네수엘라는요 미국 등 서방에 대해서 석유, 관광 등 각종 자원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 말대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이정표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KBS 뉴스월드 위클리 핫 이슈였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시각 10시 2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이트 코리아.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요,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동맹국 간 갈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력 조정인지 아니면 어떤 동맹 전략 변화의 신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 예. 네.
0: 몇 시간 전에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5천 명을 철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1: 예, 말씀하신 대로고 헤그세스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 전쟁부 장관이죠.
0: 네.
1: 이 5천 명 규모의 독일 미군을 최대 1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철수시키겠다. 왜냐하면 병력이라는 게 돌아가면 바로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0: 네.
1: 1년도 짧아요, 사실은. 아마 잠깐 기착했다가 다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네.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또 이번 조치의 배경이 궁금한데요. 여러 동맹국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독일 주동 미군을 감축하는 걸까요?
1: 뭐 자기들 핑계로는 뭐 메르트 총리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심하게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니까 손본다,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과장이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거든요.
0: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1: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뭐 변덕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민 3분의 2가 반대하거든요. 거기다 나토나 주한미군, 한미동맹, 동맹조약에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돕는 거지 침략 전쟁에 돕는다는 조항은 없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저렇게 변덕 부리고 뗐어도 사실은 그거는 본인들 화풀이에 불과한 거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냉전기에 지금 주독 미군이 한 3만 6천 대거든요.
0: 예.
1: 근데 냉전기엔 최대 25만 명이 있었어요.
0: 아.
1: 그 냉전이 깨지면서 줄어왔습니다.
0: 그동안.
1: 그러니까 냉전, 네네. 90년 냉전 깨지기 그 시점에 주동 미군이 한 21에서 한 22만인데, 냉전 끝나고 95년 5년 만에 주동 미군이 한 6만 5천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발하면서 헤그세스 국방부가 이미 전 세계 미군의 규모 조정, 재조정 작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고 해외 미군의 중요성이 줄어들었고 유럽의 미군은 계속 감축되어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잠깐 이게 멈췄던 것뿐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화풀이하는 것 같지만 3만 6천 명 중에서 5천 명 빠진다고 그래서 주동

0: 미군이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1: 7분의 1 정도.
0: 그럼요. 그렇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미군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미군의 중요성은 미국 입장에서 줄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지금 터졌지만 지금 보면 유럽의 한 8, 9만, 중동의 한 3에서 5만, 그다음에 탈냉전 이후에 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한 10만 명 내 제일 많거든요. 그건 결국 중국의 위협 때문에 아시아 쪽은 커지고 유럽 중동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마침 이란 전쟁에 불만이 많으니 유럽 국가들을 손보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동 미군이 지금 3만 6천 명인데 그중에 이번에 약 5천 명을 철수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정도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일단은 전력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죠. 철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규모 조정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최대 25만 명까지 있었고 그렇게 보면 독일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재무장에 나섰거든요.
1: 네.
0: 그렇게 보면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그렇다고 독일이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토의 유일한 적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나토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GDP는 10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독일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독일인들 입장에서 당장에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러나 큰 강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면 예정된 거다.
1: 알겠습니다.
0: 그 안에 큰 물결 정도다 이렇게 봐야죠.
1: 그러면은 주동미군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까?
0: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1: 네.
0: 우리 지금 남북한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주한미군이 지금은 2만 8,500, 뭐 트럼프 대통령은 4만 5천이라고 우기지만 과거 최대 7만 명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 지형과 공산주의 지형이 충돌하는 그 결절점이 동독과 서독이었고 그러니까 미군은 미군만도 이시한 5만 명이 있었고 동독의 소련군은 30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유럽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대치의 축인 러시아, 소련과의 가장 전초기지가 독일이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상군, 대규모의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서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안보의 전초기지 핵심이 서독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네.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 이게 흐름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실제 감축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주동미군 감축을 추진했다가 의회 제동으로 실행되지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0: 근데 의회가 물론 미국은 이제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합니다.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국방정책을 수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예산을 쓸 때 의회가 걸어놓는 허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허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 의회 입장에서 지난번에는 막았습니다만 이번에 과연 전반적인 재조정 작업 뭐 홧김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겉으로 뭐 홧김이라고 그러지만 과연 의회가 동의할지 이게 여부고요.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의 재조정 작업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도 이번에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1: 아, 네. 그러면은 처음에 뭐 이 감축되는 병력을 뭐 하루아침에 어디로 보낼 수도 없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0: 예.
1: 이 5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거나 뭐 미군의 글로벌 병력 재편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0: 미군이 지금 병력을 증강시킬 여유가 없거든요.
1: 예.
0: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그 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미 본토 방위가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1: 네.
0: 그럼 결국은 재배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5천 명이 갑자기 돌아가서 있을 때가 그렇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5천 명은 독일에 있는 거주하는 상주하는 체제로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5천 명 갑자기 돌아간다고 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임시적인 조직 개편을 거쳐서 다시 다른 국가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데가 유럽이 아니고 원래 과거에 미국 안보 순위에서 유럽이 1순위, 서기가 있으니까 중동이 2순위, 이 아시아는 3순위였거든요.
1: 네.
0: 근데 오바마 대통령 피부터 아시아, 아시아 중시 중국 부상 때부터 이 아시아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들이 아시아의 증파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한반도, 일본 가능성, 또는 이란 때문에 발을 빼던 미국이 네. 걸프 쪽에 병력을 상주 병력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뺀다면 미 본토보다는 재배치 가능성이 커지죠.
1: 이거 여쭤보고 싶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0: 너무 민감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국민들이 말씀드렸지만 냉전기 때는 최대 7만 명이 있었고 지금 인계철선 주로 한강 이북에 많이 있었거든요. 동두천, 의정부 이런 쪽에.
1: 예.
0: 근데 지금 없거든요. 2만 8,500명으로 줄었고 그것도 2만 8,500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환 배치라고 해서 일개 여당 3천에서 5천 명 규모가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얘기했고 규모가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국방전략서 미국 국방전략서 NDS에 한국이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재래식 전력이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우선적인 책임을 맡아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 조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반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으로 2만 8,500명 미만으로 병력을 줄일 때는 예산을 못 쓰게 허들을 걸어놨습니다.
1: 네.
0: 따라서 전체적인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미국 입장에서 줄어들지 않고 또 미 의회도 예산상의 허들을 걸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늘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원래 자기 땅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1: 네.
0: 지금 뭐 우리 조선시대에 어느 왕이 매일 청나라만 쳐다보고 청나라를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역사가
1: 그렇죠.
0: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1: 예.
0: 그러나 우리가 핵이 북핵 위협에서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핵전력, 핵우산. 또 주한미군도 미국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주한미군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준다. 주한미군에만 의존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일단 우리 자주국방체계를 강화하면서 동맹 안보와 우리의 적정 안보를 결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일부 줄어든다고 뭐 증시가 충격을 받거나 안보 불안이 커지거나 그럴 때가 아니다. 이미 재래식적으로는 북한을 충분히 앞서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우리가 5위고 북한이 한 35위 되거든요.
1: 네.
0: 핵이 우리가 없으니까 불안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한미 핵 협의 그룹도 있고 한미 간의 한미 동맹도 있고 상호 방위 조약도 있고 그쪽에서 커버가 되는 거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일부 조정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미 나름대로 핵을 제외한 자주 국방 체계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1: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내고 실행하는 건 이런 병력 규모를 줄이고 이제 첨단 전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병력 자원은 뭐 이 저출산 시대에 당연히 주는 거고요.
1: 예.
0: 브런슨 사령관도 그랬거든요.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인화, 자동화, 네트워크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1: 네.
0: 북한을 막는 건 한국으로 충분하다. 본인들은 전략적 유연성, 북한 억제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주요한 억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주한미군을 시켰다. 이거는 과거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중국 억제를 위해서는 전략적 투사 능력을 강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북 억제에 관계된 전력 마파치라든지 A10 공격기라든지 이런 단거리 지상전력, 전술적 능력 전력들은 모두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0: 한국이 충분히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앞서는데 본인들이 돈을 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전략적 억제 능력은 제공하되
1: 네.
0: 그 전략적 억제 능력은 중국도 억제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호하는 거고 그렇다면 돈이 되는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해라 이런 거고 이건 옳게 온 거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 네.
0: 이건 뭐 감당에 대해 현실에 따라 이렇게 봐야죠.
1: 알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약 5천 명을 철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KBS 뉴스월드
1: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는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 정계의 거물이죠.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이 오는 5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 절차를 넘어서 태국 권력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방콕 연결하겠습니다. 김종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5월 11일이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탁신 전 총리 가석방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2: 네, 5월 11일로 가석방은 확정이 됐지만 탁신 전 총리가 완전한 자유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아, 조건이 있나요?
2: 네, 태국 교정국은 탁신 전 총리가 1년 형기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고 70세 이상 고령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일반 가석방 승인 근거로 들었지만
1: 네.
2: 오는 9월 9일까지는 보호관찰 상태가 유지됩니다.
1: 아.
2: 초기에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전자감시장치 EM 착용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거주지 제한과 보호관찰관 보고 의무도 적용되기 때문에 당분간 계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탁신 전 총리 가석방이 발표되고 나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찬반이 꽤 엇갈릴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지지층과 반대 진영의 시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1: 네.
2: 탁신 옹호 진영은 이번 조치가 고령 수용자에 대한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특별 대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2006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탁신의 사법 처리 자체가 정치적 보복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기한이 푸어타이당의 조직 복원에 필요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반면 비판 진영은 특혜 사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탁신이 2023년 귀국 직후 실제 교도소가 아닌 경찰병원 VIP 병실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전례 때문인데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 시민운동가는 국가반부패위원회에 부당 가석방 조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뭐 여론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꽤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누틴 현 총리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2: 예, 맞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 바로 그 권력 재편에 있습니다.
1: 예.
2: 지난 2026년 2월 총선 이후 아누틴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 타이당 중심의 보수 연정에 혁신 계열인 푸어타이당이 합류하면서 현 정부가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노틴 총리에게 탁신은 과거 정치적 후견인이자 현재 연정 파트너의 실질적인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보수 지지층이 경계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1: 네.
2: 많은 외신들은 두 사람과 양당의 관계를 친구이자 경쟁자인 프레너미, 즉 프렌즈와 애니미를 합성한 말로 분석하면서
1: 네.
2: 아노틴 총리가 탁신과 협력하면서도 보수층의 의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앞으로 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2: 예, 당장 탁신 전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등 보호관찰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대신 막후에서 푸어타이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비공개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지켜볼 주요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법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1: 네. 정말 태국 정계의 거물이죠.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이 5월 11일로 예정돼 있어서 오늘은 태국 정치권의 재편 가능성 파장 짚어봤습니다.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네, 여기는 KBS 뉴스월드입니다. 10시 42분이고요. 세계 경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죠.
3: 네, 뉴욕 주요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 네.
3: 간밤에 S&P 500 지수는 0.29%, 그리고 나스닥은 0.89% 상승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거고 나스닥도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2만 5천선을 넘겼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0.31% 하락했습니다. 이날은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 3.24%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애플이 전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이폰 판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지만 순이익 그리고 실적 전망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번 주에 M7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모두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자본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1: 네.
3: 다만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중동 리스크로 실적 압박을 받은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각각 1%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시장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유가 흐름도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3: 네, 이번 주에 사실 이란 전쟁 긴장이 다시 심화하면서 크게 올랐었는데요. 국제유가가 어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협상 재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전장보다 2.0% 하락한 배럴당 $108.17, 그리고 미국의 WTI는 전장보다 2.98% 하락하면서 배럴당 $101.94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란 언론이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새로운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협상안에 대해서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협상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금값하고 그 기름값하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던데 금값은 그럼 올랐습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은 상승했는데요.
1: 예.
3: 시카고의 파생상품거래소 그룹 산하인 그 금속선물거래소 코맥스에서 6월 인도분 금선물이 0.44% 정도 상승한 $4,650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 예.
3: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국과 이란의 새 협상안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제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금값은 오른 건데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와 같이 그리고 국채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그 금값을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건 네. 반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일 때는 이제 다른 통화를 가진 분들이 금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좀 불리하고요.
1: 네.
3: 그래서 어제는 이란이 이제 대화 재개 의사를 보였고 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를 하게 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은 압력이 가해졌고 반대로 금값은 상승한 것입니다.
1: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가 금값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경제 소식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미국이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죠.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썼는데 EU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관.

0: 프랑스 기업이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최장수 원전 3기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벨기에 총리는 이번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원전 해체 작업도 전면 중단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자체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탈원전 계획을 철회했던 그 전임 정부가 있었는데 이것에 이어서 원자력 에너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당초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서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이제 2023년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방향을 바꿨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종료하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벨기에는 탈원전을 뒤집고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일본은 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1년 9개월 만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0: 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제 어제 1일이죠. 외환시장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장중 160.7엔까지 오르면서 2024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개입 이후에 엔달러 환율은 소폭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외화 매수를 직접 한 건 역시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1: 네.
0: 전날 일본 재무상들이 기자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환 개입을 시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현재 지금 최대 연휴인 골든위크 기준 기간입니다.
1: 네.
0: 4월 29일부터 이제 5월 6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외출을 할 때도 휴일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1: 환율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장 거래가 참여되는 참여가 이제 줄어드는 골든위크 기간에는 이 변동폭이 커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 네.
0: 특히 언론에서도 그래서 거래가 적은 시기를 노려서 해외 투기 세력들이 엔화를 공격할 위험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난 28일에 그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엔화 매도, 그 달러 매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일본의 엔화 매수 개입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저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을 계속 경계해왔습니다.
1: 네, 독일 소식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할게요.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0: 네,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2024년 1월 이후로 최고치인데요. 지난달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했고 대신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보다 비교해서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달 전년 대비 7.2% 올랐던 에너지 가격이 이달 들어서는 10.1%나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2023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독일의 에너지 가격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독일의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부터 에너지 공급난이 가시화하면서 에너지값도 급등세로 돌아섰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그래서 지난 1월에 1.9%를 기록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0%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1: 네.
0: 지난달에 2.7%로 반등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겁니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3.1%는 밑돌아서 아직까지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1: 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뉴스월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소식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수잔 잭스가 부르는 에버그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살고 있는 유찬 유준 엄마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얘기하길 너가 가장 우리한테 한 큰 효도가 손주를 낳아준 거다. 제가 아이들이랑 친정으로 데려가면은 아빠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입꼬리가 내려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부모님이 금토일을 다 봐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사랑을 지금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아직도 그거 생각만으로도 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순간순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럴 때가 그냥 가장 행복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찬이 준이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매일매일 뽀뽀해줘야 돼. 사랑해.
1: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메이지와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곧 태어날 동생까지 모두 일곱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복막염으로 쓰러진 이후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치료와 합병증의 위험,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병원비까지 낯선 이국 땅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메이지 가족. 예전에 건강한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메이지 가족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2: KBS 58분 날씨.
3: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흐리겠지만 낮 동안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일평균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서울과 충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새벽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강풍특보도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어린이날에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2도, 춘천과 대전 23도,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대구 26도, 경산은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에 머물며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며 이번 감축이 6달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3만 6천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일본에 이어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커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 파키스탄에 협상안 전문을 전달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IRNA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이란 측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다만 이란 측 제안에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휴 둘째 날 대전과 경북을 찾아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2026 아이조아 대축제 현장에 이어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부산과 경남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험지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체 1,4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 세종 충남 본부는 자체 수전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려 5일쯤에나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동식 발전 차량을 동원해 임시 전력을 공급 중입니다. 앞서 화재 당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주민 10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전날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있습니다. 또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전날 파업에는 조합원 4,000명 가운데 2,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의 경려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수도권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기술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어제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오늘의 정답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질문하고 해석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됐는데요. 최근 경영계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출 지표보다 변화에 반응하는 힘, 그리고 사람을 읽는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이 격변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리더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4월 6일 행복한 경영대학에서 열린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행복한 경영대학은 휴넷이 운영하는 CEO 과정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서 경영 현장에 살아있는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연사는 이금용 코글로닷컴 회장인데요. 이금용 회장은 197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22년간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업부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후에 국내 최초 온라인 경매 플랫폼 옥션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회사를 급성장시키고 2001년 미국 이베이에 매각한 화제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네. 이후 이니시스, 네피아 등을 이끌었고 현재는 코글로닷컴 회장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무려 45년 경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0: 이금용 회장이 45년간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했나요?
1: 네, 이금용 회장은 먼저 기업이 지속된다는 건 결국 성장이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현상 유지는 없고 성장이냐 쇠퇴냐가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CEO에게 필요한 능력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읽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슬럼프는 또 어느 기업에나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건 결국은 탄탄한 기본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해답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리더의 몫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술의 시대에도 기업을 오래가게 만드는 건 사람과 기본기 그리고 변화를 읽고 새 판을 짜는 리더십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강연이었습니다.
0: 네. 그럼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코글로닷컴 이금용 회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인의 CEO의 사명은 뭐냐? 하여튼 CEO는 하여튼 어떤 형태도 그 기업이 어떻게 돼요? 지속되게. 뭐 세상 없는 뭐 코로나나 뭐 이란전쟁인 건 뭐건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을 나는 생존 또는 지속시킬 수 있다.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지속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성장, 쇠퇴, 현상 유지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현상 유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 하고 금년에 100억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현상 유지다. 그거는 숫자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똑같지 않아. 왜? 기술이 바뀌고 고객이 바뀌고 다 바뀌잖아. 똑같지 않아. 그 100억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냐 아니면 내려가는 걸 간신히 막냐.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성장이냐 쇠퇴냐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게 실제로 성장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피크에 가서 뭐 우리가 뭐 해테니 진로니 노키아니 코닥이니 다 봤잖아. 100년 된 기업도 망하니까 어떻게 돼? 금방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장한다. 그러니까 24시간 CEO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기업은 어떻게 성장할까? 24시간 거야. 근데 이 성장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속적으로 내가 하던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비즈니스가 한계에 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비연속적 성장과 연속적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69년대 삼성전자가 가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끄는 건 뭐예요? 83년도에 시작한 반도체로. 삼성이 지금까지 가전사업을 했다면 삼성의 규모라는 게 어떻겠어? 이게.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기존에 있는 기업의 연속적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비연속적 성장, 이 두 개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디에서 기회가 이게 나올까? 그래서 대개 이런 기업의 성장은 창업,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눈 게, 이 기업 단계 가면 이제 기업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은 일종의 가건물이고, 사업은 이제 내가 여기다 몸을 던지는 거죠. 최게 최소 뭐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돼? 경영, 이거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해외로도 나오고 IP, 그러니까 여기 누가 필요해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부어오고 그 다음에 실적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로 찾아 나가는 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은 기업가는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 정지영의 사람은 사업이 많잖아. 저 뭐 이건 회장 많잖아. 사업이. 그거는 뭐냐? 그분은 기업을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맡을 누가 필요한 거야?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영자가 뭘 느끼는 거야? 아, 사람이 중요하구나. 기업가는 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위로 올라가면 느끼는 거지.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왜? 자기가 혼자 다 하니까. 그냥 자기 역할이 크니까 그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렇게 뭐 많이 느끼진 못하죠. 물론 그때도 필요는 하지만. 근데 일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기업은 오래가는 거지. 지속되는 거지. 지속되는 거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CEO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본을 갖춰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들어오고 이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연구했는데 이 연구를 저한테 가장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아르켜준 사람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 제가 이분을 만나고 약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2022년 11월 21일 날 우리 조찬 포럼에서 이분을 모셔갖고 2시간 동안 강연했어요. 이분이 직접 이런 강연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어보면 답하고 물어보면 답하고 토크 형식으로. 야 진짜 놀랬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있죠? 정말 그 아들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 딱 얘기를 했는데 두 시간 동안 뭐 이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볼 때 스포츠맨이건 뭐 기업가건 뭐 다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이래. 기본. 이 사람이 기본이 돼 있냐? 그게. 그래서 자기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을 때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야. 얘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야. 자기 형도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럼 이제 얘를 최고의 선수로 키운다는 건 그때 차범근 선수가 활동했던 분데스리가야. 그때 대한민국은 아직 뭐 일본의 그 프리미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을 때니까. 근데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본 거야. 이 아버지야. 이 아버지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현대에서 이제 은퇴했잖아. 첫 번째가 뭐냐? 양발을 다 써야 된다. 양발을. 그러니까 슛을 오는데 체격이 작잖아. 그 공을 슈터기 좋게 한 발에 모아서 오른발로 슈터놓으라고 공을 모으는 순간에 이미 태클 당한다. 그러니까 오른발이건 왼발이건 그냥 걸리면 그대로 슛을 해야지. 뭐 한 발로 안 된다. 야, 그 어린애를 이 오른발을 못 쓰게 하려고. 오른발을. 모든 거를 왼발 포스트야. 왼발 포스트. 그리고 오른발 여기 그 뒤에 앞핀 비슷한 걸 박아왔고 오른발을 못 쓰게 하려고. 그거를 몇 년 하니까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구별이 없어지더래. 똑같이 똑같이 쓸 수 있더래. 그 다음에 이분 지론이 그거더구만. 이분은 축구라는 거는, 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드리블하고 드리블하고 패스다 이거야. 국민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일체 슛을 못하게 했대. 이 슛으로 오면 재밌잖아. 이게 자꾸만 이게. 오로지 공만 갖고. 그래서 드리블하면 요 띄우잖아. 띄우면 이걸 공이 안 떨어지게 2시간 동안 해야 된대. 떨어지잖아. 다시 2시간. 이게. 그 다음에 계속 패스. 계속 패스. 그거를 6년 동안 하고 슛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술을 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축구선수,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슬럼프래요. 슬럼프가 왔다가 회복됐다 이렇게 된대. 이게 컨디션이 똑같을 수가 없대. 근데 제일 이 기본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슬럼프가 왔을 때 이 기본이 있는 사람은 이 슬럼프의 기간이 짧대. 자기 경험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손흥민 선수가 뭐 여섯 게임 골을 못 넣건 뭐건 걱정하지 않는데. 그거 다시 시작돼 걱정할 거 없어. 이게 그 최근에 국가대표 이제 그 A매치에서 세 게임 골 못 넣잖아. 손흥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뭐 그냥 미국과 그냥 벌벌 날르잖아. 자기 걱정 안 한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슛을 던지는데 농구는 좋은 게 뭐가 있냐? 리바운드가 있대. 우리 기업가도 뭘 해야 돼? 리바운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리바운드는 어떤 사람한테 오냐?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한테 온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연구를, 아, 이걸 우리 젊은 기업인들한테 뭐가 기본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CEO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변화를 잃는 능력화가,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떨어지면 사업하지 마세요. 나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사업하면 안 돼. 그거는 전문가의 길로 가면 돼. 그냥 전문가로. 사업은 안 돼. 사업은 안 돼. 사업은 100% 이 두 가지가 엮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안목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안목이 있어. 저 사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두 가지가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돼? 의도적으로라도 이거를 길러놔야 돼요. 이걸 길러놔야 어떻게 돼요? 큰 기업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찍기 과외처럼 제가 확실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 변화를 읽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엘빈 토플로 박사란 분이에요. 엘빈. 자, 이분은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 변화를 뭘로 보냐면 물결로 봐요. 물결. 그래서 우리가 The Wave of Wealth. 이분은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주제가 뭐냐? 부의 물결. 과연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결이 왔을 때 부가 오느냐? 당신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부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냐? 부를 가져오는 물결에 뭐가 돼야 된다? 주인공이 돼야 돼. 제가 1998년 9월 22일 날 삼성에서 삼성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했을 때 제가 직위가 이사예요. 이사. 이때 제 맞은편 멀티캠퍼스에서 삼성 SDS에서 네이버라고 하는 사내 벤처를 했던 요 담당자 이해진 과장이야. 이때 과장 이사 월급 얼마 했겠어. 근데 99년도에 제가 옥션 대표가 돼갖고 9월 1일 날 나오고 이해진이는 99년 6월 1일 날 네이버를 설립해서 여기 있던 직원도 같이 나왔단 말이야. 이어지는 지금 그 당시에 인터넷과 모바일 붐을 타고 지금 재산으로 따지면 몇 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어떻게 새로운 물결에 뭐가 되라는 거야? 주인공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부를 가지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에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냐. 그 변화의 물결의 주인공이 아닌데 돈을 벌겠다?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 변화에 지금 중심에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변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위기와 기회가 있잖아. 이 두 개가 상존하거든. 제가 홈플러스 하고 그 뒤에 얼마 할 때만 해도요. 이마트라는 거는 대한민국 유통의 최고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 조그만 사이트를 시작한 쿠팡은 지금 우리 아들도 뭐 실적 보면은 그 아파트에 말이야 꼭 쿠팡에서 보낸 거 있잖아. 비닐로 된 거 온단 말이야. 예. 이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세수할 때 저는 아침에도 이제 오늘 세수 이렇게 세수하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 눈 이렇게 닦으면서 야 오늘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제대로 읽고 있나. 저는 8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네 개를 읽어요. 이 안에 뒤지면 안 되잖아. 특히 이 변화 이거는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CEO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빈 두플로 박사는 이 변화를 크게 큰 물결로 네 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그 네 개의 물결로 설명해요. 제1의 물결이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뭘 발명한가요? 농사를 만년 됐죠. 농업혁명 최대의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토지예요. 제2의 물결은 이제 1770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나오면서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된 거예요? 기계가 대체하면서 생산성이 이제 급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업혁명에서 최고의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공장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부인 시대에서 엘빈 토플러 박사는 새로운 부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이제는 앞으로는 정보와 이 지식 콘텐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새로운 부의 원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부의 물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와 새로운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제3의 물결이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정보화의 물결과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새로운 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존의 부가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산업체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현상인데 요 제3의 물결 디지털과 AI를 중심으로 한 물결은

대개 이제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정부와의 물결이 먼저 나오죠.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나오고 이 컴퓨터에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회사들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쫙 나오죠.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 삼보라든지 삼성 뭐 쭉 나왔는데 하드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어요. 뭐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소프트 산업은 없어요. 뭐 제일 그냥 아직도 명맥으로 하는 게 1995년에 25살 먹은 천재가 만든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한 워드, 한 컴 마이크로소프트 딱 그거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머지 우리 독자적인 게 없어요. 이게 만든 사람이 이제 탤런트 김희애 씨 남편이에요. 이찬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시장을 전부 다 미국이 점령하고 우리는 삼성 SDS나 SKCNC로 이 SI로 이제 대기업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95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뭐 백화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www.com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물건도 올라가고 스타트도 되고 그다음에 검색도 되고 새로운 공간에서 신경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www.com인데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통신망이 좋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그때 이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www.com으로 많이 가서 이때 이제 뭐 네이버, 다음, 옥션 이런 회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테스코에 홈플러스 하다가 그게 테스코로 넘어가면서 이제 할 게 없어졌는데 누가 야 저 보험시도 할 수 있대.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근데 저는 유통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99년 9월 1일 날 아 이거 대기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옥션에 창업 대표로 와서 옥션을 만들어서 이제 상장시키고 인터넷 기업 초대회장을 2000년대 하면서 네이버하고는 이해진이나 제 눈에는 그 사이버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회장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인터넷을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온다. 교육도 이걸로 바뀐다. 이걸로 바뀐다. 야, 제 얘기 듣고 인터넷 한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원인을 분석했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냐? 제가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이 기존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 성공을 피크에 올라갔다가 실패를 해요. 요건은 두 가지야. 하나는 고정관념이고 하나는 조바심. 리더는요 이걸 견뎌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기가 성공했던 성공 신화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세상은 바뀐대. 왜 내 눈에는 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왜 머리에는 그 세상이 안 보일까? 그게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를 머릿속에 키우고 있는. 어떻게 딱 들어오잖아요?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아, 그거 내가 전번에 해봤는데. 아, 금융, 은행은 그런 게 아니야. 니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기업을 위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옆에서 볼 때 많이 실패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조바심인데 제가 뭐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어요.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걱정은 하지 않는다. 결심하세요. 고민은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안 될 때 가서 오면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미래에 맡겨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만 계속 추적하세요. 그러면 미래가요 달라져요. 고민은 해야죠. 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근데 뭐는 하지 마라? 걱정은 하지 마.

오늘 이 순간부터 뭐 미래에 대한 그건 걱정 안 한다. 오로지 나는 어때? 현재에 충실하겠다. 그런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삼성은 2010년에 갤럭시 나왔는데 이 모바일 제대로 대응 못한 게 뭐예요? LG죠. LG. LG는 2010년 후반에 옵티머스 나왔지만 결국은 2021년에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문 닫았잖아요. 이때 누가 나왔어? 카카오가 처음에 돈이 없어요. 이때 돈 많은 애들이 누구예요? 통신사예요. 만약에 통신사가 세 회사가 합쳐갖고 야 우리 회사 하나 만들고 카카오 죽이자 그랬으면 끝났어. 근데 뭘 받았어? 문자 돈을 받았단 말이야. 카카오는 뭐야? 그걸 또 공짜로 했단 말이야. 걔들이 야 우리도 공짜로 하자 그랬으면 죽었지. 근데 야 나 이거 보기 못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규칙이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일을 새롭게 하라고 나왔는데 본인이 새롭게 안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여기서 살아남을래? 안 되는 거지. 이때 이제 또 제대로 대응 쿠팡이 2010년 나왔는데 그러면 쿠팡이 그 물류센터를 하늘에서 떨어져 친 게 아니라 졌잖아요. 그러면 신세계에서도 조사팀이 있고 뭐 정보팀이 있으니까 아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 몇 개째고 요거 다 알 거 아니야. 뭐라 하는지 알아요? 롯데고 신세계는 쿠팡이 저렇게 투자하다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그 망하면 그때 물류센터 인수하면 된다. 그 정도 실력 갖고 뭘 대한민국의 유통을. 또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오늘의 짐, 뭐 배달의 민족 다 이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걔들이 뒤에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벤처캐피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고 AX, 그다음에 XR, 이런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DX라는 거예요. 디지털은 크게 네 개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소프트웨어. 요새는 SaaS라고 하죠. 두 번째 뭐예요? PC 인터넷. 세 번째 뭐예요? 모바일. 네 번째 뭐예요? 블록체인, 메타버스, AR, XR. 이걸 우리 전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디지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디지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플랫폼을 좋아해요. 플랫폼. 다시 말해서 플랫폼이라는 거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정보를 서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중간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메신저가 되건 아니면 쿠팡처럼 거래하는 상대방 옥션처럼 이게 되건 요 플랫폼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많이 구글을 가져 이게 뭐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업데이트 해줘야 돼. 계속 업데이트. 이게 늦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건 옛날 거네. 그러니까 이런 업데이트를 통한 디지털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DX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SaaS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도 이제 솔루션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보면서 하는 세상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이 나오면서 세상은 또 한번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 나왔다. 자,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주장했어. 1차가 이제 그 증기기관이고 2차가 포드 자동차예요. 3차가 이거예요. 정보산업. 그 다음에 이걸 4차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4차 산업을 주장한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거를 연결시키자.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초지능 진흥화하자. 세 번째가 어떻게 해요? 자율 무인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이때. 근데 이분들이 이 세 가지를 주장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인구의 감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경제학으로 보면 노동력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요?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이 매출이 줄어들고 이 전체 경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사람이 하던 일을 어떻게 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장도 어떻게 돼요? 다 센서로 연결해서 자동화시키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던 일, 여러 가지 판단하고 반복적인 일, 그걸 기계가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운전 같은 이 택시나 운전, 이걸 자율주행으로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무인 로봇, 휴머노이드란 무인 로봇과 공장, 다크 컴퍼니, 사람이 어떤 걸 로봇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부분이 인간이 어떤 일을 저게 대처하면서 이 같이 있던 그 생산물이 어떻게 돼?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뒤엎은 게 뭐냐? AI. 다시 말해서 초지능. 이게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AI가 나오면서. 자, 이건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간단히 해요. 자, AI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죠.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intelligence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 지능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지능,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이 지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가? 인공,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보라는 단어가 영어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가 데이터, 그 다음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하나가 인텔리전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 중앙 정보국 그러면 CIA잖아. 이때 I가 뭐냐면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정보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자료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데이터 좀 가져와 봐.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 그거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언더스탠딩, 이것도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제가 삼성 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일을 잘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금여인은 유터의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어. 그럼 일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했던 경험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점점 짧아진단 말이야. 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머릿속에 여기 있는 걸 갖고 있었던 내가 천재적으로 암기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휴대폰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야. 누르면 다 나와. 암기로 갖고 있던 이러한 이 정보가 어떻게 돼?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로 넘어가요. 야, 여기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건 뭐냐 보니까 인포메이션 이에 여기는 뭐예요?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디. 스타디는 무슨 뜻이냐면 스타디하고 러닝하고 차이가 스타디는 기존의 원전에 있는 거를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거. 그거는 스타디라고. 스타디 그룹이다. 그거는 같은 걸 놓고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건 스타디라고. 러닝은 그게 아니에요. 러닝은 기계학습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해답이에요. 내가 어떤 판단으로 나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대처가 됐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직원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인포메이션형 직원이냐 인텔리전스형이냐. 인포메이션형 직원은요 질문 안 해요.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아, 시킨 것만 대답해. 걔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안 해. 근데 인텔리전스형은 뭐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 제가 볼 땐 이런데요? 인텔리전스형.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52년생이거든요. 74살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 강의만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배님은 어떻게 아직 그 나이 이렇게 생생해요? 왜냐하면 65살에 교수들도 정년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오래 생명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발광체. 발광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게 있다는 거. 어떤 일을 봐도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자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별이라는 건 뭐예요? 빛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스타라는 거는 자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로 어떻게 넘어가냐? 여기에 강의 하나 있어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강의인 줄 아세요? 생각의 강의예요. 이 능력을 기르세요. 이 being을 현재 존재죠. being을 becom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항상 그 비커밍을 생각하고 다녀야 돼. 이 생각의 강을 이걸 넘어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이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4차 성명이 했는데 2016년에 뭐가 나왔어요?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어요. 이 알파고가 두면 이세돌이 두고 두면 두고 두면 해요. 결정적으로 4국 78수에서 알파고 한번 지는 바람에 4승 1패를 했거든요. 이때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올 때 바둑 이걸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기계학습을 통해서 본래의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간의 판단의 능력을 판단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인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끊임없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판단의 기능을 내가 도와줄게. 이게 엑스레이를 쭉 봤는데 옛날엔 고수의 의사가 아 이거 폐암이야. 근데 이제 고수의 의사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AI가 아 이거 폐암이야. 그게 더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초기 AI는. 지금도 물론 있죠.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내가 신한카드가 카드를 발급했어. 1년 동안 이제 카드 쓴 걸 보고 누구는 한도를 줄이고 누구는 늘리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전부 다 이제 어카운팅에서 썩 쓰는 걸 보고 아 얜 뭐 근데 이제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얘는 줄여 얘는 빼 AI가 다 했단 말이야. 이제 저희가 15,000명 구글이 사람 자르는데 1등부터 땅 내리는데 그걸 누가 다 했어요? AI가 다 했다. 밑에 15,000명 나가 아무도 소송 온 사람 없어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저희 정부에다 하나 건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호사 이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이게 그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특히 뭐냐 이거 불량이 아니야 이런 거 다 얘가 한 거예요. 일단 이러다가 2022년도에 혁명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챗GPT가 난 거죠. 자, 챗GPT는 그동안 우리가 검색은 뭐였어요? 키워드 검색이었잖아. 키워드. 내가 키워드를 넣으면 쫙 나왔단 말이야. 야, 그러지 마. 어떻게? 나랑 대화하자. 네가 물어보면 제너레이팅. 내가 답을 다 조사해서 다 만들어서 너한테 맞는 답을 너한테 줄게. LLM, Large Language 모델로. 이게 2020년 11월 30일 날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이제 지식의 종말 시대가 온 거예요. 많이 안다. 뭐 안다. 그건 의미가 없어. 17살 먹은 애 교수나 똑같아. 질문해보면 똑같이 답이 나와.
내가 그동안 아 이건가 저건가 야 물어봐 챗GPT 3만 원만 내면 돼. 그래 이게 챗GPT가 오픈 AI에 나오는데 2024년부터 이제 에이전틱 AI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에이전틱 AI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거는 얘가 뭐예요? 얘는 물어보면 생성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대화형이라면 얘는 뭐냐? 자기가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저 영수증을 10개를 찍어서 사진을 올려놓고 야 이거 날짜별 정리해. 얘가 다 하는 거야. 얘가. 내가 베트남 여행 갔는데 이거 얘가 다 하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B2B로 물건 샀거든. 근데 산 가격이랑 이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 앞으로 또 살 때 네가 협상해. 그럼 얘가 알아서 직접 다 보내는 거야. 얘가 행사자가 되는 거야. 이게 2024년도에 나오다가 2026년에 3월 달에 이제 클로드가 소넷 4.6 나오면서 클로드가 이제 완전히 이 에이전트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 수 없이 깔았어요. 근데 클로드하고 이제 오픈 AI 두 개를 쓰는데 확실히 클로드는 논리적이야. 오픈 AI는 대화형이야. 확실히 대화형이야. 이건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돼? 에이전트 애니까 옛날에는 뭐야? 회계, 법률, 인사 이런 걸 사스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제 다 끊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실정에 맞게 에이전트 AI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에 휴머노이드가 뭐예요? 로봇의 인간의 모습을 로봇의 뭐가 나눠? 여기 AI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 전체가 지금 조직,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산업 전체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세상. 어떻게 돼요? 교환해야 돼요. 저거를 오그먼트라는데 저걸 갖고 뛰는 사람하고 저거 안 갖고 뛰는 사람하고 이제는 차이가. 그래서 지금 계속 논문이 나오는 게 이건 누가 알아야 된다? CEO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있죠. 의도적으로 클로드 깔고 의도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내 파일에 엄청난 내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 자료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해줘. 의도적으로 자꾸만 해보란 말이에요. 에이전트를 만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제3의 물결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르는 더 웨이브 오브 월스 이거에 뭐가 돼야? 주인공이 돼야 내가 지속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냐 얘기할게. 자 알고리즘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새로운 모습이 있어. 그게 이제 제4의 물결인데 그냥 방향만 하나는 뭐냐면 창조와 상상력 또 하나는 뭐냐 감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알고리즘이 발달해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은 얘가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상상력에서 이게 상상력은 질서 없이 내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냐? 이노베이션, 혁신, 기존에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인벤션, 그전에 없던 거에 새로운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로운 가치를 주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은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는요 직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직원의 숫자 그게 핵심이에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마. 옛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지원하고 진우스 이윤재 이사장님 그런 거예요. 야, 매트리스 얼마나 커? 중국에서 이 매트리스 이걸 보내니까 이 운임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걸 어떻게 돌돌 말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나오는 바람에 얼마 된 거예요? 1조 온 거예요. 1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 우리 회사를 슈퍼 모먼트로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급격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얘가 그 일을 간절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이제 누가 중요해지냐면 고객이 중요해지거든요. 고객이 이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B2C는 B2C잖아요. 이거는 고객이 어떻게 돼요? 감동해야 돼. B2B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 상대방 고객이 어떻게 돼요? 성공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우리 영업이나 뭐 할 때 직원들한테 우리 이 제품을 거기다가 납품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품 때문에 그 기업이 성공했냐? 그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몇 개 팔았냐? 이걸 물어보지 마라. B2C는 뭐냐? 그 사람이 우리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땠냐? 행복하다고 느끼냐? 그래서 어떻게 돼? 감동받아갖고 옆에 있는 애까지 데리고 오냐? 제가 49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선 사람의 실수하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것만 봐야 돼. 그 사람이 이기냐? 이타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아, 이 사람은 이기적이다. 아, 이 사람은 이타적이다.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이기와 개인주의와는 약간 다르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해. 나 그거 할래. 그러니까 화가, 소설가, 그럼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 일을. 소설가 뭐 다른 사람 같이 쓰는 거 봤어요? 못해요. 회사 내에서 능력은 있는데 자기가 주어진 그 일 위해 나머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건 개인주의예요. 이 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망, 모든 게 어떻게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냐, 그 정도는 리더가 어떻게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정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볼 때는 일 굉장히 열심히 했네. 일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했네. 간신일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배려하는 거야. 베푸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베푸는 게 제일 나중에 크게 돌아.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조그만 걸 하나 들고 가고. 그리고 명함 하나, 뭘 하나 받아도 그걸 위크 타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롱 타이는 뭐냐면 학연, 혈연, 지연이에요. 위크 타이는 명함을 주고받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태까지 연구한 결과만 저 위크 타이에 의한 결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한번 알았는데 서로 이미지가 좋았어. 서로 인상이 좋았어. 근데 어떤 일로 또 만났어. 어? 일이 잘 돼. 그래서 리더는 요 이타적인 사람 중에 두 가지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사는데 아주 행복한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되냐? 진실을 얘기해야 돼. 총신, 총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조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신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아이디어 낸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돌파한 사람, 그 공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뭐예요? 우군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전문가 그룹을 도와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엄청난 전문가 그룹 있잖아요. 잘 새겨줘요. 어려울 땐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너무 야 이거 있는데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스피디해져요.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운이 오는가, 이건데. 그러니까 사장은 손이 세 개야. 오른손, 왼손, 겸손. 그 다음에 이

0: 절하면 이게 운이야. 성공한 사람은 운이 있어야 된다. 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귀인,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때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 90%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갔어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찾아가야 돼. 그 다음에 때라는 건 뭐예요? 운때라고 하잖아, 운때. 운때는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 때를 뭘 옮겨야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정관념을 옮겨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갖고 내 생각을 옮기면, 아, AI 때가 오는구나.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젠슨 왕이에요. 2012년도에 이미지넷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이미지넷 대회가 뭐냐면 컴퓨터가 개하고 고양이를 알아맞추는 그 사진 갖고 개하고 알아맞추는 대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예를 들면 GPU죠. 자기는 게임용으로 던 GPU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제프린튼 교수 연구실에서 그거를 써갖고 훈련을 시켜서 여기서 1등 했어요. 그때 저기 젠슨 왕이 오? 저러면 우리 이게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겠네? 오, 야 이거 그러고 6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HBM 삼성이 결국 이때를 못 기다리고 애들 다 내보내는 바람에 걔들이 SK 가는 바람에 지금 SK가 그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옮겨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개는 아까 얘기한 거로 뭐예요? 변화를 잃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 이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결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가만 안 있어요. 하늘이 옮겨요. 너 수고했다. 내가 옮길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천운이 닿았다.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자. 기본기. 인간관계와 변화. 이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고 있으면 나한테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충분히 짧은 기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코글로닷컴 이금용 회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원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전까지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주로 수도권이 27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꽤 있어서 더웠는데 오늘은 경상권의 기온이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세종과 대전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광주도 같은 기온 23도, 또 강릉은 25도, 대구는 26도 등으로 역시 경상권 쪽의 기온이 약간 높아서 활동하시면 약간 더울 수 있겠고요. 그래도 오늘은 하늘이 흐린 편입니다. 햇살이 그렇게 따사롭진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비가 내려서 이번 비는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라권, 무료에 아침까지 수도권, 낮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질 텐데요. 대부분 5에서 40mm의 양이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으로 가면 10에서 최대 60mm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30에서 80, 많은 곳 산지로 12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 당분간 낮에

0: 선언하거나 선을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이란 지도부의 분열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에서 류재현 기자입니다.
3: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경우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 등 주변 6개국 외무장관과의 연쇄 통화에서 전쟁 종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새 협상에 착수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이란이 전쟁 종식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전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이란이 합의를 원하지만 새 협상안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화를 통한 협상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꼽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인간적 기준에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방송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만에서 KBS 뉴스 류지엔입니다.
2: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화선아들목 인근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 10분가량 통제됐다가 밤 11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중국 청주에서 한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280km 넘게 떨어진 부산까지 헬기로 이송됐지만 태아가 끝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차 30대 여성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인근 충북과 충남대학병원 6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25분쯤 A씨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조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나 전체 1,4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이틀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 세종 충남본부는 자체 수전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려 5일쯤에나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동식 발전 차량을 동원해 임시전력을 공급 중입니다. 앞서 화재 당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 10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청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개혁신당 종천 전 의원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휴 둘째 날 대전과 경북을 차례로 찾으면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아이조아 대축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부산과 경남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험지 공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5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8.7원이 상승한 204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7원이 오른 1993.6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5.1원이 상승한 2002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가 대미 투자 등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EU산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산 승용차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새 협정을 맺으며 미 수입 차량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번 결정으로 관세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관세 인상 시점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EU가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국 등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을 겨냥해 이란전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던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미 대통령이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정부 역시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군사작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쿠바 정부에 대해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재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며 국내외 논란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강공책을 통해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감축이 6달 내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3만 6천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일본에 이어서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내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엔트로픽을 제외하고 다른 AI 업체들과 기밀 업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이스X,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등 7개 기업과 기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 모델인 클로드를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미 국방부와 대립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GTE의 글로벌 무선통신기술 특허 라이센스로 3.9억 달러 약 5,7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현지 시각 1일 두 기업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GTE에 지급해야 할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일시 정산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 전곡이 글로벌 음원 차트인 스포티파이에 6주 연속 진입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최신 주간 차트를 보면 BTS의 아리랑은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 2위에 올라 6주 연속 차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이틀곡 스윔은 위클리 톱송 글로벌에서 지난주보다 한 단계 상승한 2위에 올랐습니다.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은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6주째 10위권을 굳혔고 일본 오리콘의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서는 5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99회 시상식에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을 현지 시간 1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번 비는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 해안은 1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20에서 60mm, 그리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방선거가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5월 황금 연휴를 보내는 여야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격전지로 떠오른 영남 순회 방문에 나섰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구와 부산을 찾아 수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당의 투톱이 서로 동선을 달리한 것을 두고 갈등설이 제기됐었죠. 이번 주말에는 동반 행보를 하면서 논란 불식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자,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신인규의 시사펀치 1, 2, 3, 또 1부 조갑재의 시사 강펀치, 2부에서는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정희 씨.
2: 네, 징검다리 연휴 이틀째인 오늘은 양방향 정체가 이어질 텐데요. 지금 시간대는 바로 지방 방향으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간대입니다. 영남권 상황도 꽤나 불편합니다. 10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동창원에서 북창원까지 8km, 이후 진주분기점부터 사천 휴게소까지도 12km 구간 밀리고, 55번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역시나 가장 힘겨운 노선은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입니다. 총 70km 가깝게 정체인 가운데 북천안에서 천안호두 휴게소까지는 26km나 버겁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경기권을 벗어나기가 오늘도 가장 불편한데 서평택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4km 구간 막힙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 중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그리고 내촌에 중심으로 각각 14km가량씩 밀리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둔내 부근 지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시사포시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2: 첫 번째 시사펀치는요.
3: 노동절로 명칭 변경, 함께 상생하는 길 찾아야입니다.
2: 네,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어제 청와대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죠?
3: 예,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 첫 회의고요. 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동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동시 참여로 진행된 행사에서요. 이 대통령은 AI 기술 전환으로 인한 노동 대체 시대에도 노동자 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빠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일터 안전을 이윤보다 우선하겠다는 원칙 아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2: 네.
3: 노동 존중과 기업 친화는 양립 가능하다면서 노사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장 공정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코스피는 한 주간에 6,700선까지 터치하고 잠시 조정 중인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3: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코스피는 지난달 30일에 전 거래일 대비 1.38% 내린 6,598.87로 장을 마쳤는데요.

0: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이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약 400포인트 차로 7000선에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글로벌 증시 상승과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 대기업과 나머지 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인데요.
1: 음흠.
0: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반도체 외 업종과 가게는 고물가 고용 악화에 노출되면서 체감 경기와 지표 간의 온도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26조 원대 추경이 가계 소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모험 자본 공급이 첨단 벤처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입니다.
1: 네, 자, 두 번째 시사 펀치는요.
0: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 속도 내는 민주당입니다.
1: 네. 이 하정우 전 청와대 이하의 수석 결국 부산 북구갑으로 공천됐죠.
0: 하정우 전 수석이 지난 28일에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 북구갑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29일에는요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식을 통해서 부산 북구갑에는 하정우 전 수석을 또 충남 아산 을에는 전은수 전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 평택 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고요. 관심을 끌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1: 네.
0: 한편 하정우 후보는요 지난 29일에 부산 북구에 위치한 구포시장을 방문을 해서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에 일명 손털기 논란에 직면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 측 관계자들의 거센 공세를 받았지만 하정우 후보는 손이 저려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호된 신고식을 치른 셈인데요. 앞으로 부산 북구 갑이 상당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음흠. 이 부분이 좀 관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또 하나의 핫한 이슈가 되는 지역구가 경기 평택을 오자구도로 확정이 됐죠?
0: 예, 그렇습니다. 보수 인사 중에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은 유이동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에는 김재현 대표, 자유와혁신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총 5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1: 예.
0: 개혁신당은 뭐 현재까지 후보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5자 구도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신장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김용남 전 의원의 과거 조국 사태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하라 또 해명하라라는 것 촉구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서황진 원내대표와 조국 후보 당사자까지 가세를 하면서 초반 네거티브 전략을 강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대해서 김용남 전 후보는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평택 지역구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건강한 경쟁을 하자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무엇을 반성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 슬로건으로는 이재명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펀치는요?
0: 다시 또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1: 국민의힘 공천도 속도를 냈죠. 대구시장 공천했고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공천도 이루어졌고.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에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유영아 의원은 탈락을 한 셈인데요.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 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 네.
0: 한편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는요. 국민의힘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집토끼 사수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 문제를 보궐선거 공천으로서 마무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어게인 노선 강화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한남갑에는 이용 전 의원, 울산 남구갑에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변호사, 인천 연수갑에는 박종진 인천 서구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이 됐고

0: 했고요. 부산 북구갑은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기자의 경선으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가 유력했던 충남 공주부여청향은요, 심사 보류 결정이 됐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전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또 하나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조작기소 의혹 파헤치는 국정조사 끝난 직후에 특검법 발의가 이루어졌죠. 여기 이제 특검이 공소 취소의 권한을 갖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죠.
0: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지난 30일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요.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첫 전체 회의를 연 이래 41일 만인데요. 조작 수사에 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여당에서는 특검을 통해 조작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성에 따라서 공소 취소 권한 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요.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다. 라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다. 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다소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시사펀치 1,2,3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전까지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로 어제보다 2, 3도 떨어지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23, 부산 22. 반면 강릉은 25, 대구, 울산, 진주는 26도 등으로 오늘 경상권은 약간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이에 따라 동쪽 중심으로 좀 높고 대기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대부분 중부 지역이 나쁘겠고요. 오늘 밤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려서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빗길입니다. 이 비는 모레 월요일 새벽 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도권, 낮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이어지겠고 강원 산지는 비나 눈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면 중부지방이 5에서 40, 남부지방은 5에서 최대 60mm로 남해안에 집중이 되겠고요. 제주가 가장 많은 30에서 80, 제주 산지 120mm 이상입니다. 이 비가 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대부분 20도 미만으로 크게 떨어져서 서늘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당분간 큰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6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조금 전까지가 절정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에서 수원, 또 동탄에서 남사 사이 정체고요. 충청권에선 북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쪽으로 26km 구간 정체입니다. 다시 옥산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도 정체고요. 이후에는 주감휴게소, 그리고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부근까지 막히고요. 좀 더 가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15km 구간 정체입니다. 또 당진분기점에서 서산, 또 그리고 동서천분기점에서 군산부근까지 각각 더디늘은 보이고요. 서울방향으로는 바란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고요. 또 광명역에서 금천교까지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유승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죠. 조갑제의 시사 강펀치. 조갑제.com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지방선거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양당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양당의 공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민주당은 역시 뭐 집권 초기니까 또 대통령과 당대표가 별로 갈등을 벌리지 않고 상당한 그립을 행사해가지고 상당히 승부사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득표율과 직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뭐 공소 취소라든지 지금 이란 전쟁의 네. 그 여파가 진행 중이니까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이 선거판을 민주당 심판 선거가 아니라 장동혁 심판 선거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윤어게인 뭐 종합적으로 보면은 윤어게인 공천이 됐다고 봅니다.
2: 네.
3: 윤어게인 공천이 아니려면은 거기에 윤석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운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그런 공천은 뭐 없죠. 막 오세훈 서울시장은
2: 예, 예. 예,
3: 막 싸운 쪽에 속하지만 그렇게 봅니다.
2: 지금. 네. 뭐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 인터뷰를 해보면 그건 뭐 좀 무리한 기소기 때문에 별 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냥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3: 그건 뭐 우리나라 재판을 불신하는 거고 국법 질서에 대한 도전인데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죄 아닙니까? 그게 확정되면은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람을
2: 네.
3: 그것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2: 네.
3: 그 선택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과 네,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좌파 성향 또는 진보 성향으로 보는 후보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대우 경우에는 합리적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2: 그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의 특징이 국민의힘은 현역단체장이 거의 전부다.
3: 그렇죠.
2: 그때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이 몇 명 있지도 않았었습니다만
3: 그렇죠.
2: 100% 네. 탈락했어요.
3: 그렇죠.
2: 곧 네. 그런 그 상황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3: 저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장동혁 당권파가 공천을 했으니까 결국 현역 그리고 새로 뽑는 사람 중에서는 윤석열과 관계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여당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나 상당한 여유를 자신감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압승을 그렇죠. 한다고 생각하니까
2: 예.
3: 뭐 신인 내세워도 되고 뭐 전문가 내세워도 된다는 점에서 일단 모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뭐 모험이라기보다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다만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많이 이제 후보 중심으로 움직일 테니까 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2: 예.
3: 후보 중심으로 움직일 테니까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한국 선거는 막판에 가면 이 근접하잖아요.
2: 네.
3: 근접할 요인이 점점 생기고 있잖아요.
2: 지금 한 달 앞두고 조갑제 대표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대 몇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3: 저는 경상도 지역에서 저 경북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당 지지율 가지고 했는데 요새 경상도 지역에서 보수 결집 또는 합리적 보수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반민주당으로 도는 게 좀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가 흔히 요새 말하는 동남권의
2: 예.
3: 어떤 자극 요인도 되고 해서 생각보다는 한 두 개, 두 자리 정도,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는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럼 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0: 한 세네 개.
1: 예. 울산은 어려울 것 같고. 예. 뭐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경북 다음 대구인데.
0: 대구.
1: 예. 그 다음이 아마 부산, 경남.
0: 네.
1: 그리고 저는 수도권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네. 이렇게 딱 비교를 했을 때 서울이라는 세계적 대도시,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는 서울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0: 네.
1: 그걸 성공적으로 뭐 10년 동안 관리했다고 자부하는 오세훈, 그리고 한구를 발전시킨 정원호,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은 어떤 체중 차이, 체급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나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 차이가 나죠.
0: 수도권에.
1: 그런데 그건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기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요새 뭐 공소 취소라든지 이란 전쟁의 여파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가해지면은 끈집할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대구, 경북 뭐 한두 곳만 빼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러는데. 조갑재 대표는 아직 한 달 앞두고서는 아직 모른다. 조금 예. 더 그 보수 결집이 있을
1: 그
0: 것 같다.
1: 근본적인 그거는 바꿀 수 없죠. 15대 1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뭐 12대 4가 된다든지 13대 3이 된다든지 그 정도겠죠. 선전하더라도.
0: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아주 관심 지역구들이 많이 맞죠.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출마한 곳들. 부산 북구갑은 누가 이길까요?
1: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0: 그래요?
1: 예.
0: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면 하정우 수석이 1등으로 예, 나온 게더 많은데.
1: 예. 예. 그래서 난 동탄 모델을 계속 생각해요.
0: 이준석 대표가 됐고. 예.
1: 그때 출발했을 때 이준석 20% 민주당 후보가 한 50%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지금 근접해서 출발을 했고.
0: 네.
1: 문제는 프레임 전쟁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은 하정우 수석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후보 뒤에 있는 장동혁
0: 예, 예.
1: 두 사람과 싸우겠다.
0: 그렇죠.
1: 1타 상피 작전으로 나오는데 이게 먹힐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조금 갈구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팬덤이 강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대의명분에 의한 바람이냐
0: 예.
1: 아니면 조직에 의한 여당 프리미엄이냐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거기 국민의힘 후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랑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1: 그건 자연스럽게 단일화 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한 단일화 그건 이제 사표 방지인데 그것밖에 기대할 게 없죠. 그래요. 사표 방지. 예.
0: 네. 후보 간의 단일화는 국민의힘 쪽에서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알겠고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출마한 평택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그건 지금 세 사람이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저는 뭐 지명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0: 그럼 조국 대표네요.
1: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 하나 유호동
0: 전 의원
1: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황교안 씨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정선거 업무론자거든요.
0: 예, 예.
1: 업무론자인데 이 일단 지지율은 꽤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다고 손잡았을 경우에 그 내란 세력을 몰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담, 뭐 그런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전국을 완전히 정말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현 대표는 지방에 가긴 가는데 뭐 주민들 앞에 직접 현장에 나서지는 않고 그냥 개소식에만 참석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부담이 될 겁니다. 대구에 가면은 무슨 저 이른바 강경보수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역작용도 나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보수 세력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면은 장동혁 체제를 연장시킨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게 현실화되잖아요. 저 장동 대표가 나타나면은. 다만 요새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여러 지역에서 지금
0: 공동선대위원장 하고 있어요.
1: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하는데 저는 그 지역에는 경상도 지역에는 김문수 후보의 영향력이 장동혁 대표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장동혁 대표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 계속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본인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한국 정치판에서 통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역주행인데 예.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다음 당장 2028년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서 뛰어야 될 그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0: 네.
1: 뭐 그래서 남아도 뭐 당권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년짜리 아닙니까? 예. 2년인 거니까.
0: 장동혁 대표 뭐 측근인 장해찬 전 여의도연구소 부원장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는 전당원 투표 같은 걸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1: 예, 그렇죠.
0: 전당원 투표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강성 성향의 당원들이 많은데
1: 맞아요. 예.
0: 그렇고 그렇죠. 전당원 투표하면 또 장동혁 대표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근데
0: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1: 작년 6월 3일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참고를 한다면 지금 국힘 지지자의 한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년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고 별명을 김승복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지지층이 장동혁 지지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충북 그 경선에서 윤어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갑근
0: 변호사가 졌죠.
1: 졌죠.
0: 예, 김용환 현 지사.
1: 물론 김용환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도 있지만 또 그 사법 리스크도 있었다고. 난 그걸 아주 유심히 봤어요. 당원들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0: 네.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돼서 그러면 복당해가지고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그런 움직임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은 새로 뭐 해체 모여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만한 힘 또는 자금력 또는 조직 이거 있는 사람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예. 네.
1: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그 격동기로 들어가지
0: 그렇겠죠?
1: 않습니까? 예. 그걸 통해서 뭐 정리가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그러나 네. 뭐 그건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번 선거의 민심 향배를 가를 중요 변수들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진행 중인 이제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움직임.
0: 특검법.
1: 이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영 장관의 실수.
0: 발언들.
1: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더구나. 이란 사태로 해가지고 안보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구성 뭐 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 발언이라든지 그게 멈추지 않고 요새는 또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줄여가지고 조선으로 부르자고 예, 하더라고요.
0: 예, 예.
1: 이거는 거의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반헌법을 지나서 반민족적 행위인데. 우리 민족사도 그렇고 우리 헌법도 그렇고 한반도에는 정통성이 있는 합법국가는 하나여야 합니다.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계속 북한 정권, 북한 당국 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두 개 국가론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건 통일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통일 포기하는 사람이 왜 통일부 장관으로 앉아 있습니까?
0: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
1: 예.
0: 이거는 결국은 그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법이다라고 딱 보시는 거예요?
1: 딱 그렇게 봅니다.
0: 100%.
1: 예, 100%.
0: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까지도 포함돼 있던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까지도 공소 취소가 되나요?
1: 그거 안 될걸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될 걸로 보는데요.
0: 글쎄요.
1: 그러니까 대법원의 뭐 준 확정 판결인데.
0: 예, 예.
1: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일단 느낌은 치외법권 지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성역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1: 세계에 통용되는 게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저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리하다는 게 사실로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에서 거기서 어느 부분이 이게 불법 수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0: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1: 오히려 팩트로서는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북 비용으로 그 조폭 출신 기업인이 대납했다 하는 게 확인된 건데 그래도 그게 아니고 더구나 정승호 법무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공소 취소할 만한 사안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특검으로 이 공을 넘겼는데
0: 네.
1: 저는 특히 법무장관의 그 글을 보고 야 이 정권 바뀌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글을 남기는지 하는 그런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0: 네.
1: 아니 법률가가 이렇게 무리를 할 수 있는지.
0: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변호한 의원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 이번 법안인데 그런 분들은 진짜로 이거는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1: 믿고 싶어 하는 거지.
0: 믿고 싶어 한다.
1: 믿게 하겠습니까? 이게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 두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수백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고
0: 예.
1: 그게 또 하필 저 대남 국장 저 전문가고 그 저 천안함 폭침 지령자 쪽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 돈이 갔다는 거 분명하잖아요.
0: 막 그것까지 일단 부인합니다. 아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1: 돈이 근데 나는 저는 이거 좀 위험성이 있는데
0: 한 푼도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어요.
1: 예. 네, 그건 준 사람이 줬다고 그러는 걸 믿어야지.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남북관계에서 북한한테 약점을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의 저, 약점을 예, 주는 거다?
1: 예, 아니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 2020년에 아, 저 2000년이죠. 2000년에 저 평양에서 김대중 김정일 회담
0: 예, 예.
1: 있었을 때
0: 대북송금
1: 대북송금 4억 5천만 달러 그때 김정일이가 그 돈을 받는 순간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권의 약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때 만약 한국 언론이 그 네. 리얼타임에 그 사실을 폭로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 사안의 어떤 비밀을 북한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사진으로도 기록으로도 남아있을 수 있고 하니까.
0: 예.
1: 그래서 이쪽에서 공소 취소를 한 다음에 북한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가 뭐 터뜨려 버린다든지.
0: 네.
1: 아니면 그걸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해버리면
0: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거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충성파들의 행동이라고 보세요?
1: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자신이 가장 약점 아닙니까? 그 약점을 한꺼번에 욕을 먹더라도 이 기회에 풀어버린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0: 말릴 수가 없는 정도라고 보세요? 본인의 의지가 강력히 투영된 거라고 보세요?
1: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알아서 하라는 건데 또 최근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힘을 실어주던데요. 이게 참 좀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긴 것 같고 이게 자꾸 커질 것 같고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일단 재판은 다 중지됐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그렇죠. 정황상 아마 중죄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1: 아니죠.
0: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예측들을 했는데
1: 그렇죠.
0: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나 그 측근들에서는 지금 국민 지도가 높을 때 욕먹더라도 이건 해치우고 깔끔히 정리하고 가야 돼라는 여론이 더 센가 봐요.
1: 그렇죠. 그런데 요 보게 이번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글쎄요. 하나의 쟁점입니다. 특히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에요. 합리적 보수. 예. 이 합리적 보수는 장동혁을 가장 미워하는 층이에요. 또 이분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또 지지를 보내는 층입니다.
0: 그렇죠.
1: 요 층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까운 거죠.
0: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이번 선거 포기하고 투표장에 안 갈지도 모르는데 공소시효 네. 이 특검법 처리되면 그거 화나서라도 투표장에 화나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네,
1: 그렇죠. 이게 또 정동영 장관 그 실언과 이게 엮여가지고 이게 증폭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벌써 이제 이 특검법 추진 기사가 나자마자 국민의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영남권 후보들은 매우 긴장하고
1: 맞습니다. 예, 예.
0: 이게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판세를 저 뒤집을지도 모른다라고 예.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 예. 모양인데. 그런데도 그냥 법 통과를 강행할까요? 5월달 안에 선거 전에?
1: 지금 최소로는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0: 허허.
1: 이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려면은 대통령이
0: 걸어야죠.
1: 예, 내 자신의 사건이 선거 쟁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0: 네.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와대 반응은 일단 무반응입니다. 이건 의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1: 예.
0: 그리고
1: 그런데 이게 이 여론의 변화가 감지될 시점이 언제나 확실하게 느낄 때가 있을 줄 몰라요. 요새 보니까 대구에서 김부겸, 추경호 두 사람의 이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지더라고요.
0: 우리 추경호가 앞서는 결과도 네. 있더라고요.
1: 그거는 이것하고 영향이
0: 네.
1: 있어요.
0: 네. 그럼 뭐 한 일주일 상관에 여당 정부 청와대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1: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계속 가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0: 알겠습니다.
1: 이게 아마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서울 아닙니까?
0: 그죠? 예, 예. 예.
1: 서울 인민심이 여기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좀
0: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0: 네. 예. 자, 그 두 번째 쟁점이 아까 이제 정동영 장관의 뭐 1년의 그 상황 인식 또 발언들 뭐 이걸 이제 쭉 정리하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장관이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버리면 통일을 포기한 것이고 뭐 이런 표현 쓰셨는데 막상 이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위치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아무튼 북한 정권이 지금 김정은 정부는 완전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그 국가로 규정해버리고 헌법까지 그렇죠. 바꾸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계속 우리는 하나다 나만 북한이다라고 해서는 뭐 일단 만남 자체가 성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고육지책으로 정동영 장관은 북한 측의 주장에 일단은 좀 호응하는 태세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1: 예, 그런 문제는 전술적 변화로 하면 됩니다.
0: 네, 네.
1: 그런데 이게 저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는 것은 이건 전략적 변화고 헌법적 헌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까 전술적 변화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유연성을 가져야 되죠.
0: 예.
1: 그걸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란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즉 러시아와는 거의 군사 동맹 관계고,
0: 그렇죠.
1: 중국이 러시아하고 워낙 밀착하니까 이제는 견제를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원팀으로 움직여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 이재명 정부의 일부 친북성 이런 게 돼 가지고 한미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쪽은 핵무장한 국가 세 개, 여기는 한국, 일본 미국이 따로따로 노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어서서한 시나리오가 막 나오는데 북한이 완전한 거의 이스라엘 수준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핵카드를 쓸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도발하고 도발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예.
1: 한국이 딱 대응하려고 할 때 김정은이가 핵카드를 들고 나온다 이겁니다. 하면은 우리가 뭐 핵무기를 쓸 것을 검토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재명 정부가 보복하겠습니까? 보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복하면은
0: 예.
1: 그건 핵 전쟁 위기로 가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귀가 꺾여가지고 북한 정권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연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읽어보는 잡지가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어요. 예, 예. 여기 이번 호에 보니까 특집이 이란 특집이 나오는데 북한 특집이 또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주장이 이제는 핵게임에서 완전히 김정은이가 이겼다. 이런 제목이 How North Korea won.
1: 예, 예, 예.
0: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쓴 사람이 저 정박이라고 한국 사람인데 저 CIA 분석관 출신이고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부차관보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진짜 잠이 안 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이런 이슈는 왜 지방선거에 아무도 안 다루죠.
1: 글쎄요.
0: 이게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1: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소 취소 특검법하고 지금 정동영 장관의 어떤 그 네. 행보나 이런 것도 둘 다가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항상 대변하고 계신 합리적 보수층.
0: 예.
1: 그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민주당 있습니다. 심판으로 가게 만든다.
0: 예.
1: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럼 두 쟁점 다 민주당한테는 크나큰 악재네요.
0: 굉장히 불리합니다.
1: 그죠? 예.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가죠?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럴까요?
0: 근데 우선 장동이 저 요새 동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많이 물어가지고
1: 정동영 장관
0: 자꾸 발음이
1: 네, 네.
0: 저 헷갈리는데 정동영 장관은 처음부터 미스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해요. 취임하자마자 두 개 국가론 찬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1: 네.
0: 그러고 이 저 위승락 실장이 고생해서 지금 한미 관계를 이렇게 추스려 가는데 그게 계속 찬물 끼얹고 근데 그게 이번에 이 저 구성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너무나 강경한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0: 북핵 문제 관계로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것은 예, 이것은 예. 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 예.
0: 더구나 그건 시시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 핵 관련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다면은 잘라야죠. 자르고 안 자르면은 또 사고 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보수가 민주당 심판으로 돌아설 만한 변수 두 개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0: 네, 네.
1: 아, 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포인트다. 네, 이 말씀까지 네. 오늘 듣겠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칩니다. 탐 존스의 딜라일라 들으시고 1시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은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돋아난 새잎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요. 이때 나무의 새잎은 색깔이 여리고 약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여름철 나뭇잎은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해줘서 서로 다른 느낌이 듭니다. 나뭇잎의 색깔을 말할 때 보통 초록색이나 녹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실록의 색깔을 말할 때는 연두색이나 연녹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연녹색을 표기할 때 연자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녹자를 쓸까요? 아니면 리을로 시작하는 록자를 쓸까요? 이때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녹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연녹색이라는 말을 연록과 색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생각해서 록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녹색은 녹색이라는 말 앞에 옅은 또는 엷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연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나뭇잎 색깔인 어두운 녹색을 뜻하는 한자어는 암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어두운의 뜻을 갖는 암자 뒤에 녹색이 온 것이므로 암녹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2: 오늘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먼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그 전까지 건조함도 계속됩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서울, 충청 내륙, 경북 내륙에 발효 중이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 오늘과 내일까지, 모레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예상돼 어제보다 2, 3도 떨어지겠고 세종, 대전, 광주 23, 부산 22, 강릉 25, 대구, 울산은 26도로 경상권은 조금 덥겠고요. 자외선 지수 동쪽으로 꽤 높겠고 대기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대부분 중부지방이 나쁘겠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려서 내일은 전국이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는 시점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오겠고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도권, 낮 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지겠고요. 강원 산지는 비나 눈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 5에서 40, 남부지방은 5에서 60, 남해안이 좀 집중이 되겠고 제주가 30에서 80, 제주 산지 120mm 이상입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 16도 등으로 대부분 서늘하겠고요. 내일부터 큰 더위도 사그라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29일 공정위가 올해 재계 순위를 발표했는데 15년 만에 5대 그룹 판도가 바뀌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룹의 이제 순위가 있는데요. 이제 자산 총액으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특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던 이 순위를 봤더니 한화그룹이 이 재계 순위 5위에 올라섰는데요. 그럼 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느냐? 롯데가 이제 밑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원래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7위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게 하나가 5위로 올라오면서 롯데와 포스코가 한 단계씩 이제 하락을 했는데 15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진 거고요. 이게 숫자로 보면 더 드라마틱한 게 하나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는 숫자로 보이거든요. 자산 총액이 무려 149조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19%나 증가된 수치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어떤 그룹이 잘했다더라 어떤 그룹이 밑으로 내려갔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아 이게 내가 어디에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음흠.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1등은 삼성, 2등 SK, 3등 현대차, 4등 LG 이건 이제 그대로죠.
3: 네, 맞습니다.
2: 근데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뀐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뜻이죠?
3: 네, 맞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현대차를 바라볼 때요. 미래 먹거리를 야 이제는 바퀴가 아니라 다리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2: 로봇.
3: 맞습니다. 이제는 바퀴 회사였다 이렇게 인식이 있지만 이제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 회사로서 한마디로 AI 밸류체인으로서 지금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근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현대자동차는요.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 5만 장 확보해서 뭐 데이터 센터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이제 PER 주가 수익비를 본다 그러면 AI를 이제 하겠다라고 밝히기 전에는 진짜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한 PER이 한 4, 5배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CES2026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밝혔죠. 내년에 우린 이렇게 할 거야. AI 기업으로 갈 거야. 그 이후부터 주가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지금 PER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바퀴도 잘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다리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 듣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의 전문가 얘기 듣고 나서 내가 현대차에 지금 투자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2: 이미
3: 예, 이미 많이 올라서 아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틀라스가 2028년도 계획대로 공장이 투입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또 모르죠. 또 갑자기 더 치고 그렇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네. 한화가 5위로 올라온 의미는 뭐죠?
3: 네, 일단 시대가 어떤 산업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한화그룹이 잘 드러냈다고 봐요. 일단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올랐던 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중국의 저가 공세로 따라올 수 없는 수출 섹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예, 예.
3: 반대로 롯데와 포스코가 한 단계씩 밀렸는데 그 여기 밀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석유화학, 철강, 중국의 그 저가 공세 때문에 진짜 어려운 섹터군요. 지금 철강도 그렇고요.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중국이 너무 싸게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미국으로 못 가니까 자꾸 예. 이걸 막 싼 가격에 내놓고 있다 보니까
2: 알겠습니다.
3: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한화가 5등으로 올라온 뭐 제일 큰 원인은 방산하고 조선 아닙니까?
3: 맞습니다.
2: 이 양쪽 다 앞으로도 계속 좋겠죠?
3: 예,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벌크선, 뭐 컨테이너선 싸게 잘 만듭니다. 예,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보다. 하지만 못하는 게 있죠.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는 고기술 선박들인데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점이기 때문에 조선업 아직도 우리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방사는 더 명확하죠. 이 서양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쓸까?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2: 예.
3: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의 핵심은요. 빠른 납기, 그다음에 실전으로 검증된 성능이겠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나라의 K-방사는 역시나 뭐 전쟁이 끝난 이후더라도 종전이 일어난 이후더라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평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상태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야 종전되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조정은 받겠죠. 하지만은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는 K-방산을 러브콜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순위가 올라간 기업들 한국 콜마, 오리온 네. 여기서의 투자 힌트는 뭡니까?
3: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방산 조성과 똑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격으로 뺏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한국 콜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국 콜마 아마 여러분 그 화장품 쓰시는 거 뒤를 탁 열어보시면 제조사가 누군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웬만한 유명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 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ODM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 예.
3: 이 ODM이란 뭐냐 그러면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 되게 많잖아요. 신생 브랜드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에 이런 탄탄한 ODM 기업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겁니다. 일단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제품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이미 기술력과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한마디로 이 D가요. 뭐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아니면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돈과 말만 해주면 다 만들어줍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인데
2: 예.
3: 우리나라가 ODM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 명품 화장품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ODM을 과연 쓸 것인가 안 쓴다는 거죠. 워낙 우리가 이게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뛰고 있고
2: 예.
3: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리온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현지화 전략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지만은 뭐 국민 간식이 있습니다. 그 현지에 진출해서 현지의 입맛에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야 오리온도 중국에 못 쫓아와라는 이제는 평가가 있으면서 이번에 또 단계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2: 예.
3: 기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에 중국이 못 쫓아오는 것. 그다음에 수출 섹터. 지금 워낙 환율이 높아서 수출 효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섹터 중에서 중국이 못하는 거. 대표적인 방산이겠고 조선이겠고 이런 ODM 기업이겠고 이런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제 어디에 이제 좀 투자를 더 포트폴리오를 강화할지
2: 그렇군요.
3: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2: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인물, 진인물부터 정리해보죠. 먼저 뜬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3: 그러니까 각 당의 특히 재보궐 공천이 관심을 모으는데 저 하정우 전 AI 수석 이제 민주당 북구 갑의 후보 꼽아봤는데요. 네. 정치 초년병이고 이제 정치 신입생 같은 느낌인데 지명도가 상당히 이제 밀고 당기는 그 과정 중에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일단 뭐 손을 털었네 어쩌네 하지만 제 주변엔 그리고 댓글 같은 걸 봐도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상을 또 극복해 가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이름값을 올린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다른 경쟁자와 또 차별성이 두각되고 앞으로 더 두각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 이 주에 가장 뜬 인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2: 네. 성종원 변호사는?
4: 예, 오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양양자 전 의원입니다.
2: 네.
4: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것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일단 경기도지사 대진표가 이제 양양자 대 추미애로 짜여졌는데 물론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도 출마한다고 합니다마는 1995년 시도지사 직선제 도입 이후로 여성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예, 예.
4: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은 호남 출신이죠. 호남 출신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의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선출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고졸사원으로 입사해서 그 안에서 본인이 학위까지 받고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까지 역임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부당한 공세를 또 극복하고 승리한 것이에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성배 전 아나운서가 생산직 출신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이런 공세들을 극복하면서 본인의 입지적인 스토리를 부각하고 승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선거 가도가 주목된다고 생각됩니다.
2: 네, 역시 선거 국면이네요. 두 분 다 뜬 인물로 자기네 후보들을 이제 꼽아주네요. 그럼 주에 진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3: 아, 이번 주에 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이제 선고도 있었고 그런데 뭐 워낙에 진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새로 꼽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마지막 최종 이제 변론을 하는 모습을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흐느끼더라고요. 대통령의 이 비상 계엄을 말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계엄의 날 법무부에 있던 사람들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면 그날 사표를 낸 감찰관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잘 모른다. 그리고 이 계엄이 끝나고도 이른바 안가 회동이 있었어요. 딱 잡아댔습니다. 모른다고. 그러면서 증거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실토하고 이게 어떻게 계엄을 말리는 모습이었는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온 이 6년차인 검사가 최종 이제 구형을 하면서 20년 구형이 됐었는데 바로 검찰을 없앤 게 검찰 선배인 당신이다라는 취지로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모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2: 네. 자,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4: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나간 헌법 파괴도 있지만은 현재의 헌법 파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금주의 진인물 민주당 천준호 의원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의 공소 취소까지 특검이 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이 발의가 됐죠. 이걸 대표 발의한 분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시절 비서실장도 했었던 천준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등등 본인이 기소되어 있는 사건의 유죄라고 하는 결정적 증표죠. 민주당 의원들이 봐도 특검에 넘겨서 특검에 손을 빌려서 공소 취소하는 것 말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 되면 소추 안 받고 그냥 있던 재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소 취소를 할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손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17세기 영국에서 확립된

0: 법언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면 17세기 이전에 전근대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헌법 파괴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에 12.3 비상계엄은 이미 단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받았고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현재의 헌법 파괴를 막는 것에 주력해야 될 때다라는 차원에서 천준호 의원을 금주의 진임으로 선정하겠습니다.
1: 네. 뭐 그 특검법 얘기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중단된 사건들 전부 포함됐고 그 외에도 뭐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씨 돈 받았다고 하는 사건도 포함됐고 뭐 문재인 정부 시절 무슨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사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검이 대규모로 출범을 하게 되면 법안 내용을 보면 모든 검찰이 자료를 다 넘기게 되고 검찰이 지금 공소유지하고 있던 것의 공소유지 권한도 특검이 갖게 되고 그 공소유지 권한 중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된다. 이 내용 맞죠?
2: 예, 공소 취소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제일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특검법이 처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형소법에도 공소 취소라는 규정이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공소 유지를 하는 주체가 또 이 공소 유지가 되지 않거나 무리한 기소인계 과정 중에 드러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형소법의 법문이 있고 이 부분이 최상병 특검 등등에도 들어가 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공소 취소를 염두에 뒀다. 라고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왕조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왕조는요. 지금 이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드러났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에요. 이를테면 이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대통령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했다라는 것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의혹 중에 한 축이고 또 이를테면 녹취 같은 것도 매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게 조작을 합니다. 재창의형이라고 거기에 녹취를 트니까 수사팀이었던 사람들도 이게 재창의형이라고 들린다는 걸 자인했는데 녹취서에는 버젓하게 실장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정진상 실장을 겨냥한 겁니다. 재창의형이 실장님으로 들릴 리가 만무하잖아요. 또 이를테면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압수조사에 이재명 피의자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부분 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짝짝 기으면서 월북했다는 그 정황 국방부에서는 전 정부와 전혀 달라진 입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월북이라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기하거나 시간이 더 지체돼서 수사가 이뤄지면 증거인멸 우려 등등이 있어서 이게 정무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실기했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장윤미 변호사 보기에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가 다 드러났다라고 보신다?
2: 저는 그 혐의가 짙다고 보신다? 혐의가 매우 짙다고 생각합니다.
0: 송 변호사. 제가 반론을 좀 드릴까요? 자. 백보 천보 양보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걸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유지 권한을 왜 특검에 줘야 되죠? 자, 제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기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있던 사건 재판도 멈춰진다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특검은 어떻습니까? 시한부 조직입니다. 이번 특검법을 봐도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0일입니다. 시한부 조직인데 재판을 안 받는다면서 재판이 멈춰 있는 사건에 대해서 왜 공소 유지 권한을 그 시한부 조직인 특검에 넘기는 거죠? 그거는요.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어요. 재판이 멈춰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업무는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그걸 굳이 넘기게 하고 안 넘기면 특검의 요구에 따라야 되도록 지금 법안을 내놨어요.
1: 네.
0: 그러면은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답을 해봐 주십시오. 앞서 뭐 그 최혜병 사건 특검법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줬다고 했는데 등등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헌정사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줬던 특검은 그 사건 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원래 특검의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것은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이미 있던 사건을 넘겨서 공소 유지하도록 한 예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존에 이미 같은 피고인

0: 에 대해서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앞에서 같이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안 받는 대통령의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왜 시한부 조직인 특검에 주느냐. 이거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1: 장 변호사님 답해 보시죠.
2: 일단
1: 재판 열리지도 않는데 무슨 공소유지 권한이냐 이거예요.
2: 그러니까요. 공소유지 아니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뭐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이 갔든 검찰이 갔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단됐다는 거는 법리적 해석이 뭐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이 많이 좀 다른 의견을 주고 있지 멈춰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네. 들어간다 해서 큰 변수가 된다라고 보여지지 그게 않고요. 아니라.
1: 그렇다면 아예 그 조항을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느냐?
2: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조항과 관련해서 뭐 들어가게 된 경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실무적으로 이 재판이 계속해서 중단이 돼 있고 특검이 재판이 대통령 임기 전까지 아마 수사 권한이나 공소유지 권한이 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왜냐하면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 공소 취소를 뭐 염두에 두고 한다? 이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0: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그 법안을 한번 보십시오. 법안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기존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 넘기면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즉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말을 대놓고 쓰기에는 국민들 보기에 머쓱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제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퇴임할 때까지 재판을 안 받는다는데 왜 공소유지 권한을 일반 검찰에서 특검으로 뺏어옵니까? 그걸 뺏어오는 이유가 공소 취소라고 하는 딱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가져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2: 예전에 특검이 처음에 이제 특검법으로 발의됐을 때는 공소 유지에는 특검이 그 수사까지만 딱 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입법 발의된 건 특검이 공소 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아니,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특검이 이번에는 이제 조작 기소 혐의니까 검찰과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할 거 아닙니까?
2: 네.
1: 그래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증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검사를 기소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는 해야 되는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1: 그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 권한을 왜 거기다 적었느냐. 지금 그런 문제제기거든요.
2: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는 현재 검찰이 하고 있고 이걸 네. 이첩하는 게
1: 그러니까요.
2: 특검이 하는 것으로 나온 그 법문이 있다면 제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지만요. 있다면 저는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넘겨받아가지고 공소유지를 한다라는 게 어색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법 발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한마디로 그러니까 장미 변호사는 이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법이 아니다.
2: 어떻게 공소 취소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한 같은 게 특검에 넘겨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가 없고 계속 이야기가 네. 나오지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도 아닙니다.
1: 자, 그 장윤미 변호사의 생각이 정말 당의 입장이라면 이런 논란이 일자마자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전 논의는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1: 이 법안 수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건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하는 공세가 이어질 거로 보이고 바로 이 대목은 아까 일부 시간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도 합리적 보수가 지금 장동혁 체제에는 화를 내고 있지만 이런 무리한 수를 민주당이 계속 두면 민주당 심판론으로 결집해서 투표장에 대고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영남권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2: 그런데 아마 이제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더하기 빼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갑제 대표께서 주신 말씀도 정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민주당의 이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침표 찍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1: 조작기소 검찰 수사를 빨리
2: 그렇습니다.
1: 하자.
2: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입법 속도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원내 지도부가 다시 이제 성립이 되고 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무 판단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송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0: 자,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했는지 수사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것을 공수처도 못 믿겠어서 특검에 맡겨야 되겠다. 네. 백보양보해서 그 특검을 한다고 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미 기소되어서 재판 받고 있는 사건 그것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꾸 민주당에서 이 공소유지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스스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그건 끝까지 공소유지하도록 특검법을 만드는 게 원래 우리나라의 정형입니다.
1: 맞아요.
0: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를 넘겨받아서 할 수 있게 한 것 17번의 개별 특검법 중에 그 내란 특검법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들다시피 한. 그 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관련돼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란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합범이잖아요. 여럿이 하는 거니까 통합적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공소 취소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준 것은 최혜병 특검법 딱 한 번입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지만 예, 예. 그 사건도 공소 취소를 하진 않았어요. 이미 2심까지 가 있으니까 항소 취하를 했지요. 그런데
1: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0: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특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 자,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아무튼 송영훈 변호사의 공세에 대해서 장유미 변호사의 어떤 답변이 어떻게 우리가 공소 취소를 합니까? 그거는 생각조차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라면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이 이틀 동안 많은 언론들에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1: 맞아요.
0: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법안을 철회하거나 새로 내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1: 지금 휴일 중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2: 금요일 냈습니다.
0: 결정적으로 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국정조사 할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퇴임하고 나서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마라. 말 한마디면 정리될 수 있는데 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이거는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생각하면은 나는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와도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리고 난 퇴임 후에 재판 받을 테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네.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태도입니다.
1: 아무튼 뭐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재판이 다 중단됐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나면 퇴임 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 유죄가 나더라도 아마 중형은 피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을 해왔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 측근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욕먹더라도 대통령 인기 좋을 이럴 때 그냥 아예 그 싹을 없애가지고 공소시소까지 가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과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장유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럴 뜻이 전혀 아니면 법안 내용을 수정하든지 하는 내용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공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래서 아마 이게 금요일 날 입법안이 네, 됐고 예. 민주당에서도 사실 설왕설래가 있어요. 의원들 간의 온도차도 분명히 좀 있는 부분이 예. 있어서 이제 논의의 첫 발을 뗀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예.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발이 첫 발 뗐는데 이래라 저래라 난 안 한다 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 매우 위배되는 겁니다.
0: 아니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글쎄요. 반복되니까. 근데 정말 민주당의 뜻이 너무나 혐의가 좀 의심되는 그런 검찰의 위법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안 할 수가 없다는 네, 거라면 예. 그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특검법으로 확실히 국민들 앞에 내보이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송영호 변호사가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까지 받아들여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오해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아마 관전 포인트 같아요.
0: 다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제가 검사들의 위법에 대해서 어디 한번 수사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위법을 전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예. 뭐 이주영 검사 같은 경우에 하도 국조특위에서 임의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하니까 극단적 선택까지 했잖아요. 흰장암을 앓고 있는데도 입원 중인 사람한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가혹한 조치가 있었는데 예. 과연 그 검사가 얼마나 대단한 위법을 저질렀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본인 수사할 테면 수사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어디 한번 특검으로 수사해보시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1: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장윤미 변호사의 발언이 민주당 내에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앞으로 한 일주일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켜볼게요.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이튿날입니다. 평소 토요일보다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들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답답하고요. 이후 호법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강원 지역에선 새마을에서 제속도 못 내고 또 더 가서는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사고가 있었던 둔내터널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반대 인천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이후 둔대분기점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더 가서는 월곶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 내기가 답답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또 서청주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더딘 흐름이고요. 이 반대 하남방향은 아직까지는 수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3: 저는 주호영 의원의 한마디를 좀 꼽아봤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이 대단히 부당한 이제 공천 작업이 희생양이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전력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부디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였어요.
2: 뭐 거의 민주당 지지 발언 같아요.
3: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김부겸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 지지라고까지 이해는 하지 않았고 다만 이분이 대구에 터잡아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대구 분들이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눈길을 제대로 주시지 않았던 그 결과가 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애의 결과가 대구 시민들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절감이 밑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이게 집권 여당의 후보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대구를 또 사랑하는 또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서 워낙에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진정성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게 정파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좀 2주에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2: 네.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들한테 아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막 널리 퍼뜨려야 되겠네요. 네.
3: 부각하는 느낌의 그런 캠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4: 네. 금주의 핫한 한마디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의 한마디입니다. 악수를 많이 해 손이 저려서. 라고 하는데요. 그 이번 주에 있었던 하정 후보의 문제의 구포시장 손털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구포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악수를 하자마자 그분 면전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손을 비벼서 터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인데 과연 도대체 구포시장 상인들을 뭘로 보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영상의 조회수가 수백만 회입니다.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정 후보의 후속 대응과 그리고 민주당의 방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정 후보는 악수를 많이 해서 손이 저려서 그렇다는데 그게 구포시장 초입에서부터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됐고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고별 악수 인사를 할 때는 이런 장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이 저리면 사람이 손을 주무르지 손을 이렇게 비빕니까?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손에 물이 묻어서 그렇다 그러고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방송에 나와서 대세에 지장 없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 대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깨끗하게 지역 유권자들께 사과하고 하정 후보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자, 재보궐선거 공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국민의힘이 지금 몇 군데 남아있기도 하고 민주당은 경기도 지역 뭐 여러 곳에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한때는 우리 장미 변호사도 공천 검토되더니 빠졌어요.
3: 예, 당에서 이제 출마 의사가 있으면 여론 조사를 한번 돌려보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것까지 마다하는 건 또 이제 결례인 것 같아서 이제 돌려본 거예요. 경기도권은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네. 자,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지역하고 조국 대표가 출마한 지역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저는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현재는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 하정우, 하정우 대 한동훈의 양강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는 박민식 전 의원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KBS 부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이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하정우 후보가 2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 박민식 전 의원이 22%,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 중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박민식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대부분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2008년, 2012년에 국회의원을 했고 16년, 20년에 낙선을 했고 그 이후에는 지역을 떠나서 분당 갔다가 영등포대 갔다가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다시 6년 만에 북구에 출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겪어봤고 뽑아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지지율이 2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면 저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나 하정 후보는 이 지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 네.
4: 뭐 하정 후보도 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분당의 지역구 행사에서 마주쳤다면서 아 분당 사람이어서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SNS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한 보름여 전에 해당 지역에 이사를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앞으로 지지율이 좀 밴드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양강구도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북구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를테면 단일화 관련해서 박민식 후보랑 이제 한동훈 후보로 이렇게 저울질을 한다면 아마 한동훈 후보가 더 이제 정책을 체급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분이 같은 검사 출신이고 교집합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핍박을 받을 때 또 서로 두둔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박민식 후보가 이거 드랍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풍문이 쫙 도니까 박민식 후보왈 정치권에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거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내가 후보되는 걸 저어해서 일종의 마타도다라고 굉장히 좀 불쾌했다는 전언도 있고
2: 네.
3: 그리고 전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평택은 지금 저희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랑 같이 뭐 합당 논의도 있는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의 표를 흡수한다고 했을 때 완전한 시너지를 얻을 것인가의 물음표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 만나보면 아마 박민식 후보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양보하는 모양새를 했을 때 정치적 이익도 고민을 하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정치적 이득으로 올 것인지 완전한 손실로 올 것인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거취도 상당히 변수가 많아서 여기는 전 끝까지 3파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아무튼 성용호 변호사는 그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저절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한 거라고 봐야 되죠. 조국 대표 쪽에 지금 김영남 전 의원을 네. 공천했는데 특히 이제 김영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3: 네.
2: 민주당은 조국 대표를 그러면 꼭 일종의 그동안 조국 대표를 그 국민의힘 쪽에 있으면서 가장 앞서서 비판했던 분을 공천한
3: 그렇죠.
2: 건데
3: 네.
2: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래서 출마시킨 겁니까?
3: 조국 대표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기보단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겠다라는 컨셉이고.
2: 같은 말이죠.
3: 네, 같은 말이지만 또 약간 아다르거든요. 김영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저격수였던 부분이 있죠.
2: 네.
3: 그런 후보를 내세웠을 때 단일화를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전제하고 저희가 후보를 그 지역에 내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2: 그렇죠.
3: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2: 예.
3: 또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용남 후보는 장점이 많은 후보예요. 전문성이 있고 또 금융 이런 쪽 관련해서 또 이 입각설도 계속 제기됐었고 민주당이 지금 안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냈고 저희는 지금 단일화 뭐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2: 예.
3: 그게 유권자분들께 예의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2: 그리고 김용남 후보로 그 지역에서 해볼만하다.
3: 해볼만합니다. 본인의 분사무소도 또 평택에 있기도 하고요.
2: 어떻게 보세요?
4: 후보들의 인적 관계를 보면은 거기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조국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9년에 어떻게 공격을 했었는지 돌아보면은 만약에 본인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졌을 때 조국 대표 손을 잡고 같은 선거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각오가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물음표가 그려지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조국 대표의 대응이 좀 전략적으로 미스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의 과거를 계속 인터뷰해서 회상시키고 있잖아요. 과거에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공격을 했었는데 뭐 또 허위사실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김용남 전 의원의 반응은 뭐가 허위사실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런 부분을 자극할수록 그러면은 나와서 조국 대표의 판결문이라도 읽고 싶어질 겁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히나 본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은 후보 단일화를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2: 예.
4: 이런 점에서 이 지역의 여권 단일화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선거 막판까지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은 그렇죠.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 그리고 조국 대표의 다자구도에서 승리 가능성은 높아진다?
4: 현재로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선택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 퍼센티지가 사실은 일정 부분만 되더라도 조국 대표에게 쉽게 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평택의 뚜렷한 연고를 갖고 있는 유이동 전 의원. 평택 출신이고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평택에서 나왔고 다름 아닌 그 평택을 해서 세 번을 국회의원을 했고 낙선을 평택을에서 안 했습니다. 예, 옆에 평택병 예. 신설 지역구에 옮겨가서 낙선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뿌리가 튼튼해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 자, 국민의힘에서 공천행 관련된 각종 잡음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던 시점하고 어쨌든 그 잡음이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시간이 좀 흐르고 후보가 확정되고 이런 국면하고 유의미한 변화가 영남권 대구나 부산이나 뭐 경남이나 이런 데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는 식으로 나오던 조사 결과가 요즘은 팽팽하거나 뒤집히는 조사 결과도 꽤 나오는 그런 민심 변화를 민주당은 느끼고 있죠?
3: 그렇죠. 지표가 나오니까요. 네. 이 선거에 근데 처음 임할 때부터 특히 이제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부울경 이런 쪽은 당연하지만 1대1 구도로 수렴해 갈 거고 이건 전제고 저희가 그것을 무슨 요행수처럼 계속 4분 5열된 채로 갈 거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각 진영의 새가 붙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대구시장에서도 지표가 약간 좀 들쭉날쑥하긴 한데 뭐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그 뭐 지표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후보로 확정된 거의 직후에 예, 여론조사를 돌렸던 거라서 컨벤션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추세와 흐름은 좀 봐야 되는데 1대1로 붙는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인물론으로 승부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다고 말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뭐 다음 주에 중앙선대위 출범시킨다는데 한때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은 선대위원장 맞지 마 그랬다는데 이게 맞아요? 확인된 보도입니까? 그냥 나온 얘기입니까?
4: 중앙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한 건 맞고 그런데 그 당 수석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브리핑에서 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의 입장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선대위원장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장동혁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죠. 현장에서 일부 소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일부의 참석자들이 있으니까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연호를 제지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부산 일정이 지방 일정으로서는 실로 드물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열흘 동안 미국을 다녀오고 그 이후에 12일 동안 국내에 있으면서 지방 일정이 이 부산 일정 이전에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양양에 가서 김진태 강원지사로부터 면전에서 결자 해지하라라는 말을 들었던 그 일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기도 고향 그러니까 일산에서 있었던 주택관리사협회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일산은 사실상 뭐 서울과 지척이 있다고 보면은 지방 일정을 거의 잡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후보들이 반기고 민심이 선호하는 당대표였다면 선거 기여도가 높은데 왜 안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실질적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김문수 전 후보가 뜬다면서요? 그래서?
4: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예. 추대가 된 상태인데 저는 후보들이 오죽했으면 그러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당의 당대표가 정상적인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표가 와주기를 가장 선호하죠. 네. 그리고 그 당대표는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어서 선거 기여도가 있고 자기 당 후보의 인지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마련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게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고 인지도가 있어서 지역에 유세로 온다면 그래도 누군지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2: 달성의 이진숙 전 위원장 공천 예상했던 거죠?
3: 예상했는데 감동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미리 짜여졌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구나. 뭐 국회에서 여전사가 필요하다 운운했던 게 국민의힘의 아주 중진 의원들이었고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아 결국에는 수월한 지역에서 국회 들어가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페이크 모션을 취했나? 이런 부분이 참 이 유권자분들에 대한 결례라는 생각조차 들고요. 이 대구에 대해서도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이 단면을 보고도 많이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용 전 의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비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진숙 뭐 이른바 보수 여전사 그리고 방통위 그 부위원장 했던 분도 공천받고 재판받는 추경호 의원도 공천받고 이런 걸 두고 이른바 윤호기인 공천이다라는 식의 해석 나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4: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국민의힘에서 7명이 공천 신청을 했고 뭐 언론 보도에 의하자면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신청한 그 지역구의 공천 결정이 보류된 것은 정 전 실장의 복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정진석 전 실장이 이번에는 선당 후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설령 억울한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본인은 그 계엄하는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을 뜯어 말렸다라고 하는데 억울하다 손 치더라도 정진석 전 실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이번에 공주부여 청양에 출마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렇죠.
4: 좋든 싫든. 그렇죠. 그리고 이 선거는 공주부여 청양 한 곳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14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고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요. 수많은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그 여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 전 실장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에 좀 공개적으로 고원 차원에서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것은 당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후보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고 그 후보들이 족쇄를 벗고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당 지도부가 이 점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2: 그리고 달성의 이진숙 전 위원장 공천한 게 대구시장 선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4: 악영향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추경호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구의 선거에서 지금 경제가 중요합니다. 장 대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GRDP, 지역총생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대구의 경제가 오랫동안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선거가 될 것인데 이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추경호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러닝메이트 비슷한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강점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그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 그러게요.
4: 다만 제가 민주당에서 이제 이 이진숙 후보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고 아닌 충고를 드리자면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면 그것은 민주당 후보의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구의 기본적인 정서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진숙 후보가 지금 같은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추석 연휴 때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소출당해서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유튜브에 나가서

0: 반작용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1: 민주당 쪽은 윤호개인 공천이다 이런 공격을 할 건가요?
2: 이게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시는 거 들었는데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보류해야죠. 맞지 않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이용도 갔는데 김태규 울산 남각 갔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이런 거거든요. 이미 이거 굳어진 대진표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 그 터잡아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무개 나오면 우리 질 거야. 뭐 아무개 나오면 우리 패배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진표 이름을 속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윤어겐 이 서울 수도권에 이 특히나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좀 굳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후보로 뽑아달라고 이용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네. 정치인이에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갔다 와서 또 두둔하는 메시지 내고 이랬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판세를 고려했을 때 이게 정말 맞춤 인사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어떤 정치가도에 이런 인사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진짜 정치 그러니까 초년생이다.
1: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저 좋은 공천 아니에요. 선거 전반을 치르면서
2: 나쁘진 않은
1: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코드가 여전히 내란 세력과 함께하고 있다. 윤호갱이다. 그런 후보들만 공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국민의힘이 역으로 또 제공해 준
0: 그러니까요.
2: 부분이죠.
0: 뭐 제가 한 지역만 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 하남갑 공천도 그런 말씀을 하실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광재 의원 전 의원 공천했잖아요. 그분 전과 사범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전과는 그중에 세 개나 돼요.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전과 사범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분당갑에서도 심판받은 분이에요. 정치자금법 1심 유죄 판결을 달고도 강원지사에 나와서 됐다가 6개월 27일 만에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을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공천을 하고 국민들께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용 전 의원을 공천했으니까 너희는 윤하개인이다. 글쎄요. 그러면은 전과사범은 계속 공천받는 게 맞나요?
1: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르죠. 그건 이제 특정 후보 이광재 전 의원 한 명의 이제 문제점이고 지금 민주당이 아니. 이제 이른바 윤호개인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엮여가지고 그 쿠데타를 다시 연상시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0: 아니 제가 윤호개인을 두둔하는 스탠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 매주 저희 방송 봐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다만 이용전 의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용전 의원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였던 것은 맞죠. 그런데 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이광재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세 번이나 위반했습니다.
1: 네. 네. 아무튼 장윤미 변호사 입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공천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2: 이거는 그렇죠. 대진표로 보면은 예. 좀 승리 공식은 좀 아닌 것 같죠. 예.
1: 알겠습니다.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 일요일 지방선거 D-31. 네, 딱 한 달 남았죠. 그래서 내일 현장 리포트 민심의 목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이의 꽃밭에서 함께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기온이 좀 떨어진 곳이 많지만 경상권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약간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적으로 대부분 20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22도까지 예보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22.3도까지 올랐고 어제보다는 2~3도 낮은 기온입니다. 세종, 대전, 광주 23, 부산 22, 강릉은 25, 대구, 울산, 진주 26도 등으로 주로 경상권의 기온이 25도를 넘어 약간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동쪽으로 높고 대기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대부분 중부지역 주로 서쪽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제 흐린 하늘 전국적으로 내일과 모레 비를 뿌릴 텐데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부터 비가 내려서 내일과 모레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도권 낮까지는 강원과 경북 북부에 뿌려지겠고 강원 산지는 비나 눈으로 올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중부지방이 5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60mm로 좀 더 많고 남해안에 주로 집중이 될 전망이고요. 제주가 가장 많은 30에서 80, 제주 산지 120mm 이상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기온도 좀 떨어지겠습니다. 최영미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주동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며 이번 감축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3만 6천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일본에 이어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최 측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출연자는 수상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99회 시상식에 AI 캐릭터나 챗봇이 쓴 시나리오는 수상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규정을 현지 시간 1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등장인물이나 다른 배우의 모습을 본떠 만든 출연자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280km 넘게 떨어진 부산까지 헬기로 이송됐지만 태아가 끝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차 30대 여성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인근 충북과 충남 대학병원 6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25분쯤 A씨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체 1,4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전 세종 충남 본부는 자체 수전시설 복구의 시간이 걸려 5일쯤에나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동식 발전 차량을 동원해 임시 전력을 공급 중입니다. 앞서 화재 당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주민 10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8.7원이 상승한 2,04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5.1원 상승한 2,002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 전곡이 글로벌 음원 차트인 스포티파이에 6주 연속 진입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최신 주간 차트를 보면 BTS의 아리랑은 위클리 탑 앨범 글로벌 2위에 올라 6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은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6주째 10위권을 굳혔고 일본 오리콘의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서는 5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인도 중부 나르마다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인도 현지 매체들은 그제 저녁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의 나르마다 강에서 관광객 약 40명을 태운 유람선이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현지 당국은 구조대와 잠수부를 투입해 가라앉은 뱃속에서 지금까지 시신 9구를 찾아내고 2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이자 202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심각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모하마디가 현지 시간 1일 이란 북서부 잔잔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 두 차례 실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 해안은 10에서 80,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에서 60, 그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약제나 방법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암은 어떨까요? 암의 유형,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는 암 치료법, 특히 항암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쓸 수 있는 약제가 중요할 텐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불편을 주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은 사망률도 높고 재발률도 높은 암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인 거죠. 하지만 치료법이 발전하고 약제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암은 뭐 초음파, CT, MRI를 통해서 진단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간암은 다른 고형암과 달리 네. 만성 비형간염이나 간경변증과 같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도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만으로도 확진이 됩니다.
0: 네. 네,
1: 간암의 고위험군이신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네.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영상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저희가 간 CT나 MRI에서 네.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면 그것만으로도 간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암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영상검사는 단순히 암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네.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병기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암의 크기와 개수는 물론이고요. 암세포가 간 내의 주요 혈관인 문맥을 침범했는지 네. 그리고 혹은 간을 벗어나서 복강 내나 아니면은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0: 네. 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수술을 비롯해서 이식도 방법일 테고요. 또 고주파나 방사선과 같은 여러 치료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1: 네. 간암은 암의 진행 정도뿐만 아니라 네. 환자의 남은 간 기능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법이 매우 다양하고 정교합니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 이식 그리고 종양을 직접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 등이 있고요.
0: 네.
1: 간 동맥 과학색전술이나 방사선 치료, 뭐 최근에는 면역 표적 항암 치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방사선 색전술까지 치료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세밀하게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0: 네.
1: 특히 최근에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뭐 방사선 종양학과 등 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가 치료 성적을 높이는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0: 네.
1: 이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유리한 맞춤형 치료 설계도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0: 네.
1: 저희 병원도 모든 간암 환자를 치료할 때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0: 네.
1: 덕분에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일단 환자의 그 남은 간 기능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음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효과가 네. 없을 수도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분께 완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이제 간암 치료에서 가장 큰 제약은 이제 암의 진행 단계뿐만 아니라 환자의 남은 간 기능이 치료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0: 네.
1: 간 경변증이 심해서 간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수술이나 시술 혹은 좋은 약이라도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사전 검사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0: 예. 그래서 간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도 있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간암은 조기 진단도 어렵고 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수술을 잘 받는다고 해도 5년 재발률이 50%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같은 전신항암요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0: 네.
1: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진행성 간암 네. 환자분들도 좋은 치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0: 네. 진행성 간암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치료가 절실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혈관을 침범하거나 전이가 된 진행성 간암 환자분들에게 네. 전신 치료는 매우 중요한 치료 선택지입니다. 네, 과거에는 간암에서 항암제가 효과가 좋고 독성이 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암세포의 특정 통로를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 혹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네. 암을 공격하는 면역 항암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러한 최신 약제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들의 병용요법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러한 병용요법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암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0: 네.
1: 심지어 암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서 완치가 되거나 혹은 병기가 감소해서 다시 수술이나 완치 목적의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호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네. 약제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요. 뭐 내성이라든지 효과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안감을 네. 갖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1차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1: 네.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분께 첫 번째 1차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이제 1차로 면역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뚜렷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현상 유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효과가 거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투약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세포가 약제에 적응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0: 그럼 그럴 때 다음 단계로 2차 치료로 넘어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1차 치료 중에 암이 진행을 하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기존 약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2차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간암 치료 분야에는 1차 치료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들이 도입이 돼서 환자분들이나 저희나 선택지가 매우 넓어졌는데요. 1차 치료에 사용했던 약제의 종류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현재 환자분의 간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2차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다양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2차 치료에서는 보험급여가 제한적이었다면서요?
1: 아,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약제 중에 보험이 되는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 약은 비급여로 드시게 되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초부터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닙과 같은 표적 치료제들이 간암의 2차 치료로도 급여가 되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0: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또 1차 치료에서도요, 모두 보험 급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현재 보험이 되는 1차 치료제는 약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아테줄리즈맙, 베바시즈맙의 조합, 그리고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의 조합, 그리고 소라페닙, 멤바티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1차 치료제로 이제 효과가 입증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이런 약제의 조합은 아직도 급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병기나 전신 상태, 간 기능에 따라서 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게 보험 급여가 제한적이라는 건 그만큼 급여가 되는 약제가 적다는 거고 환자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생기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아직 급여가 안 되고 있는 약이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되는 환자에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고요. 의사는 이 치료가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면역항암 치료를 치료했는데 이제 보험공단에서는 기준에 벗어났다고 하여서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환자의 부담이 중간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0: 네. 뭐 올해 초에 이제 표적 치료제가 보험 적용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표적 치료의 1차와 2차 약제로 보험

0: 급여가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네. 시행된 건가요?
1: 네. 그 1차 치료제로 이제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의 조합이 이제 올해 3월 1일부로 이제 급여가 되기 시작했고요.
0: 네.
1: 이제 2차 치료제로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이 올해 1월 1일부로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서 네. 지금 환자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이렇게 보험 급여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임상 시험 네. 결과를 통해서 효과가 증명됐다는 거죠?
1: 아, 네,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데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이 이런 약제들은 다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당연히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제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이제 먼저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0: 네.
1: 승인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비급여로 쓰다가 만약 그 경제성 평가 등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0: 네.
1: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급여로 적용해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뭐 치료제 성분들이 워낙 어려운 의학 용어라서요.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1: 네.
0: 이제 그만큼 면역 표적 치료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약제를 설명드릴 때 약 이름을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0: 네.
1: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네, 저는 그래도 가급적 약의 기전과 효과, 양 단점을 설명드리고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0: 네.
1: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이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서 이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행히 현재는
0: 네.
1: 적어도 1차 치료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서
0: 네.
1: 어느 정도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0: 네. 그 항암제 병용 요법에서 스트라이드 요법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것도
1: 네.
0: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건가요?
1: 네. 그 스트라이드 요법은 올해 3월 1일자로 급여가 시작된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의 투약 방법입니다.
0: 네.
1: 두 가지 약제 모두 면역 항암제인데요.
0: 네.
1: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조합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이제 최신 치료 전략인데요.
0: 네.
1: 이제 이 스트라이드 요법의 핵심은 첫 번째 투약을 할 때 두 가지의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0: 네.
1: 기능이 저하된 면역 세포들을 강력하게 자극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두 가지 약제 중에서 한 가지 약제만 정기적으로 주사를 해서 활성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스트라이드 요법이 이제 급여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환자에게 하나의 치료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급여 적용되는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선택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테주루즈맙, 베바시주맙과 함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는 현재는 환자의 간 기능 상태, 그리고 출혈 위험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선택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환자분들은 쭉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부분들을 가장 궁금해하시나요?
1: 네. 아무래도 치료 성공률이나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치료 성공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 정도는 아주 효과가 좋고
0: 네.
1: 3분의 1 정도는 현상 유지, 3분의 1 정도는 이제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부작용적인 측면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환자분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0: 네.
1: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뭐 피부가 간지럽다든지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가벼운 부작용에서부터 심한 간의 염증, 폐의 염증, 신경계의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
0: 네.
1: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이렇게 부작용, 면역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또 환자 입장에서는 1차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이어갈 수 있는 2차 치료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겠어요.
1: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치료는 보험이 안 되는 약만 있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실 그런 경제적인 사유로 이제 치료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줄어들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초유가적인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0: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간암 2차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간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는 1차 전신치료가 실패하면 네. 약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2차 치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2차 치료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장벽 없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연속적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한도 많고 3차 치료 이후에는 레구나페닙이라는 약제가 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제한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3차 이후의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간암 환자들에게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수술이 좀 어려운 진행성 간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아, 네. 그 진행성 간암이라는 진단이 처음에는 환자분들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직은 이런 결코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치료제가 급여 확대까지 있어서 되어서 이제 환자분들을 지탱해줄 강력한 무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면역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 등 같은 것을 조합할 수도 있고 또 약제의 효과가 나타나서 병기가 낮아지면 이후에 추가적인 다른 치료법을 통해서 그렇게 또 완치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학제 진료를 통한 환자분의 맞춤형 치료 전략을 통해 더 많은 간암 환자분들의 장기 생존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치료에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간암을 얘기할 때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이 없는 간암은 없다는 말도 하잖아요.
1: 네.
0: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간암의 예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결국 간암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금주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체중을 뺀다든지 식이요법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간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또 간암의 가족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보면 간암은 좀 위험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그게 어머니 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0: 네.
1: 이제 요즘은 그 태어난 순간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예방 접종을 해서 이제 수직 감염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 이미 감염이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만성 간염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것이 또 잘 관리가 안 되면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뭐 간염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간암이 발생하는지 미리 발견을 해서 조기에 진단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치료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간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치들이랄까요? 짚어주세요.
1: 네, 일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기저 간질환으로 비형 간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이러스의 활성화 수치를 봐야겠고요.
0: 네.
1: 보통 저희가 간 수치라고 하는 뭐 AST, ALT 그리고 간 기능이랑 관련되어 있는 알부민 수치라든지 네. 혈액 응고 인자 수치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0: 네.
1: 그리고 또한 종양 표지자라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알파테아 담배 그리고 피부카2와 같은 이런 종양 표지자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0: 네.
1: 만약에 영상에서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 네.
1: 이러한 간암 표지자들이 갑자기 상승하면 또 그것도 이제 숨어 있는 간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혈액 검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암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드레아 메가들의 투마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바닥으로 통증이 느껴질 때 족저근막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생기는 문제인 걸까요? 혹시 비만 때문일까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족저근막염은 아주 흔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발바닥 아프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발바닥은 크게 이제 앞에 아픈 거하고 발바닥 중에 뒷부분에 아픈 게 있는데 네. 그 뒷부분에 아픈 거는 대개 족저근막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뭐 한 그 통계에 따르면은 네. 보통은 그 사람이 사는 중에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나 뒤꿈치 통증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족부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클리닉들에서는 그저 보통 외래 환자의 10% 이상 이것이 그 뒤꿈치 바닥이 아픈 그런 환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병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 맞습니다.
0: 원인이 뭔가요? 뭐 요즘 걷고 뛰는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유가 될까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오래 한다든지 특히 뭐 그중에서도 안 뛰다가 갑자기 오래 뛴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고 또는 하루 종일 이제 서서 일하는 분들 그것도 이제 얇은 신발을 신고 딱딱한 데 바닥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은 걸로 다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고 또 아무래도 비만도 좀 무거운 게 누르면 바닥에 무리가 되니까 그것도 비만도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에 위험이 있다는 말을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건 이 발바닥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면은

0: 그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킬레스건이 짧으면은 걸어갈 때 발 뒤꿈치가 닿아서 이제 발 앞 뒤꿈치가 들리고 앞으로 차고 나갈 때 차고 나가는 장면에서 그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당겨지게 됩니다. 즉 고무줄 같은 거를 족저근막을 아킬레스건이 짧으면 더 많이 당기는 겁니다. 고무줄 늘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리하게 당겨지면은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 신발이나 걷는 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 신발은 아무래도 얇고 딱딱하고 그런 거는 이제 바닥이 얇은 거, 딱딱한 거 그런 거는 더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고 또 걸을 때 습관적으로 또는 이것이 뭐 좋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뒤꿈치를 쿵쿵 찍고 걷는 분이 있습니다. 네. 땅바위 바닥에 또는 그 이제 맨발 걷기가 발을 발바닥을 다 자극해서 몸에는 좋다 그러는데 가령 발바닥을 생각하면은 뒤꿈치가 아픈데 맨발로 걸어서 충격이 가면은 그거는 더 그 자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족저근막이 발바닥의 조직인 건가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0: 네. 그 발바닥에 이제 족저라는 말이 발바닥이니까 네.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히면 누구나 그 발바닥 가운데 팽팽한 줄이 만져집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족저근막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눈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살이 없는 분은 네. 또 손으로 만져보면 누구나 그 가운데 발바닥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 지나가는 팽팽한 줄이 만져지죠. 네. 이제 그것이 발바닥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그 막인데 네. 그것이 이제 병이 생기면은 정상적인 그런 조직에서 네. 변해가지고 정상보다 좀 두꺼워지면서 실제 그 이 아치를 그 발바닥에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기능은 떨어지고 두께는 두꺼워지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족저근막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1: 그럼 족저근막이 하는 일이 쿠션 작용인 건가요?
0: 아, 쿠션은 그 뒤꿈치 바닥에 있는 살이 누구나 보면 좀 두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쿠션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뒤꿈치 바닥이 아픈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얇아져서 직접적으로 뼈에 충격이 많이 가는 거. 네. 그걸 갖다 지방 패드 위축이라 그럽니다. 그 뒤꿈치의 쿠션을 지방 패드라 그러거든요. 네. 기름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상 그 족저근막은 뒤꿈치 중에서도 약간 앞쪽에 있습니다. 뒤꿈치 네. 중에 앞쪽.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붙어 있는데 이곳의 역할은 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의 아치. 발의 아치가 있어야지 발을 차고 나갈 수 있고 보행에 다 이렇게 순조롭게 되도록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족저근막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아치를 유지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이 하는 일이 꼭 쿠션보다는 네. 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발 뒤꿈치나 발바닥으로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요?
0: 그것이 이제 발 뒤꿈치 중에 앞쪽이니까 발 뒤꿈치 부분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네. 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지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혔을 때 발바닥에 팽팽한 줄 그것이 고무줄 당기듯이 쫙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걸어갈 때마다 그것이 쭉쭉 당겨지니까. 그 시작하는 부분에 제일 무리가 되고 거기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1: 네. 그럼 통증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침에 발을 디뎠을 때 갑자기 큰 통증이 생긴다면서요.
0: 네. 그것이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네. 이것이 특징적인 증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네.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오래 안 디디다가 디딜 때 디디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언제든지 그 통증 정도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디딘 상태에서는 체중으로 누르니까 발바닥에 아치가 좀 높은 상태가 돼 있고 디디면은 아치가 체중으로 누르니까 아치가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는데 그걸 안 낮아지게 버티게 하는 것이 족저근막이니까 그것이 처음에 디딜 때는 이 족저근막이 늘어져가지고 아치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디디기 시작할 때 처음에 쭉 늘어나니까 그때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 많은데 네. 그 정도가 그 환자분들 표현을 어느 분은 아주 뭐 정말 많이 뭐 찌르듯이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네. 예, 어느 분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1: 네. 걸을 때도 통증을 느끼시는 건가요?
0: 아, 걸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걸을 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뒤졌을 때 제일 아픈데 몇 발짝 걸어가면 되게 좀 괜찮아집니다. 이게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거죠.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것이 심하면은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고 좀 덜 심한 분들은 완전히 일단 이제 괜찮다 이러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때 또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심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역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좀 개인차가 있는 건데요.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긴가요?
0: 병이 이제 처음에 초기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통증 지속 시간이 짧고 그것이 정도가 심하고 그러면은 찢을 때마다 계속 아파가지고 아예 목발해도 안 되고 휠체어 타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계속 아프다는 거죠. 그런 분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1: 네. 이 족저근막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원인도 궁금한데요.
0: 그 일단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보면은 40세에서 60세 정도의 여자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중년 그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여성이 남자보다 많은지 그런 거를 잘 뭐 이걸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는데 실제로 환자를 보면 그렇게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런 것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골다공증도 상관이 있다 그렇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뭔가 어떤 여성 그것도 골다공증도 여성이 보통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서로 뭐 서로 다 상관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성 호르몬하고 상관인지 그런 데 대한 연구가 확실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40세 이상의 여성분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또 좀 생기시고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라 그러면 뭐 뼈는 약한데 체중은 더 무겁다. 그러면 더 증세가 생길 수 있겠죠.
1: 그렇겠네요. 족저근막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도 증상은 있는 건가요? 견딜만 하고 통증이 짧아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0: 처음에는 되게 이제 모든 병이 처음에는 증세가 쉽게 없어지니까 괜찮고 없어져서 계속 괜찮은 물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오는 분들은 되게 좀 더 증세가 심해져서 오래 지속돼서 오는 분들이 많고요. 가령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무리해서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고 한 2, 3일, 3, 4일 지나서 괜찮아지면 그냥 별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 일주일 이상 이렇게 증세가 계속하는 경우는 또 그것이 만성으로 진행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오는 분들은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좀 오래 겪은 경우가 많을까요?
0: 이것이 뭔가 잘 안 나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자기 지금 발바닥이 아프면 자연히 신발을 푹신한 거 신게 되고 또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푹신한 쿠션 있는 좀 슬리퍼를 신든지 그렇게 이제 자연히 해보게 되는데 그러고서도 이게 너무 아프면은 또 그냥 이게 그냥 뭐 족저근막염 말은 들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찌르듯이 아프든지 그러면은 내가 어디가 발바닥이 이거 뭐 발바닥 굽는 건가 이게 뭐 막 더 큰 병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래 고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 오게 되겠죠.
1: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0: 진단은 되게 이제 병력,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움직이다, 처음 걸을 때 몹시 아프다가 좀 걸어가면 훨씬 나아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병력입니다. 또는 진찰을 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아픈가, 뒤꿈치 중 바닥 중에서 앞쪽이 아프다. 아, 그럼 요거는 그 가능성이 많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족저근막을 이게 이제 뼈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초음파라는 걸 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보다 되게 두꺼워진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가 이제 그런 걸로 진찰하지만 그럼 엑스레이는 왜 찍느냐? 엑스레이 찍어서 아치가 아주 높은 분이든지 또는 평발이 심하든지 이런 분들도 그 자체가 그 발의 아치의 형태가 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권하든지 이럴 때도 도움이 돼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분은 또 아주 이제 통증이 더 심해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MRI를 해보는데 MRI를 하는 거는 뼈에 피로골절이 생깁니다. 피로골절이라는 건 저절로 뼈에 금이 가는 거예요. 아, 아무 뭐 다친 것도 아닌데 일상활동에서도 뼈에 저절로 금이 가는데 그거는 엑스레이 보일 정도로 막 쭉 금이 가고 또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닌데 네. MRI에서 보면은 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입니다. 네. 뼈에 뭔가 정상하고 뼈가 곰게 나오는데 거기 흰 부분에 금이 쭉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보여서 그럴 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또 원인을 알기 어려우면은 MRI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치료는 몇 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치료 기간이 좀 긴 편인가 봐요.
0: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족저근막염은 대개는 그냥 저절로 좋아진다.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좋아지고 6개월 내에 90%가 이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별병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환자 입장에서는 6개월이 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달 새에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6개월 동안 내가 이거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막 이러면은 좋아진다 그러더라. 근데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 정말 이래갖고 낫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딴 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대개는 좀 경과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약물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아프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염 진통제라는 걸 보통 흔히 처방을 하지요. 너무 아플 때는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거기에다 뭐 주사 같은 것도 놔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일수록 이제 과거 오래됐을수록 이 주사 치료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거기에다 국소 마취제를 섞어서 뭐 리도카인 같은 그 국소 마취제를 섞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도 뭐 그 스테로이드의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딴 주사다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대개는 보면 스테로이드가 되게 효과가 좀 더 일단 확실하거든요. 금방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맞으면은 쭉 괜찮은 분보다는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맞아야 되고 또 자꾸 맞다 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 진통제도 처방되고 또 주사 치료도 있고요. 스트레칭과 같은 치료법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0: 스트레칭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힘줄의 병은 그걸 힘줄 자체를 좀 늘려주면은 그 힘줄을 그 회복하는데 좋다고 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바닥이 힘줄을 스트레칭 하려니까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히면은 자연히 그 발바닥의 힘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앉아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서가지고 뒤꿈치 그 종아리 힘줄이 늘어나도록 서가지 두 발을 뒤로 뻗치고 한 발을 약간 앞으로 내서 굽히면서 몸을 낮추면은 종아리의 아킬레스 힘줄이 쭉 늘어나면서 역시 발바닥에 족저근막도 같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통 제일 기본적인 치료로 권하고 있습니다.
1: 그 밖에 비수술적인 다른 치료도 있습니까?
0: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는 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거. 그것만 해도 그 자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제 그걸 갖고 또 안 되면은 이제 빨창 같은 걸 해서 뒤꿈치에 부담이 좀 덜 눌려지게 그래서 아치 부분을 좀 받쳐준다든지 이런 깔창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밤에만 이 부목을 대고 자라 그럽니다. 밤에만. 발목을 90도로 하면은 자는 동안에 이 족저근막이 짧아지는 걸 방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는 동안에 족저근막을 계속 스트레칭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효과는 좋다고 돼 있지만은 실상 밤에 잘 때 이 반깁스 그 몸에다 착용하고 잔다는 것이 좀 귀찮아서
1: 불편하죠.
0: 또 그걸 또 실제적으로 또 적용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1: 좀 많이 걷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0: 근데 우리가 많이 안 걸으면 당연히 안 아픈데 집안에서 잠깐이더라도 안 걸을 수도 없고 당연히 걸어야 되기 때문에 쿠션이 좋은 신발, 목깔창도 해보고 또는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대개 6개월 내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제일 그 일단 통증이 심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약보다도 약을 뭐 계속 먹으면 약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음찜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급성 통증에는 얼음을 그 얼음 주머니 얼려가지고 그걸 수건 같은 걸로 한 겹 정도 싸서 발바닥에 대고서

0: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낫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스트레칭이든지 이런 거 해봐서 정 안 나올 때 일주일 간격으로 한 세 번 정도 해보는 걸 권하고 있고 막 이걸 막 안 나오니까 계속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 그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실상 그렇게 더 효과가 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여자,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여자, 옳은 말만 하지만 상처를 주는 여자, 강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올리브 키터리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올리브를 싫어하면서 읽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올리브를 사랑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올리브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독자들은 자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힘입니다. 올리브 키터리즈는 미국 메인주의 작은 해안마을 크로비에 사는 중학교 수학 교사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불편한 진실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섬세함이 부족하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으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스트라우트는 바로 그런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올리브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배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다른 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올리브의 남편 헨리 키터리즈는 올리브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을의 약사인 헨리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사람들은 헨리를 좋아합니다. 올리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헨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헨리가 올리브를 사랑한 것은 올리브의 까칠함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는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올리브의 순수함을 남편 헨리는 사랑한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 2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경주 27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포항과 밀양, 대구, 구미도 26도대. 역시 예보대로 경상권역의 기온이 높아서 약간 덥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좀 흐린 가운데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과 모레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내일 이 비가 전국적으로 계속돼서 빗길이 예상되고 그치는 시점은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비가 온지 그치겠고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도권, 낮까지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비나 약간의 눈으로 올 수도 있게 예보가 됐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이 5에서 40, 남부는 5에서 최고 60mm로 남해안에 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30에서 80mm, 제주 산지 120mm 이상 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오늘 발효 중인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의 건조특보가 점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다행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서 불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서울 16도로 크게 떨어지는 등 내일부터 20도 미만의 낮 기온이 예상돼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인력 40여 명과 헬기 석대를 포함한 장비 14대를 투입해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 1층 통신사 대리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통신사 대리점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상가 유리문과 화분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70대 운전자가 달리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돌진한 것으로 보고

0: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280km 넘게 떨어진 부산까지 헬기로 이송됐지만 태아가 끝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차 30대 여성 A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부인과 측은 인근 충북과 충남대학병원 6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 25분쯤 A씨를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태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을 찾아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조와 대축제를 방문한 뒤 우리가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많이 말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소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허태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유성구청장, 대전시장까지 역임했고 민주당으로서는 대전시장 후보로 최적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오늘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최고위원이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 후보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과 격돌하게 됐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역 이전 논란과 관련해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8.7원이 상승한 2,04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5.1원이 상승한 2,002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교량 건설에 나서는 등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외교관이 북중러 접경인 한경북도와 나선시를 방문했다고 주북 중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주 북한 중국 대사관은 왕충룡 공사 참사관 일행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공장 5곳 등을 둘러보면서 생산, 경영, 판매 상황을 파악한 뒤 원정리 통상구로 이동해 조사 연구 활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성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수출국기구 OPEC을 탈퇴했습니다. 탈퇴 배경은 무엇이고 국제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사흘 뒤 어린이날입니다. 공감코리아에서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가 인파로 중단됐습니다. 관악산은 입산이 일부 구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곳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문화가 좋아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오후 시간대가 되면서 서울 방향 정체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전에 지방 방향 이동이 많이 불편했던 탓에 아직 전반적인 상황은 지방 방향 이동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35번 중부선 하남 쪽 이천 휴게소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 2차도 모두 영향받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아직도 북천 안에서 천안호두 휴게소까지 25km나 버거운데 이후로도 옥산 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10km 구간 밀리고 15번 서해안선은 양방향 서평택 부근에서 5, 6km씩 답답한데요. 서울 방향은 이후 화성 휴게소와 팔탄분기점 매송에서도 주춤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 금소에서 서종 사이로 11km 구간 어렵고 서울 방향으로는 양양분기점과 서종 덕 소산패 부근에서 짧게 밀립니다. 근거리를 오가는 100번 고속도로의 경우 경기 서쪽에서 꽤 긴 정체가 이어지는데 특히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부터 서운분기점까지 9km 다시금 김포에서도 답답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리트가 전격적으로 오펙을 탈퇴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저는 뭐 1970년대부터 이제 오펙 뭐 네. 영어로 이제 뭔지도 잘 모를 때부터 약간 들어가지고요. 이게 뭐 단순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뭐 이렇게 네. 번역이 되는 거고. 근데 항상 석유를 파는 나라들은 여기다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랍에미리트 네. 같이 이 석유 수출국 치고는 비중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2: 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특히 예. 자유시장 경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부터 시작된 현재의 서방 경제 시스템에서 볼 때 이
1: 예.
2: 오페크란 조직, 오가나이제이션 포 그 페트롤리움 엑스포팅 컨트리인데 네. 이거 굉장히 나쁜 조직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2: 정말 이런 조직이 세계를 망치고 있는 사회 악입니다.
1: 생각해보니 이게 석유 수출하는 나라들의 카르텔이네요.
2: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악성 카르텔이에요.
1: 그렇군요.
2: 카르텔은 이 시장 경제에서 적입니다. 자, 지금요. 현재 경제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 놓은 걸 보면
1: 예.
2: 이 카르텔이 없이 자유 경쟁을 해서 뭐 생산국은 산유국은 능력껏 원유 만들어내고 또 소비국은 자기 자금 능력껏 사가면
1: 예.
2: 현재 국제 유가 10불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1: 하긴 그동안 했다는 논의들을 보면 네. 감산 논의, 감산 그렇습니다. 논의 이렇게 예. 들어왔거든요.
2: 예. 예. 감산,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1: 예. 예.
2: 생산량은 줄이고 가격은 높인다.
1: 예.
2: 그러니까 자기들의 석유 수출 기구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그것을 사가는 나라의 고통은 극대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 아, 석유에서 그러니까 수출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면
2: 그렇습니다.
1: 되겠네요.
2: 그냥 석유 가격을 높여왔다면 좀 그나마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산량은 줄이면서
1: 예.
2: 그렇게 생산량을 줄이니까 원유를 못 사는 사람들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도 가격은 더 올렸으니까.
1: 예.
2: 1973년부터 이 오펙이 힘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1: 예.
2: 오펙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1960년에 만들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바로 이 제4차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욤키루프 전쟁이라는 이스라엘과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한판 붙었을 때
1: 예.
2: 이때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오히려 땅을 더 많이 확장을 하니까 시리아, 뭐 사우디 등 당시에 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무기로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석유를 무기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을 시작했고 그때 예. 유명한 야마니 석유상.
1: 야마니. 예, 예. 예. 기억나시죠?
2: 예. 야마니를 아시면 원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1: 옛날 사람 얘기를 저 감수하더라도 안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야마니가 석유상을 해서 예. 30년 했거든요.
1: 예.
2: 그런데 이 야마니가 우리 감산하자. 그래서 계속 가격 올렸는데 그때 1973년 1차 석유 쇼크 바로 직전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오펙이 감산하면서 몇 달 안 돼서 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 예.
2: 지금은 100달러 이상 올라 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는 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2: 그렇습니다.
1: 그냥
2: 예.
1: 그 정도로 설명을 한 게 다행이네요. 그나마.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 카르텔이 작동을 하려면
1: 예.
2: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니까 고 뭐 어떤 또 결사 조직처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깡패 조직처럼 자기들끼리 세상의 원칙이나 원리 이런 걸 무시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는 어리로 위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릅니다라는
1: 예.
2: 이런 동맹 무조건 따르는 맹종을 하는 그런 결사가 돼야 카르텔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1: 서로 이제 끈끈하게
2: 예.
1: 예.
2: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그자가 감산을 하지 않고 뒤로 가서 증산을 하면 석유가 한 곳에서 줄줄 셀 거고
1: 그렇겠죠.
2: 그럼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는
1: 예.
2: 그래서 오펙 카르텔에서는 어떤 경제 이론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멤버들 일탈 행위 없어라 일치 단결해서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로 잘 해왔어요.
1: 예.
2: 그런데 UAE란 나라
1: 네.
2: 이게 지금 오펙에서 산유량, 매장량 3등이고요. 또 사우디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1: 예.
2: 오펙 내에도 좀 덜 가까운 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나라도 있는데
1: 그렇죠. 예.
2: 그 글프만 국가에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그다음에 오만 이런 나라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1: 예.
2: 그동안에 효력을 발휘해왔는데 거기서 사우디의 최고 신복이라는 UAE가 우리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오늘부로 탈퇴해버렸습니다.
1: 예.
2: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 산유국의 수익을 예. 극대화시킨다는 차원에 있고
2: 예.
1: 그동안 또 그 덕을 충분히 봤을 것 같은데
2: 예.
1: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리고 또 결속이 강할 것 같은데 왜 그 혼자 또 이렇게 딴 행동을 하게 된 걸까 아주 궁금합니다.
2: 예. 이번에 트럼프의 이란 공습, 이란 전쟁이 글프만 이슬람 국가들에도 판도를 엄청나게 뒤집어 놨습니다.
1: 예.
2: 이번 전쟁 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를 딱 하나만 고르라면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UAE란 나라.
1: 아랍에미리트가.
2: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거든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가보시면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좁은 그 바다 사이를 두고 이란과 가장 가까워요.
1: 네.
2: 약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드론이 날아갈 수도 있고
1: 네.
2: 사우디 쪽은 미사일을 어떤 요격할 수도 있지만 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대마도 부산과 대마도보다 더 가까운 그 폭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바다가 있지만 사실상 접경지대라고 볼 수 있는.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날아갔고
1: 예.
2: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은요. 걸프만 국가에 있는 사우디 동맹국 다른 나라들은 산업시설이 없어요. 정유시설 외에는
1: 예.
2: 뭐 그냥 사막입니다. 그런데
1: 예.
2: 이번에 정유시설은 서로가 최대한 안 때렸잖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UAE였던 겁니다.
1: 거긴 산업시설이 있나 보죠.
2: UAE는 사우디 중동 국가 중에
1: 높은 건물도 있고
2: 그렇습니다.
1: 오, 예, 예.
2: 두바이 빌딩
1: 그렇죠.
2: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거기 있고 이 UAE가 약간 30년 전부터
1: 네.
2: 우리 석유만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아.
1: 중동의 색깔을 바꿔놓은 나라니까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거기서 제조업도 만들고 금융도 만들고 엄청나게 도시를 발전시켜놨다고요.
1: 예.
2: 거기에 드론 때리니까 치명타를 입었고 자 그런데 이 그 UAE가 이번에 워낙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 좀 석유 팔아서라도 경제 재건해야 된다.
1: 예.
2: 그리고 그 전에 전쟁 전에도 UAE가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석유를 좀 생산 시설을 많이 늘리자 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걸 많이 늘려서
1: 네.
2: UAE의 산유량이 최근에 산유 능력이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는데 사우디에서 전체 오펙을 모아서 우리 전쟁 끝나면 가격을 더 높여야 돼. 그러니까 감산하자. 이런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2: 거기 감산 들어가면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많이 못 팔잖아요.
1: 그렇겠죠. 그건 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2: 그런데 예.
1: 예.
2: 지금 UAE는 급한 거예요. 우리 좀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
1: 지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2: 예. 예. 그리고 석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1: 예.
2: 사실 석유의 운명도 점점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언젠간 고갈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
2: 예.
1: 하에 이제 정책을 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정유시설을 대폭 늘려놨으니까 전쟁 끝나고 2, 3년 내에 왕창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공급 물량, 판매량이 더 많으면 전체적으로 수입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달라진 것이죠.
1: 예.
2: UAE는 박리담회를 하더라도 이제 많이 팔아서 돈 더 벌자. 그런데 사우디는 아니야 우리 지금 다른 산업이 하나도 없는데 석유가 빨리 고갈되면 다른 중동 산유국들은 경제 난에 봉착을 하니까 요거 한 30년 50년은 더 팔아야 돼. 그러면 적게 생산하고 가격을 높이자.
1: 그러니까 그 자기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2: 예.
1: 이제 여기 가치 있느냐 아니냐 할 때 이제 이해타산이 달라진 거군요.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1: 예.
2: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사우디는 저쪽 뒤에 있으니까 더 큰 충격이 없으니까 한번 같이 견뎌보자 이랬는데 UAE는 그대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에서 사드 방공망 같은 것을 UAE로 다 실현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도 빨리 석유 팔아야 돼. 그리고 트럼프 세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력입니다.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끝나도 끝났을 경우에 국제 유가를 못 잡으면 이번 중간 선거 참패입니다.
1: 그렇죠.
2: 그런데 그 카르텔을 깨서 UAE에서 원유 공급이 쏟아지면
1: 예.
2: 석유 가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UAE에 아주 여러 번 너희들은 빠져. 그 대신 우리 미국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미국과 UAE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1: 예.
2: 아주 친밀한 동맹을 맺으면서 UAE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가 덜 중요해진 거죠.
1: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해 주신 말씀을 네. 가지고 이제 한 절반 정도씩은 이제 이후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것 같습니다만.
2: 예. 예.
1: 지금 대충 보면은 사우디는 그동안 이제 강한 결속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가
2: 예.
1: 별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돌출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2: 그렇습니다. 예.
1: 지금 또 이제 실컷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과는 이제 관계가 급속히 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예.
1: 예.
2: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주목이 되는데요.
1: 예.
2: 이번에 UAE가 탈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SNS 올렸어. 드디어 미국이 승리했다.
1: 예.
2: UAE가 탈퇴했는데 미국이 왜 승리했어? 아니 전쟁 끝나면 국제 유가 낮출 수 있어.
1: 예.
2: UAE가 지금 하루에 250만 배럴 생산하는데 산유 능력은 500만 배럴 좀 되거든요. 그럼 두 배 늘립니다. 그런데
1: 예.
2: 그것은 조족 지혜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UAE가 공급량 늘리면 다른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기들은 산유량을 줄이는데 UAE만 혼자 늘리면
1: 예.
2: 돈은 UAE만 혼자 벌 테니까 결국 뒤에서 같이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뽐밥 다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1: 근데 담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수가 빠져나간다, 뭐 다수가 빠져나간다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은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지금 최대 또 문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1: 예.
2: 최근에 원유가 굉장히 신규 유전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호르무즈보다 들어오지 못하는 거 우리나라와
1: 예.
2: 카자흐스탄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1: 예.
2: 거기서 최근에 대체 물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1: 거기는 사실 이제 고려인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2: 그렇습니다. 예.
1: 예.
2: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도 오펙 회원국이거든요.
1: 예.
2: 사우디가 생산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UAE 행동을 보고 우리도 탈퇴를 고려하고 있어.
1: 예, 기껏 이제 들어왔는데 뭐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2: 카자흐스탄마저
1: 예.
2: 탈퇴한다면
1: 예.
2: 이것은 오페크 카르텔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1: 한두 나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 형편이네요.
2: 무너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1: 그렇군요. 그 오펙의 붕괴 조짐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는 싸게라도 많이 팔겠어라는 뜻
2: 예.
1: 아니겠습니까?
2: 예.
1: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안 떨어지겠습니까?
2: 예, 그래서
1: 네.
2: 보통 오펙이 붕괴 조짐이 나온다든지
1: 예.
2: 한두 나라가 탈퇴한다는 얘기만 해도
1: 네.
2: 국제 유가는 대폭락을 했거든요.
1: 말만 가지고도.
2: 이 말만 가지고도.
1: 네.
2: 그런데 이번에는 UAE가 5월 1일부로 탈퇴했어요.
1: 그렇죠.
2: 그럼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 글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이게 자 지금 그러니까 시간에
1: 네.
2: 시간차 공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UAE가 서로 많이 생산한다 하더라도
1: 네.
2: UAE 석유의 약 10분의 8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어요.
1: 아.
2: 그러니까 이란이 봉쇄한다면 생산해봐도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1: 아 정치적. 그 이제 입장과 그다음 물리적인 상황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아.
2: 시차가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 또 아랍에미리트 있듯이 시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군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예.
2: 그러니까 중대한 것은 결국은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호르무즈 협이 봉쇄된다면
1: 아 이제 풀리면
2: 예
1: 네.
2: 봉쇄가 해지된다면
1: 예.
2: 그러면 대대적으로 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국제 유가가 아주 폭락할 수도 있어요.
1: 폭락할 수도 있죠.
2: 예.
1: 그쪽에서 또 나름 애를 쓰겠죠.
2: 예. 예, 트럼프의 또 소원이기도 하고요.
1: 그래야 또 선거 이기니까.
2: 예.
1: 예.
2: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이걸 지렛대로 삼고 우리
1: 아.
2: 끝까지 호르무즈 봉쇄 안 풀 거야. 미국이 양보해.
1: 지금은 이제 휴전이 쭉 늘어나는 상황에 이런 교착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2: 그렇습니다.
1: 이렇게
2: 예.
1: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흥미진진하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기은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KBS 제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최영우 씨.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는 곳이 있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먼저 오늘 밤 비가 와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빗길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오늘 건조합니다. 게다가 바람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서 화재 예방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서울 충청 내륙 경북 내륙 중심으로 아직까지 발효 중인 건조특보가 비가 내리면서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동쪽으로 좀 높겠고요. 대기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대부분 중부지방이 좋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현재 기온 20도까지 유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경상권은 약간 더워서 대구, 울산, 진주 등지로 26, 7도 사이의 기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뚝 떨어집니다. 대부분 내일은 20도도 채 되지 않는 앞자리가 1로 시작되는 기온으로 낮에 유지가 되면서 크게 서늘해지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큰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일부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는 그치는 시점을 보면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오다가 그치겠고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수도권, 낮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비나 눈으로 예보된 가운데 예상 강우량 중부지방이 5에서 40, 남부지방은 5에서 최고 60mm로 남해안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주는 30에서 80, 제주 산지가 최고 120mm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4: 귀경 정체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된 진교 일대를 시작으로 다시 함안에서 산인분기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산인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함안 2터널 부근과 다시 대저분기점에서 덕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또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이후로 둔내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이천휴게 수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서이천부터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산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사이와 다시 정안휴게소에서 정우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공주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시사등급 교양등급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뭐 어린이를 졸업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예. 이날은 참 좋아요. 그냥
5: 예, 그렇습니다.
1: 예, 해당이 안 돼도 좋습니다. 어린이날 얘기를 어린이날 사흘 앞두고 준비를 예, 하셨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유래 이거는 각국 세계 어린이날은 또 어떤가?
1: 예.
5: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어린이날이 있긴 한데 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제 종교가 다른 나라는 이제 예. 없는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뭐 전 세계가 이렇게 공유하는 일정이 있는가 하면
5: 예.
1: 어린이날은 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5: 그렇습니다.
1: 예. 일단 뭐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것도 저희가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긴 합니다만은
5: 예.
1: 뭐 우리나라의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 예, 예, 예.
1: 그 유래가 어떻죠?
5: 올해가 이제 104회 어린이날입니다.
1: 예.
5: 이게 이제 이걸 언제를 기점으로 삼은 거냐면 1923년 5월 1일. 그때 당시에 40여 개 소년단체 대표 등으로 이제 구성된 조선소년운동협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최로 해서 서울 천도교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올해가 이제 104회째가 되는 거죠.
1: 예.
5: 근데 이날 자체는 사실 한 해 앞서서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가 어린이날 기념식을 먼저 열었어요. 그해.
1: 네.
5: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1: 음흠.
5: 그러니까 그 5월 그 어린이날은 천도교 소년의 창립 기념일이자 또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5월의 첫날 이런 의미로 정한 겁니다.
1: 예. 5월 1일이었어요. 처음에는.
5: 그렇습니다. 예. 예.
1: 이게 지금 천도교당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동학의 뿌리를 둔 것이고.
5: 그렇습니다. 예.
1: 방정환 선생을 또 기억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게 손병희 선생이 사실은 천도교의 대표셨고
5: 예. 예. 예.
1: 그리고 그 사위 아니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사위여서 예. 그 천도교 도움으로 또 일본 유학도 가고 예. 또 천도교 아주 긴밀한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고 활동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이 얘기들이 서로 이렇게 막 그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쫙 모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예. 예.
1: 어린이 선언문이라는 게 이제 그때 나왔던 모양입니다.
5: 예. 그 골자는 어린이에게 인격적으로 예우를 하라.
1: 예.
5: 그리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배우고 놀 권리를 인정하자.
1: 예.
5: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국제연맹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제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하는 건데요.
1: 오.
5: 이거보다 우리나라가 1년 이상 앞선 겁니다.
1: 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5: 예.
1: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조를 뭐 근소하지만 앞서갔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예. 당시 아시다시피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이어서
1: 예.
5: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류나 발전 속도 문화적 뭐 성숙도가 떨어졌는데도
1: 글쎄
5: 불구하고
1: 말입니다.
5: 어린이 나라관에서는 상당히 이 선각자들이 시대적을 시대를 앞서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방정환 선생님께서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네요.
5: 그렇습니다.
1: 예.
5: 그리고 그 취지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1: 예.
5: 내 아들놈 딸년 하면서 자기 물건처럼 여기지 말고
1: 예.
5: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에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아, 대놓고
5: 자기
1: 쓰셨네요.
5: 마음대로 예. 굴리려 하지 말고 어린 사람의 뜻을 존중합시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높게 대접합시오. 이런
1: 예.
5: 내용을 당부를 했습니다.
1: 이 덕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5: 예.
1: 오늘 들어도 울림이 있고
5: 그렇습니다.
1: 여전히 되새겨야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 예.
1: 이게 이제 100년 전에 이게 선언이 됐고 심지어는 예. 이게 실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5: 그렇습니다.
1: 날로 실행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행이 된 내용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5: 예.
1: 예.
5: 그렇죠. 그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를 뭐 천대
1: 네.
5: 그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남선 육당 최남선 선생이 1914년에 청춘이라는 잡지 창간호에
1: 예.
5: 어린이의 꿈 이런 글을 발표하면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어린 사람이란 뜻의 이제 순 우리말이죠. 이전에는 이제 한자 말로 소년 아동 이런 말을 쓰거나 아이 자기 자식을 좀 낮춰 부르는 뜻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썼다가 이 어린이라는 말을
1: 네.
5: 천암 선생이 쓴 말이 이제 방정환 선생이 보급을 하죠. 그리고
1: 예.
5: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소녀운동협회 그리고 색동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1: 예. 어린이를 그냥 의뢰 어린이라는 말로 그냥 들으면 뭐 그런 건데
5: 예.
1: 꼽아보면은 참 이게 어린 사람.
5: 그렇죠.
1: 뭐 이렇게
5: 예.
1: 제대로 사람으로 봤던 거고.
5: 예.
1: 참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아이들은
5: 예.
1: 가라 이럴 때랑 어린이들은 저쪽으로 움직여주세요.
5: 예.
1: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5: 그렇죠. 좀
1: 예.
5: 낮춰 부르는 거하고
1: 네.
5: 좀 대접을 해 주는 거하고 다른 차이 있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어제가 노동절 5월 1일이었고
5: 예.
1: 예. 처음에 시작할 때가 5월 1일이었는데 이게 또 뭐. 5월 5일이 어떻게 됐네요?
5: 예, 그렇습니다.
1: 예.
5: 이제 5월 1일에 맞춰서 23년부터 해마다 기념식을 열다가
1: 예.
5: 1927년쯤 돼서 이 노동절과 겹치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
1: 딱 그거군요.
5: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 예.
5: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요일 날 날짜를 하면 좋겠다.
1: 예, 예.
5: 그래서 5월 첫째 일요일로 바꿉니다. 그해부터.
1: 아, 또 이렇게 정한 그 기념일이 그 옛날엔 많지 않았는데.
5: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이 쉬어야
1: 그렇죠.
5: 되고 공휴일이
1: 예.
5: 아니다 보니까
1: 네네.
5: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
1: 네.
5: 그렇게 한 10년쯤 하다가 1937년부터는 일제가 행사 자체를 금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이렇게 통제를 했으니까.
1: 그렇군요.
5: 예. 그래서 이제 해방 이듬해 돼서야 첫 어린이날이 이제 부활이 되는데요.
1: 네.
5: 그때는 이제 이전에 했던 대로 5월 첫째 일요일 날 행사를 여는데
1: 네.
5: 그날이 이제 5일이었던 거예요.
1: 아.
5: 1946년 해방 후에 처음 어린이날 행사를 다시 연 게
1: 네.
5: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1: 앞으로 계속 5일로 하자 그런
5: 예,
1: 게 아니라
5: 이제 예.
1: 막 이제 그렇죠.
5: 이전에 법칙에 따라 했는데 그게 네, 5일이군요.
1: 5일이었는데
5: 아, 날짜가 또 계속 그러니까 같은 요일 날 하는 건 또 이게 일요일이어서 모이기는 좋은데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헷갈린다.
1: 예.
5: 날짜를 고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우세해서 네. 그럼 오늘이 5월 5일이니까 앞으로도 5월 5일 날 하자.
1: 아.
5: 이렇게 정한 겁니다.
1: 그렇군요.
5: 그게 이제 1946년이니까 딱 예. 올해가 80년이 됐고요.
1: 5월 5일이 된 거는 80년이군요.
5: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또 공휴일로 된 거는 1975년입니다.
1: 그렇군요.
5: 예.
1: 자, 100년 전에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고 5월 5일이 이제 이 땅에서 어린이날로 바뀐 것은 이제 80년이 됐는데
5: 예.
1: 이때는 남북이 따로 없었으니까.
5: 그렇습니다.
1: 북한도 예. 그러면 어린이날이 뭐 있을 것도 같고 그게 또 5월 5일일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5: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에 광복이 되고
1: 예.
5: 이제 1946년에 이제 부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 예.
5: 그때는 남북한이 이제 같은 날 기념식을 열었죠.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는 이제 1948년에 이제 남북 정권이 따로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5: 그리고 나서는 1950년부터는 북한은 그 5월 5일을 기념하지 않고
1: 네.
5: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기념하는 국제아동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1일인데요.
1: 예.
5: 이날을 어린이날 맞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때는 이제 또 나라마다 이제 이념
5: 예, 예, 그렇습니다.
1: 체제 경쟁하던 시절이니까.
5: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6월 1일 아직 좀 남았죠.
1: 네.
5: 그날에 유치원이나 타가소 원생들을 위한 날을 이제 기념을 하고요. 또 조금 다르게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은 조선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
1: 네.
5: 이날 이제 대대적인 체육 대회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사탕이나 과자 등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나눠주고
1: 예.
5: 그런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1: 예. 같은 날은 아니고 이제 뭐 서로 또 다른 날 비슷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됐습니다만은 뭐 어린이들이나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5: 예, 예.
1: 언급하신 그 사회주의권의 국제아동절 이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5: 예, 그 1942년 그때 예. 이제 2차 대전 때죠. 그때 이제 나치 독일의 그 친위대장
1: 예.
5: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라는 인물이 체코 프라하 인근에 이제 리디체 마일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1: 예.
5: 그곳 저항군의 게릴라 이제 기습을 받아서 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1: 독일의 친위대장이
5: 예.
1: 숨졌습니다.
5: 그 점령 예. 지역인데 그 체코의 이제 저항군들이 공격을 한 거죠.
1: 예.
5: 그래서 이제 보복 공격을 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을 하는데 이때 이제 숱한 어린이가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국제 민주 여성 연맹 이사회라는 이 조직 회의를 할 때
1: 예.
5: 이때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된 날을 잊지 말고 기념을 하자 이래서 결의를 해서 그때가 이제 6월 9일 날이었는데
1: 예.
5: 매년 6월 첫날을 국제 아동절로 지키자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1: 아.
5: 그래서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 뭐 러시아, 중국, 동유럽, 뭐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모두 이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옛날 참 이런 그 비참한 일을 당한 어린이들

0: 의료인들이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잘 기억했기 때문에 예. 의미 있는 날이 또 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도 있는데 이게 서로 다 각기 다른 유래를 갖고 또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국제 연맹의 아동 권리 선언이 이 우리 어린이 선언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유엔도 아동 권리 선언을 또 채택을 합니다.
0: 예.
1: 이거가 이제 1959년 11월 20일이고요. 또 30년 뒤에 1989년에는 이거를 이제 국제 조약으로 아예 맺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동의 생명권, 뭐 의사 표시권, 고문 형벌 금지, 뭐 해외 이송 성적 학대 금지 이런 규정을 국제 조약 그러니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맺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날을 이제 세계 어린이날로 유엔이 선포를 합니다.
0: 예.
1: 이 협약은 우리나라도 물론 가입을 했고요.
0: 예.
1: 여러 국제 조약 중에 가장 많은 96개국이 가입한 조약입니다.
0: 예. 저희 프로그램을 그 청취해야 하는 그 똑똑한 어린이가 있다면
1: 예.
0: 이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다 일일이 공휴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 지금 소개해 주신 뭐 국제아동절이나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 이런 예. 날이 아니더라도 또 이제 각기 다른 이유로 또 각기 다른 좋은 뜻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 예.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국경일로 채택한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0: 예.
1: 사실 아동의 권리, 인권 이런 걸 많이 안 챙길 것 같은 선입관을 갖고도 있는데
0: 예.
1: 이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이 이제 이슬람 전통에서 벗어나서 남녀 평등 그다음에 어린이 인권 보호 이런 조치를 많이 취하거든요.
0: 그분이 예.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그 앞서가는 생각을
1: 그렇습니다.
0: 많이 하셨던 분이네요.
1: 예. 예. 그래서 이제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요.
0: 네.
1: 이 독립기념일인 4월 23일을 어린이날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0: 독립기념일인데 그것을 어린이날로.
1: 예.
0: 예.
1: 그래서 이 튀르키예 어린이날은 이때 어린이들이 뭐 동물 분장을 하거나 전통 의상을 입고 이제 기념 잔치에 참여해서 뭐 행진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국회에서 이날은 어른을 대신해서 어린이들이 아동 정책을 논의하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 국회 이런 형식의 그런
0: 예, 예.
1: 실제로 이런 정책을 채택해서 반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이것도 그 옛날 일인데 말이죠.
1: 예.
0: 예.
1: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역으로 5월 5일
0: 네.
1: 같은 날인데 그 어린이날로 기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역은 순수 태음력이어서 1년이 354일 그래서 좀 짧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해마다 이제 날짜가 당겨지는데요.
0: 예.
1: 올해는 양력 10월 16일이 그 어린이날 이슬람 역으로 5월 5일입니다.
0: 예. 뭐 이슬람의 이제 그 칼같이 지키는 뭐 라마단 뭐 이런
1: 네.
0: 것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달력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역법의 차이 때문에 해마다 이제 날짜가 우리가 볼 때 달라지는
1: 그렇습니다.
0: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 이슬람 역으로 9월인데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볼 때는 항상 이제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0: 예.
1: 또 다른 특이한 사례가 이제 파라과이입니다.
0: 예.
1: 파라과이는 19세기 말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3개국 동맹군의 침공을 받아서 성인 남성의 80%에 이르는 20만 명이 전사하는 아주
0: 아이고.
1: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요.
0: 예.
1: 특히 이제 그때 1869년에 네. 아코스타 뉴 전투라는 그 이게 있었는데
0: 네.
1: 어린이 3,500명이 적군 2만 명과 싸우다가 숨지는 참변이 일어납니다.
0: 아, 어린이들을 왜 참전을 또
1: 그러니까요.
0: 시켜요? 아이고.
1: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는 이 어린이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0: 예.
1: 8월 16일을 어린이날로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슬프고 미안한 마음에 만들어진 날이었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너무나 슬픈데요. 예.
1: 이게 사실 우리는 어린이날 하면 즐겁고
0: 예.
1: 행복한 날.
0: 그럼요.
1: 마음껏 웃고 떠들 그러니까 즐기는 날.
0: 예.
1: 되는데 앞에서 이제 국제 저희 사회주의권과 아동절도.
0: 거기도 슬펐죠.
1: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아프리카도 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연합 AU 소속 그 55개국이 추모의 뜻을 담은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는데요.
0: 예.
1: 이건 1976년에 소웨토 항쟁이라고 백인 정권에 대항하는 흑인 대학생들의 시위가

0: 벌어졌는데 여기에 네. 이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또 여러 명이 희생을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금 예전에는 아프리카 통일기구 OAU였는데요.
1: 네.
0: 1991년에 모여서 이날을 아프리카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예. 아, 나라마다 참 그 어린이날 좀 다르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비롯됐을 때의 정서가 좀 다르고 하지만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좀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다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1: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어린이날이다 하는 날은 딱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비슷한 날 뭐 이런 행사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일본은 어떻습니까? 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0: 일본은 예. 특이한 게 남녀 어린이날이 다릅니다.
1: 아.
0: 여자 어린이날은 그 음력으로 따져서 3월 3일 삼칠날이고요.
1: 예. 예.
0: 남자 어린이날은 5월 5일 단오날인데요.
1: 아.
0: 그래서 남자 어린이날 때는 그 잉어 모양의 깃발을 달아놓고.
1: 아, 그거 좀 봤네요. 예. 그림에서. 예, 예.
0: 여자 어린이날은 아기 새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이게 또 특이한 게 일본은 음력으로 쓰던 명절을 뭐 설날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게 다 양력으로 바꾸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삼진날하고 단오날이 원래 음력에서 유래된 명절인데 양력으로 세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남자 어린이날이 이 5월 5일인데
1: 네.
0: 원래 일본에서 슈퍼위크라고 해서 공휴일이 길게 이어지는
1: 아, 그때 해당
0: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또 여자 어린이날은 공휴일은 네.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 에이, 안 되겠네요.
0: 예, 예, 예.
1: 예, 아유, 요즘 뭐 사람들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그런다는데 저도 좀 어린이 다시 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어린이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 황금 연휴입니다.
3: 예.
1: 주말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저도 그렇습니다.
1: 예. 네. 어제 뭐 시내 나왔더니 뭐 못 돌아다니겠던데요.
3: 아, 그렇습니다. 이미 예. 목요일 날 오후부터 사실은 많이 막혔습니다. 제가
1: 예.
3: 수원에 이제 방송 때문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미처 예측을 못한 거예요.
1: 아.
3: 그러니까 이미 4월 30일 오후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1: 예.
3: 어제만 해도 뭐 이동 차량이 605만 대였다고 하니까 부산까지 뭐 최대 9시간 10분. 뭐 광주까지 7시 30분, 목포 6시간 10분이었는데
1: 네.
3: 강릉도 무려 6시간 20분이었어요.
1: 그
3: 2시간대라고 되게 해왔잖아요.
1: 그렇죠. 그 옛날 영동고속도로 처음 뚫렸을 때도 4시간인데. 예.
3: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예측을 못해가지고 뭐 명절 때 아니냐.
1: 예.
3: 사실은 이제 고속도로 등이 미처 예측을 못할 때 더 막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1: 그렇네요. 예측을 예. 이제 그 어떻게 되게 네. 잘 피해간다는 네. 건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약간 예. 좀 방심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많이 어제 차량에 빠져나갔는지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좀 오전에 수월했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 어제 고생하신 분들 덕택에.
3: 아, 예.
1: 예.
3: 그래서 또 공항 같은 경우도 하루 이용객이 21만 7천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30만 명 정도가 5일까지
1: 예.
3: 오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일본인도 한 10만 명 가까이 중국인도 한 11만 명 가까이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1: 예.
3: 그래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도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으로 좀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1: 네.
3: 부산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좀 많이 늘었고
1: 아.
3: 대구도 한 180%의 호텔 예약률 대구도 167 서귀포 150 안동도 135 그래서 서울만 몰리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1: 네.
3: 좀 분산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좋은 소식이라는 네. 느낌이 드네요.
3: 그렇습니다.
1: 예. 관악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이제 관악산이 뭐 서울 이제 사당 쪽에서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
3: 그렇죠. 연해 서울대학교에서도 올라가고
1: 그렇죠. 예, 연해 있는 것이 이제 과천, 안양 이쪽하고도
3: 예.
1: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안전 안내 문자도 오고 뭐 이제
3: 그렇습니다.
1: 난리가 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나
3: 무엇보다 동산이
1: 예.
3: 중장년층만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1: 예.
3: 청년

0: 지금까지 외국인도 많이 가는데 예. 관악산이 왜 이렇게 난리였느냐?
1: 예.
0: 최근에 이제 이게 참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방송 예능에서 인기가 참 좋은 방송 예능이죠.
1: 네.
0: 전기가 좋은 곳으로 관악산 정상이 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거기 정상석에 줄 서면 어마어마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너무 많이 몰리는데
1: 그렇죠.
0: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가보신 분들은 좁은 등산로도 의외로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구간들이 많거든요.
1: 그 정상 고 지역은 좁은 거 아닙니까? 또 워낙에 좁은 거
0: 그렇습니다.
1: 아닙니까?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천 안양시 등에서 이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을 했고 관악구도 CCTV로 인파가 몰리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악산뿐만이 아니고 어제 뭐 북한산 등도 포함해서 나들이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이 등산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안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에 또 이제 사람을 많이 몰리게 한 것이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였습니다. 이건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0: 네.
1: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대단하셨던 모양인데 행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포켓몬스터 출시 30주년이면
1: 예.
0: 대개 10살 때 이걸 처음 접한 아이들은 지금 40대가 됐다는
1: 그렇죠.
0: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렸느냐. 희귀카드를 배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잉어킹이 그려진 카드를 배포하기로 하면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십만 원의 아이템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 받으러 새벽 5시부터 온 사람도 있다.
1: 네,
0: 더군다나 인파가 몰리면 행사가 중단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분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왔는데 새벽 5시부터 기다렸다고는 하지만은 이 출발한 시간까지 치면은 거의 잠을 못 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5만 명 가까이가 일시에 몰리게 되면서 이를 찍은 사진들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예상을 좀 미처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다행히 물론 이제 팬들은 좀 아쉽겠지만 안전상 이유로 카드 증정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잉어킹 카드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 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1: 이런
0: 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배려가 있었군요.
0: 네.
1: 예. 자, 청년층 사이에서 운을 뭐 이렇게 확인해 보듯이 뭐 토종 비결 보는 정도 뭐 이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운을 끌어모으고 설계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럭키 맥싱 최대화한다 뭐 이런 거겠네요 오늘.
0: 여기 맥싱은 이제 맥시마이징 그러니까 최대화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뭐 운세를 점친다 그러면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뭐 질문에 답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받으면 뭐 기분이 좋거나 약간 누울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이랬었는데
1: 뭐 정보로 간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사주 명리학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본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뭐 또 운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장소를 방문하고 거나 행운을 불러올 만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소비한다. 그래서 관리 가능하게 최대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다 보니 뭐 전기가 좋다 그러니까 또 관악산에 다 올라가는
0: 그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액막이 이제 키링을 이제 만든다든지
1: 열쇠고리
0: 부적도 만든다. 희망 굿즈를 만든다든지.
1: 이분들이 공부를 한 끝에 이게 제품까지 만드는군요.
0: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생활용품 그런 프랜차이즈점에서는 풍수 인테리어 기획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30 세대들이 70% 넘게 매출액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게 좀 다른 점이고요. 또 이 SNS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카톡에 선물하기에도 관련 키워드 상품 수가 40% 가까이 1년 사이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직접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선택했을 때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 사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데 어쨌든 본질은 자기가 실제 노력을 해야지 뭐 키링을 달고 도적을 달고 예. 어디에 전기 간다고 그래가지고 운세만 분석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불안하니까 네. 약간의 누그러뜨림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전해주신 세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무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네. 대한 태도가 좀 수동적이었다가 능동적으로 바뀌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여요.

0: 이게 이제 러닝인데 이게 트레일 러닝으로 네. 뭐 번진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레일 러닝은 뭡니까?
1: 뭐 최근에 수천 년 만에 두 시간대 예. 벽이 지금 런던 마라톤에서 돌파되는 바람에 예, 예, 예. 상당히 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1, 네. 2위가 다 이 두 시간을 돌파를 했는데요. 2위는 기억되지 않아가지고 아쉽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콘서트에서 예.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이제 유행어가 있었는데
0: 그 전에 이제 또 뭐 광고도 있었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트레일 러닝은 산길이나 숲길과 같이 자연지형을 달리는 운동입니다.
0: 오, 옛날로 지금 크로스컨트리 뭐
1: 그렇습니다.
0: 건데.
1: 크로스컨트리는 예. 뭔가 이제 자전거도 들고 가 이럴 것 같은데
0: 그런 것도 있고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되게 도심을 되게 뛰잖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뛰기 때문에 훨씬 더 경관도 좋은 데서 가고 또 굴곡이 있다 보니까 운동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입촌한 선수자와 지도자 거의 300여 명에게 트레일 러닝 첫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 체력 훈련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0: 예전에 태릉 선수촌 네. 시절에는 그 뒤에 그 불암산인가 그거 오르내리는 게 그냥 정기적으로 네. 있기는 했습니다만
1: 그걸 이제 약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0: 그리고 조금 더 스포츠화 시켰군요.
1: 스포티하게 예.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했는데
0: 예.
1: 국가대표팀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연간 50개 이상의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4월 25일 날 제주도에서 열려가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0: 예.
1: 동두천에서도 열렸고
0: 그렇군요.
1: 이제 5월 16일과 17일에서는 강릉 평창 일대에서 열리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고객 가운데 이런 트레일 러닝화를 신는 비중도 20, 3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0: 아, 예. 젊은이 따라가야겠습니다.
1: 발목 조심하시기 산 바랍니다.
0: 산 속에서 근데 젊은이들 잘못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말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자,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최백호 씨의 노래 영일만 친구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흔히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은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돋아난 새잎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요. 이때 나무의 새잎은 색깔이 여리고 약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여름철 나뭇잎은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해줘서 서로 다른 느낌이 듭니다. 나뭇잎의 색깔을 말할 때 보통 초록색이나 녹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실록의 색깔을 말할 때는 연두색이나 연녹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연녹색을 표기할 때 연자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녹자를 쓸까요? 아니면 리을로 시작하는 록자를 쓸까요? 이때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녹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연녹색이라는 말을 연록과 색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생각해서 록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녹색은 녹색이라는 말 앞에 옅은 또는 엷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연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나뭇잎 색깔인 어두운 녹색을 뜻하는 한자어는 암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역시 어두운의 뜻을 갖는 암자 뒤에 녹색이 온 것이므로 암녹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곳곳이 좀 흐릿한 날입니다. 오늘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빗길이 예상되고요. 그 전까지 건조하겠습니다.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특보 유지되다가 이번에 비가 오면서 특보가 모두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그 전까지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밤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에 비가 내려 내일은 전국이 비가 오고 이 비는 모레 월요일 새벽까지 충청과 전라권에, 월요일 아침까지 수도권에, 낮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에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비나 눈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우량 보면 중부지방 5에서 40, 남부지방은 5에서 최대 60mm로 남해안에 집중이 많이 되겠고요. 제주가 30에서 80, 제주 산지 120mm 이상입니다. 오늘 기온은 대부분 20도 언저리지만 경상권은 26, 27도대까지 올라서 약간 더운 곳이 많은데요. 비가 오면서 내일 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크게 내려앉겠습니다. 대부분 20도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내일 낮에는 서늘해지기까지 하겠고, 서울은 내일 16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큰 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음식이 뭐야? 오늘은 위장을 보호하는 감자의 항염 효능 알아보고요. 당뇨 조절을 돕는 돼지 감자의 이눌린 성분의 영양학적 가치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 지구 산소의 기원을 풀 결정적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과학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엔 스포츠에서는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한창인 우리 대표팀 소식 그리고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열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오늘 서울 방향으로는 오후 5시 때 최대 정체가 예상되는데 이미 답답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남 지역인 서천과 당진 부근에서도 답답한데 경기권인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교계소 사이 정체가 13km로 보다 길고요.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충청권인 옥산나들목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14km 그리고 수도권에선 안성과 수원신갈 양재 부근에서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정체 가 워낙 길었던 탓에 아직도 힘겨운 곳이 있는데요. 망양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는 21km나 버겁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강원권인 인제 부근에서 9km 불편했다가 이후 수도권에선 설악과 서종, 강일 부근에서 3, 4km씩 어렵고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에선 진부 부근에서만 6km 구간 밀리지만 경기권에 진입해선 여주와 양지, 동수원 등에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영남권의 경우 10번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교와 함안휴게소 부근에서 3, 4km 구간 속도가 떨어진 뒤 이후 산인분기점과 칠원분기점, 대저분기점 부근에서도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음식이 뭐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시간은 양배추 얘기를 실컷 했습니다. 아, 정말 좋구나.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3: 예, 오늘은 감자 이야기입니다.
1: 예.
3: 자, 감자 하면은 북유럽에서 특히 많이 먹는 채소입니다. 자, 그런데 한때는 이 감자를 가난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심지어 악마나 먹는 음식이라고 천대받기도 했었습니다.
1: 어, 그렇게까지요?
3: 예, 옛날에. 예. 그런 감자를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된 이유가 바로 프리드리 대왕이 적극적으로 권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예.
3: 그래서 이 어려운 식량 사정을 극복하는 그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서 식생활 개선에도 큰 공헌을 했다는 얘기고요.
1: 예.
3: 원래 감자가 보면요,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 요즘 말로 요즘으로 보면 페루나 볼리비아 지역 거기가 원산지입니다.
1: 네.
3: 그래서 약 한 8,000년에서 1만 년 전에 원주민인 잉카족이 이게 이제 야생 감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감자로 점점 해서 주식으로 재배해서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서 딱 보니까 아유, 대단한 음식이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져간 겁니다.
1: 예.
3: 그다음에 유럽에서 나중에 이제 인도에 전파됐고 그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순조 임금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바로 이 기근을 극복하는 구황식품으로서 큰 역할을 했죠.
1: 예. 독일과 북유럽 그러면 이제 그 크기도 크고 영향력도 크고 잘 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감자 먹는 게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감자를 즐겨 먹어서 좋은 점을 많이 누렸을 까요? 뭐 그랬겠죠.
3: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유럽에서는 육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이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끼니마다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 바로 감자였다는 얘기입니다.
1: 예.
3: 왜냐하면 육류라든가 생선, 유제품, 밀가루, 직접 되게 산생식품이거든요.
1: 아하.
3: 그걸 주로 먹고 있으니까 체질이 산성화된 것을 바로 알칼리 성공 체질로 개선을 하는데 감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1: 예.
3: 그래서 체질 개선해주고 또 항스트레스 효과,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특히나 이 긴 겨울 동안 이 저 날씨가 워낙 춥고 하니까 이 북유럽에서는 야채 재배하기 어렵거든요.
1: 예.
3: 야채에서 비타민 C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감자가 비타민 C 보급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1: 네.
3: 그래서 감자에 보면 비타민C가 워낙 풍부하니까 뭐 땅속의 사과 이런 별명까지도 있었다는데요.
1: 네.
3: 특히 중요한 게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1: 오.
3: 감자 요리를 해 먹어도 비타민C는 상당히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예. 감자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3: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또 많이 먹어왔죠.
1: 음흠.
3: 우선 고혈압에 방지하는데 감자가 좋습니다.
1: 예.
3: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시켜서 소변으로 나트륨하고 수분 배출이 잘 되도록 하니까 혈압도 떨어뜨려줍니다.
1: 예.
3: 그리고 암 예방에도 감자가 좋아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권장하는 항암식품 40여 종 가운데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의 예방과 효과적입니다.
1: 예.
3: 이유는 바로 한의학에서 볼 때도 이

0: 남자가 위장 경락에 주로 들어가서 위장을 조화롭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1: 예.
0: 이 연관이 되죠. 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감자가 소화기 개통에 좋은데 위산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소화 흡수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도 방지해주고 역류성 위염식도요.
1: 예.
0: 방지해주고 식도 점막의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변비에도 좋아요. 당연히 네. 감자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거기다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니까
1: 예.
0: 장내에 있는 유익한 균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자에 보면요. 이미 비타민C도 항산화 물질인데다가 클로로겐산, 카페인산 같은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해주고 노화 억제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껍질 부분에 바로 그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자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0: 자, 감자하면 항상 비교되는 게 고구마잖아요.
1: 글쎄요.
0: 비교해보면 예. 감자가 칼로리가 조금 더 낮고 수분이나 단백질이 많고 당분은 고구마보다 적고 섬유질도 고구마보다 한 절반 정도이고 또
1: 예.
0: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많은데 감자에는 비타민 A가 거의 없죠.
1: 예. 한의학에서 정리하는 감자의 효능은 어떻습니까?
0: 한의학에서 감자 이름도 몇 가지 있습니다.
1: 예.
0: 생김새가 마치 말방울 같다. 그래서 마령서, 령자가 방울 령자죠.
1: 예.
0: 그리고 땅 속에 콩이란 뜻에서 토두. 흑토자입니다. 그리고 이 감자가 단맛이고 좀 중간 성질인데 약간 서늘한 면이 있죠.
1: 예.
0: 비장을 건실하게 하고 위장을 조화롭게 하면서 기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 변비 그리고 반위. 이 반위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위암이나 식도암을 뜻합니다. 옛날부터 암치료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속쓰림, 메스꺼움, 뭐 상복부 불쾌감도 없애주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위산과다나 위십이장 궤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0: 또 감자가 또 해독 효능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뭐 심지어 모든 약의 독을 풀어준다. 근데 이 독을 풀어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먹을 때는 살만 먹으면 안 되고요.
1: 네.
0: 생즙을 내서 마셔야 됩니다.
1: 즙이요?
0: 네, 즙을 생으로. 그리고 이하선염에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대장에 작용해서 대변 잘 나오는 효능도 있으니까 뭐 습관성 변비에도 좋고
1: 예.
0: 정말 변비가 심하다면 역시 생즙 내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감자가 옛날에 약이었습니다. 이게 먹는 약이 아니고 외용약으로도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햇볕에 걸려서 피부가 막 화끈거리고 막 이렇다 할 때도 감자를 갖다 썰어서 붙이면 바로 이게 미용 효과가 있습니다. 그 뜨겁고 화끈거리는 피부도 진정시켜줍니다. 감자팩.
1: 네.
0: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탕화상, 막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또 뜨거운 불에 데였다. 이런 상처 있을 때도 좋고 또 벌에 물렸다, 쏘였다, 벌레에 물렸다 해서 통증이 생기고 퉁퉁 부어 있죠.
1: 네.
0: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감자를 막 진리게 으깨어가지고 그것을 상처 부위에 물린데 화상인데 딱딱 붙이면은 염증도 줄고 열도 줄고 부기도 가라앉습니다.
1: 예.
0: 옛날에 이게 약으로 썼어요.
1: 감자를 뭐 그냥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먹을 때라든지 뭐 좀 주의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약간 감자의 성질이 중간 성질이면서 약간 서늘한 성질이라 했는데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좀 추위를 타고 속이 냉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하는 분이라면 좀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또 감자의 독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솔라닌이라는 건데
1: 네.
0: 이게 감자가 햇볕에 노출될 때 녹색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감자를 저장해 놨는데 싹이 돋아나잖아요.
1: 네.
0: 바로 그 싹 주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그걸 먹으면은 아린 맛이 나면서 구토, 두통, 식중독이 생길 수 있고
1: 네.
0: 뭐 심하면은 호흡곤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0: 이 솔라린을 생쥐에 주사를 했더니 혈당이 올라가고 부신피질 호르몬 생성이 억제됐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감자를 이제 어디 저장해놨다가 먹을 때 녹색으로 변한 부분 이거는 껍질하고 싹 반드시 제거하고 푹 파내고
1: 네.
0: 제거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먹을 때 이 삶은 감자의 경우는 밥에 한 절반 정도 칼로리가 되어 있지만 포만감이 밥보다 크니까 괜찮습니다.
1: 네.
0: 괜찮은데 문제는 감자 튀김이나 감자 칩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경우나 이런 경우는 칼로리가 엄청 올라가니까
1: 네.
0: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1: 예. 그 뭐 또 어린이들 놀 때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그랬더니 그게 아주 위험한 거군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0: 자, 감자의 주의할 점을 왜 벌써 또 얘기를 하시게 되나 했더니 돼지 감자 얘기를 별도로 또 준비를 네. 하셨네요. 이게 감자랑 그냥 비슷하지 않습니까?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1: 예, 사실 돼지 감자가 뭐 들판이나 야산에 자생하는 요즘 재배도 합니다만 1년생 식물인데
0: 예.
1: 이게 등이 줄기 같은 뿌리가 마치 감자랑 비슷하다 해서 돼지 감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0: 예.
1: 사실 생김새는 생강하고도 비슷합니다. 생강.
0: 아하, 예. 예.
1: 일반 감자보다 좀 더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서 마치 돼지 코처럼 못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먹는 거고 돼지나 예. 먹는 감자라서 돼지 감자 했다는 얘기가 있고
0: 오늘은 감자 얘기나 돼지 감자 얘기나 왜 이렇게 다 천대를 받았습니까?
1: 글쎄 말입니다. 예. 또 이 돼지 감자에 또 뚱딴지란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 이 돼지 감자에 꽃이 있는데
0: 네.
1: 가을에 피거든요. 이 해바라기 모양이고 노란색 꽃이 아주 예쁘고 매력적으로 생겨 있는데 이 뿌리는 너무 못생겼잖아요. 너무
0: 예.
1: 엉뚱하다. 그래서 뚱딴지단 얘기도 있고
0: 예.
1: 혹은 또 뚱딴지처럼 이곳저곳에서 마구 돋아 나와서 밭을 버린다. 다른 작물에 방해가 된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뚱딴지란 별명을 붙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 돼지 감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캐나다 같은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가 사실은 원산 입니다.
0: 아.
1: 역시 이것도 유럽에서 중국을 거쳐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뭐 밭을 내버린다. 그래서 천시하고 못생겼다고 냉대받고 그 무슨 맛이 있겠느냐 했는데 이게 당뇨병에 좋다. 특효약이다 하면서
0: 오.
1: 이게 자연산 채취를 한다거나 요즘은 재배해서 이걸 판매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 추세죠.
0: 아니 그렇게 홀드당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게 얼마나 당뇨병에 효과가 있길래 사람들이 또 주목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1: 예, 이 돼지감자가 한 100g당 한 52칼로리 정도로 좀 낮고요.
0: 예.
1: 맛이 달긴 하지만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먹어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0: 오.
1: 특히 돼지감자에 있는 성분 이눌린 이게 이제 혈당을 일정 수치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0: 예.
1: 이눌린이 이게 다당류인데 위액에 소화가 안 되고 분해되더라도 과당으로밖에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치를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인슐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감자에도 이눌린이 들어있긴 있지만 아주 소량 들어있습니다. 뭐 그런데 돼지 감자에는 이눌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췌장 기능을 도와주고 인슐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0: 예.
1: 실제로 이 돼지 감자 요리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췌장 기능이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당뇨병 조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다른 효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뭐 돼지 감자도 감자와 마찬가지로 변비에 좋습니다.
0: 예.
1: 왜냐? 역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켜서 장운동을 좋게 해서 대변 잘 나오게 하죠.
0: 예.
1: 그리고 또 아까 이눌린 성분이 혈당을 일정 수치상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눌린은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돼지 감자를 꾸준히 먹으면 중성지방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0: 음흠.
1: 자, 그러니까 돼지 감자가 다이어트 식품 으로도 좋습니다.
0: 네.
1: 자, 칼로리 낮지요.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빨리 오고 대변 잘 나오게 해주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을 분해시켜 주니까
0: 예.
1: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감자에 이눌린 외에도 뭐 당질, 아미노산, 비타민 B, C, 나이아신, 그리고 폴리페놀, 콜린, 베타인, 뭐 사포닌,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여기 보면은 효소가 좋은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0: 네.
1: 이누리나제, 뭐 프로티나제, 인베르타제, 뭐 포스포리라제 뭐 이런 효소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누리나제가 이눌린을 분해시켜서 과당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 저장해 놓으면 맛이 좀 단맛이 생겨난다는
0: 예.
1: 거죠.
0: 앞서 감자 먹을 때 주의할 점을 또 정리를 해 주셨는데 돼지 감자 편도 주의할 점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1: 예, 뭐 돼지 감자도 감자와 마찬가지로 이게 서늘한 성질이 좀 있습니다.
0: 예.
1: 역시 속이 좀 냉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대변이 묽거나 설사한 분이라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한 번에 주의를
0: 예.
1: 하고요. 또 이게 워낙 원래 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겁니다.
0: 예.
1: 그래서 하루에 한 100에서 한 150g 정도쯤까지 먹는 게 좋고요.
0: 예.
1: 그럼 보통 이 돼지 감자를 또 말려가지고 차로 달여 마시면 참 좋아요. 뭐 하야무리 한약재처럼 달여서 마시면 한약이나 마찬가지니까요.
0: 예.
1: 그래서 보통 돼지감자가 한 10월 말부터 4월까지 그리고 늦가을부터 봄까지 캐서 먹는데 만약 그 이전에 채취한 경우에는

0: 독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예. 비슷한 듯 다르고 또 다르지만 비슷한 감자 그리고 돼지 감자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음식의 보약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오는 5월 16일 토요일부터 음식이 보약이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오늘 또 만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네. 제가 이제 오해가 별로 없이 진실을 잘 알고 있지 않나 뭐 요즘 자부심 갖고 사는데.
2: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한 가지 또 여쭤보지요.
1: 예.
2: 우주에서 지구로 가끔 이제 돌이 떨어져서 운석이 발견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 식으로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돌뿐만 아니라 뭐 작은 파편 같은 것까지 다 합해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에 우주에서 떨어지는 물질의 양이 1톤을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1: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예. 역시 요즘엔 항상 진실을 잘 내다보시는군요.
1: 아, 지구도 그 자체로 땅덩이가 뭐 우리가 이제 그 혼자 떠올리기에는 굉장히 네. 크고.
2: 그렇습니다.
1: 우주는 또 뭐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2: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돌덩어리로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예. 걸로만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한 것들 뭐 돌, 자갈, 여러 가지 파편 이런 것들의 무게를 다 합해보면 하루에 40톤 이상에 되는 우주에서 떨어지는 물질이 지구로 쏟아진다라고 예. 합니다.
1: 1.2톤 뭐 이 정도도 아니네요.
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30대 정도 무게를 지니는 우주를 떠다니는 돌들이 지구에서 계속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떨어지면서 우리 흔히 뭐 유성이라고 하죠. 그런 예. 식으로 불타 없어져가지고 그냥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이렇게 돼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워낙에 많고
1: 네.
2: 눈에 보이는 그 운석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우주에서 뭔가 떨어진다라는 게 드물어 보이지만
1: 예.
2: 사실은 하루에 40톤 정도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모여서 안 떨어지기 망정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뭐 떨어진 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경남 합천의 운석 충돌구 뭐 글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지구의 산소의 기원 이것을 풀 결정적인 실마리가 발견됐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지난 4월 15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임재수 박사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 예.
2: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땅이 거대하게 파여있는 무슨 구덩이 같은 게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달나라에서 찍어온 사진 이런 거 좀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1: 네네.
2: 뭐 크레이터라고도 하죠. 네. 운석 충돌구라고 하는 달나라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운석 구덩이가 운석 충돌 구덩이가 있습니다.
1: 예.
2: 바로 이제 합천 초계 분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뭐 지금 거기 사람 사실은 그냥 평범한 동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언덕이나 산 같은 것들로 쭉 둘러쳐져 있는 둥그스름한 평지 같은 지역이 쭉 펼쳐져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분지 지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2: 보면 볼수록 다른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흔한 분지 지형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2: 그러다가 이제 일부 학자들이 이런 분지 지형은 다른 원인으로 생각해 보기는 힘들고 우주에서 크기가 대략 한 뭐 한 200m 정도 되는
1: 예.
2: 그런 돌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거기 원래 산이나 언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폭발하면서 다 눌려가지고 평평해 지고 그 구덩이 모양이 남은 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에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살게 되면서 지금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등장을 했었거든요.
1: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규모가
2: 네.
1: 제가 이게 얼핏 떠올려봤던 거랑 전혀 다르네요. 저는 그냥 밭대기 어디 끄트머리에 그냥 이렇게 움푹 살짝 패인 데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2: 네.
1: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한 마을을 형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지름으로 따지자면 한 5km에서 한 8km 정도
1: 그러니까 예.
2: 말씀하신 대로 동네 하나가 이제 운석 구덩이에 생긴 동네 하나가 있는
1: 예.
2: 그런 것인데요.
1: 예.
2: 2020년에 그때도 이제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지역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 재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기는 정말로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곳이 맞고 아마도 한 5만 년 전 정도 정도에 그러니까 예.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에 한국인들이 이제 그 시대에 살던 시절인데 그 시대에 한 200m 크기의 운석이 우주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폭발이 발생을 했고 예. 아마 그 5만 년 전에 한국인들은 그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5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제 뭐 그런 기억은 다 잊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사람도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은 뭐 논밭이 잘 우거져 있는 그렇겠죠. 거기서 뭐 쌀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1: 예.
2: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어떻게 보면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 땅의 기운을 먹고 자라난 쌀이 이제 자라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로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잘 없거든요.
1: 예.
2: 아시아에서도 이 정도 규모면 뭐 중국에 이거보다 더 큰 데가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운석 충돌구이기 때문에
1: 예.
2: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1: 네.
2: 최근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런 돌이 또 추가로 발견되었다라고 해가지고
1: 네.
2: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구에 산소가 생긴 원인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다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된 거죠.
1: 예. 일단 해주신 얘기만 해도 지금 놀랄 일이 많습니다. 이게
2: 네.
1: 뭐 그냥 엊그제 뭐가 떨어졌는데 이걸 봤더니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5만 년 전에
2: 그렇습니다.
1: 떨어졌던 거.
2: 그런데 네.
1: 이게 오늘 또 얘기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2: 네.
1: 규모는 뭐 상상 이상으로 크고 한 마을입니다.
2: 네.
1: 여기에 근데 이제 진짜 모르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2: 네.
1: 스트로마톨라이트
2: 네.
1: 이게 뭡니까?
2: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것이 화석의 일종입니다.
1: 예.
2: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면 이제 공룡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뼈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살던 생물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그걸 다 그냥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1: 아.
2: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살던 생물의 뭐 알 껍질이라든가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남아 있어도 그걸 이제 화석이라고 부르고요.
1: 예.
2: 발자국 같은 것만 남아 있어도 그거를 발자국 화석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던
1: 그래서 부르는 뭐 공룡 마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예. 그 중에서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은 먼 옛날에 살던 세균이 살았던 흔적이 돌에 새겨져서 남아 있는 것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1: 뭐 그런 게 있다면 있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요?
2: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무늬를 만듭니다. 모양을 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물 흐르는 곳 중에 약간 좀 물이 좀 더럽다거나 아니면 좀 특수한 환경에서 물이 흐르는 곳 중에 보면
1: 예.
2: 물대라고 해가지고 이런
1: 예.
2: 미끌미끌한 그런 성분이 이렇게 끼는 곳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예.
2: 그런데 그 물대라는 성분이 대부분 뭐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미생물들이 거기 많이 모여가지고 살면서 붙어 살면서 주변에 이 분비한 물질들이 그런 식으로 물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때는 때군요.
2: 네. 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살기 좋은 자리가 딱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를 아무도 안 건드리고 가만히 놔두면
1: 예.
2: 그 자리에서 그런 세균 같은 것들이 태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다가 새끼치고 사라지고 새끼치고 사라지고 이런 거를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할 수 있을 거거든요.
1: 떼지어 많은 개체가.
2: 네. 뭐 예. 세균들이 뭐 갑자기 어디로 멀리 단체로 뭐 걸어서 도망갈 리도 없고
1: 그렇겠죠.
2: 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그런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1: 예.
2: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켜켜이 그 물때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1: 예.
2: 무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면 그게 그대로 굳어지면서 독특한 무늬를 가진 돌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1: 눈에 안 보이는 세균도 쌓이고 오래되면 다 그렇게 되는
2: 그렇습니다.
1: 거죠.
2: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5만 년 전에 그런 예. 물때 낀 무늬 같은 게 돌로 변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1: 예.
2: 발견이 된 것인데
1: 예.
2: 아,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임재수 박사 연구팀에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1: 예.
2: 하나의 논문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1: 이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뭐 지역이기는 한데
2: 네.
1: 어쨌거나 이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뭡니까 이제 큰 충돌.
2: 그렇습니다.
1: 뭐 큰 열.
2: 네.
1: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 네.
1: 뭐 생명체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예.
2: 네, 그래서 이게 참 절묘한 이야기인데요.
1: 예.
2: 거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 5만 년 전 흔적 같은 경우에는
1: 예.
2: 5만 년 전이라도 뭐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 많은 생물들이 살던 시대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 자체는 사실은 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진 사건이라고 보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1: 글쎄요. 예.
2: 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진에서 밝혀낸 거는 뭐냐면 운석이 떨어진 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다 전멸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는데 이 정도로 강하게 운석이 떨어지면 그 충격 때문에 때문에 땅에서는 온천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네. 온천이라는 거를 깊게 땅을 파다 보면 이제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 아, 예, 예.
2: 그리고 위에서 강한 충격이 있다 보면 지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질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1: 예, 예.
2: 온천 같은 게 생기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 흔적을 보니까 이 운석 충돌의 이 충격 때문에 그때 당시 높은 열이 생성이 되어 있던 흔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온천 지역 근처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주로 많이 살다가 여기 화석이 된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1: 예, 예.
2: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운석이 떨어진 곳에 그 자리가 다 파괴가 되기는 하는데 온천이 흔히 그런 곳에서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2: 온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세균 같은 것들이 운석 떨어진 다음에 생기기가 좋다라는 그런 증거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 예.
2: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어떤 네. 점이 있었냐면 지금 먼 옛날에 지구상에는 이제 생명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1: 글쎄요.
2: 그런데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1: 네.
2: 바다의 깊은 해저에 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광물질이 풍부한 곳에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그런 따뜻한 온천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다가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함직하다라는
1: 아.
2: 그런 추정을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 그와 같은 추정에 해당하는 그 획기적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렇게
2: 그렇죠.
1: 보는 거군요.
2: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 약한 점이 뭐였냐면
1: 네.
2: 지구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조건이 잘 맞을 만한 그런 좋은 온천이 그게
1: 예.
2: 많지가 않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1: 네.
2: 어떻게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쉽게 잘 많이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1: 그 옛날엔 모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2: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제시를 해준 게
1: 예.
2: 원래부터 온천 같은 게 없어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충격을 주면 온천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특이한 세균들이 잘 자라날 수 있다. 비록 이번에 발견한 거는 이제 5만 년 전의 사례로 우리가 발견한 거긴 하지만
1: 예.
2: 그런 상황이 30억 년 전, 40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충분히 생명체가 잘 그때도 생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방증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1: 예.
2: 특히나 이제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 40억 년 전 그 시기에는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더 많은 운석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1: 예.
2: 전혀 다른 천문학 연구를 하다가 추정을 해서 내어놓은 결과가 있거든요.
1: 그렇죠.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이제 그 시간 이전 일이니까.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말이 아귀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처음으로 생명이 출현할 만한 그런 시기에 운석이 하필 지구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의 충돌이라는 것이 5만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처럼 생명체를 살아나게 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온천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1: 아, 저는 이게 서로 참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 네.
1: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뭐 교통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고
2: 네.
1: 하지만 그래도 매일 4톤씩의 무슨 물질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2: 그렇죠.
1: 이게 몇십억 년 전에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2: 그렇습니다.
1: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이 없던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2: 그렇습니다.
1: 되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1: 그거에 아주 또 기가 막힌 단서가 되는 게 지금 이 경남 합천 사례입니다.
2: 그렇습니다. 네.
1: 자, 이런 연구 결과가 그러면은 예, 아, 느낌이 와요.
2: 네.
1: 이게 이제 화성 생명체 탐사나 뭐 이런 거에도 그러면은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는데
1: 예.
2: 화성에 항상 우리 지구인들이 여러 가지 탐사선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뭐 화성 생명체가 발견이 된 사례가 별로 좀 없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물도 있고 물이 옛날에 흘렀던 흔적도 있고 생명체가 애지간히 뭐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물질도 있을 것 같은데
1: 예.
2: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세균 하나가 안 살고 있느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1: 예.
2: 뭔가 조그만 흔적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이것도 생명체의 흔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기대 속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형편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1: 네.
2: 화성 탐사의 작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 어.
2: 이런 우리 5만 년 전에 합천의 흔적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 예.
2: 예. 생명체가 의외로 운석 떨어진 곳에서 제일 먼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화성의 예. 지형 중에서도 이렇게 운석이 떨어져서 구덩이가 파인 곳 위주로 가가지고 살펴보면 거기에서 의외로 생명체의 흔적을 뭐 지금 당장 생명체가 살아서 우글거리는 모습까지는 못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예.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거기서 생명체가 살다가 화석으로 변해버린 우리가 이번에 발견한 스트로마톨라이트 물대 흔적 같은 거라도 화성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탐사의 작전을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1: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수억 년만 기다려보면 생명체가 나타날지도 몰라.
2: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1: 아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2: 그래서 이제 참 재밌는 게 이게 예. 예전에 참 오래전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살던 곳인데
1: 예.
2: 이게 뭐 합천에 합천 중에서도 이곳이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시골 마을이고 농사 좀 짓고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1: 예.
2: 여기에서 연구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도 않은 화성 탐사의 이 탐사의 방향을
1: 그렇네요.
2: 바꾸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죠.
1: 화성이
2: 네.
1: 지구에서 조금 더 멀어서
2: 네.
1: 운석이 부딪혀도 온천이 잘 발생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사실 화성이 이런 지질 활동이 지구보다 좀 약한 편이긴 하거든요.
1: 아, 예. 네.
2: 근데 그래서 더 좀 이런 강한 일반적으로는 온천이 잘 생길 수가 없으니까
1: 어.
2: 네. 이런 강한 운석의 충돌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1: 예,
2: 생각도
1: 예.
2: 해볼 수가 있고요.
1: 네.
2: 이게 이제 5년 전에 연구 결과로 좀 공식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1: 예.
2: 충돌과 발견됐다는 사실이.
1: 예.
2: 그래서 지금은 합천에서도 요거를 약간 관광지 비슷하게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산이라고 과거에는 단순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1: 예.
2: 약간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들고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1: 예.
2: 이 별 떨어진 자리를 한번 삥 둘러보면서 이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을 한번 내려다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코스도 생기고 했으니까 한번 뭐 구경하러 가보시면 근처에 가실 일 있으신 분이시면
1: 예.
2: 한 바퀴 한번 둘러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머릿속에 농담 하나 떠올랐어요.
2: 네.
1: 5만 년 전에 별똥별 떨어져서 예상치 않게 세균 생긴 자리.
2: 아, 네. 아, 네. 네.
1: 죄송합니다.
2: 네. 네.
1: 자, 이 연구가 어쨌거나, 제가 평소 갖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생각, 이 스케일을
2: 네.
1: 완전히 넘어서는 기가 막힌 생각이고,
2: 네.
1: 실제로 또 화성 연구 탐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진로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예. 이게 세계적인 학술제도 실릴 만큼 가치를 이미 인정을 받은 거죠.
2: 그렇습니다. Communication of an Environment라는 학술지에 이게 실렸는데요.
1: 예.
2: 상당히 저명한 학술지거든요.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뭐 무조건 대단하고 저명한 학술지에 못 실리면 무조건 안 대단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 예.
2: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곳인 것은 사실이고요.
1: 예.
2: 실제로 논문이 발표된 뒤에 지금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세계 여러 언론에서도 나름대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재미난 그런 연구 결과로 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게 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 이곳이 원래는 우리나라의 뭐 석탄이라든가 지하자원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철광석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캐야 되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 네.
2: 연구를 하면서 땅 속에 어떤 재질이 있고 그 재질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원활하게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생명의 탄생의 근원 같은 굉장히 근본적인 순수 과학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과학 연구하고 자원을 캐가지고 뭐 돈을 번다라는 굉장히 응용과학의 그런 영역이 별로 멀지 않게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양쪽 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1: 네.
2: 점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살펴볼 거일 것 같습니다.
1: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독보적인 겁니까? 유사 사례가 딱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까?
2: 네. 사실은 이런 운석 충돌 때문에 생명체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 자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좀 제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1: 있었는데.
2: 이게 예, 예. 맞는 괜찮은 시나리오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 합천 충돌구를 발견한 우리나라 연구팀이 이거 좀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보면 좀 더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런 과거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생명체의 탄생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1: 예.
2: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우리

0: 이 지구에 원래는 산소가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처음에 지구가 생겼을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1: 예.
0: 이것도 과거에 먼 옛날에 뭐 10억 년 전, 20억 년 전, 30억 년 전 이럴 때 수많은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지금 우리가 숨쉴 수 있을 정도로 산소가 많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1: 아, 그것도.
0: 네, 그래서 예. 왜 갑자기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생겨났느냐라는 예. 것도 이게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되게 큰 수수께끼이기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번에 연구팀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네. 지구의 최초의 생명 탄생도 이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산소가 갑자기 많이 생겨난 사건, 산소를 내뿜는 생명체를 누가 어떻게 많이 만들어줬느냐에 대한 이유도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이 만들어준 온천이 이유가 됐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1: 아, 저는 정말 몰랐던 얘기인데 이렇게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5만 년 전에 네. 예,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그곳이 진짜 없던 생물이 생겨날 정도로 네. 예,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이렇게 아,
0: 그렇기도 하죠, 진짜.
1: 예, 네.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과학 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7분 잠시 후 38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2: 네, 교통량이 늘면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시작되고요. 이후 내린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인제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강촌에서 설악 사이와 서종 부근, 다시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송악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고령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현통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졌지만 부근으로 차량제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우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월드컵의 비리를 얘기를 잔뜩 준비하셨네요.
4: 네, 이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1: 예.
4: 또 월드컵 하면 KBS 아니겠습니까?
1: 어.
4: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 월드컵 얘기를 당분간 예.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까지는 예. 많이 할 예정입니다.
1: 아, 이거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중계하는 게 이제 결정이 안 돼가지고.
4: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1: 됐으니까.
4: 월드컵 얘기 마음껏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들도 좋지 않습니까? KBS가 이제 중계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니까.
4: 이게 예. 뭐 저 타 방송사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이 오래 했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럼요.
4: 기술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저 국민 여러분께서 또 다 뭐 기뻐해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또 힘이 납니다. 자, 월드컵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4: 네.
1: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뭐 한 달 그리고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그 앞에는 또 다문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해외 출신 최초의 국가대표.
4: 그렇습니다.
1: 예,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그 우리나라 기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까?
4: 네, 저도 그 온라인 인터뷰에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4: 예전에 혼혈 국가대표 선수는 있었어요. 장대일 선수라고.
1: 아, 맞아요. 네. 예, 예.
4: 네, 장대일 선수는 이제 아버지가 영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그런데
1: 저는 저 경조사 갔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사례가
4: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장대일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죠.
1: 아.
4: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최초입니다.
1: 그래서 저도 어떻게 구별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하면서
4: 네네.
1: 이 질문을 읽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 이제 아예 혼혈론은 사례가 있어요.
4: 네. 예. 하지만 완전히 문화가 다른 어찌 보면 해외에서 이렇게 잘하고 축구를 한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를 단 거는 이 카스트로프 선수가 최초인 거죠.
1: 이 선수는 그러니까 또 외국에 살면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외국의 그렇습니다. 사례에서 많이 봤는데.
4: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는 네. 아버지의 나라를 선택하는 게 맞고 실제로도 예. 독일 청소년 대표팀으로 뛰기도 했었습니다.
1: 영국에서 사는데 뭐 저 웨일즈 할까 잉글랜드 할까 이러는 사람들은 꽤 많고.
4: 그렇습니다.
1: 한데없이 아프리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4: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선수는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예. 한국 국적을 선택을 한 거죠.
1: WBC 때 본 야구 선수들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겠네요.
4: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약점이 중앙 미드필더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양쪽 측면 수비수인데요.
1: 이게 뭐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런 포지션들 아니에요?
4: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주전 경쟁이 한참 이뤄지고 있고 예. 근데 이 선수가 그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최근에 소속팀에서는 좌우 측면 수비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 선수의 문제가 뭐냐면은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젊다 보니까 또 좀 투박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좀 파울이 많고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다 보면 결정적일 때 못 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4: 그러니까 최근에 소속팀 독일 분데스리가 이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1: 예.
4: 후반 추가 시간에 무리한 태클을 받아서 레드카드를 받았어요. 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1: 예.
4: 이게 올 시즌 또 두 번째 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세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팀 경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프 선수는 시즌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 인터뷰를 앞두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1: 네.
4: 기자들이 질문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1: 예.
4: 아니 너무 스타일이 거칠고 좀 공격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조금 카스트로프 선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약점에 대해서.
1: 거고.
4: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적인 건 알겠지만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레드카드는 내 실수 맞지만은 이번에 받은 두 번째 퇴장은 그냥 옐로카드 정도 받을 정도이지 그렇게 퇴장을 바로 받을 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1: 생각보다는 기대만큼은 반성 안 하는 것 같아요.
4: 네. 아무래도 고집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1: 예.
4: 월드컵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를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1: 예.
4: 오히려 이 좀 세 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게 전화위복이다. 이런 또 좀 스타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즌을 내 치르면서 좀 발쪽, 등, 무릎 이런 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1: 예.
4: 오히려 월드컵을 앞두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는데
1: 네.
4: 한국어 공부 제대로 하냐? 원래는 이 선수가 어머니가 한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잘 못했어요.
1: 요 온라인으로 만났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공간적으로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한 건데.
4: 그렇습니다.
1: 의사소통이 순수 한국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4: 그렇습니다. 영어로 네. 이루어졌고요.
1: 네.
4: 이선 영어랑 독일어는 거의 모국이니까.
1: 그건 잘하겠죠. 네.
4: 근데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다 그래요. 이틀에 한 번씩 한 시간 정도 과외 선생님하고. 한국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1: 이틀에 한 시간.
4: 근데 이 선수가 예. 사실 이틀에 한 시간 해도 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데
1: 우리가 이틀에 한 시간 독일어 하면 되겠어요?
4: 근데 공부하고는 별로 그렇게 좀 잘 안 맞는 모양이에요. 잘 안 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대표팀에 한번 들어갔을 때 이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래요. 많이 배웠다 그래요.
1: 공부보다 이제 그냥 쓰는 게 최고예요.
4: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이 그 영어 쓰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영어가
1: 그렇죠.
4: 확 는다. 연애를 예, 하면은 그렇게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태원에 계신 분들이 영어 공부 시간이 길었던 게 아니에요.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프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1: 예.
4: 어쨌든 우리 대표팀이 5월 16일 월드컵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아직 뭐 카스트로프 선수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카스트로프 선수는 월드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선수의 꿈이 월드컵이고
1: 예.
4: 부름을 받는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 네.
4: 과연 이 카스트로프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에요?
4: 뭐 사실은 최근에 A매치에서 계속 뽑혔기 때문에
1: 예.
4: 뭐 발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최종 명단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1: 예. 자, 모처럼 또 쉬는 시간 마음을 다스리고 예. 건강한 플레이로 좋은 플레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뭐 어떤 선수들은 이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이제 베스트 11이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아, 앞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주전 경쟁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
4: 그렇습니다.
1: 예, 이거 어떻습니까?
4: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지금 확실하게 주인이 없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의 짝이 되겠죠.
1: 예.
4: 그리고 좌우 그러니까 3백을 쓰면 좌우 윙백,
1: 예.
4: 4백을 쓰면 좌우 풀백. 이 측면 수비수 자리가 지금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서령우 선수인데요.
1: 예.
4: 서령우 선수는 지금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고 있죠.
1: 이 선수는 청소년 때부터 뭐 계속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선수잖아요.
4: 그렇습니다. 뭐 지금
1: 그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울산 대학교에 뭐 그쪽에서는 거의 황태자죠.
4: 지금 예. 세르비아 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올 시즌 33경기 리그 경기 가운데 29경기 선발로 나섰고요.
1: 예.
4: 25경기에서 풀타임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세르비아의 이 즈베지다 팀에서 좀 핵심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1: 예.
4: 이 선수는 장점이 확실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오른쪽과 왼쪽 수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자원이고요.
1: 예.
4: 또 공격도 잘해요. 수비도 잘하지만 측면 돌파에서 또 크로스까지 굉장히 또 돌파력도 좋고
1: 예.
4: 게다가 또 울산 현대 시절에 울산 HD 시절에 홍명보 감독 밑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리그 우승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울산이라니까요.
4: 그렇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뭘 원하고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이 서령 선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주전이다 이렇게 못 받기는 아직 어렵지만은
1: 예.
4: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서령우 선수가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1: 아하.
4: 그리고 주목할 선수가 왼쪽 수비수인데 이 선수는 이태석 선수입니다.
1: 저는 이 선수가 학교에 다니기 전에 어떻게 쳤는지 잘 알아요. 슛돌이 3기에 이제 들어왔었고
4: 그렇습니다.
1: 당시 이제 그 이강인 선수보다 더 어렸어요.
4: 네,
1: 이강인
4: 맞습니다.
1: 선수가 당시 이제 그러니까 만 6세였을 거고 이태석 선수는 그때 만 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4: 뭐 이태석 선수는 더 유명한 또 가족사가
1: 배경이 있죠.
4: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을용 선수의 이을용 감독이죠. 이을용 감독의
1: 좋은
4: 아들입니다.
1: 을용타 그 얘기라고 그래요.
4: 어쨌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대표팀에서 뛰는 또
1: 예.
4: 흔치 않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 이미 이 친구가 이제 궤도에 올랐죠. 그러니까.
4: 그렇습니다. 이미 예. 오스트리아 리그 1부 리그 빈에서 뛰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리그 명문팀인데
1: 예.
4: 이 선수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정말 킥이 이 선수는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가 돌파에 굉장히 능한 선수라면은 이태석 선수는 크로스 킥에 굉장히 강점 있는 선수입니다.
1: 이 친구 옛날부터 왼발 쓰고 그랬는데.
4: 그렇습니다. 왼발로 예. 해서 왼발 측면에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크로스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코너킥도 잘 찹니다. 올 시즌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3골 도움 4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1: 예.
4: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은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에서 활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4: 뭐 이 두 선수 외에도 또 김문환 선수 아주
1: 예.
4: 경험이 풍부하죠. 또 이명재 선수 K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1: 예.
4: 여기에 또 카스트로프 선수도 아까 소개했던
1: 예.
4: 이 선수도 측면 수비 자원이에요.
1: 먼저 소개했는데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4: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예.
4: 게다가 또 우리가 3백을 쓰게 되면은 윙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4: 그러면은 여기에 양현준이라든지 엄지성 같은 원래 윙어 자원들도 이 선수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월 16일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이 발표되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기회를 잡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야, 힘들겠는데요.
4: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1: 예.
4: 그만큼 확실한 주전이 없다는 거는 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리고 또 아쉬운 선수가 있어도 뭐 어차피 그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4: 그렇습니다. 아마 풀백 자원은 예. 왼쪽 두 명, 오른쪽 두 명 해가지고 한 네 명 또는 플러스 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 글쎄요.
4: 있습니다.
1: 예. 자, 우리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상대를 해야 할 나라들이 멕시코, 체코, 남아공 이렇게 됩니다. 예. 상대팀을 뭐 하루에 다 하기는 그렇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4: 그렇습니다.
1: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코 얘기할까요?
4: 그렇습니다. 체코가
1: 예.
4: 우리나라 첫 상대입니다. 가장
1: 예.
4: 중요하죠. 체코는 과거 체코 슬로바키아 시절에 월드컵 준우승을 두 차례나 했던 전통의 강호인데요.
1: 네.
4: 체코 하면 우리 축구팬들이 잘 아는 이름이 있죠. 바로 파벨 네드베드.
1: 아, 저 집에 사인 있는데.
4: 부럽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이게 미드필더의 어떤 상징과 같은 선수였고요.
1: 그렇습니다.
4: 정말 체코 축구를 세계 정상으로 이끌었던 최고의 미드필더였고 정말 활동량 하면은 네드베드.
1: 예.
4: 그리고 또 헌신하면은 또 네드베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집에 사인이 있습니다.
4: 2003년에 발롱도르도 수상을 했었고 예. 유로 19 96 대회 때 체코가 그때 결승까지 올랐는데 네. 이 중심에 네드베드 선수가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근데 이제 네드베드가 은퇴하고 나서는 체코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질 못했어요.
1: 그러니까 체코 얘기를 갑자기 오늘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4: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한. 근데 이 뭡니까? 이번 월드컵에 오는 과정에 그 명성에 미치지 못했어요, 사실은.
4: 이번에 월드컵 본선을 우여곡절 끝에 올라갔는데 이게 예. 20년 만에 본선에 올라간 겁니다.
1: 그것도 이제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온

0: 뭐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1: 네, 단기전에서는 예. 아주 그날 컨디션이 중요한 거니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또 바쁘게 왔습니다. 처음부터 좀 바쁘게 할 걸 그랬어요. 월드컵 얘기를 너무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예 너무 바쁘게 왔나요? 시카고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How to say I'm sorry.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하고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여름비를 방불케 할 정도가 되겠는데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5에서 30mm, 강원도 충청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10에서 60, 제주도는 30에서 80mm, 많은 곳 산간 쪽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 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고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6도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간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인데 이번 비로 인해서 기온이 큰 폭의 수직 낙하가 있겠습니다. 봄비가 지난 뒤 두꺼운 외투한 머리라고 속담을 잠깐 바꿔봐도 될 듯 싶습니다. 낮에 선선해집니다. 서울이 16도, 전주 대구 18도 등 14도에서 19도로

0: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제주 해상과 남해상, 또 동해 남부 해상 등 대부분 해상에 물결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선 이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와 장비 17대, 진화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울룡리에서 산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앞서 오전 7시쯤엔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앙리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한 상가 건물 1층 통신사 대리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통신사 대리점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통신사 대리점 유리문과 상가 화분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70대 운전자가 달리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이 대구 달성군, 경기 하남갑,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공천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용 전 의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언급하며 컷오프됐던 인사는 보궐로 돌아오고 측근 인사는 단수공천으로 복귀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기준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 2년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이재명 죄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고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교량 건설에 나서는 등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외교관이 북중러 접경인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방문했다고 주북 중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주 북한 중국 대사관은 왕충룡 공사 참사관 일행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공장 5곳 등을 불러보면서 생산, 경영, 판매 상황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자동차 교량 완공 일정을 공식화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 전곡이 글로벌 음원 차트인 스포티파이에 6주 연속 진입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최신 주간

차트를 보면 BTS의 아리랑은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 2위에 올라 6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집 아리랑에 수록된 14곡은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6주째 10위권을 굳혔고 일본 오리콘의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선 5주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작은 서점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주말에 방송되는 재방송을 듣고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독이 캔디님께서 저희 주말 러닝 파트너 작은 서점 장강명 작가님과 매주 게스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세 권씩 책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산책 파트너, 러닝 파트너로 삼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은 서점 특별한 독서가를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요. 영화 파반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종필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이 독서 프로그램에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나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2: 네,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를 해서 나오게 된 것도 같은데, 네.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 꼭 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감독님은 네. 굉장히 독서가로, 다독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2: 아니요, 네. 근데 세상에 책은 너무 많아가지고.
1: 이 겸손한 자세, 이따가 얼마나 안 읽으시는지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독님께서 여러 작품을 만드셨지만 몇 작품 살펴보면은요, 지난 2월에 OTT를 통해 발표한 파반느,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뒤늦게 설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구교환, 이재우 배우가 달리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인 탈주, 말단 여직원들의 이야기,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특히 이 고아성, 이솜, 박혜수 배우가 출연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정말 많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춘사국제영화제 각본상,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등등. 또 최근에는 윤가은, 장건재 감독님과 각각 연출한 단편 시네 엔솔로지 극장의 시간들에서 첫 번째 이야기 침팬지를 만드셨습니다. 네. 영화를 아무 뭐 예습 없이, 그러니까 원작 소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예습 없이 보다가 KBS 라디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KBS 클래식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네네. 마지막에 조금 나오기도 하고, 네. 게다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네, 네. 정만석 평론가님이 진행하시는 네. 명현준 명음반 그 프로그램을 네. 좋아하는데 나와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2: 네네네.
1: 감독님, 저희 그 작은 서점에 섭외된 것도 KBS 라디오 출연하시다가 섭외되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그때 신윤주의 가정음악에 한 달 전쯤에 출연했었고, 네. 그래서 돌아가던 길에 네, 작은 서점 PD님이 출연해달라고 찾아오셔가지고 붙잡으셔가지고 네.
1: 제가 집에서 늘 클래식 채널을 틀고 있는데
2: 네.
1: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나오고 있었는데 PD님이 되게 황급하게 메신저가 왔어요. 지금 뭐 오셨는데 뭐 빨리 섭외할까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꼭 뵙고 싶어요.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2: 네네.
1: 평소에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나요?
2: 93.1 네, KBS 클래식 FM을 틀어놓고요.
1: 네.
2: 그리고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만섭 선생의 명현주 명반을 들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듣는다 혹은 틀어놓는다. 여서 네 그렇습니다. 광고가 안 나와서 좋았어요.
1: 네. 파반느 영화 뭐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다독이 분들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소개하는 파반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2: 영화 파반느는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하고요.
1: 네.
2: 그래서 원작 소설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1: 네.
2: 그래서 근데 원작 소설보다는 좀 더 사랑 네. 그리고 청춘에 좀 포커싱을 둬서
1: 네.
2: 결과적으로는 청춘 멜로 영화이죠. 그리고 그게 되게 청춘 멜로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무엇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지 할 정도로 좀 많이 안 나와서
1: 네.
2: 전에 봤던 어떤 청춘 멜로 영화 같은 것을 다시금 한번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1: 네. 네네. 제가 이 원작 소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독님은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필사도 하시고 막 필사를 좀 다르게 뭐 다른 시점으로 써보시고 시제를 바꿔서 써보시고 그런 정도였다면서요?
2: 네. 필사는 이제 영화화를 어떻게 할까?
1: 아.
2: 이것을 어떻게 시나리오로 만들 수나 있을까?
1: 네.
2: 일단은 이것을 제가 체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1: 네.
2: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와 소설과 시나리오는 일단은 소설은 과거형이고
1: 네.
2: 어쨌든 시나리오라는 것은 현재형이어야 되고
1: 네.
2: 화자도 이제 1인칭 시점이라면 여기는 이제 3인칭이 나와야 되고
1: 네.
2: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시나리오 쓰기 위해서 일단 그냥 소설만 딱 읽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3인칭 현재형의 시점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이제 필사를 했던 것이었고요.
1: 근데 이 영화를 선택한 거는 감독님의 선택인 거죠?
2: 조금 같으면서도 다르고 복잡한데요.
1: 네.
2: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저한테 인생에서 중요한 책이에요.
1: 네.
2: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쓴 것 같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읽었을 때.
1: 네.
2: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는 영화화를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1: 네.
2: 그냥 이 소설이 나와서 박명기 작가님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읽어봤을 뿐이었었고
1: 네.
2: 근데 읽으면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1: 되게 막 제 경우엔 사람 마음을 흔드는 것 같은
2: 네, 그 이게 그러니까 책 전 어렸을 때부터 책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1: 네.
2: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렸을 때 읽고 재밌어했던 소설들은 로빈슨 크루소라든가
1: 네.
2: 아실지 모르는데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 그것도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2: 드라마도 있었죠. 네, 네. 예. 라든가 뭐 베니스의 개성상인
1: 네.
2: 이런 것처럼 이를테면 이야기로서 네. 이렇게 돈키호테처럼 길을 떠나서 뭔가 파란만장해지는
1: 네.
2: 그러다가 10대 후반쯤에 제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1: 네.
2: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도 라디오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루틴이 있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순간 그 루틴이 깨졌고
1: 그쵸.
2: 이상하게 라디오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잠도 안 오고 잠은 낮에 자니까.
1: 네. 누워있고 그러니까.
2: 그래서 새벽에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 어느 프로그램에서 책 소개를 하는 코너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 랑게란스 섬의 오후
1: 네.
2: 그것을 근데 꼭 그 저 같더라고요. 그 등하굣길에서 잠깐 나와서 어떤 예천을 보는 어떤 무라카미 하루키 어떤 순간을 담은 에세이였던 것 같은데
1: 네.
2: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책을 읽고 또 이어서 그 책 때문인지 하루키 상실의 시대를 읽게 됐고
1: 네.
2: 그다음에 그 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명태 작가님의 예전에 다시 만나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1: 아 그건 제가 모르는 책인데
2: 네네네.
1: 어쨌든 로빈슨 크루소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결의 책인 거죠.
2: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길을 떠나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1: 네.
2: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일상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뭐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섞고 사랑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비롯된 어떤 감정의 파고 같은 것들이 담긴
1: 어드벤처에서 멜로로 좀
2: 네네네
1: 드라마로
2: 네 근데 중요한 네. 것은 그때는 이제 10대 후반 이럴 때라 소위 말하는 그런 연애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 아이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저 세계는 뭘까 저런 일들은 무엇인가라고 막연하게 있다가 이제 20대를 지나서 저도 비슷한 어떤 그런 연애의 경험이라든가 감정을 네. 겪은 후에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대를 읽게 된 거예요.
1: 아 출간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2: 그러니까 2009년에 아마 출간됐을 텐데
1: 네.
2: 딱 그때가 제가 1980년생이니까
1: 네.
2: 20대가 끝나는 30살이 막 되는
1: 아.
2: 즈음이다 보니까 그 10대 시절에 막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멜로 취향이었던 것이 정말 경험한 후에 이것을 보게 되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고 또 다시 만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나 사건의 묘사들이 꼭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경험한 것들 어떤 기록처럼 다가왔었어요. 아,
1: 그래서 꼭 내가 쓴 것만 같은.
2: 네. 아. 그래서 그냥 너무 좋다. 이 소설은 나의 그런 감정이나 혹은 그냥 사랑이라는 걸 두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록된 무엇이지 않을까 정도의 감상으로 두었다가
1: 네.
2: 시간이 지나서 2015년 즈음에
1: 네.
2: 그 아는 제작사분이 사무실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연출 제안 제가 거절하러 갔다가 이 책이 있길래
1: 네.
2: 이 책이 왜 있어요 여기 이러면서 이거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1: 아.
2: 그래서 읽어는 너 이 책을 알아 그러길래 제가 이거 제가 쓴 것 같은 소설인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할래 그래서 근데 저는 안 한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1: 이게 소설이 굉장히 영화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2: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런데 그때 그 제작자분이 다만 그런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영화로 하는 것은 제가 힘들 것 같고 이 소설 자체가 영화로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네. 소설이어서 다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전에 10대 시절에 봤던 멜로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1: 네.
2: 언젠가는 멜로 영화를 만들 생각은 있지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지금 아니면 못해.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합시다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하기로 했으니까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점을 바꾸고 화자를 3인칭으로 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시작을 한 게 10년 전이죠.
1: 이게 무려 17년 전에 네. 읽고 내가 쓴 것만 같다라고 막 예. 마음이 떨렸던 예. 책을
2: 네네네.
1: 17년 만에 영화로 제작하는데 그거를 또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이제 연출을 맡을 수 맡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11년 전에 네네네. 들으신 거고
2: 네네네.
1: 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린 그런 작품이네요.
2: 인생책이죠 말 그대로.
1: 아
2: 네.
1: 저희 인생책 프로그램에 그래서 네. 전 당연히 저희가 게스트 모실 때 네. 인생책 세 권 추천해 주세요 하고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나머지 두 권 말씀 듣고 이제 제가 읽은 책은 2부에서 조금 길게 얘기를 하는데
2: 네.
1: 저는 당연히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노를 뽑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2: 네.
1: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2: 너무 진짜 인생책이어서
1: 왠지 말도 못하게
2: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인생책이 꼽은 책 중에 에로스의 종말이
1: 네.
2: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랑 같이 저한테는 영화 파반느의 저한테는 한 세트 같은 책이어서
1: 아.
2: 네네네 그렇게 변주를
1: 인생책으로 보내주신 한병철 교수님의 에로스의 종말 이야기 조금 이따가 하긴 네. 할 건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2: 네네.
1: 일단은 근데 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파반느 하고요.
2: 네.
1: 원작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뭐 단순히 매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인 거잖아요. 그
2: 네네네.
1: 이제 감독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맞구나 내가 맞게 봤구나 싶은 게 청춘 멜로를 만들고 싶다고 네네네. 하셨고
2: 네네.
1: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2: 네.
1: 청춘 멜로라고는 할 수 없는 소설이 뭔가 좀 독백이 긴 그런 소설인데 감독님은 좀 만드실 때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청춘 멜로라는 그런 방향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걸까요?
2: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읽는 분마다 아마 다른 감상들이 있을 터인데
1: 네.
2: 제가 그 소설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감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굳이 분석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자면
1: 네.
2: 아 이건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구나라고 읽었어요.
1: 네.
2: 배경도 1985년이고
1: 네.
2: 그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가 이제 소비 중심에
1: 네.
2: 노골적으로 당연시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던 시절의 가난한 자를 벗어나서 또 이제 소외된 자를 또 넘어서 그냥 대놓고 못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면서 네. 그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간과한 것은 무엇인가 혹은 뭐 등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1: 네.
2: 다만 저는 이제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잘 그려져 있어서
1: 네.
2: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소설과 영화의 차이는 그리고 저는 뭐 영화는 이렇다라고 제가 감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대중영화라고 한다면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부분도 중요한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는 그 이 못생긴 여자라고 하는 딱 그 화두를 던짐으로써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1: 네.
2: 영화에서는 그렇게 딱 못생긴 여자라고 할 수 있기가 좀 애매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구현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1: 네.
2: 동시에 어떤 그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딱 대상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1: 네.
2: 여기서 비롯된 어떤 인물의 누군가는 이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1: 네.
2: 그래서 영화를 잘 보면 못생긴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진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2: 네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 네.
2: 다른 식으로 돌리거나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그 아 또 어디까지 어 네. 그 소설도 원작 소설도 필사할 정도로 많이 봤지만 시나리오 하는 과정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 읽은 감상 블로그도 엄청 읽어봤었어요.
1: 아.
2: 그 중에서 와닿는 표현들이
1: 네.
2: 이런 제가 저도 공감했던 부분들은 어떤 꼭 나 같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1: 네.
2: 나의 이야기 같다. 그래서 아 이렇게 이입하려면 뭘까?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떤 사랑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 혹은 내가 너무 못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근데 다 요즘에는 너무 다 이렇게 좀 너무 빠르고 싶고 한데
1: 네.
2: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나아가서 이런 사랑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당신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1: 네.
2: 아직 그 나이대든 뭐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세계에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 네.
1: 그 원작 소설도 더 깊이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분명히 그 원작 소설 뒷부분에 자본주의 네네. 얘기를 사실 조금 좀 직접적으로 그 화자나 네. 또 이제 네네. 그 캐릭터 요한이 네. 소설에서도 자본주의 네. 이야기를 하는데
2: 네네.
1: 제가 소설을 읽다가 또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무슨 네네. 이렇게 좀 막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멜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좀
2: 네네.
1: 전반적으로 좀 차가운 톤이기도 하고 네. 약간 어두운 톤이기도 했는데 아. 말씀을 듣고 보니 영화도 또 한번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2: 네. 네.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 책 이종필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 책
1: 네, 이제는 그 인생 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이 인생 책 이야기를 나눠보면서도 파반느 영화 파반느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생책 세 권을 부탁드렸더니
2: 네.
1: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감히 보낼 수 없어서 보내지 않으셨고
2: 네.
1: 한병철 교수님의 에로스의 종말 그리고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의 중권 이렇게 세 권을 보내셨습니다. 네. 이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선에서는 서해 강습이라는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해주셨어요.
2: 네.
1: 일단은 그 작품을 다 들어가기 전에 아까 뭐 독서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2: 네.
1: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이거 세 권이 다 좀 일반적인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2: 네네.
1: 그렇다고 막 학교에서 읽으라고 막 이거 좋은 책이야 하고 주는 그런 고전 리스트에 있는 책도 아니고 근데 좋은 책이고 그래서 네. 와, 되게 주관이 있으시다. 되게 정말 취향이 있는 독서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 네.
1: 책은 좀 어떻게 읽으시는 편이신가요?
2: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 영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들이
1: 네.
2: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회자되는 책들을 나도 읽어볼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
2: 마지막으로는 숙제로 남아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직 사놓고 보지 않는 책들이랄까?
1: 네.
2: 저한테는 이제 사무엘 베게트의 책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이라든가가 저한테는 아유, 숙제로 남은 책들인데
1: 많은 분들에게 숙제인 그런 책들이네요. 네, 네.
2: 그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책을 구입하거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책부터 그러면은 이야기 네, 네. 나눠보겠습니다.
2: 네, 네.
1: 에로스의 종말. 이 책은 원래 숙제였는데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회자가 돼서 읽으신 건가요?
2: 이 책은 영화 파반드 준비하면서
1: 네.
2: 그 사랑에 관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찾다 보니까
1: 네.
2: 뭐 이를테면 뭐 알랭 바디유의 사랑 예찬도 찾게 보게 되고
1: 네.
2: 그러다가 우연히 에로스의 종말? 사랑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읽게 되었고요.
1: 네.
2: 그래서 네. 그 한병철 교수님의 철학서죠. 그 에로스의 종말은 영화 파반의 원작 소설과 더불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한병철 교수님의 또 아름다움의 구원이란 또 철학책이 있는데
1: 네.
2: 이렇게 세 권이 이 영화를 제가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책이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1: 감독님은 이 영화를 만드실 때에는
2: 네.
1: 약간 그 이제 이야기뿐 아니라 내가 전하려는 어떤 메시지나 그 밑에 좀 토대가 되는 어떤 뭐 이론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생각들, 사유들 뭐 이런 거를 좀 다듬고 그 위에 영화를 좀 쌓아 올리는 편이신가요?
2: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고 영화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시나리오라는 건 잘 안 써져서 그럼 안 써지는 동안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 딴짓이라도 해야 되고 그 딴짓에 가장 손쉬우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관련된 네. 무엇들을 찾아보는 그러다 보니까 읽게 됐던 것이 아니었을까?
1: 제가요 에로스의 종말을 이제 감독님한테 리스트를 받고
2: 네.
1: 원래 이제 1부에서 이야기하는 책은 그냥 안 읽고 말씀을 나누는데 되게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2: 네네.
1: 이건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고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화 시나리오 쓰다가 이 책을 읽으면 다시 시나리오가 써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2: 네. 근데 저도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서
1: 네.
2: 한번 쓱 이랬는데 이게 뭐를 읽은 거지 싶을 정도였고 다 그래서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1: 네.
2: 저는 어쨌든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하는 대로 요약본을 다시 쓰면서 읽었어요.
1: 아, 지금 저희 다독이들께
2: 네.
1: 에로스의 종말 그럼 감독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님이 쓰셨고 얇은 책이다까지는 제가 소개를 네. 드립니다.
2: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라는 네. 것이 그 에로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사랑의 신을 일컫기도 하지만
1: 네.
2: 책에 따르면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에로스란 개념은 불완전한 존재. 이른바 뭐 결핍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
1: 네.
2: 완전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의 어떤 뭐 마음 혹은 정신을 일컫는 게 에로스고
1: 네.
2: 그것을 그냥 통칭해서 누군가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0: 근데 제목이 에로스의 종말 혹은 사랑의 종말
1: 네.
0: 혹은 자 종말했습니다라기보다는 종말한 것이 아닐까. 아마도 제가 기억나는 문장은 오늘날 사랑은 파괴되었다 이런 문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럴 정도로 뭔가가 전과 달라졌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없나?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또 너무 많다곤 하지만 또 너무 많다 보니 정말 다 비슷비슷해져서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을 할 대상이 진짜 없어진 건 아닌가?
1: 네.
0: 그리고 고전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세계, 나와 너가 만나서 서로 보완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식의 무너지는 것이기도 한데
1: 네.
0: 그런 것을 다 이제는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2: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 혼란스러워 싶었는데 확실히 그 진단은 있더라고요.
0: 네,
2: 그 시작부터
0: 네,
2: 최근
0: 네.
2: 사랑의 종말을 고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0: 네, 네,
2: 이렇게
0: 네.
2: 진단을 하시고
0: 네, 네, 네.
2: 원인으로 뭐 이것저것 네, 말씀을 네. 하시는데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도 가져오시고 또 그거를 이제 한병철 교수님이 반박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진단에는 동의하시나요? 저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에 이 종말했거나 아니면 거의 종말 직전이거나 그런가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면서 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멜로 영화는 확실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사랑의 종말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 아니면 무슨 영화 산업의 어떤 문제인가? 뭐 감독님 좀 어떠신가요? 멜로 영화는 종말했나요?
0: 아니요. 그 종말하지는 않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면은 진리인가?
1: 네.
0: 라고 물어보면은 진리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든 혹은 어떤 미디어든
1: 네.
0: 매체를 통해서 규정짓는 것들이 있는데
1: 네.
0: 그렇게 그 규정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 너머에 무엇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인데
1: 네.
0: 그 뭔가 미디어로 규정하는 거에서 사랑은 종말된 것 같고 멜로 영화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말로 이렇게 근데 누군가들의 삶은 다 말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거기에는 여전히 사랑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멜로 영화가 이렇게 드문 것은
1: 네.
0: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에로스의 종말에서도 얘기하듯이 불완전함 결핍에 관해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다가가주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반대로 현대 사회는 그 어떤 그 불완전함 타인의 결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에로스보다는 어떤 그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 하자면 말의 세계에서 말로 하자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혐오는 꼴보기 싫어 치워하고 이제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가 불완전함을 뭐가 없는 채 평평한 상태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한 자극, 도파민 뭐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극, 도파민과는 좀 거리가 있는 멜로 영화가 덜 만들어지고 덜 이렇게 관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2: 뭐 지금 되게 막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주제를 화두를 여러 개 주셨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뭐 뭐뭐의 죽음, 뭐뭐의 종말 뭐 이렇게 발제를 하는 게 좀 세긴 하잖아요.
0: 네네네네.
2: 대신에 눈길은 확 끌 수 있고 그래서 안 죽었지만 이제
0: 네네네네.
2: 뭐뭐의 종말이라고 하면은 네, 말로는 말의 세계에서
0: 일어나 다 죽을지도 몰라요. 네네네.
2: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은 사랑의 에로스의 종말이 아니라 사랑이 하기 어려워진 거는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누가 발제를 했을 때 진단을 했을 때 감독님 보시기에는 아 우리가 다 나르시시스트가 됐기 때문에 남의 결핍도 보기 힘들어하고 나의 결핍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에로스를 원하진 않는다. 책에는 뭐 포르노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은 지금 뭐 불가능하게 된 건 아니지만 많이 어려워졌다.
0: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그냥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그냥 딱 지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잘 어떤 걸까라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고 네. 그런데 영화 파반느를 공개한 후에 반응들을 보면서
2: 네.
0: 딱 나이대로 얘기하면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내가 맞아 저런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나도 저런 연애 세포가 나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2: 접니다.
0: 네네네. 10대, 20대 분들은 네.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는데
2: 네.
0: 이 사랑을 하고 결핍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2: 아, 그래요?
0: 네, 왜 저러지?
2: 와.
0: 그리고 네, 굉장히 낯설어.
2: 쟤네는 뽀뽀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0: 네, 네.
2: 아.
0: 그래서 근데 그것조차 그렇게 어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게 절대 다수가 아니라 말의 세계 언급하는 이런 세계의 이야기일 터인데
2: 네.
0: 아무튼 그 세계에서는 그냥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왜 이렇게 느리지?
2: 네.
0: 예. 왜 좋아하는 거야? 많은 거야? 예스야 노야? 이렇게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해야 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무엇들을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2: 네.
0: 이렇게 뭐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종말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아 낯설어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됐어요.
2: 그 되게 의미심장한 반응인 게
0: 네.
2: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파반느의 댓글까지는 못 봤지만 뭐 이제 언론평 같은 네네. 걸 보면은 일단은 하나는 되게 멜로 반갑다 오랜만에 왔다 그리고 이런 영화 되게 간만이다 이런 평이
0: 네네네.
2: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저는 네네네. 뭐 영화를 열심히 보는 그 관객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맞아 이런 영화 요즘 되게 못 본 것 같아 하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게 이 원래 이제 멜로가 됐건 그걸 멜로라고 부르건 그냥 이제
0: 네네네.
2: 뭐 사랑이라고 부르건 그 되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0: 네네네.
2: 예, 둘이 손잡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천장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0: 네네.
2: 그 시간이 이제 뭔가 그 사랑을 숙성을 시키는
0: 네네네.
2: 건데 요즘은 좀 연애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명진 교수님의 해석은 뭐라고 감독님은 해석하시나요?
0: 아.
2: 현대사에서 에로스는 죽었어. 얇은데 명쾌하잖아요.
0: 네, 명쾌해요. 그래서 네. 네, 죽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2: 네.
0: 언젠가부터 저는 영화를 하니까
2: 네.
0: 영화에 멜로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그런 경향이 있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젊은 분들의 평 중에
2: 네.
0: 뭔지 잘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2: 네.
0: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또 너무 또 철학적이랑 다른 부분 다른 매체이긴 하나 그 악동 뮤지션 그
2: 네.
0: 이창용의 멸종위기 사랑도 옛날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대
2: 네.
0: 옛날 사람도 그랬대 라고 하면서 되게 그 노래 들으면서도 이 에로스의 종말 책이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파반느도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2: 저희 멸종위기 사랑 들을까요?
0: 네 멸종위기 사랑 들으시죠
2: 이창용님의 멸종위기 사랑 듣겠습니다

0: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영화 파반느를 만든 이종필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인생책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인데요. 감독님 네. 덕분에 책 존재를 알게 됐어요.
1: 아, 진짜요?
0: 네네. 어떤 책인가요?
1: 그냥 시나리오 작법서예요. 시나리오 작법서인데 네. 정말 많이 꺼내보는 제가 시나리오 쓸 때마다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 작법서는 세상에 많아요.
0: 엄청 많죠.
1: 엄청 많고 제일 이렇게 이를테면은 정석처럼 얘기하는 것이 로버트 맥기의 네. 스토리 그러니까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가 네.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두껍고 정석 같은 책인데 반해서 세이브 더 캣은 되게 잘 읽히고 재밌고 네. 실용적이에요.
0: 이거는 좀 영화 연출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읽히는 책인가요? 저는 로버트 맥기 책은 알았거든요.
1: 뭐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 네. 막 드문 책은 아니에요. 아. 네, 특히 요즘 시나리오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는 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궁금증 1번. 네. 왜 세이브 더 캣입니까? 시나리오 작법서 제목이.
1: 그러니까 고양이를 구하라라는 게 네. 이 그러니까 되게 명료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꼭 고양이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은 네. 아무리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어야 하니 네. 주인공은 캐릭터한테 아무리 이 사람이 악당일지언정 네. 주인공이라면 네. 영화 초반에 고양이를 구하는 장면이라도 넣어서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구석이 있구나를 꼭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법칙 중에 하나가 고양이를 구하라. 이런 것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표제 제목으로 나온 거고요.
0: 아, 악당이라도 좀 그런 입체적인 면을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1: 그리고 네, 극단적인 경우고 악당이고 혹은 비루한 삶을 살아도 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난 후에 이 책 때문에 그 영향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영화 보면 고양이 꼭 구하거나 파반느 보면은 고양이한테 밥 주는 거 나오고요. 아, 얘한테 이런 구석이 있구나. 네. 이 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0: 아, 앞으로 영화 어떻게 봐요? 고양이상 네. 나오는 장면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 텐데.
1: 그리고 뭐 그 이면의 구석들이 다 있는 거죠. 고양이를 안 구하더라도 네. 아이한테 자라준다든가 네. 누구의 짐을 들어준다든가 네. 이 사람이 이런 괜찮은 구석도 있구나를 어쨌든 초반에 심어두어라라는 법칙 중에 하나죠.
0: 이제 궁금증 2번입니다. 네. 감독님은 이 책 어떻게 접하셨나요? 그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읽으라고 누가 권해주는 책인가요?
1: 10여 년 전에 아는 제작자분이 이 책 봤어. 세이브 더 캣 뭔데요? 그래서 이런 책인데 괜찮은 것 같던데 해서 무슨 또 작법책이야? 하고 봤다가 너무 재밌고 네. 일단 예,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0: 궁금증 3번입니다. 네. 이게요. 제 시나리오 작법서는 잘 못 읽었는데 소설 작법서는 많이 읽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소설 작법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네. 읽을 때에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덮고 나면은 막상 쓸 때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거기서는 막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은 뭘 적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1: 네네네.
0: 감독님은 시나리오 네. 쓰실 때 그럼 세이브 더 캣 을 많이 참조하시나요?
1: 딱 정확히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특이한 것은 네. 보통은 다른 작법책 아까 얘기한 뭐 로버트 맥기의 책들은 딱 이렇다. 오늘날 뭐 영화 시나리오가 생명력을 잃은 것은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석적인 문장들이라면
0: 네.
1: 이 세이브 더 캣의 말들은 내 말이 맞을 걸?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쓰면은 너의 시나리오는 팔리게 될 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네. 그러면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딱 명료한 표예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네. 4장인 거 어딘가 장난욱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장 혹은 막에 관해서 이야기 작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삼막 구조.
0: 네.
1: 그러면 삼막 구조는 뭐 설정 뭐 대립 뭐 해결 뭐 이렇게 그렇게 막연하게 뭐 산막으로 해서 비율은 뭐 영화가 뭐 100분짜리 영화면은 뭐 4분의 1이 1막이고 네. 또 4분의 1이 두 번 해서 4분의 2 정도 되는 게 중간 2막인 것이고 또 나머지 4분의 1이 이제 3막이 되는 네. 이런 정도로만 막의 구분만 있다면 이 세이브 더 캣에서 이 저자가 써놓은 것은 이 세 개가 아니라 한 15개를 얘기를 해요.
2: 아, 그럼
1: 굉장히 뭐, 구체적이에요.
2: 아, 뭐 처음 7분 동안은 뭐 이게 나와야 된다 네. 이런 건가요?
1: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은 12분의 기폭제 지점이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100분, 100 혹은 110분, 아 110분 영화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2: 네.
1: 12분까지는 설정이다.
2: 와.
1: 또 설정도 세분화돼서 얘기해 주는데
2: 네.
1: 12분 지점엔 기폭제 뭔가가 이 사람의 삶에 이제 설명이 됐으면 이에게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관객은 12분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이제.
2: 아.
1: 그런 거라든가.
2: 굉장히 이렇게 좀 실전 매뉴얼 같은 네, 작품 속에요. 네.
1: 이걸 맹신하진 않지만 네. 또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2: 아.
1: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2: 네.
1: 네네. 그래서 이걸 변주를 하거나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영화 한 편의 장편 영화를 구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다 쓰지 못하지만 중간점에 뭐가 나와야 될, 어떤 식이 뭐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2: 내가 혹시 빠뜨린 건 없나? 빠뜨렸더라도 네. 그냥 이거는 알고 빠뜨리는 거랑 알고 지나가는 거랑 뭐 모르는 채로 빠지는 거는 좀 다를 테니까.
1: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중영화에서 느끼는 이야기의 어떤 그걸 보는 사람의 감정의 이 곡선이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2: 네.
1: 그 곡선을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무슨 영화인지 살짝 살짝 보여주면서 시작했다가 이런 삶의 소개를 했다가 기폭제가 와서 확 2막으로 진입하냐? 아니, 아직 진입하면 안 돼서 토론을 좀 해야 되더네. 그리고 구성점을 거쳐서 2막에서 확 그 세계로 갔다가 가는 동안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걸 다 보여줘. 그리고 중간에 오면은 이제는 서서히 어둠이 다가올 때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걸 표준화해서 딱 제시를 해요.
2: 이거는 좀 소설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도움이 되죠.
2: 아, 읽어봐야겠습니다.
1: 네네네.
2: 제가 안 읽은 주제에 좀 이렇게 막 좀 약간 곤혹스러울지도 모르겠는 질문도 네. 좀 있는데요.
1: 네네네.
2: 책 제목에 이제 Save the Cat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부제가 흥행하는 영화 시나리오의 8가지 법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 네네네.
2: 근데 이 흥행이요.
1: 네.
2: 제가 영화 감독님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약간 속으로 아 나는 영화 감독들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들 흥행의 압박이 너무 크셔가지고 소설가는 참 그게 없거든요.
1: 흥행보다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고요.
2: 네.
1: 그러니까 흥행하고 싶다. 보다는 어쨌든 손익분기점 넘겼으면 좋겠다. 수치적으로는.
2: 네.
1: 그리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인 것이고.
2: 네.
1: 또 저는 또 영화를 생각할 때
2: 네.
1: 직업으로서의 영화랑 작업으로서의 영화를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2: 아.
1: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영화는 대중 영화인 거고 저한테. 네. 작업으로서의 영화는 개인 영화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거의 주로 직업으로서 대중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틈틈이 이렇게 작업으로서 영화도 하고 있는데
2: 네.
1: 그 작업으로서 영화는 돈도 별로 안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전혀 없고요.
2: 네.
1: 직업으로서 영화, 대중 영화는 어쨌든 대중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 이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수치적으로는 그냥 손익분기점을 넘겼으면 좋겠고 또 같이 일하는 이 업계 사람들 특히나 제작사 투자사 분들에게는 손해를 안 끼쳤으면 좋겠고 참고로 파반드도 손해를 끼치진 않았고요.
2: 네,
1: 네, 네, 네.
2: 그 한 영화가 직업이면서 작업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꿈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직업으로서의 영화, 작업으로서의 영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1: 꿈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화는 대중 되게 영화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저한테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2: 네.
1: 우리가 이른바 뭐 영화제 가는 영화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성 영화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해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그 대중 영화도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또 좋아할 방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대중영화인 거고 네. 또 이거 또 그 일을 하면서 저도 먹고 사는 직업인으로서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영화라고 규정을 짓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서 이런 영화는 어떨까 하고 작업으로서 하는 영화도 독립영화 또 이렇게도 예,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이 세이브 더 캣 관련해서 질문이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OTT 시대이고 파밤에도 아, OTT로 개봉이 됐잖아요.
1: 네네네.
2: 과거의 어떤 영화 문법 같은 게 네네네. 바뀌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과도한 일반화로 뭐 영화의 종말, 뭐 시네마의 종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0: 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1: 네.
0: 뭐 시대에 그냥 그래서 네, 그 위기입니다. 어떡합니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 할 일 잘하자 주의여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를 잘 만들겠습니다를 생각하는 자세로 있습니다.
1: 파반느에서 어떤 느릿한 속도가 필요한 장면이 있고
0: 네네네.
1: 또 대사가 안 나오는
0: 네네네.
1: 대사가 안 나와야 하는 장면이 있을 때 네네. 그걸 보는 분들이 여기는 1.5배속 네네. 이렇게 보는 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0: 근데 영화 잘 보시면 제가 그걸 의식해서 더 빨리 커트를 나눠서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제가
1: 네.
0: 정말 뭐랄까 ADHD 환자 아니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이게 예, 오프닝만 봐도 되게 빠르게 컷이
1: 오프닝은 네.
0: 팍팍팍팍 가고 예, 느릴 예, 네, 느린 구간도 있죠.
1: 네.
0: 그 느린 구간을 위해서 정말로 빠를 땐 빠르게 만드는 더 빠르게 만드는 거를 사용하기도 하죠.
1: 아 그런 고민도 네네네. 하시는군요.
0: 네네.
1: 네. 이종필 감독님이 두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Save the Cat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독님 벌써 시간이 1부 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 1부 마무리 곡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마일즈 데이비스의 It Never Entered My Mind라고
1: 네.
0: 영화에는 쓰지 못했지만 파반느에 둘이 이렇게 그 산토린이라는 카페에서 춤출 때 그
1: 네.
0: 장면 상상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곡이어가지고
1: 아.
0: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1: 그 장면에 이 곡을 써야지 하고 10년 동안 준비를 하시다가 결국 안 쓰신 건가요?
0: 비싸기 때문이죠. 네 영화는 이런 현실적인 일과 제작 과정에서
1: 네.
0: 네
1: 나중에 뭐 이렇게 몇십 년 리마스터판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삽입할 수도 있겠네요.
0: 영화의 위기여가지고요. 그런 여유로운 환경이 된다면
1: 네,
0: 네 할 수도 있겠죠.
1: 영화 파반느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두 남녀 주인공이 카페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하며 듣겠습니다. It Never Entered My Mind, 마일즈 데이비스의 연주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영화 파반느를 만든 이종필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청년포럼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임동준입니다. 청년포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워크숍에서는 미디어 속 장애 표현 바로보기란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표현을 알게 되었고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0: 있었어요. 짧은 한 문장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겨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구름대가 유입됐고요. 오늘 밤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강원도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는 곳도 있고 모레 새벽 혹은 아침,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쪽인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모레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제주에는 수증기를 머금은 남풍이 강하게 유입됩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 형태로 100mm 미터 안팎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도와 충청은 40mm, 부산 경남 10에서 60mm, 제주도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산간 지역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겠고 특히 내일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도도 대부분 해상에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이 16도, 전주 대구 18도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와 장비 17대, 진화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울룡리에서 산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앞서 오전 7시쯤엔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마약왕 박광렬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사유로 최 씨에 대해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총 100억 원대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문앙리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한 상가 건물 1층 통신사 대리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통신사 대리점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통신사 대리점 유리문과 상가 화분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70대 운전자가 달리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이 대구 달성군, 경기 하남갑, 울산 남구갑에 각각 단수공천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용 전 의원,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

0: 이 부위원장을 언급하며 컷오프됐던 인사는 보궐로 돌아오고 측근 인사는 단수공천으로 복귀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기준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 2년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이재명 죄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고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철과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이어지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아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 여행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선 이날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새벽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중동 불안 여파에도 우리 수출이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월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호조 덕분인데요. 반면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황산 수출 중단을 선언해서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때이른 더위와 함께 햇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봄철은 여름보다 자외선을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WHO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이기도 한 자외선 차단하기. 건강한 토요일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소노와 KCC의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진출 소식, 또 프로데뷔 9년 만에 첫 승을 거둔 롯데 현도현 선수 등 한 주간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는 오늘 밤 11시는 돼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경부선은 부산 쪽 정체도 아직 길어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 그리고 신탄진을 앞두고 11km씩 불편하고, 반대 서울 쪽은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까지 8km 구간 막혔다가 다시금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도 14km 구간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기권 진입이 가장 힘겹습니다.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 휴게소까지 15km 구간의 긴 정체를 지나고 나면 이후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도 11km 구간 밀립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 중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의 경우 강원권에선 인제부터 내린천 휴게소까지 12km, 더 가서도 설악부터 서종 사이로 14km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0: 방향은 대관령 일대 11km의 정체를 지나고 나면 경기권에선 여주와 이천, 용인 일대를 포함해 짧은 정체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경우 10번 남해선 부산 방향 정체가 긴데 하동에서 사천터널 그리고 하만휴게소부터 산인분기점까지 12km씩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중동 불안의 여파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2개월 연속 월 8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어요.
3: 맞습니다. 한국 수출이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선 데 이어서요. 4월에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셈입니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날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4월 수출액은요, 85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숫자입니다. 월 수출 700억 달러 기록이 없었던 한국에서는요, 지난 3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두 달 연속으로 80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4월 수출액은 3월에 이어서 역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성적표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입니다. 4월에 반도체 수출은 173% 급증한 319억 달러를 찍게 됐습니다. 이는 3월 달에 328억 달러에 이은 역대 월 수출액 2위 기록입니다. 네, 반도체는 두 달 연속으로 수출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3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수출을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는 5.5% 감소한 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여파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부담이 커진 것으로 이유가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석유 제품의 수출액은 39.9% 급증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급등한 가격과는 대조적으로 수출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오는 물량이 적으니 나갈 수 있는 석유 제품군도 적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대중국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로 62%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으로 늘어난 흐름을 이어갔고요. 대미 수출도 좋았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54% 증가한 163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4월에 수입도 적당히 늘어났었고요. 이로 인한 4월의 무역 수지는 23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2: 네.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을 단행을 했습니다. 파업에 앞서 날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요?
3: 그렇습니다. 노동절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정 공휴일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노사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이죠. 지난 2011년 창사했는데요.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는 그룹 내 그룹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임금 14% 인상, 성과금 배분 등을 요구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의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현재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 파업 이후로도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가 재파업에 돌입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말을 하면서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1인당 3천만 원의 격려금 지급,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14%의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의 성과급 배분 등을 요청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럴 수 없다. 임금은 6.2% 인상할 수 있다. 라면서 평행선을 그려왔었고요. 지난 3월까지 13차례에 걸친 인담의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로 인한 결과물이 파업이라는 강수로 이어졌는데요. 오늘 기준으로는 4,000명의 노조원 중에 2,800명이 참석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정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요,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노조를 대상으로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연속 공정

0: 책임 핵심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상 이게 일이 쉬게 된다면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루라도 생산을 멈추면요, 이 제약품의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변질되어서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이유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9개 공정 가운데 6개 공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계속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엔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기업의 타격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도 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 6,4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의 매출 1조 2천억 원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수출이 많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이로 인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 모쪼록 양측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도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어요?
0: 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국내를 대표하는 시총 1위 기업의 노조 이슈도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더욱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대가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노노 갈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라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어디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냐를 놓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삼성전자 노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LG U+를 보고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LG U+ 노조 간 노노 갈등으로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노사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진다는 것, 국내 산업계에는 우려할 만한 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업계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청 갈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역시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류 담당 하청업체 노조는 최근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의 여파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여러모로 이슈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번엔 중국이 황산 수출 중단을 선언했어요. 업계 비상이라고요. 네,
0: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희토류를 무기화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슈들은 중동에서 있었던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한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다시 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5월 달부터 화학공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황산 수출을 중단키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황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금속 재료로 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량 생산에 필요한 비료에 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량 자급이라든지 여러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일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요, 세계 최대 황산 수출국인 중국에서 자국 생산 황산 업체들에게 이달부터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이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요, 뉴스가 보도가 나온 만큼 이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산 같은 경우는 인산비료의 생산뿐만 아니라 구리를 생산하거나 정유, 배터리 산업 등 여러 전반에 쓰이는 핵심 기초 소재입니다. 황산 가격은 안 그래도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수출 금지에 나서고 있는 게 확인된다면요, 황산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직접 연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황산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에 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과연 이런 조치들이 전 세계 산업에 어떻게 미칠지도 현재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금리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현송 한

0: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뭐 정부에서 또다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스매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기존 전망을 변경해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요, 연내 금리가 두 번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금리의 변동성은 하반기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일날 증권업계에 따르면요, 각 증권사는 최근에 보고서 등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올해 최소 한 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요,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건 달리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확신할 수 없고 매우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서를 내면서요. 종전 및 국제유가 수준 등 여러 복잡한 조건들이 있지만 인상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한 번, 최대는 두 번까지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배경은 2월 말에 발발했었던 이란 전쟁과 국내 GDP 증가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하반기에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1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1분기에 실질 GDP 성장률이 1.7%였는데 기존에 제시했었던 0.9%보다 2배 가까이 높았죠. 이처럼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점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이처럼 물가 문제와 그리고 성장률 문제들이 엮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이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의 금리 변동성, 경제에서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0: 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을 쐈던 검색어부터요.
3: 네, 고유가 지원금 어제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이 됐죠. 예, 정작 주유소에서 쓰기 어렵다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연 매출액 30억 원 미만의 그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은 사용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제 5월 1일부터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 선불카드로 받으셨다면요. 그러니까 주소지 그 지자체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지원금을 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때는 가맹점인 주유소에서 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해지면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책 시행 후에 이렇게 빠르게 수정된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달 5월 18일부터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0: 네, 다음 검색어는요.
3: 네, 캐더원이 만든 K열풍 이번에는 한의학으로 이어졌다. 애니메이션 K-POP 데모 헌터스 보신 분은 많으실 텐데요. 극 중에서 주인공이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의원이에요. 네. 이 방영 이후에 이 한방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방진흥센터의 경우에는요. 그 외국인 방문객 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 열었고요. 또 이런 흐름에서 올해 이 국내에서 열렸던 한의학 그 박람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침과 약도 뭐 소개가 됐지만은 이 그보다 이 치료부터 미용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의 한의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 한의학 산업 매출 규모를 20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고요. 이 한의학이 R&D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또 해외 환자도 좀 유치하고 또 한의학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전 세계를 달군 K컬처 열풍을 타고 이렇게 세계화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한의학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연치유 그리고 웰빙 이미지라 해외에서는 좋은 반응이네요. 일시적인 유행일지 아니면 이 장기 트렌드일지 지켜봐야 된다. 이 중국 전통의학과 이 차별화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좀 다양한 의견 올라왔습니다.
0: 네.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서 한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3: 네,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요. 한 여자아이가 보호자도 없이 곧또 맨발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이 찻길로 들어간 건데요. 이 아찔한 장면을 본한 시민이 다급하게 달려가서 급히 아이를 안고 나왔고요.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를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이 집과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이 지문 검사를 했지만요. 여의치 않았고요. 아이가 두 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 말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찾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때 경찰이 하나의 단서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 아이 옷에서 냄새가 난 거예요.
0: 오?
3: 이 섬유유연제, 이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그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각 걸음마를 뗀 두 살 남짓의 아이가 멀리 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인근 주택을 탐색했고 30분 만에 아이의 집을 찾아줬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챙겨준 시민과 또 경찰에게 이 감사 인사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가 무사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이 섬유 유연제 냄새로 이로 이 향기를 단서로 삼았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가능했는지 이 경찰이기지 감탄했다. 아니 이건 개코 경찰이다. 이런 반응 많았습니다. 이 찻길에서 아이를 안아서 보호해 준 시민도 대단하고 아니 그런데 이 두 살 아이를 어떻게 이 혼자 찻길로 나오게 됐는지 이거는 좀 부모 책임이 큰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0: 네. 늑구, 늑대 인기가 여전하군요.
3: 네.
0: 네. 근데 동물원의 한 업주가 수색대원들에게 베푼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3: 그렇습니다. 동물원 안에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가요. 이 수색대원들에게 커피를 자그마치 4,500잔을 무상으로 제공해줬다는 이런 훈훈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열흘 가까이 하루 평균 500잔씩 경찰들 그리고 소방대원들 또 수색 인력들의 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준 겁니다. 늑구의 탈출로 동물원이 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상 수입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장에서 추위에 떠는 이 고생하는 수색대원들을 먼저 생각한 아주 따뜻한 선행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 동물원 다시 개장하면 꼭 찾아갈게요. 휴장이라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아니 커피 4,500잔이라니 쉽지 않은 결정하셨을 텐데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이런 카페 돈줄 내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응원의 댓글 이어졌습니다.
0: 네. 강원도 홍천은 강과 계곡이 많아서 여름철 인기 피서지인데요. 네. 이 물 좋고 경치 좋은 곳마다 불법 시설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당국이 합동 단속에 나섰군요.
3: 네, 홍천강의 한 하천은요. 이 바닥이 보일 정도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하천을 따라 지붕이 있는 평상이 한 100m 정도 쭉 늘어서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인근 식당 그리고 숙박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입니다. 예, 또 다른 식당은 강 바로 옆에 이 평상을 깔아놓고 음식을 팔고 있는데요. 이건 엄연한 하천법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겁니다. 한 지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적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짱 영업을 이어왔는데요. 예, 단속반이 반나절 만에 적발된 시설물만 해도 20여 개입니다. 예, 강원도에 있는 강 그리고 계곡에서만 세상에 6천여 곳이 넘는 곳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은 뭐 경관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집중호우 때는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지자체에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 좀 원상복구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강제 철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이거는 뭐 강제 철거가 아니라 바로 해야 되지 않은가요? 왜 미루고 있나요? 예, 단속에 걸려도 계속 버티는 게 더 문제입니다.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런 불만의 댓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0: 네. 프로야구 인기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야구장에서 먹는 이 먹거리 가격이 논란이군요.
3: 그렇습니다. 최근 일부 야구장에서 먹는 이 먹거리 바가지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잠실 야구장 인근 노점에 이 닭강정을 팔고 있는데 가격이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km 떨어진 시장보다 만 원이나 더 비싼 가격인데요. 일반 또 매장보다 비싼 이른바 야구장 전용 가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은요. 그러니까 시중보다 한 2,000원, 3,000원 더 많이 더 비싸게 받는 거고 또 일부 간식류는 시중 가격의 두 배 정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찾는 누리꾼들은 이 먹거리 가격 부담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요. 인근에 있는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오는 이른바 원정 장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권은 뭐 비교적 저렴한 데 비해서 이렇게 식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좀 관람 문화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0: 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매장 내에서 더 이상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이건 너무 이 장시간 공부하고 있는 막 카공족 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건 아니었고요. 아. SNS에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와 함께 경찰서에서 받은 사실 통지서를 올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일부 고객이 카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내려받으면서 점주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더 알고 봤더니 이때 뭐 P2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 없이 개인끼리 연결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네. 네,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배포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다운만 받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IP 주소를 토대로 해서 인터넷 가입자가 특정이 되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파이를 제공한 누가요? 카페 점주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카페 점주는요. 이 추가 법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로 와이파이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산을 본 누리꾼들은 이 호의로 제공한 서비스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면 정말 이건 끊을만 하네요. 민폐 손님 때문에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면서 이 점주의 결정을 좀 이해한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0: 네. 최근 지하철을 좀 싸게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 승차만 해도 16만 건이 넘고요. 징수액만 약 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한 20대 남성은요. 할머니 경로 우대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이 돼서 부가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전체 한 80%가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지하철, 버스, 또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많이 쓰시는데요. 또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청년권을 사용한 거예요.
0: 아.
3: 그러니까 보통 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은 6만 2천 원인데 청년권은 7천 원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 7천 원을 아끼려고 이렇게 부정 사용한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한 5,800건이 넘게 적발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되면 몇십 배 부과금 내지 않습니까?
3: 그렇죠. 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계속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0: 예.
3: 부정승차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낸다. 이런 안내방송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또 여기에 또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다 찾아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0: 예.
3: 그러니까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이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 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직하게 돈 내는 사람만 정말 바보된 기분입니다. 경로카드는 복지인데 이건 악용한 거는 정말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30배라도 부족하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부정 사용자 때문에 우대용 교통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0: 네. 음식점에서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시 쓸 거라고 대놓고 선언한 식당이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간략하게 전해주세요.
3: 네. 한 음식점 그 반찬 셀프바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이 김치 남기면 재사용하겠다. 땅 파면 돈 나오나요? 이렇게 아주 울분이 섞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재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0: 네.
3: 그러니까 먹지 못할 만큼의 반찬을 너무 많이 담아가지 마세요. 좀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경고성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3: 누리꾼들은 이 식당 사장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 보였고요. 아니 오죽했으면 저랬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행동 해야 된다면서 반찬 욕심에 많이 가져왔다가 남기는 손님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 음식점 주인 입장에 공감했습니다. 예, 반대로 아니 찝찝해서 안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 손님은 왕이라는 인식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소가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에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했습니다.
0: 네, 클릭인터넷 핫이슈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볼까요?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4: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도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가 시작될 텐데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강한 남풍이 유입되는 제주도에 집중되겠는데요. 30에서 80, 많은 곳은 산간의 경우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특히 내일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 형태로 빗줄기가 변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산, 경남은 10에서 60mm, 서울 및 수도권은 5에서 30, 강원도, 충청 40mm 정도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등 11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되고요.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서울과 대전 16도에 머무는 등 14도에서 19도 분포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최대 4m 안팎으로 일겠고 전국에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아영 씨입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많이 막힙니다. 지금 서울로 출발하신다면 목포에선 4시간 50분, 강릉에선 4시간 정도 걸리겠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35km 막히는데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설악부터 서종까지 가장 많이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대명터널부터 동서천 분기점까지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도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까지 한 번에 22km 정체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후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자정쯤에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는데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4시쯤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 따사로운 봄 햇살이지만 자외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자외선이 여름보다 봄에 더 위험하다고 해요?
7: 그렇습니다. 서울의 자외선 지수는 보통 7월이 가장 높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 7월하고 5월의 차이가 거의 미미할 정도로 5월에도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요. 그 이유가 5월부터 올라가는 자외선 지수가 6월에는 이제 비가 잦아서 조금 느리고 좀 낮고 7월에도 생각보다 흐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7월에 가장 높다고 하지만 5월이나 7월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또 5월에는 심리적으로 7월 대비 많이 덥지 않고 날씨가 좋다 보니 자외선 지수도 지수지만 노출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따라서 실제로는 이 노출 시간만큼 더 많은 자외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게 놀라운 게요. 네. 보통 기미나 피부 노화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자외선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에요.
7: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피부암에 관련된 그런 보고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 자외선 차단이 최고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요.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점점 파괴되면서 점점 이 피부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국가들 또는 이제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피부과 전문의가 없거나 피부암을 진단을 못하는 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피부암을 진단 못하는 국가에서도 피부 환자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노화가 진행되고 또 많은 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 피부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되는데 실제로 이 피부암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고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5월부터 강해지는 자외선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해야지 노년에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 자외선 차단, 그러니까 이제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종류도 많고 성분이나 효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네.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피부 미백이나 또는 기미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이 피부암 예방의 핵심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잘 보시면 영문으로 써 있는데 영문으로 알파벳 SPF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주로 피부 표면에 화상이나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자외선 D의 차단 효과를 봅니다. 보통 SPF 30이라고 써 있으면은 자외선 B의 97%를 차단하고 SPF 50이 써있는 경우에는 98%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보다는 50이 더 높으니까 50이 더 좋을 것 같지만
0: 예.
7: 실제로는 낮더라도 더 자주 발라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알파벳으로 PA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하는 자외선 A의 차단 등급을 나타나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게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더하기 표시가 하나부터 4개까지 4단계로 구분되는데 플러스, 즉 더하기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력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야외활동을, 특히 5월달에 야외활동을 하실 때는 이 SPF 30, 그다음에 PA, 그다음에 플러스 2개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구름이 많이 낀 날, 또 유리가 있는 유리창 안에서도 자외선은 계속적으로 침착이 되고요. 야외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땀이 나서 이 피부에 있는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 씻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발라주고 선크림 외에도 모자, 양산 등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0: 네.
7: 그리고 이 자외선은요,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 B는 각막에 화상도 일으키지만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부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서 특히 최근에 백내장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0: 예.
7: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 이런 보호 안경들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선크림 잘 고른 후에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7: 핵심이 세 가지인데 충분한 양 그리고 매일 사용하고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분한 양, 도대체 얼마를 바르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0: 네.
7: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부과 전문의 분들하고 전문가 분들이 일반 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하고 세 번째, 즉, 우리가 검지랑 중지 있잖아요.
0: 네.
7: 중지랑 검지 그 길이만큼 쭉 짜서 그 손가락 두 개만큼으로 얼굴을 사용하시면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세 시간마다 자주 반복해주는 즉 충분한 양과 매일 외출 전 사용 반복적으로 발라주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여성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화장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서 그 위에다가 덧바르는 게 문제가 돼서 안 바르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7: 그런 경우에는 파우더형 있고요. 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야외에서 사용하신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혹시 이 이미 생긴 잡티도 선크림을 잘 발라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7: 네. 보통 우리가 이미 남자분들이 특히 그러세요. 나는 평생 한번 이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도 건강하다.
0: 네.
7: 뭐 이런 잡티 정도 괜찮지 하시는데 그게 잡티일지 피부암의 씨앗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선크림은 예방적 욕구도 있지만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이미 생긴 잡티 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일부에서는 이 노화의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참가자분들을 모집해서 그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모두 차단하는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0: 예.
7: 실제로 이 피부의 색소가 개선되는 그런 보고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피부적인 피부의 그런 미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막 오늘 말

0: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특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젊을 때 뭐 선텐, 태닝을 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햇빛을 노출해서 브릿빛 피부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그게 나의 70대, 80대 노년에 피부암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피부암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사용하시는 것도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봄철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와, 결국 지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프로농구 출범 이후 이런 챔피언 결정전은 없었습니다. 정규리그 5위 소노와 6위 KCC가 바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는데요. 이 처음이잖아요.
3: 그렇죠. 정규리그 할 필요가 있나요? 5위, 6위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는데 1, 2위 다 이기고요. 근데 저는 이 선우가 이럴지는 몰랐습니다. 4강전에서 예. 그래도 정규리그 우승팀의 LG인데 이 LG를 3연승으로 제압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규리그에서 6위에 있던 KCC 정규리그 준우승팀 정관장을 3승 1패로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리그 5위하고 6위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챔피언을 예. 가리게 된 겁니다.
1: 네.
3: 자, 5위, 6위가 올라간 건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고요. 이 챔피언 결정전 7전 4선승제거든요.
1: 예.
3: 1차전 5월 5일 어린이날에 열립니다.
1: 소노는 와 정말 말 그대로 매 경기마다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번 최고의 이변 아니겠습니까?
3: 최고의 이변이죠. 저는 저도 손호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이 손호는 이 이름값에서 약하거든요.
1: 예.
3: 이정현 선수 제외하면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막판에 기적 같은 10연승을 거두면서 예.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팀 창단 이후 플레이오프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6연승 거두면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1: 네.
3: 특히 4강전 놀랍게도 정규리그 우승팀 말씀드린 대로 LG를 3연승으로 제압할 정도로 지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우의 가장 큰 무기 제가 보기에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잖아요.
1: 네.
3: 플레이오프 처음 올라가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에서 지더라도 네. 잃을 게 없죠.
1: 네.
3: 그래도 잘한 건데.
1: 그럼요.
3: 그러니까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한번 해보자.
1: 아.
3: 이게 저는 손우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봅니다.
1: 저는 이제 손호가 이렇게까지 불타는 데는 SK가 불을 지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3: 진짜 벌집을 건드렸네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손호 팬들도 아주 지금 고무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KCC는 뭐 이미 슈퍼팀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경기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합류를 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KCC는 우승 후보로 지목받았던 팀이거든요.
1: 예. 자,
3: 그런데 정규리그에서 6위로 부진했습니다. 왜 부진했냐. 주축 선수들의 부상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이 부상으로 빠졌던 주축 선수들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도 전부 다 복귀를 한 겁니다.
1: 네.
3: 최준영, 성규창 선수 복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팀의 면모를 갖추게 됐는데 국내 선수 주축 선수만 보면은 허웅, 허훈, 최준영, 성규창이거든요. 이 네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씩 MVP를 다 받았던 선수들이에요.
1: 아.
3: MVP 출신이에요. 이 KCC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 예.
3: 2023, 2024 시즌 2년 전에도 KCC가 정규리그 5위에 그쳤다가 이때도 포스트시즌 들어서 부상 선수들이 복귀했거든요.
1: 예.
3: 그러면서 챔피언 결정전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CC 전력에서 앞선다는 이 자신감 갖고 있고요. 2023, 2024 시즌의 역전 우승 드라마 다시 한번 신경 쓰겠다. 거의 뭐 우승한 분위기예요, KCC는.
1: 네. 단기간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선호와 KCC, KCC와 선호가 어떤 이 경기력을 펼칠지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프로야구에서는 1위 KT가 2위 LG와의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리고 있는데요.
3: 예.
1: 주중 3연전 맞대결에서 2승 1패를 거둔 게 컸네요.
3: 예, 그게 컸죠. 예, 지난 한 주 간단하게 이제 판도 정리를 해보면 1위 KT가 주중 3연전에서 LG를 2승 1패로 앞서면서 2위 LG와의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고요.
1: 네.
3: 이 3위 SSG도 4위 삼성과의 승차를 두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자, 그런데 SSG가 한창쯤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1: 예.
3: 에이스 이 미치 화이트 선수가 어깨 부상을 당해서 지금 제외됐는데 SSG 구단은 대체 선수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화이트 선수 변수가 잘 나가고 있는 SSG의 발목을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
3: 프로야구 구도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어요. 상위권 팀들 있고요. 반대로 롯데하고 키움 한화가 하위권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세 팀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삼성, NC, 기아, 두산이 지금 중위권 형성하면서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죠.
1: 네. 기아 김도영 선수가 지금 홈런 1위인데요. 눈에 띄는 게 홈런 탑5 6명 가운데 국내 선수가 4명이라는 겁니다. 와, 국내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3: 올해 특징 중에 하나죠. 홈런에서는 이제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내 선수들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기아 김도영 선수 홈런 10개로 1위고요. SSG 최정 선수가 8개로 2위. KT 장성우, LG 오스틴 선수가 7개로 공동 3위고요.
1: 네.
3: NC의 박건우, 두산의 카메론 선수가 6개 공동 5위입니다. 어허. 말씀하신 대로 6명 가운데 4명이 국내 선수죠. 탑5만 보면은. 지난해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했던 김도영 선수가 홈런 1위, 타점 공동 1위, 장타율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거는 홈런 2위 최정우와 홈런 공동 3위 장성우 선수입니다. 최정우 선수가 39살, 장성우 선수가 36살 노장이거든요.
1: 예.
3: 나이를 잊은 이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정 장성우 선수의 활약이 역시 SSG 2위 그리고 KT 1위라는 팀 성적과 뭐 직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감동 사연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 선수 인터뷰가 모두를 눈물짓게 했는데 바로 롯데 현도훈 선수.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다고요.
3: 아, 이게 롯데 현도훈 선수 그 지난 화요일에 키움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1: 예.
3: 프로 데뷔 9년 만에 첫 승입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수훈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현도훈 선수 인터뷰를 듣고도 중계진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혼자서 TV보다 눈물 흘리고 그러세요? 저는 가끔가다 요즘에 많아졌는데
1: 예.
3: 저도 그냥 눈물 막 흘리면서 다 함께 그냥 눈물바다를 잃었죠.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해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9년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 예.
3: 돌아가셨지만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얘기 꼭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동적이었었죠.
1: 네. 9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3: 현종원 선수가 이 프로구단 지명을 받지 못해서 2018년에 두산에 연습생으로 입단했거든요.
1: 예.
3: 자, 이후 방출돼가지고 롯데 유니폼을 입었고요. 자, 9년 동안에 마운드에 오른 게 9년 동안 21번입니다.
1: 네.
3: 21번 밖에 되질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벌써 33살이 됐고 9년 만에 프로 첫 승을 따는 겁니다.
1: 예.
3: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에. 이런 거죠. 프로 세계에서 1승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죠. 승리하지 못했다고 비판받기도 하잖아요. 비난받기도.
1: 네.
3: 그런데 그 1승이 누군가에는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었죠.
1: 네. 현도훈 선수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 세계 단체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고요.
3: 예, 단체전은 이 단식 3경기 복지 2경기로 승부를 가리거든요.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이제 세계 단체 선수권 대회 8강전에서 대만을 3-1로 꺾고 이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이 4강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고요. 이 배드민턴은 아시아 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4강전 벌이거든요. 우리 대표팀 2010년, 2022년에 정상에 올랐는데 이번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1: 네. 자, 뭐 워낙 강국이니까 뭐 예단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환갑의 나이에 프로축구 선수로 뛴다. 놀라운 사실인데 바로 50대 이상의 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일본의 미우라 선수가 내년에도 선수로 뛸 것 같다고요.
3: 내년에 환갑인데 내년 선수로 뛸 것 같아요. 자, 미우라 가즈요시, 미우라. 우리 올드 팬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추억의 이름이기도 하죠. 네. 오늘날 일본 축구를 만들어낸 일본의 해외 유학파 1세대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홍명보 지금 감독이 또 주장이었고. 네.

0: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팬들도 있지만 사실은 미우라를 아. 좋아하지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탐욕스럽다. 왜 뛰는지 모르겠다. 이제 은퇴하라. 이런 반응도 나오고는 있는데 예. 물론 대단하죠. 대단한데 아, 이렇게까지 선수 생활 이어가는 거 이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좀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67년생이군요.
0: 예.
1: 예, 67년생이라서 이제 곧 환갑 60의 나이에 프로 선수를 유지한다. 이게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환갑까지 간 경우 없었죠.
1: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지 선수가 올해까지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이유의 밤 편지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2부로 돌아옵니다.

0: 면서 낮 기온이 올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2.4도로 거의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컸고요. 그간 지금 같은 기압계 패턴과 비슷한 날씨가 반복됐는데요. 내일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이자 일요일인 내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모레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30에서 80, 제주 많은 곳 산간으로는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10에서 60mm 정도 보고 있고요. 모레 강원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1에서 3cm의 적설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장대비 형태로 쏟아지겠고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6도 등 14에서 19도로 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또 제재 대상이 될 지불 형태로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상계거래, 비공식 스와프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대이란 공격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시점 기준으로 60일 넘게 전쟁을 계속하려면 이날까지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감축이 6달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에는 3만 6천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8.7원 상승한 2,04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5.1원 상승한 2,002원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와 장비 17대, 진화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또 오전 11시 40분쯤에는 전남 순천시 주안면 운용리에서 산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쯤엔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야산에서 났던 불은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역 이전 논란과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전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

0: 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 북구 갑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철과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7, 8월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이어지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의 섬을 찾아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 여행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왕 박왕렬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 해안은 1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을 40일 앞두고 축구와 인문학을 잇는 이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명왕성 교수를 모시고 축구를 통해 본 우리 사회 또 삶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선언의 의미 또 중동 역학 구도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대가 지나면서 서울 방향 정체 길이도 아주 조금씩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은 총 40km 가깝게 밀리는데 강원권에서는 진부와 평창 일대 그리고 경기권에서는 여주와 용인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분들께선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그리고 설악에서 서종 사이를 지나실 때 특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부터 시작된 정체는 서해대교를 지나 포승분기점까지 22km나 이어집니다. 조금 더 가서도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다시 한번 11km 구간 불편하고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인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가장 길게 막혔다가 이후 경기권에선 안성나들목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은 남논산 요금소에서 선운산 나들목 그리고 정우터널에 에서 정한 나들목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잠을 설치며 경기를 지켜볼 텐데요. 왜 우리는 90분 내내 그 작은 공 하나에 울고 웃는 것일까요? 또 축구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K리그 프로선수라는 전반전을 마치고 스포츠 사회학자로 인생의 후반전을 채워가고 있는 분입니다. 신간 골 때리는 인문학을 펴낸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명왕성 교수를 만나볼 텐데요. 축구라는 스포츠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 또 삶의 지혜를 만나보시죠. 명왕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을 진짜 수만 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명왕성이라는 성함이 본명이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1: 네, 본명 맞습니다.
0: 예, 부모님이 지어주신.
1: 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0: 예.
1: 그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

0: 로 그 임금왕의 이룰성이라는 그 한자 뜻도 담겨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 프로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광판에 명왕성 이렇게 뜨면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이름과 관련해서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0: 네 사실 제가 프로 선수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아서 그 전광판에 떠 있는 제 이름을 오래 보지 못했고요. 요즘에 그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라고 하면 네. 그 미용실이나 이런 식당 예약하려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예. 제 이름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노쇼를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 장난이야.
0: 예,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아. 미용실이나 이제 식당을 예약하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주로 그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명왕성이 네.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 2011년에 제가 선수 은퇴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명왕성이 행성계에서 퇴출이
1: 맞아요,
0: 됐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제 명왕성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그 이제 명왕성 퇴출이 항상 연관 검색어로 같이 나왔었는데 아. 또 마침 2011년에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이 대형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아. 제가 마치 그 스캔들의 연류가 돼서 퇴출당한 줄 아는 그런 네. 팬들도 당시에는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네. 아 이거 분명하게 이제 선을 긋고 해명을 네,
0: 저는 그 축구계에서 퇴출된 건 아니고 그 행성계에서 퇴출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왕성 교수님 이렇게 검색 하면 확실하게 나온다.
0: 네.
1: 아, 제가 또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뭐 자녀분들 이름도?
0: 네. 아무래도 제 이름이 특이하고 예. 또 사실 이 특이한 이름이 이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싫지는 않았거든요. 예, 많이들 예, 예.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저보다 제 이름보다 더 특이한 이름을 특이하면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예. 지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이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와 좀 경쟁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명왕성보다 더 좋은 이름을 좀 찾기는 어려웠고요. 네. 첫째 아들은 이제 말씀원을 사용해서 명원이라고 지었고요.
1: 명원이군요.
0: 예. 예. 둘째는 좀 민첩할 민을 사용해서 이제 명민으로 지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떤 구단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계셨죠?
0: 제가 2009년에 대학교 재학 시절에 K리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 부산 아이파크 지명을 받아서 입단을 했었고요.
1: 예.
0: 그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였습니다.
1: 아, 부산 아이파크가 없어졌나요?
0: 부산 아이파크는 지금 K1에서 K2로 아, 이제 강등돼서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현재 2부 리그 있고
1: 있죠.
0: 제가 당시 선수생활 할 때는 우리나라의 1부 리그만 존재했었습니다.
1: 아,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그렇군요. 같이 동시대 뛰었던 선수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0: 아마 그 아실 만한 분이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독도는 우리 땅 피켓을 들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박종우 선수라고
1: 예.
0: 저랑 이제 입단 동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현역으로서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다 은퇴를 했는데
1: 네.
0: 지금 부천FC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호 선수도
1: 예.
0: 저랑 부산 아이파크 입단 동기입니다.
1: 그렇군요.
0: 선수는 아니지만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감독님이 황선홍 감독님이셨습니다.
1: 예, 예, 예, 예. 예. 네. 그 선수 프로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다고 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이유가 뭘까요?
0: 그 사실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요.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를 제가 두 번 이제 파열이 돼서 네. 수술을 두 번 했고요. 또 같은 다리에 이제 십자인대가 다칠 때 바늘판 연골도 같이 다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총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1: 네.
0: 그 당시에는 이 무릎 상태로는 이제 프로 선수로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1: 예.
0: 많이 아쉽지만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1: 네. 네. 지금 이제 소개되기로 K리거 출신의 스포츠 인문학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0: 네, 네.
1: 그렇다면 이제 프로 선수를 그만두시고 학제의 길로 접어든 건데
0: 네.
1: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0: 그 사실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그 부상을 한번 당하면 재활이나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재활도 하면서 저는 이제 공부도 많이 했었고 예. 또 마지막에는 아 이제는 좀 다른 진로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기 때문에 네. 홧 김에 그만두었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하고 그만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예. 또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가 그 초중고 이제 학생 선수를 하면서 부모님께 이제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예. 항상 이제 그 합숙소로 책을 보내주시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신문도 구독하게 하셔서 이제 그런 책이나 신문을 꾸준하게 읽고 네. 또 독후감이나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계속 시켜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 정규 교육 학교 교육을 이제 운동부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시기라서
1: 여전히 엘리트 체육 예, 시절이시군요. 예. 예.
0: 요즘에는 이제 다들 수업을 듣는데 네. 제가 운동할 때는 수업을 잘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는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이런 읽고 쓰는 연습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영어과외도 받았었습니다.
1: 네. 선수생활 하시면서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건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0: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 기억나는 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진주로 동계훈련을 갔는데 거기도 영어과외 선생님이 따라오실 정도로 예. 네.
1: 아, 그 훈련 이후의 시간에
0: 저녁 시간에 이제 과외 받고 이렇게 공부를 끝까지 손에 놓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사실 선수 생활 때는 그게 많이 힘들고
1: 그렇겠죠.
0: 또 친구들은 쉬고 놀러 가는데 맞아요. 저는 계속 책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0: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비슷했는데요. 예. 축구부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독후감이라든지 읽고 쓰는 연습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운동을 시켜주겠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
1: 그러면 흔히 말하는 엘리트 체육과 지금 어떤 생활 체육의 그 한 일장일단이 다 있어서 지금도 뭐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스포츠 전문화, 조기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포츠를 너무 어린 나이에 빠르게 전문화한다거나 조기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는 이제 학업과 그 운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좀 제공해주고 예. 일정 연령대가 됐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는 좀 더 한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은퇴 이후에 보통 이제 지도자나 해설위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연구자, 학자가 네, 되셨어요.
0: 맞습니다.
1: 그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게 될 건가요?
0: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예. 게, 그 대부분의 그 은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이제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역할만 바뀌었지 다시 운동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수 네. 이후에,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인데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발견한 게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당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이 좁은 선택의 폭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다는 예. 점 때문에 은퇴 이후에 진로 선택의 폭에서 조금 더 넓게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벗어났는데 그 스포츠 사회학은 제가 선택한 이유가 운동할 때부터 이런 책이나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늘 많았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넓게는 사회 문제인데 결국에 좁게는 제가 속해 있는 이 스포츠 영역에서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학문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스포츠 사회학을 이제 석박사 전공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좀 가슴이 뛰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2023년 한국체육학회에서 선정한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하시고 네, 네. 지금 이제 교수로 계시는데요. 교수님으로서의 그 수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피어 멘토링이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네. 그 아주대학교에서 202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아주 특이한 수업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운동부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1:1 비율을 맞춰서 수강을 하는 수업인데요.
1: 네.
0: 이 수업은 이제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축구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고 또 일반 학생들은 축구 학생들에게 좀 더 실용적인 이런 지식, 오.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1: 예.
0: 영어 회화라든지 이런 실제로 교수들에게 배우기는 좀 어려운 아주 좀 가볍지만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필요한
1: 그렇죠.
0: 이제 그런 이제 지식들을 서로 상호 학습하는 이제 수업입니다.
1: 피어가 무슨 뜻이에요?
0: 상호 간에 이제 멘토링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일반 학생들은 어떤 이 축구 전문가에게 운동을 좀 배우고
0: 그렇죠.
1: 축구 선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의 이 교류
0: 그렇죠.
1: 관계가 더 넓어지는
0: 맞습니다.
1: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겠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수로서의 15년 또 학자로서의 15년 그러다 보니까 선수의 심장과 학자의 시선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몸으로 하는 축구와 이 머리로 해야 되는 공부와 어느 게 더 적성에 맞으시
0: 적성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운동이 더 편한데요.
1: 네.
0: 근데 이거를 직업적으로 접근해서
1: 예.
0: 무엇이 조금 더 수월하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입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네.
0: 저는 사실 이 논문 쓰고 연구하는 게 잘 맞고
1: 오.
0: 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운동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0: 가장 큰 이유가 네. 그거인 것 같은데요. 그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1: 네.
0: 일을 할 수 있다라는
1: 와.
0: 점이 가장
1: 네.
0: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1: 그만큼 운동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 축구 선수로서의 경험과 연구자의 분석을 더해서 최근에 골 때리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골 때리는 인문학.
0: 네, 사실 이 골 때리는 인문학이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1: 예.
0: 이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 전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추천해준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 인문학 키고프라는 제목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는데
1: 예.
0: 좀 제목이 재미없고 어렵고 또 너무 학술적이고 이제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 네.
0: 조금 더 경쾌하고 가볍게 가보자
1: 네.
0: 대중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보자 해서
1: 예.
0: 골 때리는 인문학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이 아니고 이제 축구의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네.
1: 그래서 축구로 읽는 40가지의 삶의 지혜라는
0: 네.
1: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추천사가 차범근 전 감독님이 쓰셨어요. 어떤
0: 네.
1: 인연이 있으신가요?
0: 네, 차범근 감독님은 사실 제 고등학교 때 감독님의 스승님이십니다.
1: 예.
0: 쉽게 말해서 스승의 스승인 셈인데요.
1: 예.
0: 제 고등학교 이제 은사님께서 차범근 감독님께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고 이제 흔쾌히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범근 감독님께서도 추천사의 첫 문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자의 제자가 책을 써서 자랑스럽다라고 이제 써주셨어요.
1: 네.
0: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축구는 사유의 운동장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0: 우리가 그동안 사실 축구를 퍼포먼스 중심으로만 이제 즐겨왔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저는 사실 퍼포먼스 중심으로도 스포츠를 축구라는 것을 즐겨도 봤고 또 이후에 은퇴 이후에 축구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축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양한데
1: 네.
0: 퍼포먼스 중심으로의 축구로만 소비를 해오지 않았나. 이제는 좀 더 대중에게 축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사유의 운동장이다라고 사유의 그라운드다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왜 유독 축구라는 종목에 열광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0: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스포츠를 전공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1: 예.
0: 야구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네. 좋을까요?
1: 좋습니다.
0: 그 프로 스포츠 영역을 보면 사실 이 축구보다 야구가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런데 유독 축구는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사실 축구가 더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이 축구가 사실 왜 그러면은 국가대표 경기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을까? 야구는 왜 프로스포츠에서 인기가 많은데 국가대표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축구보다는 없을까? 저는 그게 경쟁 구조에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그게 뭐냐면 혹시 그 피파의 가입국 수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0: 211개국인데요. 예. UN의 가입국 수는 193개국입니다.
1: 네.
0: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구를 안 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그렇네요.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그 축구라는 인프라의 차이 있는 국가마다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 경쟁의 장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의 구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야구가 그 IOC 이런 올림픽에 보면 정식 종목으로 이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1: 예.
0: 그 이유가 바로 경쟁 구도가 경쟁 구도의 정당성이 이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는 또 두 번째는 축구라는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게임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하면서 지도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축구는 땅따먹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 이 진영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전장의 표현인데 진영으로 침투해서 점유하고 결국에 골을 통해서 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전쟁이랑 닮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특히 이런 그 스포츠라는 종목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무력전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쟁의 대리전으로서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는. 그래서 마치 이 축구 경기를 이김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국가를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1: 예.
0: 되는 이제 그러한 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만의 어떤 게임의 특성이 아닐까
1: 네.
0: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구기 종목 중에 다른 장비 스포츠들은 접근성이
0: 네.
1: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0: 네.
1: 축구라는 종목은 공 하나와 땅만 있으면 어디서든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의 본능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한 스포츠다. 이렇게도
0: 아, 맞습니다.
1: 네,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그 제가 제 책에 첫 시작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1: 예.
0: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축구는 정말 공 하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1: 맞습니다.
0: 있는 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그런 놀이하는 본능을 가장 잘 구현해내고 가장 잘 그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다른 스포츠들은 아무래도 모든 것이 좀 잘 갖춰져야만 그 하나의 스포츠로서 성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축구는 골목이든 넓은 운동장이든 그다음에 사람이 11명이 있든 없든
1: 맞아요.
0: 변형된 형태로 공 하나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이 놀이하는 인간을 가장 잘 구현하는 문화가 스포츠가 아닐까 아, 축구가
1: 네.
0: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 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승부의 세계인 만큼 뭐 즐기는 수도 있지만 더군다나 이제 프로의 세계다 보니까 점수 이런 걸로 다 평가를 받고
0: 네.
1: 또 이긴 팀과 진 팀이 명확히 나뉘고
0: 네.
1: 또 어떤 선수는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현실에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0: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만 끝나는
1: 예.
0: 스포츠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무승부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 토너먼트제다 보니까 무승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1: 네.
0: 승부차기를 해서라도
1: 맞아요.
0: 이제 좀 잔인하게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1: 연장전도 같고요.
0: 예, 스포츠가 바로 이제 축구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유독 이 축구 종목에서 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에 이런 패배의 원인을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사실 우리는 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어렵지 않게 경기 후에 SNS에서 볼 수가
1: 맞아요.
0: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수로서 또 축구 팬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1: 네.
0: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그 관중은 좀 쉽게 비난을 하고 요즘은 또 SNS나
0: 맞습니다.
1: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도 또 그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선수들은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그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를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그 이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 그 방법도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렇죠. 이런 비난 이게 아무래도 익명성이라는 이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특정 선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게임의 희생양, 재물양으로 삼아서 그 선수를 비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선수의 가족이나 이제 자녀의 SNS 계정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이런 예.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제 네.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팬들도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두고 인간의 품격을 훈련하는 무대라고 표현한 대목도 인상적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0: 저는 사실 이 축구만큼 이 윤리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또 품격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는 축구 그 90분 경기만 보지만 예. 사실 이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 준비하는 자세 예. 한 경기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경기를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중에는 이제 규칙이나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결국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세 또 마지막에 경기 후에 결과를 받아들인 자세. 저는 이 축구의 모든 이 세 가지 과정이 개인의 품격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여러분 그 한신대 특수체육과의 명왕성 교수님과 함께 축구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고 계세요. 교수님의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라고 네. 하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그 잘생기셨다고.
0: 네. 감사합니다.
1: 교수님 수업을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내용 중에 노루 패스에 대한 분석도 재미있었습니다.
0: 네.
1: 그 짧은 순간에 선수들은 정말 감각적으로 안 보고도 패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0: 맞죠. 그 아무래도 이런 노루 패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반복된 훈련, 그 다음에 감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료 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지 않고 저 공간에 공을 보냈는데

0: 이 노르패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그 노르패스는 정말 이 한 선수와 동료 간의 노력과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네. 골 세리머니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세리머니가 가장 인상적이셨을까요?
0: 네. 먼저 제가 제 세리머니를 좀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게 저는 중앙수비수였기 때문에 골을 많이 못 넣습니다. 근데 동료들 특히 이런 대회를 앞두고 스트라이커들이 이제 골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루틴이 다 있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골 세리머니를 많이 하고 이제 특정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 아내의 출산이라든지 뭐 동료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를 기념하기 위한 세리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세리머니 관련해서 그 책에도 사례를 좀 조심스럽게 하나 추가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2년에 그 부산 아이파크 선수였던 이상원 선수가 그 경기 당일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가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장례식 대신 경기장을 묵묵하게 이제 지켰던 그런 경기였는데 또 그날 이상원 선수가 득점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이상원 선수의 득점 이후에 세리머니가 사실 아직까지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가장 지금까지 본 세리머니 중에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네. 득점을 하고 나서 하늘을 보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순간은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득점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득점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감정을 숨기고 경기에 임했을까 그 울음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선수가 이제 골 세리머니를 특별히 하지 않고 울음 세리머니를 한 거죠. 그때 동료들이랑 코칭 스태프가 모두 그 선수를 둘러싸고 함께 그 고인을 애도하던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세리머니가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정말 축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을 가진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축구에서 배운 나의 가장 큰 인생의 기술이나 교훈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0: 네. 사실 저는 그 헛된 노력은 없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아마 축구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이제 교훈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축구 그만두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15년 정도 제가 학생 선수와 프로 선수를 했었는데 15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느낌? 백지화가 되는 느낌이 그 느낌이 가장 힘들었었어요.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 쌓았던 걸 다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니까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었고 잃었느냐보다는 이제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시절 때 얻었던 축구 기술보다 그 기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이 사실 이제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잃었다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했던 노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헛된 노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예.
1: 흘린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0: 네.
1: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승부차기에 나선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또 때로는 그 축구의 자책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선수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이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0: 멀리서 물론 이제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멀리서 찾기보다는 이런 학생들이 사실 매주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대상으로 제가 매주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어떤 거창한 기술적인 조언은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지금 현재 이 힘든 상황에서 너네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더 자주 만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0: 이 불안하고 좌절을 겪은 사람들한테 이 솔루션보다는 저는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때로는 이 좌절한 사람한테 보내는 조언이 오히려 큰 좌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너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0: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 힘든 시기에는 너무 버겁거든요. 이런 조언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회복하는 데 좀 더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나를 좀 더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조언을 들어야겠죠.
1: 예. 예. 그런 말씀도 생각나네요. 때로는 지금 내가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맞아요. 잘하고 있다.
0: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격려가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1: 예. 네. 책 내용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프사이드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0: 있습니다.
1: 네. 자유의 경계라는 표현을 적으셨어요. 좀 우리 축구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0: 저는 그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대로 오프사이드가 없는 축구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다 골대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0: 아마도 정말 대부분의 선수들이 골대 앞에 네. 모이고 또 패스 플레이는 아마 실종될 겁니다.
1: 그냥 뻥 지르겠죠.
0: 그렇죠. 단순하게 킥만 잘 차는 선수 네. 몇 명이 뒤에 돼 있고 그 가장 문제는 키 크고 힘센 선수들이 골대 앞에 모여서 정말 그 전투 투박한 축구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전술은 사라지고. 네,
0: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 규칙 하나만 없어졌을 뿐인데 아. 축구라는 경기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 힘이 지배하는 투기장에 가깝게 되는데요. 저는 꼭 이게 오프사이드뿐만은 아닙니다. 축구에서의 규칙은 사실 우리가 늘 경기하면서 아 이런 규칙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규칙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예. 공정한 경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칙은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 자유로운 경쟁의 조건이다. 이렇게 좀 책에도 실제로 그렇게 좀 담았었습니다.
1: 예. 네.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명왕성 교수님의 다음 이 축구공은 어디로 향할까요?
0: 네, 사실 늘 저는 그 멀리 이렇게 미래를 잘 보진 않고요. 오. 당장 제한테 맡겨진 가까운 일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곳은 대학교고 또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주어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청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을 합니다.
1: 예. 이제
0: 이 친구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연구자로서 좋은 연구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교수님 목소리도 참 좋고요. 교수님 그 생각도 잘생기셨다고. 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시라고. 네. 학생들일까요?
0: 그러게요.
1: 네. 그 동료간의 믿음이죠. 하트 이렇게 보내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을 딱 40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축구 중계를 그냥 일반 팬들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실 것 같아요.
0: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경기 전체에게 맥락을 네. 보려고 늘 노력해서 경기를 보고 있고요.
1: 네.
0: 또 마냥 또 즐기기는 좀 어렵고 항상 뭔가 분석하는 마음으로 네.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거 알면 축구가 10배는 더 재밌어집니다. 라고 이제 책의 마지막으로 써놓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대표 선수들에게 또 축구 팬 여러분들에게도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네. 또 이렇게 벌써 또 이렇게 월드컵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축구 선수들은 특히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라운드 위에서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선수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1: 예.
0: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이 4년마다 열리는 이 월드컵 축제를 꼭 놓치지 마시고 또 혼자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또 마음껏 월드컵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축구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골 때리는 인문학을 펴낸 하신대 특수체육학과 명왕성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죠.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연휴 기간에 제주도에

0: 하실 분들은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 쪽엔 100에서 120mm 안팎의 여름비 수준의 집중호우가 내일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더불어 천둥, 번개, 돌풍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5에서 40mm, 부산 경남 10에서 60mm, 제주도 30에서 80, 많은 곳 100에서 120mm 보고 있습니다. 모레 강원 산지의 경우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는데 양은 1에서 3cm가량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걸쳐서 바람도 강하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등 12일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2.3도였는데 내일은 16도로 뚝 떨어집니다. 전주, 대구 18도 등으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아영 씨입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는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4km 정체입니다. 이후로 경기권에서는 안성에서 짧게 막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당진부터 포승분기점까지 막히고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33km 막히는데 평창부터 둔내터널까지 밀리고요. 여주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더 가서 양지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자정쯤에야 해소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서울 방향으로 막히겠는데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정체는 오후 4시쯤 가장 심하겠고요. 특히 영동선과 서해안선이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3: 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중동 역학 구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큰 피를 입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4: 그렇겠죠.
3: 예.
4: 이란에게 사실은 그 걸프 국가라고 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이제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지 않습니까?
3: 예.
4: 제일 북쪽에 이제 쿠웨이트가 그 이라크하고 사우디 사이에 딱 있고 조금 내려와서 이제 뭐 바레인 또 카타르. 바레인은 섬이고 카타르는 반도고
3: 예.
4: 이렇게 혹처럼 블록 튀어나와 있고요.
3: 예.
4: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이 이른바 걸프 국가인데 이 물론 뭐 이라크, 이란도 걸프 국가긴 한데 그쪽은 또 이제 조금 뭐랄까 진영이 다르죠.
3: 예.
4: 그래서 이쪽 그 남쪽 서쪽 그러니까 서남쪽의 걸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집중타를 맞았죠. 아랍에미리트가 미사일 드론 공격 무려 2,200여 차례를 맞았다. 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걸프 협력 기구라는 게 있어요. GCC라고 해서 OPEC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석유 수출을 하는 나라들이 말하는 카르텔이고요. GCC는 물론 이제 경제 협력도 하지만 그 안보 협력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구인데 죄송합니다. 이 UAE 아랍에미리트가 자기들에게 공격이 집중되니까 이거 사우디 그 GCC나 OPEC의 이제 소위 말한 좌장은 사우디아라비아니까.
3: 예.
4: 이 좀 우리 이 공동 대응을 하자.
3: 오.
4: 그랬는데 뭐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뒤끝이 아닌가 싶은데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화가 나긴 났나 봐요. 28일 날 걸프협력회의 긴급회의가 사우디 제다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죠. 우리 네. 오펙 탈퇴한다. 물론 오펙뿐만 아니라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오펙이 회원국이 13개인데 오펙 플러스는 여기에 비오펙 국가 10개국이 뭐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그 양쪽에서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이제 뭐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서 뭐 석유 카르텔 뭐 이런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안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산유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탈 석유 시대, 포스트 석유 시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뭉뚱거리는 어떤 국가 생존 전략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국제사회 국제 질서가 패권이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패권 국가인데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의 패권을 뭔가 좀 망가뜨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3: 예.
4: 그럼 거기에 대항하는 뭐 패권에 대항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적인 가치에 뭐 조금 국가를 기대려면 이게 별로 그 끌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3: 예.
4: 이게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그런 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펙 안보 또는 다른 국가 어떤 생존 전략 차원에서의 GCC 걸프협력기구 이 둘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그 조직인데
3: 예.
4: 그 둘 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탈퇴 선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오펙은 물론이고 GCC 걸프협력회의 안보 지형 변화. 걸프협력회의 안보 지형이 변하면은 이건 꼭 중동 전체의 어떤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니까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 근데 그래도 산유국인 만큼 오펙 탈퇴가 좀 위험한 선택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4: 그런데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3: 예.
4: 그러면서 약간 영리하다고 할까? 이런 측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그 에미르라는 것이 우리 과거의 토후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후.
3: 예.
4: 그런데 그게 어감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작은 뭐 도시국가의 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7개의 그 에미르국이 모인 연합체거든요.
3: 예.
4: 그런데 그 중동에 이제 그 걸프 쪽의 좌장은 역시 사우디가 이제 가장 패권 국가, 지역 패권 국가인데 이 둘을 비교를 하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국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몇 배 차이가 나는데
3: 예.
4: 그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요. 석유 매장량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고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사우드 가문의 나라거든요. 그 가문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옛날부터 강력한 집단이고 거기다가 여기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그 종교적인 정당성, 성지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석유, 그리고 또 이 미국하고 밀착한 그 어떤 안보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이제 지역 패권인 자인데
3: 예.
4: 그 아랍에미리트는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미미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어떤 뭐 조금 과장하면은 주도권 경쟁을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뭐 흔히 이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사우디를 큰 부자라고
3: 예.
4: 예를 들어 비유를 한다면 예. 이 아랍에미리트는 알부자다.
3: 예.
4: 알부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덩치나 규모 면에서는 사우디를 못 따라가지만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는 탈석유 시대의 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우리 뭐 딱 떠오르는 게 두바이죠. 두바이라면 뭐겠습니까? 허브 아닙니까?
3: 예.
4: 물류, 뭐 금융, 거기다가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 프로젝트까지 2021년에 화성 궤도에 우주선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어떤 그 뭐 소프트 파워, 세계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네트워크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도 제공을 했고요.
3: 예.
4: 아이언빔도 제공을 하고 또 이란의 그 미사일 정보까지 제공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이 경제 탈석유 안보 이런 쪽에 굉장히 긴밀하게 잘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아크 부대 보내지 않았습니까?
3: 예.
4: 그리고 또 이번에 천궁2가 거기서 대활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그 영리하게 지금 안보 전략이나 군 병력 규모가 6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러시아, 뭐 미국 무기보다는 이스라엘이나 한국과의 협력이 훨씬 더 이 아랍에미리트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사우디와 차별화하면서 경제 안보 양 측면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다음 이제 이건 이제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석유 시대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3: 네.
4: 단지 이 그냥 오펙 탈퇴라는 이 하나의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안한 패권 시대에 어떤 국가 전략적인 움직임
3: 예.
4: 이것이 갖는 그런 어떤 상징성 또는 어떤 그런 전략
3: 예.
4: 이런 것들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이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은 굉장히 그 시사하는 네. 바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3: 영어로 이제 UAE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지 않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로 다음 이탈 국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오펙 자체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4: 이게
3: 드는데.
4: 이게 이제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해서 뭐 석유 수출이 어떻게 될까 유가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문제지만
3: 예.
4: 더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펙이 장장 큰일이
3: 어허.
4: 났어요. 사실 오펙이 70년대만 해도 세계 석유 공급의 한 85%니까 그때는 이제 오펙이 뭐 한번 감산을 하면 기름값 확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3: 네.
4: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막 쥐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중이 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대체 에너지원들이 많이 나왔죠.
3: 예.
4: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오늘날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전력이에요.
3: 예.
4: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석유.

0: 상황에서 이미 OPEC이 힘이 많이 약화돼 있는데 카타르는 OPEC 내 3위 산유국이에요.
1: 예.
0: 이게 이제 쑥 빠져버리면 안 그래도 그 이전에 여러 나라가 OPEC을 탈퇴했습니다. 이미 카타르, 에콰도르, 앙골라 뭐 등등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 OPEC이 자칫 이러다가는 이 조금 비중 있는 나라가 하나만 더 탈퇴를 해도 OPEC이 과연 존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위기에까지 네. 몰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이 안에 물고기 자리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내일과 모레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적인 강수량의 차가 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고요.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는데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내일 늦은 새벽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입니다. 중부와 경북엔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0: 충남과 전남은 10에서 60, 제주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산간의 경우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 강원 산지의 경우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눈의 양 1에서 3cm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파도도 전해상에 걸쳐서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서해 쪽에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2도 등 11에서 1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22.3도까지 올랐는데 내일은 16도로 떨어지고요. 전주 대구 18도 등으로 낮에도 선선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대전 순대국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순대국밥의 맛을 결정하는 세 가지 특징, 또 다양한 매력의 순대국 맛집도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주말엔 떨어볼까에서는 인기 여행지인 강원도 강릉, 그중에서도 해안을 따라 만나는 명소, 또 사진 찍기 좋은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대전 순대국입니다. 보통 대전하면 빵이나 아니면 뭐 칼국수 이런 면을 떠올리는데 오늘은 순대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2: 그러니까 뭐 앞에 얘기한 그 빵이나 칼국수가 이제 공통점은 밀가루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 사실은 저도 그 현지인들하고 친하지 않을 때는 주로 그걸 먹었는데 현지인들하고 친하고 나니까 현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순대국을 지향하고 있어.
0: 오.
2: 딱 그러시는 거죠.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순대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사실은 다른 데 그 순대국 유명한 애들이 있죠. 돼지국밥 하는 데도 있지만 예. 이 대전의 순대국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0: 오.
2: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내가 오늘 소개할 집이 하나 있는데 니은으로 시작하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0: 예.
2: 그 집이 서울에 분점을 몇 개 냈는데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0: 예.
2: 저는 사실 옛날에 대전에서 먹어보고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서울 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질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0: 근데 앞서 이제 우리가 순천의 순대국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신 적이 있기 때문에
2: 예, 예.
0: 과연 오늘 이 대전의 순대국밥은 무엇이 다른지 뭐 좀 궁금해집니다.
2: 예.
0: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볼 때 순대라는 예.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뭐 순대는 사실 서민들의 음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순대랑 비교되는 게 소에 소세지가 있죠.
0: 소세지.
2: 네, 소창으로 다 이제 그 만들고 껍질을 만들고
0: 예.
2: 그 안에 넣는 건데 서양의 소세지라는 것은 주로 돼지를 갈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0: 예.
2: 근데 한국의 선지는 순대는 속이 좀 많이 다르죠.
0: 오.
2: 그 안에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숙주, 두부, 파, 선지, 당면, 표가버섯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한국인의 고유의 특성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섞어 먹고 비벼 먹는 거예요.
0: 예.
2: 비빔밥이 대표적이죠.
0: 네.
2: 김밥이 또 대표적이죠. 보니까 그 순대도 또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순대는 먹으면 근데 이게 아니고 먹어볼 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0: 예.
2: 어느 지역에 가면 찹쌀 중심이 돼 있고 어디 중심 가면 피 중심으로 돼 있고 어디 가면 그렇죠. 당면도 맛있게가 있고 그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순대 로드는 진짜 나중에 다큐를 나와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0: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두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두 소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 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2: 거의 드네요.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날카로우십니다, 우리.
0: 그렇게 이제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또 정성과 영양을 이제 순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발전을 해왔나요?
2: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순대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했는데 크게 보면요,
0: 예.
2: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를 안 넣고 야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피가 많이
0: 선지.
2: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수해라는 게 있어요. 수해. 순대 제주 발음입니다. 수에.
0: 아.
2: 거기는 이제 거의.
0: 아.
2: 예.
0: 예.
2: 거기는 초콜릿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까만데 거의 100% 피로 차 있죠. 보니까. 그래서 먹으면 이렇게 구수한 맛도 나고. 그런 게 있고. 사실은 또 반대로 올라가면 저 위에는 속초에 가면 아바이 순대가 있죠.
0: 예.
2: 그쵸. 아바이 순대.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죠 대구 같은 거 있잖아요 명태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먹는 거 그러니까 생선을 껍질로 사용해서 먹는 거 그런 저 문화가 또 있고요 경기도 용암이나 배감에 가면 그 아주 그 야채를 되게 잘 쓰는 순대들이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보통 속초 아바이 순대 용인의 배감 순대 천안의 병천 순대를
0: 예.
2: 3대째로 부르기도 하지만 강원도에는 오징어 순대 있고요
0: 예.
2: 그죠 또 전라도에 가면 연산 곡성 쪽 가면 피순대가 유명합니다. 보니까.
0: 그렇죠.
2: 광주에는 안뽕순대. 담양에는 대통순대. 예천에 용궁순대. 뭐 너무 많죠 보니까. 예.
0: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주의 수애. 예.
2: 수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0: 네, 돼지순대까지.
2: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그 이제 제주도의 장례식이라면서 경조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한반을 내놓는 게 뭐냐면 돼지 수육 한 점.
0: 예.
2: 수애 한 점. 그다음에 두부를 말린 거 있습니다.
0: 예.
2: 세 개를 넣는 게 아주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0: 예.
2: 슬프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내놓는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슬펐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예. 자, 전국의 8도의 순대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대전식 순대 국밥만의 독보적인 매력은 무엇일까요?
2: 야,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예. 제가 처음에 이 대전 순대를 처음 먹어보고 나서 너무 놀랐던 거는 일단은요. 이게 우리가 보통 부산 지역 가면은 돼지국밥에다가 뭘 넣습니까? 우리가 그 부추를
0: 아, 네네네.
2: 넣지 않습니까 보통?
0: 정구지라고 하죠.
2: 정구지라고 하죠. 부추, 예. 그쵸, 부추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파무침을 넣습니다.
0: 파무침.
2: 파무침을 넣어서 먹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 파무침에는 이미 새우젓, 간장, 고춧가루로
0: 그렇죠.
2: 아주 버무리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순대에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순대국에다가. 그 순대국 맛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진 맛이 갑자기 평화롭게 싹 변하죠. 조화롭게 싹 변하면서
0: 아~
2: 야채의 단맛과 매운맛과 간장맛과 고기 맛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에서 먹을 때 가장 재밌는 거는 파무침을 팍팍 넣어서 먹어라.
0: 그러면 접시에 따로 담아주시는데
2: 그렇습니다.
0: 그거를 찬으로 먹을 게 아니라 그 예. 순대국밥에 넣어서 먹어야 된다 말씀이군요. 예.
2: 제가 옛날에 저기 포항 울산 가는 유명한 저기 튀김집 있었는데요.
0: 예.
2: 저기 우동집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동의 옆에 아무리 튀김은 따라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손님의 90%가 따라 먹고 있더라고요.
0: 아, 넣어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군요.
2: 그래야 그 기름이 싹 스며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먹으니까 저 나이 든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음식을 먹지 모르네. 그래서 제가 처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0: 그렇군요.
2: 대전 가서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0: 네.
2: 국물이 싹 풍성해집니다 보니까.
0: 네, 파무침을 넣어서 먹어라. 네.
2: 두 번째는요.
0: 예.
2: 토렴이에요. 토렴. 토렴이라는 게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네. 뭐냐면 물들이다는 뜻이에요. 뭘 물들이냐? 밥을 물들이다. 어디에? 국에다가.
0: 네.
2: 그래서 이게 국물을요. 넣다 뺐다 하면 이 국물이 그 밥안에 스며들고 그 밥안은 받은 대신에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주겠습니까? 전분을 싹 내주는 거예요. 바꿔 보니까.
0: 아~
2: 국물이 달아지죠. 보니까 이렇게.
0: 예.
2: 그게 아주 굉장히 거기서 밥이 먹을 때 우리는 밥이 겉도는 밥이 아니고 밥에 이미 국물이 들어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물 맛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토렴의 아주 핵심 사항인데 문제는 80년 90년에 들어서면서 그 잔반 문제가 생겼어요. 남은 밥을 활용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남은 밥을 아하. 넣는 게 아니냐.
0: 아, 오해.
2: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오해받기 싫어서

0: 따로 하는지 아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보존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1: 예.
0: 토렴을 하는 건 옛날 문화, 음식 문화였는데 왜 이게 나왔냐면 옛날에 우리가 여행 다닐 때는 밥을 주먹밥에 싸가지고 다닙니다.
1: 예.
0: 근데 차갑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국밥집 가면 국밥에 밥이 말아주는 게 아니고 국만 딱 줘요.
1: 예.
0: 그럼 내가 가지고 밥을 딱 넣으면 얘가 따뜻한 국물에 들어가니까 아주 포근한 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던 음식이 토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1: 네.
0: 근데 어쨌든 대전에 남아있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세 장은
1: 세 번째는
0: 뭐냐면요. 여긴 또 너무 놀랐는데 저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반 고기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0: 여기는 고기 7 국물 3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줍니다. 내장을. 내장이 엄청 아주 깜짝 놀라요. 그 내장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대창, 소창, 오소리 감투, 염통, 간, 허파, 머릿고기. 이거 무슨 뭐 종합산부서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크게 보고 되기 여기는요. 우리 생각하는 고기 들어간 부터 이게 크게 나오잖아요.
1: 네.
0: 여기 잘게 다집니다.
1: 아, 좋네요.
0: 먹기 너무 편한 거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 가지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전에서 딱 들어가 보시면 아, 여기는 대전식이네.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니까.
1: 네. 아무래도 대전의 노포 국밥집들이 이런 문화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겠네요.
0: 그러니까 대전의 그 이 돼지국밥 문화가 아주 순대국밥 문화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70년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식당들이 하고 있는데 다 잘합니다 보니까.
1: 네. 그렇군요. 한 50년 역사를 예. 이어오고 있겠네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저는 청주 안덕벌에 있는 순대국밥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전 어느 집일까요? 라고 의견도 올려주셨는데요. 대전 순대국밥 맛집 세 곳 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0: 예, 처음에 그 소개할 것은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이응으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1: 이응, 네.
0: 제가 이 집을 소개 안 하면 저는 평론가로서 한번 잘릴 겁니다.
1: 아하, 그 정도인가요?
0: 대전 분들이 이 집은 거의 넘버원을 뽑고 저도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아가 처음 갔을 때 일단 왜 다 빼고 근데 맛있어요 일단.
1: 네.
0: 먹는데 풍성해요 보니까. 근데 국물의 안정성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 집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되는 예. 거죠. 보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토렴 방식, 그 다음에 파 다대기 방식, 이것의 핵심이 다 있는 집이에요. 보니까. 특히 이 집은 그 밥 30에 고기 7이라 그럴 정도로 고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정말 뚝배기 하나가 그냥 차량차량 엄청 나옵니다. 보니까.
1: 예.
0: 보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뛰는 그런 집인데 또 담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아, 나 정말 이렇게 이런 좋은 근데 문제가 또 써 있어요. 좋은
1: 네.
0: 문제가
1: 네.
0: 가격이 너무 싸요.
1: 아 가성비가 좋군요.
0: 가성비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 집은 가성비란 단어 쓰면 안 되고 그냥 아주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 가격 대비 좋은 집인데 그리고 이 집에서는 대전은 재밌는 게요.
1: 네.
0: 그런 대중적인 식당들은 꼭 부대 메뉴가 되게 좋은 집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칼국수 할 때도 그랬죠. 칼국수 아직 나왔죠 종류가.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거기 뭐 두부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이 집은 뭐가 또 유명하냐? 미니 족발을 시켜야 됩니다. 미니 족발.
1: 오.
0: 돼지 뒷다리를 생해서 나오는 건데 진짜 쫀득한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시면 순대국밥도 하나 쫙 먹고 그 돼지 족발도 하나 드시면 아, 그 작은 돈으로 아마 만 원짜리 한 장이 해결되지 않을까.
1: 오, 좋습니다.
0: 그 정도로 완전 행복감을 느끼는 집이기 때문에. 대전 가시면 꼭 가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1: 두 번째 맛집은요?
0: 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서울에서도 지금 인기를 끄고 있는 니은 순대집인데요.
1: 예.
0: 20년쯤 된 집인데 이 집은 사골, 머리뼈만 푹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면 일단 국물이 걸쭉한데 그 닭국물처럼 단맛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은 용감한 집인데요. 소창보다는 대창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창이 아까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1: 아.
0: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냄새보다 자기는 진짜 맛에 집착하겠다. 사실 제가 처음 그 이 집을 예전에 대전에 갔을 때 한 20년 전에 취재할 때 약간 처음에 약간 내가 냄새 좀 곤란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
1: 예.
0: 냄새를 다 정리했는데 하여튼 먹어보면 아 진짜 깊이 늪에 빠지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보니까.
1: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예. 마니아들을 위한 곳이다라고 예. 이해가 되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세 번째는요?
0: 세 번째는 그 서구 둔산동과 유성 복명동에 있는 시옷집이 있어요. 시옷집.
1: 시옷집.
0: 예, 이 집은요. 여기는 좀 약간 모던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두 집 약간 부담스러운.

0: 집들은 가보시면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 가면 수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육이 너무너무 맛있고요. 국물이 일단 따로국밥으로 나오는데, 그 뚝배기는 우레기, 우거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 국물이 산뜻하고 맛있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약간 부산식으로
1: 예.
0: 생부추가 나와요. 오. 생부추. 이거를 처음에 여기는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 뜨거운 국물을 살짝, 뜨거운 국물에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데쳐 먹습니다, 이렇게.
1: 아.
0: 그러면 국물도 싹 식어가면서 단맛이 싹 배어나오죠,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단계로 밥을 넣어서 말아 먹습니다.
1: 예.
0: 3단계는 다 먹기 직전에 들깨가루 쫙 뿌리면 고소함이 쫙 올라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다진 새우젓 무침을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면 이게 4단계로 먹었던 집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집은 그 아주 매운 김치가 아주 나오는데 예. 대전은요 매운 김치 하나 가지고 지금 몇백억 파는 집들이 있어요. 거기 집 공장들이 있거든요. 대전의 김치의 기준은 몇 개 먹는다는 것인데 왜냐면 이게 매운 김치 먹잖아요. 아까 느끼한 돼지국물하고 이게 딱 거의 잘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보시면 이게 지금 알겠지만 이 대전의 이 문화가 다른 데랑 많이 좀 다른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 예. 그러니까 좀 초보자들이나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세 번째
0: 시옷
1: 국밥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 순대국밥의 지난 역사를 맛본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5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미 네. 나들이 떠난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강릉으로 가는군요.
3: 네, 그렇습니다. 강릉 하면은 많은 분들도 뭐 가보신 적도 있고 또 워낙 인기 있고 잘 알려진 여행지지만 그 중에서 해안을 따라서 만나는 명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최근에 젊은 여행자들도 좋아하는 흔히 말하는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해안 따라가서 만나는 명소들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인증샷 중요하죠. 네, 자, 사진 그렇습니다. 찍기도 좋은 강릉의 첫 해안 명소는 어딘가요?
3: 바다 풍경이 사진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정동진의 정동항에서 시작해서 신곡항까지 이르는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km 정도 탐방로가 바로 그 해안 절벽, 해안의 기암 절벽들 사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군 부대에서 이곳들이 이제 순찰로로만 쓰면서 통제가 됐던 곳들인데 나중에 개방이 되면서 일반 해안 탐방로로 개방이 됐습니다. 이름에 부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바다 부채길. 여기에 바다를 향해서 나 있는 여러 가지 바위나 어떤 기암 군락들이 마치 바위를 부채를 펼쳐놓은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부채 바위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바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동항과 신곡항 사이를 쭉 타고 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 기암절벽 절벽들 사이사이로 탐방로를 냈기 때문에 좀 아찔한 기운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일부 구간에 따라서는 바닥 이제 그 발 아래로 바다가 물이 들이치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정말 바다에서 가장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동해 바다가 안겨주는 그런 장쾌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곡항에서 시작하시면 더 좋은 게요. 이제 처음에 천천히 이제 항구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숲의 풍경까지 천천히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한 가지 유념하실 거는 여름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바다를 끼고 절벽 사이를 쭉 지나가는 것 때문에 좀 탈진할 수도 있어요. 계속 한 시간 좀 넘게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잘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은 또 이 해안가 인공시설을 멋지게 해놓은 곳도 있는데 이색 네. 볼거리를 선사하는 곳도 있을까요?
3: 네, 그 강릉의 해변들 쭉 따라다니면서 정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시설을 차려놓은 곳이 곳곳에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근진 해변이라는 곳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서 멀지

0: 적지 않고요. 일단 사근진 해변 수욕장의 주변 바다에는 바다 좀 더 깊숙이 가면은 해중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 속에 공원을 만든 건데 이건 사실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바다 속에 여러 대의 그 폐차 그리고 뭐 장갑차 같은 폐군수품들을 이제 넣어서 좀 볼거리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해중공원인데요. 해중공원에서 가까운 해안 지역에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 보면 천사의 날개를 닮은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 전망대 올라가서 주변 풍경을 보거나 전망대 올라가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그 촬영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것 하나가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같은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원색으로 칠해진 테트라포트, 그러니까 방파제를 쌓고 있는 그 삼각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명 무지개 방파제가 만들어진 건데요. 오. 이 높은 데서 올라가서 무지개 방파제가 바다가 우러진 이색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중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내 뭐 한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가는 그 인기 그 해양 관광지라고 합니다.
1: 네, 연휴를 맞아서 소개하는 강릉의 해안 명소들입니다. 다음 가볼 곳은요.
0: 네, 강문 해변에 가시게 되면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 많이 한다, 철저히 한다, 그런지 많이들 들으실 텐데요. 특히 어떤 뭐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다든지 이런 시간들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강릉 여행 가셔도 행여나 흔히 말하는 근손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문 해변에 가시면요. 머슬 비치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운동기구를 갖춘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그런 해변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이 우리가 흔히 실내 피트니스 클럽에서 보는 그런 기구들이 아닙니다. 해변과 바다의 풍경이 핥히지 않으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철봉이나 링에 매달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고도 접근하기 쉬운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는 건데요. 물론 이곳에서 매년 일정 기간 동안에 피트니스 관련한 중요한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요.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한번 뭐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장난해서 매달려도 보기도 하고 운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머슬 비치에서 있는 모습을 또 사진으로 담아서 추억으로 간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1: 네, 강릉 바다와 함께 즐기는 흥미로운 곳들 듣고 있습니다. 강릉 하면 또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0: 맞습니다. 언제부터 커피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커피의 도시라고 불리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강릉의 커피가 유명했던 건 지금 안목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곳이긴 한데 이곳에 지금처럼 번듯한 커피숍들이나 카페들이 생겨나갔던 것이 아니라 해변에 쭉 굉장히 많은 커피 자판기들이 서 있었습니다. 각 자판기마다 조금씩 맛이 달랐는데요. 그 자판기 커피를 맛보는 재미에 많은 분들이 안목 해변을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강릉 커피거리의 시작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내려나는 커피 로스터, 커피 전문가들이 강릉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강릉의 명실상부 커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안목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 아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맛의 커피를 내놓는 카페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쯤이 되면은 이 커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커피와 디저트를 소개하는 커피 축제도 강릉에서 열립니다.
1: 네, 강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해변이 경포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경포대에 가시게 되면은 물론 해변도 보실 수 있지만은 만약에 아이들 데리고 강릉여행 가시게 된다면은 메타버스 체험관 꼭 한번 가보시게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 말씀으로는 아이가 입장해서 관람하는 90분 내내 뛰어다녔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신나게 잘 놀았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는 이름이 주는 것처럼 가상현실과 현실을 적절하게 섞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VR이라든지 3D 체험도 많이 있는데 특히 강릉은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에 빙상 경기가 많이 열렸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빙상의 다채로운 경기 종목들을 또 이제 가상체험을 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 놨고요. 아이들 직접 몸으로도 움직이고 시각적인 효과로도 직접 느끼면서 메타버스와 어떤 단순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네. 한 군데 정도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0: 네, 소돌 아들 바위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돌 마을에 가시게 되면은 아주 귀한 괴석으로 쭉 만들어진 해안 절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바위를 만지고 가면 아들을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이 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안 산책을 따라서 혹은 일부러라도 예전에는 참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소돌 마을 자체가 아주 소참한 항구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아올린 해산물들을 바로 내놓는 작은 어시장도 이곳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나 어제부터 10월 31일까지 강릉에서는 꽤 재미있는 행사가 금, 토, 일 밤마다 열립니다.
1: 네.
0: 월화거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월화거리 야시장이 열립니다. 저녁부터 밤 한 11시 정도까지 열리는데요. 이곳에 다채로운 먹을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체험거리 그리고 공예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 매년 5월부터 이곳에서 행사를 열리면서 이걸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면은 꽤 많은 분들이 강릉을 찾는 여행 성수기니까 오신 김에 도심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에서 진행이 됩니다. 중앙시장 근처는 월화 거리에서 야시장 금토일 맞아서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이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는 이윤정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살고 있는 유찬 유준 엄마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얘기하길 너가 가장 우리한테 한 큰 효도가 손주를 낳아준 거다. 제가 아이들이랑 친정으로 데려가면은 아빠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입꼬리가 내려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부모님이 금토일을 다 봐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사랑을 지금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아직도 그거 생각만으로도 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순간순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럴 때가 그냥 가장 행복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찬이 준이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매일매일 뽀뽀해줘야 돼.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세계 7대 륙 최고봉을 못 오른 사람은 전 세계 수백 명이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새로운 뉴스가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난 1월 남극 빈슨 메시프 정상에선 한 남자의 발자국은 더 특별했는데요. 네팔 출신의 하리부다 마가르신데 그는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영국군 복무 중에 폭발 사고를 당한 뒤에 깊은 절망에 빠졌고 술에 의존하며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황 끝에 그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시 일어선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정복한 것은 4,000m 고봉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편견, 그리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라고 스스로를 가두던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몽블랑에서 시작해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이른 그의 여정은 말합니다. 도전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KBS 1라디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십시오.
2: 네, 대법원 3부에서는요.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온라인몰 G마켓, SSG.com,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요. 지난달 12일 확정한 그런 소식입니다.
1: 네.
2: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졌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거다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 소원을 같은 달 10일 청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 네.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기에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진 건가요?
2: 네, 이 시각장애인분들은요.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이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데요.
1: 네.
2: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상세 정보가 이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되어 있어서인데요. 이 리더기로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서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았던 겁니다.
1: 네.
2: 그래서 1심, 2심은 차별 행위가 맞는다. 그래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 광고 또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상품 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요.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서 이걸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고 쇼핑몰들이 맞서왔던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이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는데 장애인 단체와 법조계 반발이 거세다고요?
2: 예, 맞습니다. 이 2심에서도 이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 협력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이런 걸 고려하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차별 행위가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은 없다고 본 거예요.
1: 네.
2: 대법원 역시도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과 함께 시각장애인 분들이요. 이 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 판결이 장애인 정보 접근권, 평등권, 또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등 이런 실질적인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다. 그래서 헌재가 이 점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 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11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주요 편의시설이 뭐 점자 블록, 점자 표지판 등 이런 것들이요. 17,000여 개가 있었는데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요. 30.1%에 불과했던 겁니다. 설치가 안 된 미설치 비율은 53.3%나 됐고요. 설치가 됐는데 기준에 잘 맞지 않게 부적정 설치된 곳이 16.6%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점자 블록은 한 41%, 점자 표지판은 26%, 또 점자 안내판이나 음성 안내장치도 한 36.9% 정도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 기준을 충족한 것이요.
1: 예.
2: 시각장애인 안전한 이동 또 정보 조건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조차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요?
2: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적정 설치에 해당하는데요. 설치는 됐는데 네. 재질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 점자 표기가 잘못 기재된 사례 이런 사례들이 확인된 거죠. 수도꼭지의 냉온수 장치에 점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배수시설에 보호 덮개가 없어서 흰 지팡이가 빠질 위험이 있거나
1: 예.
2: 선형으로 된 블록 주변 보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서 안전 문제까지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성 부족을 넘어서요.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그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네. 이번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장애계에서는 정부와 의료기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2: 네. 일단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보행에 대한 접근성 또 이용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정책 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법령 기준의 준수 여부를 더 의무사항으로 점검하고요. 현장 중심의 개선 조치를 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요번에 자료가요. 이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관련된 정책적 개선 이런 활동이 또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1: 네. 다 함께 더불어 오늘은 차별은 인정하나 구제는 거부당한 온라인 정보 접근권 판결 소식과 공공의료기관조차 외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지금부터는 전국 방방곡곡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도 최국화 아나운서의 안내로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시간은 수원 화성의 아름다움과 맛도 함께 느껴봤는데 아직 가볼 곳이 많다면서요?
2: 네. 오늘은 수원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수원 화성 장안문을 따라 삼각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뭐지? 하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곳이 있어요.
1: 네.
2: 바로 방화수류정인데요.
1: 방화수류정. 이름부터 참 예쁜데요. 무슨 뜻인가요?
2: 네, 이름이 진짜 시 같죠.
1: 맞아요.
2: 네, 이름처럼 꽃을 찾고 버드를 따라 논인다는 뜻이에요. 수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죠. 보통 성곽 안에 있는 건 다 방어용일 것 같은데 여긴 뭔가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정조는 이곳을 단순히 지키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고 쉴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죠. 원래 군사적으로는 동북 강루라고 해서 주변을 살피는 역할을 했던 곳인데 동시에 왕과 신하들이 풍경을 감상하던 정자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경치 좋은 전망대와 군사시설 역할을 동시에 했던 중요한 곳이었군요.
2: 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연못 용현 때문이에요.
1: 저도 사진으로는 좀 본 것 같은데 정자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상당히 유명하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요. 잔잔한 물 위에 방화수류정이 비치면 진짜 한 폭의 동양화 그림을 보는 것 같죠. 특히 바람 없는 날엔 정자랑 나무 또 하늘까지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서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질녘 성곽의 모습이 환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2: 여기도 그렇습니다. 노을 질 때가 정말 압권인데요. 해가 천천히 내려앉으면서 정자 지붕에 따뜻한 빛으로 물들고 그 모습이 연못에 그대로 비치거든요. 거기에 조명까지 켜지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죠.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감상해 보셔야 합니다.
1: 아유, 설명이 그냥 너무 그럴듯해서요. 당장 가보고 싶어지는데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2: 이 방화수류정 주변은 비교적 완만하게 조성돼 있어서 천천히 이동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자 위로 올라갈 땐 계단만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운데요.
1: 네.
2: 그렇지만 아래에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촬영차 갔었는데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를 안고 옮겨주셨어요. 마음이 좀 무겁긴 했지만 제가 무안하지 않게 편하게 도와주셨죠. 그런데 올라가 보니 정말 잘 왔다 싶더라고요. 그날의 풍경과 분위기는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데요. 사람의 마음까지 쉬어가게 하는 길, 왜 수원 화성에서 여기가 가장 사랑받는 장소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이국적인 감성과 조용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가볼까요?
2: 네, 이번에는 수원에서 갑자기 여기가 어디야? 싶은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월화원인데요.
1: 역시 월화원도 이름이 상당히 감성적인데 조금 이제 제가 모르지만 해석해 보면 월화원이니까 달이랑 꽃? 이야기? 이런 건가요?
2: 네. 와, 역시 감수성이 뛰어나십니다. 월화원은 이름처럼 굉장히 시적인 공간이에요. 여긴 우리가 방금까지 걸어왔던 수원 화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심 속 숨겨진 중국식 전통 정원입니다.
1: 수원에 있는 중국식 정원.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요?
2: 네, 그렇죠. 이곳은 수원시와 중국 광둥성이 교류하면서 조성된 정원인데요. 그래서 건축 양식이나 분위기가 앞서 만나봤던 방화수류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붉은 기둥과 곡선으로 휘어진 지붕, 그리고 물과 정자가 어우러진 풍경까지 마치 잠깐 중국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어요. 제가 중국 유학생 시절에 살았던 곳에도 유명한 정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즐겨가던 상해의 이화원, 수저우에 있는 졸정원의 축소판 같았어요.
1: 아, 그러면은 이곳 월화원의 사진을 찍으면 진짜 해외, 특히 중국에 온 느낌이 나겠네요.
2: 네, 맞아요. 특히 정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이 하나씩 바뀌는데 이게 이곳의 핵심이에요. 작은 문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공간, 또 한 번 돌아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걷는 재미가 있는 정원입니다.
1: 아, 뭔가 미로처럼 탐험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정확하십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조용함인데요. 수원화성이 웅장하고 탁 트인 공간이라면 월화원은 조금 아늑하고 차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행 중에 잠깐 쉬고 싶거나 조용히 풍경을 즐기고 싶을 때 딱 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1: 예, 그러면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는 어떤가요?
2: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월화원은 비교적 평탄한 길이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기에는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다만 일부 구간에 자갈길이나 살짝 좁은 길이 있고 시각이나 청각, 접근 정보를 덮는 안내는 좀 아직 부족했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풍경을 느끼고 쉬어갈 수 있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1: 네, 잠시 멈춰서 잔잔한 연못과 바람을 느끼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이렇게 설명으로 걷다 보니까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2: 딱 좋은 타이밍인데요. 수원의 또 다른 명소, 맛으로 기억되는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 수원하면 통닭 이야기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수원 통닭거리로 가보겠습니다.
1: 예.
2: 수원 통닭거리는 단순히 치킨집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수십 년 전통이 쌓인 하나의 음식 문화 공간이에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가마솥에 닭이 튀겨지는 소리, 고소한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시장 감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1: 이야, 닭 튀겨지는 소리 정말 기가 막힌데 가마솥은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가마솥에 고온에서 튀겨진 닭은 겉은 파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종종 닭똥집 같은 서비스도 주시는데 이야. 이게 또 별미거든요. 어릴 적 정까지 느껴져서 좋았어요. 아, 이래서 수원 통닭이구나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죠. 요즘 같은 날씨엔 괜히 집에 있기 아깝잖아요. 바람 살랑이고 햇살 좋은 딱 이때 나들이 많이 다니시면 좋겠어요.
1: 네. 아유, 저도 이 가마솥에서 그냥 튀긴 닭다리 한 입 베어물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최고카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수고해 준 최고카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장애인상을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을 소개해 주겠네요.
3: 네, 화성시 장애인 노릴인권센터의 이경희 센터장입니다. 이분은 지체 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도 같이 갖고 있는 중복 장애인인데요. 6년 전쯤에 이 돌발성 난청으로 귀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 네.
3: 인권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상식 현장 함께 들어보시고요. 그 소감도 들어보시죠.
4: 다음은 대통령상 이경희님입니다. 대통령상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 센터장 이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5: 많이 힘든 활동이에요. 이게 인권이라는 그 문제에 함께 가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너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고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돼 있고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 알아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1: 들고 이 행사 진행 최국화 아나운서 목소리가 네. 들려서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화성시 장애인 누리인권센터의 센터장을 하시잖아요. 네.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3: 네. 이경희 씨는 그 화성의 한 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서 여러 장애인들과 함께한 경험도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의 제약으로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도와 경주로 수학여행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본인의 뜻을 제대로 펼치고 싶어서 인권센터를 오픈한 건데요.

0: 근데 그 전에 이경윤 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일이 장애인 인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화성에 이사 와서 2011년도인가 12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1학년을 입학하고 이제 2, 3학년 그때쯤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기분 나빠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장가거든요. 저희 딸들이 장가고 하다 보니까 너네 엄마도 장애니까 너도 장애인이야 하고 아이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의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모르는 거는 조금 알려줘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교육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없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인권위원회에다가 제가 글을 그대로 써가지고 민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로 이제 조사를 나오고 그러면서 교육을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부터 서울이랑 이런 데에 하게 됐어요.
0: 네, 그래서 2011년부터 학생과 공무원 등에게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가들의 변화, 더 나아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시키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불편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2: 네. 네.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가인데 네. 이렇게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0: 네. 이경희 씨는 두 살 때 의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고요. 어린 시절과 청년기는 집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25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마음에 자살 기도를 하게 됐고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얻은 정보가 이경희 씨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1: 자살 기도를 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때 91년도 그 당시에는 노틀담 교육원에서 교육원생을 뽑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거기서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갔을 때 저 외에 장애인이 이렇게 많은 걸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진작 이런 데를 안 나왔을까? 왜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친구도 사귀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룹 활동도 하고 노래도 뭐 합창단도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합창도 뭐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0: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서야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2: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접하고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2: 예, 정말 그때 네. 중요한 결정을 하셨는데
0: 네.
2: 사람들과 어울리고 배우면서 지금의 이경희 씨가 될 수 있었겠네요.
0: 네. 근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다시 집안에만 있는 삶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 우울증이 더 심해졌지만 용기를 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L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대학 4년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2024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사실 대학원에도 가고 싶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2: 네, 네. 언젠가 시간 되면 또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결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0: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화성시의 장애인 콜택시가 한 두세 대에 불과했지만
2: 예.
0: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지금은 68대로 확대가 됐고요. 네. 또 무장애 관광 조례를 만드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활동 분야가 이동권, 교육, 관광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라는 건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잘못된 법은 바꾸는 거라고 해요.
1: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0: 게임도 내주지 않으면서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네. 특히 이 준결승전 첫 번째 단식에서 왕지희가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짜릿한 역전승 2-1 거두면서 기세를 잡았고요. 이어서 열린 여자 복식조에서는 세계 1위 류성수 탄닝조가 일본의 간판 페어를 2-0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네. 마지막 2단식에서는 안세영의 숙적 천이페이가 미야자키를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경기를 끝냈는데요. 결승 상대인 중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도 오늘 혈투 끝에 단단해진 만큼 4년 만에 정상 탈환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1: 네, 남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토마스컵 8강 진출에 실패했네요.
0: 네, 이 남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조별리그 2승 1패를 거뒀지만 매치 득실차에 밀려서 세계 단체 선수권 대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은 C조 2차전에서 대만을 상대로 극적인 승부를 펼쳤는데요. 0-2로 뒤지다가 3-2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네. 백미는 바로 마지막 5경기였던 2006년생 막내 조현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현재 세계 랭킹 137인데요. 상대인 리자하오 선수는 전용 오픈 준우승자 출신의 36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대 소년이 이 압박감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대결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도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서 메인 뉴스로 다룰 정도였습니다. 네. 이 조현우는 경기 후에 소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남자 복식에서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단식에서도 승리했다면서 이 결과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사실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여자 프로배구 레전드 양효진 전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변신하네요.
0: 네, 이제는 양효진 해설위원이라고 불러야겠는데요. 한국 여자 배구를 대표하는 미들블로커 양효진 위원. 2007-2008 시즌에 데뷔해서 지난 시즌까지 무려 19년 동안 코트를 지켰습니다. 네. 기록도 대단합니다. 남녀 통합 누적 득점 1위, 누적 블로킹 득점 1위 하고도 은퇴를 한 건데요. 네. 사실 공격뿐만 아니라 블로킹, 속공, 중앙에서 팀의 중심을 잡는 역할까지 다 해낸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해설위원으로서의 기대도 큰데요. 팬들 입장에서는 선수 때 어떤 생각으로 이 블로킹 위치를 잡았는지 상대 공격은 어떻게 읽었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1: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부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중심으로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전국이 10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도, 습도는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일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 형태로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기 거래, 비공식 스와프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고 종전에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종전 합의 이후 미국의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최신 협상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유사인 다이오 석유가 러시아 극동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유를 계약했으며 지난달 말 유조선에 실려 사할린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이르면 내일 밤 다이오 석유의 정유 설비가 있는 일본 에히메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정원우 조는 문재인 박원순 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청년주택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의 스탠스를 보면 박원순 전 시장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또 정 후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한치의 다름없이 그대로 쫓아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우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본인이 시장 아니었냐며 역공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 서대문 당원 필승 결의 대회에서 현 서울시장이 도전자인 것처럼 하며 본인의 실정을 덮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본인이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책 관리를 못해서 어렵게 돼 있는데 전부 정부 탓으로 한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6대와 장비 17대, 진화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또 오전 11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주안면 운용리에서 산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쯤에는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야산에서 났던 불은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역 이전 논란과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약제나 방법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암은 어떨까요? 암의 유형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고 진행되는 암 치료법, 특히 항암요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쓸 수 있는 약제가 중요할 텐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불편을 주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은 사망률도 높고 재발률도 높은 암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인 거죠. 하지만 치료법이 발전하고 약제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암은 뭐 초음파, CT, MRI를 통해서 진단되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간암은 다른 고형암과 달리 네. 만성 비형간염이나 간경변증과 같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도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만으로도 확진이 됩니다.
0: 네. 네,
1: 간암의 고위험군이신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환자분들은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네.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영상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저희가 간 CT나 MRI에서 네.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면 그것만으로도 간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암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영상검사는 단순히 암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네.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병기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검사를 통해서 암의 크기와 개수는 물론이고요. 암세포가 간 내의 주요 혈관인 문맥을 침범했는지 네. 그리고 혹은 간을 벗어나서 복강내나 아니면은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0: 네. 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수술을 비롯해서 이식도 방법일 테고요. 또 고주파나 방사선과 같은 여러 치료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1: 네. 간암은 암의 진행 정도뿐만 아니라 네. 환자의 남은 간 기능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법이 매우 다양하고 정교합니다.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 이식 그리고 종양을 직접 태워 없애는 고주파 열치료 등이 있고요.
0: 네.
1: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나 방사선 치료, 뭐 최근에는 면역표적항암 치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방사선 색전술까지 치료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세밀하게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0: 네.
1: 특히 최근에는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뭐 방사선 종양학과 등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가 치료 성적을 높이는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0: 네.
1: 이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유리한 맞춤형 치료 설계도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0: 네.
1: 저희 병원도 모든 간암 환자를 치료할 때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0: 네.
1: 이제 덕분에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일단 환자의 그 남은 간 기능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음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효과가 네. 없을 수도 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분께 완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이제 간암 치료에서 가장 큰 제약은 이제 암의 진행 단계뿐만 아니라 환자의 남은 간 기능이 치료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0: 네.
1: 이제 간 경변증이 심해서 간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상태라면
0: 네.
1: 아무리 좋은 수술이나 시술 혹은 좋은 약이라도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사전 검사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래서 간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용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도 있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간암은 조기 진단도 어렵고
0: 네.
1: 조기 진단을 통해서 수술을 잘 받는다고 해도 5년 재발률이 50%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재발도 잘하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같은 전신 항암 요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0: 네.
1: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진행성 간암 네. 환자분들도 좋은 치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0: 네, 진행성 간암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 치료가 절실하고 중요한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혈관을 침범하거나 전이가 된 진행성 간암 환자분들에게 네. 네, 전신치료는 매우 중요한 치료 선택지입니다. 네, 과거에는 간암에서 항암제가 효과가 좋고 독성이 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암세포의 특정 통로를 차단하는 표적치료제 혹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네. 암을 공격하는 면역항암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0: 네.
1: 이제 특히 이러한 최신 약제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병용요법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러한 병용요법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암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0: 네.
1: 심지어 암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서 완치가 되거나 혹은 병기가 감소해서 다시 수술이나 완치 목적의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호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네. 약제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요, 뭐 내성이라든지 효과가 없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안감을 네. 갖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1차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1: 네.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분께 첫 번째 1차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이제 1차로 면역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뚜렷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현상 유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효과가 거의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투약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세포가 약제에 적응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0: 네. 그럼 그럴 때 다음 단계로 2차 치료로 넘어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1차 치료 중에 암이 진행을 하거나 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기존 약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2차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제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간암 치료 분야에는 1차 치료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들이 도입이 돼서 환자분들이나 저희나 선택지가 매우 넓어졌는데요.
0: 네.
1: 1차 치료에 사용했던 약제의 종류와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현재 환자분의 간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 가장 효과적인 2차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뭐 다양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2차 치료에서는 보험 급여가 제한적이었다면서요?
1: 아,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약제 중에 보험이 되는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2차 약은 비급여로 드시게 되어서 이제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0: 네.
1: 이제 다행히 올해 초부터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닙과 같은 표적 치료제들이 간암의 2차 치료로도 급여가 되어서
0: 아, 네.
1: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0: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또 1차 치료에서도요, 모두 보험 급여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현재 보험이 되는 1차 치료제는 약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0: 네.
1: 이제 아테줄리즈맙, 베바시즈맙의 조합, 그리고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의 조합, 그리고 소라페닙, 렘바티닙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효과가 입증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이런 약제의 조합은 아직도 급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병기나 전신 상태, 간 기능에 따라서 급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0: 네.
1: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게 보험 급여가 제한적이라는 건 그만큼 급여가 되는 약제가 적다는 거고 환자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생기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아직 급여가 안 되고 있는 약이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되는 환자에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안타깝고요.
1: 네.
0: 의사는 이 치료가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면역항암 치료를 치료했는데 이제 보험공단에서는 기준에 벗어났다고 하여서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1: 네.
0: 치료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환자의 부담이 중간에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1: 네.
0: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어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올해 초에 이제 표적 치료제가 보험 적용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표적 치료의 1차와 2차 약제로 보험 급여가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네. 시행된 건가요?
0: 네, 그 1차 치료제로 이제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의 조합이 이제 올해 3월 1일부로 이제 급여가 되기 시작했고요.
1: 네.
0: 이제 2차 치료제로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이 올해 1월 1일부로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서 제 환자분들에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렇게 보험 급여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임상시험
0: 네.
1: 결과를 통해서 효과가 증명됐다는 거죠?
0: 아,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증명이 이런 약제들은 다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당연히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제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이제 먼저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1: 네.
0: 승인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비급여로 쓰다가 만약 그 경제성 평가 등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1: 네.
0: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급여로 적용해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뭐 치료제 성분들이 워낙 어려운 의학 용어라서요.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0: 네.
1: 이제 그만큼 면역 표적 치료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약제를 설명드릴 때 약 이름을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1: 네.
0: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이제 저는 그래도 가급적 약의 기전과 효과, 양 단점을 설명드리고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1: 네.
0: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이제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서 이제 약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다행히 현재는
1: 네.
0: 적어도 1차 치료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서
1: 네.
0: 어느 정도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1: 네. 그 항암제 병용 요법에서 스트라이드 요법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것도
0: 네.
1: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건가요?
0: 네. 그 스트라이드 요법은 올해 3월 1일자로 급여가 시작된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의 투약 방법입니다.
1: 네.
0: 이제 두 가지 약제 모두 면역 항암제인데요.
1: 네.
0: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조합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이제 최신 치료 전략인데요.
1: 네.
0: 이제 이 스트라이드 요법의 핵심은 첫 번째 투약을 할 때 두 가지의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1: 네.
0: 기능이 저하된 면역 세포들을 강력하게 자극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두 가지 약제 중에서 한 가지 약제만 정기적으로 주사를 해서 활성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과 관련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스트라이드 요법이 급여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환자에게 하나의 치료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급여 적용되는 두 가지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선택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0: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테주르즈맙, 베바시주맙과 함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현재는 환자의 간 기능 상태, 그리고 출혈 위험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선택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무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환자분들은 쭉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떤 부분들을 가장 궁금해하시나요?
0: 네. 아무래도 치료 성공률이나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1: 네.
0: 그래서 치료 성공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 정도는 아주 효과가 좋고
1: 네.
0: 3분의 1 정도는 현상 유지, 3분의 1 정도는 이제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부작용적인 측면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이제 면역 항암제는 이제 환자분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1: 네.
0: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인 얘기가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래도 뭐 피부가 간지럽다든지,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가벼운 부작용에서부터 심한 간의 염증, 폐의 염증, 신경계의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
1: 네.
0: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이렇게 부작용, 면역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또 환자 입장에서는 1차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이어갈 수 있는 2차 치료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겠어요.
0: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치료는 보험이 안 되는 약만 있었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사실 그런 경제적인 사유로 이제 치료를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았는데
1: 네.
0: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줄어들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초유가적인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도 간암 2차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는 간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는 1차 전신치료가 실패하면
1: 네.
0: 약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2차 치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2차 치료까지 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장벽 없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연속적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한도 많고 3차 치료 이후에는 레고나페니비라는 약제가 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제한이 좀 있어요. 그리고
1: 네.
0: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3차 이후의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간암 환자들에게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텐데요. 특히 수술이 좀 어려운 진행성 간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아, 네. 그 진행성 간암이라는 진단이 처음에는 환자분들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직은 이런 결코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치료제가 급여 확대까지 있어서 되어서
1: 네.
0: 환자분들을 지탱해 줄 강력한 무기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면역 항암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 등 같은 것을 조합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약제의 효과가 나타나서 병기가 낮아지면 이후에 추가적인 다른 치료법을 통해서 이렇게 더 완치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학제 진료를 통한 환자분의 맞춤형 치료 전략을 통해 더 많은 간암 환자분들의 장기 생존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현재의 치료에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우리가 간암을 얘기할 때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이 없는 간암은 없다는 말도 하잖아요.
0: 네.
1: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간암의 예방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결국 간암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1: 네.
0: 금주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체중을 뺀다든지 식욕법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간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또 간암의 가족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보면 간암은 좀 위험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비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그게 어머니 쪽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1: 네.
0: 이제 요즘은 그 태어난 순간에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예방 접종을 해서 이제 수직 감염이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1: 네.
0: 과거에 이미 감염이 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만성 간염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것이 또 잘 관리가 안 되면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뭐 간염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간암이 발생하는지 미리 발견을 해서 조기에 진단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치료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말씀하셨지만 간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치들이랄까요? 짚어주세요.
0: 네. 일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기저 간질환으로 비형 간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이러스의 활성화 수치를 봐야겠고요.
1: 네.
0: 보통 저희가 간 수치라고 하는 뭐 AST, ALT 그리고 간 기능이랑 관련되어 있는 알부민 수치라든지 네. 혈액 응고 인자 수치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1: 네.
0: 그리고 또한 종양 표지자라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알파테아담백 그리고 피부카2와 같은 이런 종양 표지자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1: 네.
0: 만약에 영상에서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네.
0: 이러한 간암 표지자들이 갑자기 상승하면 또 그것도 이제 숨어 있는 간암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혈액 검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암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드레아 메가들의 투마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바닥으로 통증이 느껴질 때 족저 근막염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생기는 문제인 걸까요? 혹시 비만 때문일까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족저 근막염은 아주 흔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발바닥 아프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발바닥은 크게 이제 앞에 아픈 거하고 발바닥 중에 뒷부분에 아픈 게 있는데 네. 그 뒷부분에 아픈 거는 대개 족저 근막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뭐 한 그 통계에 따르면은 네. 보통은 그 사람이 사는 중에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나 뒤꿈치 통증을 경험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족부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클리닉들에서는 그렇죠, 보통 외래 환자의 10% 이상 이것이 그 뒤꿈치 바닥이 아픈 그런 환자들이라고 하는데 뭐 병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 맞습니다.
0: 원인이 뭔가요? 뭐 요즘 걷고 뛰는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유가 될까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오래 한다든지 특히 뭐 그중에서도 안 뛰다가 갑자기 오래 뛴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럴 수 있고 또는 하루 종일 이제 서서 일하는 분들 그것도 이제 얇은 신발을 신고 딱딱한 데 바닥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은 걸로 다 이렇게 통계 나와 있고 또 아무래도 비만도 좀 무거운 게 누르면 바닥에 무리가 되니까 그것도 비만도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에도 족저 근막염에 위험이 있다는 말을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족저 근막이 되는 건 이 발바닥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면은 그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짧으면은 걸어갈 때 발 뒤꿈치가 닿아서 이제 발 앞 뒤꿈치가 들리고 앞으로 차고 나갈 때 차고 나가는 장면에서 그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당겨지게 됩니다. 즉 고무줄 같은 거를 족저근막을 아킬레스건이 짧으면 더 많이 당기는 겁니다. 고무줄 늘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리하게 당겨지면은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0: 신발이나 걷는 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신발은 아무래도 얇고 딱딱하고 그런 거는 이제 바닥이 얇은 거, 딱딱한 거 그런 거는 더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고 또 걸을 때 습관적으로 또는 이것이 뭐 좋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뒤꿈치를 쿵쿵 찍고 걷는 분이 있습니다. 땅바위 바닥에 또는 그 이제 맨발 걷기가 발을 발바닥을 다 자극해서 몸에는 좋다 그러는데 가령 발바닥을 생각하면은 뒤꿈치가 아픈데 맨발로 걸어서 충격이 가면은 그거는 더 그 자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족저 근막이 발바닥의 조직인 건가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1: 네. 그 발바닥에 이제 족저라는 말이 발바닥이니까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히면 누구나 그 발바닥 가운데 팽팽한 줄이 만져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족저근막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눈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살이 없는 분은 또 손으로 만져보면 누구나 그 가운데 발바닥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 지나가는 팽팽한 줄이 만져지죠. 이제 그것이 발바닥에 근육을 싸고 있는 그 막인데 그것이 이제 병이 생기면은 정상적인 그런 조직에서 변해가지고 정상보다 좀 두꺼워지면서 실제 그 이 아치를 그 발바닥에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기능은 떨어지고 두께는 두꺼워지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족저근막이 생기는 변화입니다.
0: 그럼 족저근막이 하는 일이 쿠션 작용인 건가요?
1: 아 쿠션은 그 뒤꿈치 바닥에 있는 살이 누구나 보면 좀 두툼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쿠션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뒤꿈치 바닥이 아픈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 얇아져서 직접적으로 뼈에 충격이 많이 가는 거. 그걸 갖다 지방 패드 위축이라 그럽니다. 뒤꿈치의 쿠션을 지방 패드라 그러거든요. 기름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상 그 족저 근막은 뒤꿈치 중에서도 약간 앞쪽에 있습니다. 뒤꿈치 중에 앞쪽.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붙어 있는데 이곳의 역할은 아치를 유지하는 역할합니다. 발의 아치. 발의 아치가 있어야지 발을 차고 나갈 수 있고 보행에 다 이렇게 순조롭게 되도록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족저근막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게 되는 건데 그 아치를 유지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이 하는 일이 꼭 쿠션보다는 아치를 유지해 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0: 그러면 발 뒤꿈치나 발바닥으로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요?
1: 그것이 이제 발 뒤꿈치 중에 앞쪽이니까 발 뒤꿈치 부분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지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혔을 때 발바닥에 팽팽한 줄 그것이 고무줄 당기듯이 쫙 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걸어갈 때마다 그것이 쭉쭉 당겨지니까 그 시작하는 부분에 제일 무리가 되고 거기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0: 그럼 통증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한데요. 아침에 발을 디뎠을 때 갑자기 큰 통증이 생긴다면서요.
1: 그것이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것이 특징적인 증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오래 안 디디다가 디딜 때 디디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언제든지 그 통증 정도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0: 척추근막이 디딘 상태에서는 체중으로 누르니까 발바닥에 아치가 좀 높은 상태가 돼 있고 디디면은 아치가 체중으로 누르니까 아치가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는데 그걸 안 낮아지게 버티게 하는 것이 족저근막이니까 그것이 처음에 디딜 때는 이 족저근막이 늘어져가지고 아치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디디기 시작할 때 처음에 쭉 늘어나니까 그때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 많은데 그 정도가 그 환자분들 표현을 어느 분은 아주 뭐 정말 많이 뭐 찌르듯이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어느 분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1: 네. 걸을 때도 통증을 느끼시는 건가요?
0: 아, 걸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걸을 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뒤졌을 때 제일 아픈데 몇 발짝 걸어가면 되게 좀 괜찮아집니다. 이게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거죠.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것이 심하면은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고 좀 덜 심한 분들은 완전히 일단 이제 괜찮다 이러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때 또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심하지만 걸어가면서도 역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좀 개인차가 있는 건데요.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긴가요?
0: 병이 이제 처음에 초기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통증 지속 시간이 짧고 그것이 정도가 심하고 그러면은 찢을 때마다 계속 아파가지고 아예 목발해도 안 되고 휠체어 타는 분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럴 정도로 계속 아프다는 거죠. 그런 분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1: 네. 이 족저근막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원인도 궁금한데요.
0: 일단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맞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 보면은 40세에서 60세 정도의 여자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중년 그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성이 남자보다 많은지 그런 거를 잘 뭐 이걸 원인을 찾아낼 수는 없는데 실제로 환자를 보면 그렇게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골다공증도 상관이 있다 그렇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뭔가 어떤 여성 그것도 골다공증도 여성이 보통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서로 뭐 서로 다 상관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성 호르몬하고 상관인지 그런 데 대한 연구가 확실히 돼 있는 건 아니지만 40세 이상의 여성분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또 좀 생기시고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특히 비만이라 그러면 뭐 뼈는 약한데 체중은 더 무겁다. 그러면 더 증세가 생길 수 있겠죠.
1: 그렇겠네요. 족저근막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도 증상은 있는 건가요? 견딜만하고 통증이 짧아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0: 처음에는 되게 이제 모든 병이 처음에는 증세가 쉽게 없어지니까 괜찮고 없어져서 계속 괜찮은 물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오는 분들은 되게 좀 더 증세가 심해져서 오래 지속돼서 오는 분들이 많고요. 가령 갑자기 내가 어느 날 무리해서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고 한 2, 3일, 3, 4일 지나서 괜찮아지면은 그냥 별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 일주일 이상 이렇게 증세가 계속하는 경우는 또 그것이 만성으로 진행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오는 분들은요. 족저근막염의 증상을 좀 오래 겪은 경우가 많을까요?
0: 예. 이것이 뭔가 잘 안 나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자기 지금 발바닥이 아프면 자연히 신발을 푹신한 거 신게 되고 또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푹신한 쿠션 있는 좀 슬리퍼를 신든지 그렇게 이제 자연히 해보게 되는데 그러고서도 이게 너무 아프면은 또 그냥 이게 그냥 뭐 족저근막염 말은 들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찌르듯이 아프든지 그러면은 내가 어디가 발바닥이 뭐 발바닥 굽는 건가 이게 뭐 막 더 큰 병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래 고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 오게 되겠죠.
1: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0: 진단은 되게 이제 병력,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움직이다, 처음 걸을 때 몹시 아프다가 좀 걸어가면 훨씬 나아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병력입니다. 또는 진찰을 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아픈가, 뒤꿈치 중 바닥 중에서 앞쪽이 아프다. 아, 그럼 요거는 그 가능성이 많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족저근막을 이게 이제 뼈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초음파라는 걸 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보다 되게 두꺼워진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거가 이제 그런 걸로 진찰하지만 그럼 엑스레이는 왜 찍느냐? 엑스레이 찍어서 아치가 아주 높은 분이든지 또는 평발이 심하든지 이런 분들도 그 자체가 그 발의 아치의 형태가 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권하든지 이럴 때도 도움이 돼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분은 또 아주 이제 통증이 더 심해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MRI를 해보는데 MRI를 하는 거는 뼈에 피로골절이 생깁니다. 피로골절이 되는 건 저절로 뼈에 금이 가는 거예요. 아무 뭐 다친 것도 아닌데 일상활동에서도 뼈에 저절로 금이 가는데 그거는 엑스레이 보일 정도로 막 쭉 금이 가고 또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닌데 MRI에서 보면은 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입니다. 뼈에 뭔가 정상하고 뼈가 곰게 나오는데 거기 흰 부분에 금이 쭉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서 그럴 때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또 원인을 알기 어려우면은 MRI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치료는 몇 개월 이상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치료 기간이 좀 긴 편인가 봐요.
0: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족저근막염은 대개는 그냥 저절로 좋아진다.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좋아지고 6개월 내에 90%가 이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별병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환자 입장에서는 6개월이 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뭐 한 달 새에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6개월 동안 내가 이거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막 이러면은 좋아진다 그러더라. 근데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래갖고 낫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딴 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대개는 좀 경과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약물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아프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염진통제라는 걸 보통 흔히 처방을 하지요. 너무 아플 때는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거기에다 뭐 주사 같은 것도 놔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일수록 이제 과거 오래 됐을수록 이 주사 치료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거기에다 국소 마취제를 섞어서 뭐 리도카인 같은 그 국소 마취제를 섞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도 뭐 그 스테로이드의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딴 주사다 그래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대개는 보면 스테로이드가 되게 효과가 좀 더 일단 확실하거든요. 금방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것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맞으면은 쭉 괜찮은 분보다는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맞아야 되고 또 자꾸 맞다 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진통제도 처방되고 또 주사치료도 있고요.
0: 네.
1: 스트레칭과 같은 치료법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0: 스트레칭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힘줄의 병은 그걸 힘줄 자체를 좀 늘려주면은 그 힘줄을 그 회복하는데 좋다고 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바닥이 힘줄을 스트레칭하려니까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히면은 자연히 그 발바닥의 힘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앉아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서가지고 뒤꿈치 그 종아리 힘줄이 늘어나도록 서가지고 두 발을 뒤로 뻗치고 한 발을 약간 앞으로 내서 굽히면서 몸을 낮추면은 종아리의 아킬레스 힘줄이 쭉 늘어나면서 역시 발바닥에 족저근막도 같이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통 제일 기본적인 치료로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밖에 비수술적인 다른 치료도 있습니까?
0: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는 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거. 그것만 해도 그 자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제 그걸 갖고 또 안 되면은 이제 빨창 같은 걸 해서 뒤꿈치에 부담이 좀 덜 눌려지게 그래서 아치 부분을 좀 받쳐준다든지 이런 깔창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밤에만 이 부목을 대고 자라 그럽니다. 밤에만. 발목을 90도로 하면은 자는 동안에 이 족저근막이 짧아지는 걸 방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자는 동안에 족저근막을 계속 스트레칭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것이 효과는 좋다고 돼 있지만은 실상 밤에 잘 때 이 반깁스 그 몸에다 착용하고 잔대는 것이 좀 귀찮아서
1: 아유, 불편하죠.
0: 또 그걸 또 실제적으로 또 적용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1: 좀 많이 걷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0: 근데 우리가 많이 안 걸으면 당연히 안 아픈데 집안에서 잠깐이더라도 안 걸을 수도 없고 당연히 걸어야 되기 때문에 쿠션이 좋은 신발, 목발창도 해보고 또는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대개 6개월 내에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제일 그 일단 통증이 심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약보다도 약을 뭐 계속 먹으면 약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음 찜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급성 통증에는 얼음을 그 얼음 주머니 얼려가지고 그걸 수건 같은 걸로 한 겹 정도 싸서 발바닥에 대고서 한 15분 정도 유지해주면 아주 통증 그 일단 급성 통증에는 아주 제일 좋습니다.
1: 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0: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는 게 체외 충격파라는 게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라는 건 그 후서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주는 건데 그거는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낫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스트레칭이든지 이런 거 해봐서 정 안 나을 때 일주일 간격으로 한 세 번 정도 해보는 걸 권하고 있고 막 이걸 막 안 나오니까 계속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매일 그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실상 그렇게 더 효과가 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썸데이에 알고 있나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여자,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여자, 옳은 말만 하지만 상처를 주는 여자, 강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올리브 키터리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올리브를 싫어하면서 읽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올리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올리브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독자들은 자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힘입니다. 올리브 키터리즈는 미국 메인주의 작은 해안마을 크로비에 사는 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불편한 진실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섬세함이 부족하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으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스트라우트는 바로 그런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올리브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배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다른 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올리브의 남편 헨리 키터리즈는 올리브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을의 약사인 헨리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사람들은 헨리를 좋아합니다. 올리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헨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헨리가 올리브를 사랑한 것은 올리브의 까칠함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는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올리브의 순수함을 남편 헨리는 사랑한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부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중심으로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전국이 10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1도, 습도는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협 통항을 재개하고 종전에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

이란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종전합의 이후 미국의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최신 협상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 업체들을 제재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현지 시간 1일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이 회사 대표 리신천 그리고 홍콩과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 회사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제재를 승인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제재는 중국 기업이 제3국 및 그 국민 등과 정상적인 경제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 및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저녁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등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등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선박 등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8.7원 상승한 2,04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5.1원 상승한 2,002원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어제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전날 파업에는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외교관이 북중러 접경인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방문했다고 주북 중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주 북한 중국 대사관은 왕충룡 공사 참사관 일행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공장 5곳 등을 둘러보면서 생산, 경영, 판매 상황을 파악한 뒤 원정리 통상구로 이동해 조사 연구 활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자동차 교량 완공 일정을 공식화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일이었던 어제 30만여 명이 다녀가 역대 개막일 최다 방문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숲에 25만 천여 명, 성수수제화공원에 5만 4천여 명 등 모두 30만 6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차례의 박람회를 통틀어 첫날 방문객으로는 가장 많은 겁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2015년 시작했으며 올해는 10월 27일까지의 행사 기간에 1,5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월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KBS 무대 프롬프트 설정. 지금부터 넌 내 반려자야. 극본 노하윤, 연출 김호상.

0: 이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옛말이 되었죠. 먼저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정보를 AI로 정보화시켜 반려동물의 습관부터 행동, 심지어는 체온까지 똑같은 섬세한 AI 반려로봇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이 프로젝트는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뭐하나? 정작 개발한 사람은 자기 부인 우울증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방금 뉴스에서 나온 반려동물 AI는 우리 팀 전 연구팀장 허상철이 기획하고 성공시킨 프로젝트다. 해외로까지 수출되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던 양반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몇 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히 우리 팀에는 문제가 없었다. 연구일지나 개발노트 등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었거든. 문제는 허상철의 부인이자 내 친구인 이롱이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근엔 오래 기다린 아이까지 낳아 곧 그 아이의 돌잔치도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이롱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누구의 연락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걱정은 되는데. 이게 지금 정말 좋은 방법인지 고민은 많이 되지만 들려오는 이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급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의 상태는 정말 곧 허상철 팀장을 따라갈 것 같이 불안했다. 그래, 한번 말이나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정말 이롱이에게 최고의 해결책일지. 그래, 가자. 이롱이를 구하러. 난 서류 더미들을 가방에 쑤셔놓고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0: 혜롱아.
1: 누구야?
0: 페리안, 네가 맨날 별로야 라고 놀리는 안경순이다.
1: 리안이? 창철 오빠가 하고 연구팀 팀장 된 리안이?
0: 혜롱아.
1: 그래도 상철 오빠가 너한텐 팀장 자리라도 남겨줬네. 너무 좋지. 그치?
0: 백일홍.
1: 나한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리안아. 리안아.
0: 그냥 울어. 괜찮으니까 그냥 울어.

0: 오랜만에 겨우 만난 이롱인 정말 최악으로 망가져 있었다. 방은 암막 커튼으로 가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고 청소도 못해서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녔다. 초록색 소주병들이 구르다 못해 구석에 쌓여있고 한 구석에선 위액과 함께 쏟아낸 토사물이 말라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정말 더 있다간 죽을 것 같이 깡말라 있는 이롱이의 눈물에선 죽음의 냄새가 풍겼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1: 오빠, 엄마 상처로 오빠.
0: 백이롱, 너 허상철 팀장님이랑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날 거야?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엄밀히 말하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팀장님이 남기고 간 게 있어.
1: 상철 오빠가 남긴 거?
0: 이건데 지금 글 보기도 힘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너 팀장님이 만든 반려동물 AI 기억나지?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사람이야.
1: 사람?
0: 사람. 그 사람의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고 그 사람과 똑같은 외형의 로봇에 입히는 거야. 팀장님이 다음 프로젝트로 기획한 거고 이미 실험 단계 전까지 연구를 해두셨더라고. 그리고 첫 실험 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둔 대상이
1: 상철 오빠야?
0: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만들어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AI 팀장님이 준비돼 있어. 그것도 바로 내일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너한테 제의하는 거야. 그 AI를 한번 사용... 아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긴 해. 하나뿐인 친구라는 인간이 갑자기 와서 AI로 된 남편 만나보라고 하는 게 어디 정상이겠어? 근데 이렇게 있다가 너 죽을 것 같아서 이거라도 들고 온 거야. 적어도 네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는 너를 안정시킬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서.
1: 리아나,
0: AI 실험 일환이라 지불할 돈 따로 없어. 오히려 돈이 나올 거야. AI 팀장님은 진짜 인간 같은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질 거라서 전처럼 연구소에서 일도 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내가 팀장이라 직급은 내려가긴 하겠지만 하는 일은 전과 같을 거고 집안일도 전처럼 하게 될 거야. 딱히 네가 따로 실험일지 작성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 그 실험일지까지 알아서 작성해서 정리하는 게 이번 AI 목표거든. 쉽게 설명하자면 네가 신경 쓸 일 하나도 없다는 거야. 따로 작성할 것도 어디 찾아올 것도 없어. 그냥 넌 덜 아프기만 하면 돼. 만약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정말이야, 나 강요할 생각 전혀 없어.
1: 할게.
0: 뭐라고?
1: 한다고, 그 AI 실험.
0: 좀 더 생각해보고 해도 돼.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1: 아니야, 나 할래. 하게 해줘 제발.
0: 해롱아,
1: 나 상철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프로젝트 하고 싶어. 나 거기에 뭐라도 해서 남기고 싶어. 우리 상철 오빠 마지막에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0: 그날 이롱이는 내 손을 잡고 다시 울었다. 그때 내 손에 닿은 이롱이의 손은 눈물과 소주로 축축했지만 왠지 모르게 다 말라버린 낙엽 같았다.

0: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세상은 무슨 이유로 날 이리도 원망하는 걸까? 딱히 욕심 부리며 산 적도 누구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왜 내 전부를 앗아가는 거야?
1: 일홍아, 이거 어때? 너한테 딱인 것 같은데. 여보, 이거 맛 좀 봐줘. 우리 여보, 너무 예쁘다. 사랑해. 사랑해, 일홍아.
2: 엄마! 여보!
0: 너무 힘들어. 왜 나만 두고 갔어? 내 옆에 있어주지. 갈 거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지. 도대체 왜 여기에 나만 남겨두고 간 거야?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그 순간 오히려 기뻤다. 혹시 이번에야말로 오빠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걸까?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때 흐릿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 그리운 목소리로 일홍아
1: 일홍아

0: 일홍아.
1: 오빠? 오빠야?
0: 나 여기 있어. 눈 뜰 수 있겠어?
1: 상철 오빠. 진짜 오빠야?
0: 너. 조심. 괜찮아?
1: 나를 반겨주는 자상한 손길, 그의 유독 따뜻한 체온, 그리고 날 바라보는 저 눈빛과 따뜻하게 날 불러주는 목소리까지. 그가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잠시 생각했다.
0: 다녀왔어, 여보.
1: 묘하게 낯선 인사가 내 머리를 치고 가기 전까지.
2: 팀장님 데이터로 만들어진 AI 로봇이야.
1: 아, AI. 오빠가 남긴 프로젝트, 오빠가 남긴 AI, 오빠가 남긴 마지막, 오빠의 모든 것.

0: 자, 폭신폭신한 양털을 꾹. 보들보들하니까 좋아?
1: 서준이 나하고 있을 때도 맨날 저 책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더라. 너 애기 때도 동물털 같은 거 좋아했는데.
2: 나 안 먹어. 아니,
1: 한 소리라도 더 떠. 얼마 만에 식탁에 앉은 건데 한 소리라도 떠야지.
2: 밥 먹으려고 앉은 거 아니야. 그냥 그이가 잘하고 있나 확인천.
1: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 방에 밴 소주 냄새 겨우 다 뺐더구만. 아휴. 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몸을 그러고 혹사했으니 어쩜 좋아. 실버타운 나랑 같이 들어가게 생겼어 아주.
2: 잔소리 그만해. 엄마 딸 지금도 아파. 아프다고.
1: 그러니까 얼른 밥 먹어. 안 아프려면 밥을 먹어야지.
2: 아 진짜.
1: 네 남편 내일부터 출근이랬나?
2: 엄마
1: 걱정하지 마. 서준이는 어차피 그 전까지 내가 다 돌봤는데 네 엄마 아직 팔팔하다.
2: 엄마
1: 너 산부인과는 예약했니? 그 병원 가서 혹시 탈난 데 없나 봐야 해. 지금 아프면 평생
2: 엄마.
1: 아휴, 아 뭔 말하려는지 다 알아. 네 서방 얘기잖아.
2: 안 물어봐?
1: 저번에 리안이 다녀갔어. 설명도 다 해줬고.
2: 리안이가 다 말해줬다고?
1: 그래. 그러니까 괜히 입 아프게 두 번 설명 말고 그 시간에 국이나 한술 더 떠. 어? 자. 아.
2: 엄만 아무렇지 않아?
1: 내가 중요하니? 네가 중요하지. 네가 한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걱정된다고 해도 결국 그 방에서 널 꺼내온 게 저건데 내가 뭔 말을 더 하리.
2: 미안해.
1: 알면 밥이나 팍팍 먹어. 내일 일어나는 대로 병원도 예약하고. 어? 알았어?
2: 알았어. 엄마 나 속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만 먹어도 돼?
1: 내일은 두 숟갈 더 먹는다고 약속하면.
2: 알겠어. 그럼 나 이만 들어갈게.

0: 생각보다 더 오빠 같아.
1: AI가 집에 들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됐다. 오빠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라서 받아들인 AI는 생각보다도 정말 사람 같았다.
2: 잠든 사이에 방을 조금 치웠어. 아직 이불 커버는 못 바꿨는데 씻고 오면 그동안에 금방 바꿀게.
1: AI가 처음 온 그날 쓰러진 나에게 설탕물을 조금씩 먹이며 날 보살핀 AI는 청소까지 해줬다. 건조하면 금방 두통에 시달리던 나를 위해서 가습기까지 챙긴 AI는 정말 상철 오빠 그 자체였다.
2: 머리 많이 아파? 약 가져다 줄까?
1: 아니야, 괜찮아. 나 조금 잘게. 겉모습도 행동도 너무나 오빠였지만 결국 AI였다. 그것을 알고도 그 AI를 완전히 상철 오빠로 받아들이는 건 아직은 힘든 일이었다.
2: 일홍아, 너 좋아하는 자축했는데 먹어볼래? 이거 봐, 일홍아. 아까 서준이가 결혼사진 보고 문마 봐봐 한 거다. 말이 늦어져서 조금 걱정했는데 책 읽어주니까 금방 말도 잘하려는 것 같아. 내일은 노래랑 같이 나오는 책 읽어주려고.
1: AI는 아직 어색해하는 나에게 남편이 아닌 보호자의 역할로 먼저 다가왔다.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겨주고 방 밖의 삶을 조금씩 가져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줬다. 그런 AI의 자상한 모습에 문득 오빠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3: 안녕하세요.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전 허상철입니다.
1: 오빠와 처음 만난 곳은 맞선 자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한 때에 퇴사했을 때 그때 들어온 맞선 자리였다. 그냥 믿음직하고 서로에게 민폐만 끼치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상철 오빠는 생각보다 정말 너무나 다정한 사람이었다.
2: 일홍 씨, 여기에요.
1: 항상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와서 날 데리러 와주었고
2: 동료들한테 물어봐서 최고의 장소들을 리스트업 해뒀어요. 일홍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랑 맞춰서 분석해보니까 여기가...
1: 데이트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오기도 했었다. 그러고 보니 언젠 이런 일도 있었다.
2: 일홍아, 잠깐만 여기 앉아서 기다려줄래?
1: 데이트 중에 갑자기 어딜 가더니 뜬금없이 운동화를 사서 왔다.

0: 어리둥절한 채로 쳐다보자 오빠는 반창고를 꺼내어 내 신발을 벗겼다. 그제야 알았다. 내 발 뒤꿈치가 까져 피가 나고 있었단 사실을.
1: 아팠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서 미안해.
0: 아니야, 나도 전혀 몰랐는데 뭘.
1: 그래도 너한테 상처 생기면 난 다 내 탓인 것 같단 말이야.
0: 그땐 좀 당황했다. 180이 넘는 커다란 남자가 고작 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글썽거리다니. 참 다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누구세요?
1: 나야. 들어가도 될까?
0: 어, 들어와.
1: 서준이 방금 잠들었어.
0: 어, 고마워. 어, 그건 뭐야?
1: 라벤더 차. 당신이 좋아하잖아.
0: 고마워.
1: 내가 더 고맙지.
0: 아이스로 해줬네.
1: 자기 전에 뜨거운 거 마시면 못 자니까.
0: 그런 걸 다 기억해?
1: 당신을 사랑하니까. 잘 거면 불 꺼줄게. 밤새 서준이 내가 보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고 내일은...
0: 당신은...
1: 응?
0: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 대답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난 그냥...
1: 잠들 때까지 옆에서 얘기해줘도 돼?
0: 어? 뭐라고?
1: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된다면 당신이 잠들 때까지 당신 옆에서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싶어.
0: 어, 해줘.
1: 당신 뜨거운 거 잘 못 먹잖아. 그런데도 남기는 걸 싫어해서 누가 뜨거운 걸 주면 찡그린 채로 그걸 다 먹지. 그때 그 표정이 진짜 귀여워.
0: 왜였을까?
1: 항상 어른스럽게 구는 사람이 좋아하는 과자를 먹을 땐 다람쥐처럼 오물오물 먹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0: 나를 사랑한다는 AI의 말에 물어보고 싶었다. 왜 나를 사랑해?
1: 굉장히 덤덤하니 어른스러운 당신이 사실은 장난꾸러기라서 가끔 나한테 어린애 같은 장난을 칠 때도 정말 사랑스러워.
0: 난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1: 그거 기억나? 나한테 쪽지 이행시 시켰을 때.
0: 어, 그걸 기억해?
1: 당연하지. 그때 오히려 장난친 당신 얼굴이 더 빨개져서.
0: 아이, 말하지 마. 그거 진짜 창피했단 말이야.
1: 이런 이롱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0: 아, 오빠 진짜.
1: 아, 알았어. 안 놀릴게. 어, 서준이 깼나 봐.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 이롱아.
0: 어, 어. 나 방금 오빠라고 한 거야? AI에게 처음으로 오빠라고 부른 그날 밤 꿈을 꿨다. 오빠에게 고백받았던, 내가 오빠를 사랑하게 된 그날의 꿈을.

0: 상철 오빠.
1: 이런가?
2: 살았다.
0: 아, 위험하게 눈길에서 왜 뛰어? 다치면 어쩌려고.
1: 여보가 보이는데 당연히 뛰지. 그럼 안 뛰어?
0: 하여간 말만 잘해요. 일은 잘했어?
1: 병수랑 똑같지 뭐. 아, 배 팀장이 내일 반차 말고 월차 쓰라더라. 서준이 유치원 입학 선물이라던데.

0: 진짜? 별로야가 웬일이래? 옳지.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해야겠다.
1: 그 별명을 언제 들어도 웃겨. 아, 서준인?
0: 지금 자고 있어. 서준이 잠들었으니까 허서방 마중 나가라고 엄마가 그러더라.
1: 진짜?
0: 어.
1: 장모님들 한우 사드려야겠네.
0: 오.
1: 내일 서준이 입학식 오시지?
0: 그럼. 내일 입국할 옷도 미리 챙겨두셨다더라고.
1: 정말?
0: 벌써 4년. 오빤 연구소에서 꾸준히 성과를 보이며 활약 중이고 난 오빠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지금처럼 혼자서 그의 마중도 나올 수 있게 됐다.
1: 저번에 서준이가 볼풀 좋아해서 볼풀 있는 곳으로 예약해뒀어. 요즘엔 볼풀 있는 고깃집 찾기 힘들더라.
0: 어이구, 우리 남편 고생했네. 얼른 들어가자. 저녁으로 김치찌개 끓여놨어. 어?
1: 진짜?
0: 그럼.
1: 신난다.
0: 뭐야, 애야? 무슨 김치찌개 하나로 이렇게 좋아해?
1: 우리 집에 아들 둘이잖아. 큰아들 허상철, 작은아들 허서준.
0: 아, 못 말려 진짜. 어, 조심 조심. 아. 내 세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나를 생각해주는 엄마,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영순이 남편까지. 리안이의 바람대로 난 더는 아프지 않았다.
1: 여보.
0: 응?
1: 사랑해.
0: 나도 사랑해, 여보. 이질감 따위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내 눈앞에 있는 그이는 내 남편이고 그와 함께 쌓은 4년은 절대 가짜가 아니었으니까. 그저 이렇게 당연한 행복이 영원하기를.

0: 알겠습니다.
1: 아빠 여기야 여기.
2: 오 서준아. 이야 우리 서준이 최고로 멋지네.
3: 아빠 왔다고 엄마는 부르지도 않네.
2: 에이 집에선 엄마 옆에서만 자잖아. 난 보통 낮에 같이 못 있으니까 오늘은 예쁜 엄마가 양보해 주세요.
3: 아유 아부는 지 오늘만이다.
4: 아이고 이것들 꼴값 떠는 걸 보니 아유 난 어디 앉아나 있어야겠다. 신혼 때보다 더해 아주들.
3: 아이고 엄마 다리 아파? 여보 나 잠깐 엄마 모시고 앉을 곳 있나 찾아보고 올게.
2: 아 내가 다녀올게. 왔다 갔다 힘들잖아.
3: 아니야 괜찮아. 지금 서준이 아빠 왔다고 저렇게 신났는데 아빠가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2: 알았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
3: 어
4: 조심했어.
2: 죄송합니다.
3: 죄송해. 어? 혹시 너 허상철이야?
2: 네?
3: 어 맞네. 한국가고 허상철. 야 나 기억 안 나? 2반 반장. 여긴 어쩐 일이야? 아 너도 네 아들 입학식 온 거야? 허상철?
2: 올해 사용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검색하겠습니다.
3: 어?
2: 검색 완료. 한국과고 동창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반장!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3: 오랜만이지.
2: 부반장이랑 결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지금 둘째 입학식인가?
3: 오 그런 것도 다 기억해? 와 정말 감동이네.
2: 다음에 만나면 부부끼리 한번 모이자.
3: 그러자 그럼.
1: 서준 아빠.
2: 아내가 부른다. 이만 갈게. 또 보자.
3: 그래 다음에 보자.
5: 혼자 연극한 건가? 뭐지?
6: 여보 무슨 일이야?
3: 아니 그게 아까 상철이를 만나서.
6: 상철이?
3: 응.
6: 한국 과학고 1등 허상철?
3: 응.
6: 당신 꿈꾼 거야?
3: 아니야. 아까 분명히 있었어. 좀 이상하긴 했지.

0: 주문.
1: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마. 걔가 여기를 어떻게 온다는 거야?
0: 아니, 소름 끼칠 것까지야. 물론 아까 대화는 좀 소름 끼치긴 했지.
1: 아니, 대화까지 했다면 진짜 소름이지. 여보, 상철이 걔 4년 전에 죽었잖아.
0: 뭐라고?
1: 당신 장인어른 모시고 유럽여행 갔을 때 걔 죽어서 동창들 다 걔 장례식 갔잖아.
0: 아, 그때!
2: 네, 여보.
0: 아니, 나는 기억이 없었어서. 진짜요?
1: 그래. 그래서 그때 다들 형수님하고 돌도 안 된 아들내미 어떡하냐고 다들 한 걱정했었잖아.
0: 그러면 저기 있는 상철이는 뭐야?
1: 어디?
2: 뭐야? 아이, 설마 닮은 사람 아니야?
0: 설마. 아, 여보. 그거 아니야? 그 AI.

0: 갈래. 엄마도 같이 가자.
1: 엄마랑? 응. 아빠랑 안 놀고?
0: 응. 빨리. 나 엄마랑 놀고 싶단 말이야.
2: 다녀와. 메뉴 시켜두고 있을게.
0: 네, 다녀오겠습니다.
2: 장모님, 무듬으로 시킬까 하는데 어떠세요?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등심도 있고 이롱이랑 서준이가 좋아하는 차돌박이도 있어요.
3: 알아서 시키게. 사주는 사람 따라가야지. 안 그래?
2: 에이, 장모님께서 서준이를 얼마나 잘 봐주시는데요. 더 자주 모셔야 했는데 일이 워낙 바빠서 그러질 못해서 죄송해요. 주문할게요. 요즘엔 사람 안 부르고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가수가...
3: 자네.
2: 네, 장모님.
3: 돌보니니 편하게 말하겠네.
2: 편히 말씀해 주세요.
3: 우리 이론이 겉으론 다 커 보여도 생각보다 많이 어린 아이야. 자기 아버지가 엄하게 키워서 어른스러운 척 참아온 거지. 그런 애가 드디어 어리광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게 허서방이야.
2: 네, 알고 있습니다.
3: 그랬는데 허서방 그렇게 가고 나서 이롱이가 말 그대로 무너졌지. 허서방은 이롱이에겐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 30년 가까이 그 애를 키워왔어도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AI 소꿉놀이를 허락한 거야.
2: 네, 표기수님.
3: 솔직히 아직도 많이 헷갈리네. 죽은 허서방을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 그 아이가 조금만 단단했어도 진작에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그 아이가 너무 약해서. 그런 애가 지금은 또 너무 행복해하니까 도저히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게 됐네. 자네, 이롱이 앞에서 로봇 같은 티 낸 적 없지?
2: 네, 없습니다.
3: 그래, 그렇다면 계속 이대로 평생 이롱이와 서준이에게 상처로 내겐 허서방으로 살아주게. 이롱이가 원치 않을 때까지만. 알겠나?
2: 정보 입력 중. 입력 완료. 네, 장모님.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만.
3: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얘기하게.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2: 감사합니다.
4: 상차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저 가서 이롱이랑 서준이 데려오게. 식사해야지.
2: 네, 장모님. 금방 오겠습니다.

0: 서준이는?
1: 유치원 갔지. 넌 월차지만 남들은 회사랑 유치원에 가는 날이잖아.
0: 500년 만에 월차가 너무 달콤해서 몰랐네.
1: 오버하기는. 입학식 때 오빠 월차 쓰게 해줘서 고마워. 서준이가 그날 엄청 좋아했어.
0: 아이고, 이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빠 휴가뿐이었지 뭐.
1: 다음에 하루 놀러와. 서준이가 리안 이모랑 게임하고 싶어 하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같이...
0: 이롱아.
1: 응? 어? 왜?
0: 그...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말이야. 충분히 데이터가 쌓였는데 슬슬 정리하면 어때?
1: 싫어.
0: 이롱아,
1: 아직 서준이도 어리고 나도 아직 그이 없으면 바깥 나들이 못 나가. 서준이가 크려면 그런 추억들을 함께해야 하는데. 어?
0: 서준이 말고 네 생각을 해봐.
1: 마찬가지야. 나 이제 겨우 낳고 있는데 오빠랑 또 헤어지라고? 아, 절대.
0: 지금 네가 AI 남편 데리고 다닌다고 소문 돌고 있다고.
1: 어?
0: 서준이 입학식 날 같은 입학생 부모 중에서 팀장님 동창이 있었나 봐. 근데 팀장님 장례식도 왔던 동창이라 입학식 때 온 팀장님 보고 눈치챘대.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AI 로봇이라고.
1: 아, 그걸 어떻게... 미안해, 리아나. 이거 기밀 프로젝트였을 텐데 내가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할게요.
0: 지금 프로젝트가 문제 같아? 네 문제잖아, 지금!
1: 내 문제라니?
0: 프로젝트는 문제 없어.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도 다 쌓였고 이대로 발표하면 기밀 유출 이런 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네 평판은? 그건 어쩔 건데? 사별한 남편 못 잊어서 남편 기술로 만든 AI 로봇 데리고 다닌다는 그 시선! 그거 어떻게 견딜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입학식 때까지는 내가 말 잘 해둘게. 그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실험에 참여해줬다. 남편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끌고 오고 싶어서 그랬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되니까. 너 살아야 하잖아. 어? 이롱아, 제발.
1: 아니야, 아니야. 싫어, 싫다고. 내가 왜...

0: 취하지도 않네.
1: 술 안 마시기로 했잖아.
0: 미안. 안 마시면 못 견딜 것 같아서 조금만 마셨어.
1: 무슨 일 있어?
0: 오빠, 우리 도망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1: 이롱이가 원한다면.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인지 듣고.
0: 서준이 입학식 때 오빠를 본 오빠의 동창들이 소문을 냈대. 지금 내가 죽은 사람 못 잊고 AI 로봇으로 만들어서 다녀.

0: 된다고. 그래서 니안이가 나한테 이시롱 그만하자고 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거든. 근데 그 인간들이 입간수를 참 잘하나 봐. 그 집애가 그걸 들어서 서준이한테 그랬대. 너희 아빠 가짜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서준이가 애들이랑 몸싸움해서 나 오늘 유치원 다녀왔어. 웃기지 않아? 지들이 뭐라고 그렇게 입을 털어? 당신이 가짜라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 지들이 뭐라고 내 세상을 무시해? 도대체 지들이 뭔데?
1: 희롱아.
0: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 희롱아. 우리 그만할까?
0: 뭐?
1: 희롱이가 너무 힘들다면 우리 그만하자.
0: 오빠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정신이 들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오빠는 내가 알던 상철 오빠가 아니었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알던 것을 훨씬 뛰어넘은 나의 사람, 허상철, 그 존재 자체였다.
1: 희롱이, 네가 희롱이 네가 지금 너무 아프잖아. 난 너 아프면 다 내 탓인 것 같단 말이야. 너한테 상처 생기면 난 다 내 탓인 것 같단 말이야.
0: 그래, 결정하자. 모두를 위해. 나는

0: 서준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1: 커다란 감나무가 맞이하는 이곳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집이다. 엄마의 도움으로 얻은 이 아담한 집은 우리 가족들의 행복으로 채우기 딱 좋은 집이었다. 저렇게나 환히 웃고 있는 소중한 왕자님 서준이에게도, 우리의 새로운 가족인 망고에게도. 그리고
2: 둘이 아주 신났는데?
0: 그러게.
1: 나의 영원한 동반자 상철오빠에게도. 난 결국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세상은 한번 죽었고 그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건데 어떻게 포기하겠어. 할 수 있대도 내가 싫었다.
3: 그게 네 선택이야?
1: 리안인 걱정하다가도 결국 내 선택을 존중해줬다. 친구는 나와 오빠가 다른 곳으로 떠나서 살 수 있도록 실험을 종료했고 프로젝트를 발표해 세상에 알렸다.

0: 하지만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은 비밀에 붙여 나와 그의 신상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동네를 알아봐 주었고 마침 그 동네와 연이 있던 엄마의 도움으로 이 집에 살게 됐다.
1: 이런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0: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1: 나도. 여보.
0: 어?
1: 프롬프트 설정. 지금부터 넌 내 반려자야. 우린 이제 계속 행복할 일만 남았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나 믿지?
0: 뭐야 그게. 어, 믿어 내 남편.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히.

반려동물 AI로 큰 성공을 이끌었던 팀에서 이번엔 사람 AI를 개발하여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정적인 관심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람 AI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유족들에게도 현실로 돌아올 기회를 뺏는 최악의 시스템이라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에선 반려동물 AI도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AI로 가져온다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출연. 난 결국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희은.
1: 우린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박노식.
2: 그래, 가자. 이롱이를 구하러. 이재인.
3: 이롱이와 서준이에게 상처로 내겐 허서방으로 살아주길. 이롱이가 원치 않을 때까지만. 배주원.
4: 망고야, 같이 가!
5: 정다연.
6: 이제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옛말이 되었죠. 백경민.
7: 여보, 저기 있는 상철이는 뭐야?
8: 김정훈.
9: 에이, 닮은 사람 아니야? 정상일.
10: 상차림 도와드리겠습니다.
5: 정세연.
0: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프롬프트 설정. 지금부터 넌 내 반려자야. 노화윤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밖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 오전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먼바다, 오후부터는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밤부터 서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전국이 10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전국이 7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입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파주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6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1도, 춘천 12도, 원주 12도, 대관령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15도, 춘천 16도, 원주 15도, 대관령 10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3도, 동해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14도, 강릉과 동해 1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4도, 충주 12도, 대전 13도, 세종 13도, 천안과 보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4도, 대전 16도, 세종 천안 15도, 보령 16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13도, 광주와 목포 14도, 여수와 순천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17도, 군산 16도, 광주 18도, 목포 17도, 여수 18도, 순천 19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3도, 포항 14도, 안동 13도, 부산과 울산 14도, 진주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17도, 포항 16도, 안동 14도, 부산 18도, 울산과 진주 1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서해 5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1도, 신의주 10도, 개성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2도, 개성 1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6도, 습도는 79%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5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일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 형태로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예멘 남부 샤브와주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무장괴한 일당에 납치돼 소말리아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예멘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 일당이 유조선 유레카호에 승선한 뒤 항로를 소말리아 영해 쪽으로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레카호는 토고 선적으로 석유 제품을 싣고 운항 중이었으며 전장 88m의 소형 유조선입니다. 일본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다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유사인 다이오 석유가 러시아 극동 석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유를 계약했으며 지난달 말 유조선에 실려 사할린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이르면 오늘 밤 다이오 석유의 정유 설비가 있는 일본 에히메 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이 중동전쟁 발발로 내려졌던 임시 예방적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영국 내 민항기 운항을 정상화한다고 현지 시간 2일 발표했습니다. 민간항공청은 항공기 운항과 안전환경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당국 간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실시간 항공위험 감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경북 포항을 찾아 경북이라 빼놓지 않고 경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오 후보가 약속한 여러 공약은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어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개소식은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며 보수의 가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철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7, 8월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이어지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아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 여행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쯤 경기도 안성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는 신호에 맞게 길을 건너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왕 박광렬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습한 남서풍이 밀려드는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의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KBS 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씁쓸하지만 요즘은 인간관계도 손익을 따지는 시대인데요. 너나 없이 외롭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사람과의 관계는 청산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읽는 관점에 대한 책, 손절사회와 상속계급사회, 오늘 책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달리 스파이스의 고백.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우리 사회를 읽는 관점을 전하는 책 두 권입니다. 손절사회와 상속계급사회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사회를 읽는 관점을 전하는 신간들이군요.
2: 네,

0: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대표하는 모습이나 장면 이런 거 가끔씩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키워드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물음에 사회학자를 비롯한 인문사회 분야 학자들이 꾸준히 나름대로 답변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떠올려보시면 땡땡 사회 이런 표현들이 기억나실 텐데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면서 큰 공감을 얻었던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1: 네. 네.
0: 이게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널리 알려졌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1: 그렇죠.
0: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히 지금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흐름에서 최근에 나온 두 권의 신간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98년생 젊은 사회학 연구자 이승현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손절사회입니다.
1: 네. 생각해보면 손절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없었던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언젠가부터는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일상이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떠올려보면 어릴 때는 그런 말 안 썼던
1: 없었죠.
0: 것 같거든요.
1: 네.
0: 차라리 절교라는 말을 썼지.
1: 맞아요.
0: 손절이라는 말은 안 썼던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손절사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모순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고립, 단절,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상담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런 한편 이런 단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손절사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 왜 이런 상황이 생겨났느냐. 우리 각자가 상대를 감정적인 득실에 따라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내 관계가 내 정서나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유지. 나한테 좀 스트레스 주고 나 피곤하게 하면 손절.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최적화해서 가급적 나를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등만 주는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무해한 사람들.
1: 네.
0: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과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1: 네.
0: 이 경우는 관계가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득이냐 실이냐 이 판단을 거쳐야만 유지할 거냐 끊어낼 거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1: 네. 득인 관계만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싫을 때마다 자꾸 다 잘라버리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0: 그렇게 주변에 아마 사람이 별로 없으면 손절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손절이라는 행위들이 모여서 손절사회라는 구조로까지 나온 데에는 각자 도생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해요.
1: 네.
0: 각자 도생의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뭐 잘되든 잘못되든 다 네 책임이다. 네가 뭘 안 한 탓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나만, 네. 나라도. 대학교 조별과외 갈등을 생각해 보시면 과제 갈등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요즘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보여주는 개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게 이런 각자 도생 사회에서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이 손절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진짜 간단하고 명쾌해 보입니다. 아, 뭐 이상한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연락 나 안 해. 이러면 이제 끝일 것 같은데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등만 보는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어떻게든 연결돼서
1: 맞아요.
0: 거꾸로 내가 득을 준 만큼 득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훨씬 많은 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관계인데 이게 지금은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또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과거보다 마음만 먹으면 참 쉬워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손절하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얼굴 안 보고 그냥 요즘에 팔로잉만 네. 끊으면
1: 그렇죠.
0: 되니까.
1: 네.
0: 이 재미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인용되는 사회 전체 연결망은 엄청 커진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각각 개인의 친구 네트워크를 조사를 해보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98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친구 수가 서너 명이 적대요.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10명 가운데 2명은요. 공경을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조사를 보고 생각해보니까 아, 예전에는 네. 퇴근하고 이러면서 별일 없어도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걸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서 보잖아요. 직접 연결되는 경험이 네. 저만 해도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10명 중에 2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뭐 사회학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마음이 들으면서 좀 착잡해지네요.
0: 맞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우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1: 그랬죠.
0: 지금은 뭐 너튜브 같은 채널에서 인간관계 검색하면 제일 상위에 나오는 클립의 제목이 뭐냐면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손절해야 할 사람 유형. 이런 행동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엮이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사람 유형. 이런 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관계를 생각할 때 좋은 방향에 잘 되는 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변수, 갈등. 위험 요소 이런 걸 없애서 안전하고 확실한 관계만 남기려고 하는 거.
1: 네.
0: 이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 그게 손절 사회라는 거죠.
1: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정답 없이 때로는 헤매고 부딪히면서 찾아가야 하는 게 관계인데 그 과정을 거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친구 어때 이러면 되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원래는.
1: 네.
0: 요즘 같으면 그 친구 어때 그러면 MBTI가 뭐야? 이게, 네. 이게 손절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 규정 지어버리죠. 사람을 그냥
0: 그렇죠.
1: 하나로.
0: 그게 네. 안전하고 확실한 대답이기 때문에 판단이 바로 되잖아요.
1: 나 뭐하고 되게 안 맞아.
0: 그렇죠.
1: 아예 보기도 전부터 손절해버리는.
0: 에너지가 덜 드는 거죠.
1: 그렇죠.
0: 이게 다 연결돼서 요즘 상황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한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알파벳 몇 개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1: 네.
0: 기호화되는 거죠.
1: 맞아요.
0: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나 혼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발현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그러면 못 바꾸는 거예요.
1: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니야 너는 뭐야 이렇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규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 이 문장이 전 정말 무섭기도 했거든요. 개인의 정체성을 독백적으로만 이해하는 문화. 혼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이런 데서는 타인이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로만 이해되기 쉽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독백이잖아요. 나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1: 그렇죠.
0: 난 만나봐야 나랑 다른 거 피곤한 것만 나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 내가 희석될 뿐이다. 뭐 이런
0: 그렇죠.
1: 건가요? 그런데
0: 네.
1: 이 이야기 들으면서 더 걱정되는 게 네.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이런 흐름도 더 빨라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실제로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초기 상담자들이 줄었대요. 그거 이제 GPT랑 하는 거죠.
1: 그렇죠. 잘 되긴 하더라고요.
0: 네. 친구 역할을 그런 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빠지느냐. 답변이 도움이 돼서도 있지만 이 관계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은 내가 제어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존재를 굉장히 싸게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관계 맺는 것보다 훨씬 득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저자가 책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진솔하게 말하고 싶은 입은 많은데 고통을 들으려는 귀는 어디에도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 답답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이승현 저자의 손절 사회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회는 어떤 주제일까요?
0: 네. 이번에도 땡땡 사회 제목인데요.
1: 네.
0: 영국 역사학 연구자 일라이자 필비의 책이고요. 제목이 상속 계급 사회입니다.
1: 네.
0: 제목만 보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바로 전환시키면 확 들어옵니다. 요즘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요. 엄빠 은행, 부모 찬스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속 계급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유산이 아니라 이런 말이 지금 더 자주 쓰이고 있다라는데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상속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변화된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1: 그런데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걸 보면 이런 현상이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인가 보네요.
0: 네. 이 저자가 실제로 엄빠 은행, 저 이게 번역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1: 네.
0: 원서에도 원문이 The Bank of mom and dad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냥 직역이랑 똑같습니다. 네. 영국이랑 미국에서도 엄마 아빠 은행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사회학적으로 정리하면 자녀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부모의 안전망. 이렇게 정의한다고 하고요.
1: 네.
0: 요 흐름이 있습니다. 상속 계급 사회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한 5년 전 쯤에 많이 얘기됐던 능력주의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공정이 뭐냐.
1: 네.
0: 어떤 게 공정한 거야. 예를 들면 아니 시험 점수 난 잘 받아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냐. 그리고 뭐 내가 그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를 나왔으면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사회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꽤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정말 당연한 거냐. 아니면 사회의 기여는 없냐. 당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은 없었느냐. 그런 걸 따져가다 보면 그 안에 부모가 있죠.
1: 네.
0: 얼마나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책 제목이 공정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1: 아.
0: 그게 당신들이 되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따져 따져 들어가면 꼭 그렇지만 않은 측면들이 있다.
1: 맞아요.
0: 이거 같이 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 막 논의됐던 쟁점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능력주의 사회를 넘어서 이제 이 책이 이야기하는 상속 계급 사회로까지 온 것 같네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흐름을 따져보면 능력주의 사회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력이 보상받는 것에 가깝다. 그런 의미가 남아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상속주의 사회로 가면 부모나 가족의 부가 거의 모든 게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속에 대한 개념이 이 책 읽으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첫 문장이 뭐냐면 상속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상속하면
1: 그쵸.
0: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내가 물려받아서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상속은 떠난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전하는 부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어떨 때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는 부모의 지원 가족의 부를 넘겨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걸 바탕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현재 청년들이 이런 상속에 깊이 의존하게 되는 상황들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1: 그렇군요. 그만큼 청년들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벌고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면 아무래도 부모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0: 네.
1: 그럴수록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청년들의 삶은 좌우될 수밖에 없겠네요.
0: 맞습니다. 딱 그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는데 부의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부모의 시간과 지원이야말로 뭐 자신들의 성공, 뭐 성인기에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 이런 걸 많은 걸 해결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여기서 재미난 이제 또 하나의 분석들을 가져오는데
1: 네.
0: 이제 영미권에서는 물론 우리도 그렇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지금 MZ 세대와 뭐 386 세대 이런 거잖아요. 영미권에서는 베이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1: 네.
0: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 안에서의 불공정과 갈등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어느 정도의 경제 격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 딛고 선 그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안에서의 갈등 여지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유의를 하는 겁니다.
1: 정말 사후에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격차를 줄이는 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0: 계속 커집니다.
1: 네.
0: 이게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1: 네.
0: 임신, 출산, 육아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때도 부모의 적극 지원이 있으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인의 커리어 확장, 승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뭐 부모가 직접 맡아주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또 여유 있게 이걸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에서 계속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국 사회도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 대비 증여 상속의 규모 그러니까 국민 1인의 소득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차지하는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3배 증가했대요.
1: 와, 그래요?
0: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1: 네.
0: 이게 왜 증가할 수밖에 없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1: 아, 그렇죠.
0: 이제 노동소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소위 엄빠 은행이 해결해 주느냐 쉽게 얘기하면 결혼할 때 엄빠가 집을 해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후 향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달라지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1: 네.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격차가 또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느껴지겠고 네. 또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아,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도 엄청난 고민일 것 같아요.
0: 제가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저는 거기까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1: 네.
0: 저자가 그 베이비부마 세대가 이제 60대,

0: 70대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이 딱 그거래요. 남아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나도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됐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이걸 이제 나에게도 써야 되는데 이 균형점이 되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우리보다는 문화가 개인주의잖아요.
1: 맞아요.
0: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자녀에게 좀 더 해주시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영미권은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갈등 여지와 요소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아니 부모님 좀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좀 더 해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 갈등이 뭐냐면 부모한테 왜 그런 책임을 계속 요구하냐면 아니 부모님 세대 때는 경제도 성장했어. 부동산도 상승했어. 연금 제도도 좋아. 임금도 계속 올랐어.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자산을 가진 세대가 되었어. 근데 그 부모들이 다음 사회를 엉망으로 망쳐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취업도 어렵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러면 부모 세대가 좀 책임이 이만큼 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너무 힘드니까.
1: 맞아요. 네. 들을수록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마땅한 대책이나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좀 깜깜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사회학 책을 읽다 보면 네. 아, 늘 이제 아, 끝에 가면 저자가 좀 대안이나 방법을 알려주나 네. 이런 기대를 읽고 보는데
1: 맞아요.
0: 대다수의 사회적인 문제는 그런 게 없죠. 그 뾰족한 게 있으면 누가 했겠죠.
1: 벌써 해결됐겠죠. 네. 예.
0: 그 저자는 저자가 밀린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의 반성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 달라진 건데 우리는 여전히 부모 세대의 문법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렇게 차곡차곡 따라가서 좋은 성적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대가 이미 바뀌었던 거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본인이 볼 때 그 다음 세대 있잖아요. 알파 세대. 여긴 또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친구들만 해도 요즘에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1: 네.
0: 유명한 기업들의 대표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도 많고.
1: 그렇죠. 중퇴가 기본이죠.
0: 맞아요. 벌써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알파 세대에게 전해줄 만한 자산은 또 없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1: 그렇죠.
0: 네. 다른 답을 찾아야 되긴 하는 겁니다.
1: 네. 급하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가깝해지긴 하지만 결국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네. 하고요. 자, 일라이자 필비의 상속 계급 사회까지 만나봤는데요. 5년쯤 후에는 또 어떤 사회로 이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잘 준비해 보는 게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위즈덤하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다나 위너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네, 오늘은 OTT 서비스들의 최근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정말 좀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미국 주식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 네.
2: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에 많이 주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시기가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막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련 기사를 또 많이 보게 되는 가운데
1: 네.
2: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목받은 업체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그 1분기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기록했을까요?
2: 올해 1분기 넷플릭스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8.2% 증가한 39억 5,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5조 8,400
1: 와.
2: 96억 원의 네.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이제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흑자가 5억인 거죠. 매출 역시 지난해 대비 16.2% 증가한 1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1,091억 원을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참고로 한국의 지상파 방송 전체 광고 매출이 8천억 원이거든요. 한 해에.
1: 네.
2: 한국의 전체 방송 광고 매출이 한 해에 3조 원이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수치들이 한국 전체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은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현재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3억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구독자 계정 수기 때문에 보통 넷플릭스 한 계정에 두세 분씩 보잖아요. 그럼 실제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는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특히 1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2: 일단은 넷플릭스가 라이브 콘텐츠를 굉장히 강화를 한 게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국제 야구 대회인 WBC를 일본에서 독점 생중계를 했거든요. BTS 광화문 공연 역시도 생중계였죠. 그래서 넷플릭스 역시도 WBC 라이브 서비스로 일본에서 시청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면서 WBC 경기가 일본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이며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이 몰렸다. 190개국 중에서 일본 회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이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강세는 아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국제 야구 대회를 넷플릭스가 독점 중계하면서 일본인들의 넷플릭스에 어마무시하게 가입을 하게 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WBC 경기를 지상파 3사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티빙에서 공동 중계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충격적이게도 TV에서 WBC 중계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1: 네.
2: 일본의 뭐 NHK 같은 방송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낼 정도로
1: 네.
2: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온라인 독점 중계 사태가 벌어졌고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컸다. 그래서 방송을 안 보고 다 넷플릭스를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실적이 좋아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 광고 요금제도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 따르면 올해 예상하는 광고 매출이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4,34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한해 광고 매출이 한국 전체 방송시장 광고 매출보다 올해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2: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재미있는 게 워너브라더스를 넷플릭스가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됐거든요.
1: 네.
2: 이게 오히려 호재가 돼버린 게 넷플릭스의 주당 순이익이 1.23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갑자기 올랐는데 왜냐하면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랑 인수합병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약금을 28억 달러 4조 1,403억 원의 위약금을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에 주게 되면서 갑자기 현금이 엄청나게 생겨버리는
1: 네.
2: 한국의 스케일로는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이래저래 아주 돈을 쓸어 모으고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1: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2: 네, 맞습니다. 역시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앱 통계 분석 플랫폼 YG앱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넷플릭스가 1,509만 명으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 꼴로는 넷플릭스를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위가 쿠팡플레이입니다. 902만 네. 명. 3위가 티빙 598만 명, 4위가 디즈니 플러스 250만 명, 그리고 5위가 웨이브 224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한때는 이 서비스들이 좀 경쟁 구도였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독주 체제가 굳어졌고요.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약진을 했는데 이건 쿠팡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2: 패키지로 이제 결합 상품처럼 묶여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이제 2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 중심으로 이용자를 좀 많이 늘려왔고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접속한 이용자 수를 뜻하는 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 이건 티빙의 성장세가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매일 접속하는 이용자 수는 354만 명으로 전월 대비 3.6% 감소했는데 그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불과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티빙은 16.2%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소폭 떨어지거나 내렸는데 넷플릭스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3월에 갑자기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프로야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아.
2: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충성 고객이라고 해도 맨날 들어가진 않잖아요.
1: 그렇죠.
2: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서 업데이트된 콘텐츠를 보게 되거나 신작을 보게 되는데 프로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다 보니까 접속 빈도 이용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매일 접속하는 이용자는 네. 지금 티빙이 압도적으로 좀 성장세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또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에 걸맞는 채널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 네.
2: 올레라는 이름을 쓰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마라닉TV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마라닉은 마라톤과 피크닉을 결합한 용어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 운동들이 열풍이 계속 불고 있고 달리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공간에서도 달리기 콘텐츠의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채널은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여러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2만 명에 달합니다.
1: 네. 전문적으로 달리기 하는 분이신가요?
2: 이분은 프로 육상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취미로 마라톤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회사 생활을 했었었는데 위경련으로 몇 달 새 응급실에 세 번이나 실려갈 만큼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닫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권유를 받고 달리기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2: 원래는 달리기를 전혀 해보지

0: 해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좀 힘들고 좀 어색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달리기를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을 해보니까 성취감이 들었고 한 달을 하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재미가 붙었고 또 두어 달 꾸준히 뛰니까 10km는 쉽게 달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고 매일 달리기에 도전한 지가 1000일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요.
1: 네.
0: 달리기 전문 크리에이터, 전업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합니다.
1: 네.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직업을 택했네요. 채널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나요?
0: 우선 국내외 곳곳에 달림이 풍경을 이제 일상에 담는 여행 브이로그 영상이 있고요. 또 가장 주력으로 올리는 콘텐츠는 달리기 관련 콘텐츠들인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목적이면 다이어트를 위한 달리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또 달릴 때 필요한 신발, 시계, 복장 이런 아이템들을 추천해주고 리뷰해주는 그런 콘텐츠도 올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부상을 막을 수 있고 또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달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1: 네. 이 채널에서 어떤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나요? 네,
0: 조금 의외인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높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러닝할 때 듣는 음악, 산책 시 기분 전환 최고의 음악 등 음악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1: 네. 그래서
0: 음악 추천 영상이 조회수가 81만회를 기록해서 이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었는데 추천 음악을 1시간 분량의 플레이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서 낸 영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용적인 추천이기도 하고 달리기 그 자체보다는 달리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유독 높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 러너, 이 신발 중 하나 사세요라는 제목의 초보를 위한 러닝화 추천 영상이 조회수 70만 회로 높게 나타났고요.
1: 네.
0: 또 많이 본 영상 중에서 어떻게 달리기로 40kg 감량에 성공했나 영상으로 이분이 아니라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한 다른 분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이외에도 30일간 매일 달리면 생기는 변화, 과로 치고 단 음식은 마음껏 먹기 이 영상도 59만 회를 기록했으면서 이 영상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게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들
1: 그런데
0: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달리기만 꾸준히 했을 때 살이 빠지고 몸이 탄탄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어서 초보 러너가 더 지치지 않게 달리는 방법 5km부터 20km까지라는 제목의 영상도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이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와 관련된 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건 어떤 거였나요?
0: 의외로 기본적인 건데 누가 안 알려주는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호흡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1: 네.
0: 초보 달리기를 하는 분들은 호흡에 대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숨이 차서 달리기 페이스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 호흡을 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당연히 숨이 이제 쉽게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보분일수록 입으로도 같이 숨을 쉬어주고 또 달리기에 익숙해진 다음에 코로 호흡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호흡이 왜 힘들어지냐 하면은 이게 당연히 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숨을 이제 차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막 들어간대요. 그러면 심박수가 더 올라가서 호흡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힘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서 달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또 숨을 쉬기 힘들다 싶으면은 참지 말고 숨을 깊게 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페이스로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당신의 달리기가 일주일 만에 끝나는 이유 뭐 이런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영상도 있었는데요.
1: 네.
0: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 강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 때마다 이 정도는 뛰어야 돼. 어제 5km 했으니까 다음 주는 뭐 6km, 7km 해야 돼. 그런 강박 때문에 점점 달리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날은 5km를 뛰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5km를 뛰어도 본인이 이제 훨씬 더 힘들다고 느끼게 되고 또 재미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반복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리를 목표로 두면 안 되고요. 시간을 목표로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네. 시간을 두면 제가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려는 습관으로 달리기를 하면 훨씬 더 이제 페이스도 유지가 되고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의욕적으로 하다가 초반에 이제 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게 부상당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잖아요.
1: 그래서 네.

0: 상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종아리나 허벅지의 근육통은 뭐 당연한 것이긴 한데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면 이건 달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니 몸에 신호가 오면은 이 경고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무릎이나 이제 관절이 왜 아프냐 하면 주로 신발 문제가 있고요. 달리는 자세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달리기를 쉬면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로 하는 게 신발이 안 맞아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걷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조금 뭐 크거나 뭐 작더라도 큰 불편이 없지만 달리기를 할 때는 이제 마찰이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에
1: 네.
0: 러닝화를 살 때 진짜 많이 신어보고 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러닝화를 살 때만큼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1: 네, 요즘 달리기 열풍 불면서 달리기 관련 채널 많이 생긴 것 같던데
0: 네.
1: 다른 채널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분이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일상을 담는 콘텐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몰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이 아들과 함께 마라톤에 도전하는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는데 아들이 무슨 죄인가 싶은데 부자가 달리기를 하고 특히 마라톤 초보인 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뭉클하기도 하고
1: 네.
0: 와 쟤도 하는데 성인인 나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채널의 특징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분이 전문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 달리는 분들을 달리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1: 이 채널이 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다고요?
0: 네. 독자들과 1000일 연속 달리기 기념 행사를 연 적이 있는데 매일 달리고 그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그거를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1000일 동안 매번 다른 구독자들을 만나서 함께 달리는 일종의 구독자 이벤트이면서도 도전 콘텐츠의 성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예인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1: 그렇군요.
0: 대표적으로 진성규 배우가 이 채널에 단골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진성규 배우가 이제 달리기에 되게 이제 일가견이 있어서
1: 네.
0: 함께 달리는 모습이 이제 반복적으로 영상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1: 네. 달리기 관련 다른 채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요즘 달리기 컨셉 채널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한때는 실내 운동 헬스 채널들이 주목받았다면
1: 네.
0: 요즘 헬스보다는 뭔가 야외 운동이 더 많이 주목받아서 등산과 달리기 채널의 주목도가 높은데 그중에서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런앤다이어트라는 채널이 있고요. 여기는 진짜 강의라고 보시고 달리는 방법들 이제 팁을 획득하기 좋은 콘텐츠가 있고요. 또 여행과 달리기를 결합한 채널 있습니다. 여행 콘텐츠를 하면서도 이제 그 풍경을 보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러닝 해영이라는 채널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달리기를 포함해서 철인 3종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철인 3종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강의처럼 보거나 아니면 여행 채널처럼 보거나 혹은 철인 3종 경기는 주로 도전하기보다는 엄청난 광경, 엄청난 실력 이거를 좀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각각의 재미가 있는 채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몸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달리기 외에도 뭐 다른 이제 각종 운동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채널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채널이 이제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채널인데 혹시 아마 TV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빡빡이 아저씨라고 불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민머리는 아니고
1: 네.
0: 약간 이제 얼굴에 약간 분장을 해서 그 캐릭터로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분장을 하고 턱수염까지 붙이고 나와서 자신의 이제 운동의 팁들 그러면서 영양학적인 팁들 스트레칭하는 방법들 교정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헬스 전문 유튜버가 있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종류별로 또 다른데 또 원 RM이라고 하는 채널도 있는데 이
1: 네.
0: 채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핏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크로스핏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또 않다 보니까
1: 그건 너무 힘들어서
0: 그러니까요.
1: 일반인들은 못할 것 네. 같은데
0: 이게 네.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채널에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크로스핏의 다양한 운동 방법들을 소개를 하는

0: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다른 채널보다는 좀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네. 전문성이 되게 높은 이제 그런 채널도 있기도 하고요. 운동 전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팁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파토 코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이 채널은 45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상식을 알고 싶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고 하고요.
1: 네.
0: 코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분의 트레이너처럼 마치 트레이너분이 PT를 해주는 것처럼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하나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운동법들, 우리가 헬스장에 갔을 때 PT를 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혼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구 사용법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는 이 채널에 들어가면 뭐 초보자를 위한 어떤 운동 방법, 데드리프트 방법, 스쿼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PT를 받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사실 PT라는 게 두 가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강하고요.
1: 맞아요.
0: 두 번째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낯을 가리거나 하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1: 그렇죠.
0: 혼자 운동을 이제 조용히 하고 싶으면서도 이제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 채널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 유튜브로 시작해서 좀 확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말왕TV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1: 네.
0: 구독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이분은 지금은 거의 예능인처럼 이제 유튜브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해낼 수 있는 운동은 딱 보더라도 엄청나게 근육질이거든요.
1: 네.
0: 축구, 달리기, 경륜, 유도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다 소화를 해서 만능 운동꾼 유튜버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자신이 이제 모르는 종목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결을 해보는 이제 일종의 내가 운동을 배운다기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그런 정도의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채널은 자전거 관련된 채널인데 이재일 프로가 이제 그 말왕이랑 직접 출연을 해서 같이 경륜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경륜은 우리가 자전거는 사실 뭐 배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지만 경륜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상적인 게 경륜 선수들의 그 허벅지
1: 네.
0: 그리고 엄청난 지구력 이런 것들을 되게 감탄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배우거나 구경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많은 운동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이어드릴게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을 잡고 내 마음을 가둬두네.

몇 방울의 찬란, 문현미. 내 속에 마른 뼈들이 서걱거린다. 바람 몰아칠 때나 새찬 가슴을 두드릴 때나 햇볕에 민낯이 눈부신 날이든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실금이 간 뼈 조각들을 모아서 조심조심 날카로운 속도로 맞추어 본다. 초록끈을 울창한 나무로 서 있다가 침묵으로 말 건네는 바위로 덩그러니 앉아 있다가 흔들리며 떠 있는 조각배로 흐르다가 기억들의 창가에 아른거리는 빛의 잔영마저 간간이 마음 우물 고여드는 때 두레박줄 깊이 내려 물 한 자락 길어 올린다. 몇 모금 생수의 갈증으로 생기를 찾고 새로운 피를 받은 뼈들이 하늘을 향해 날개 펼치는 소리가 푸른 속도로 웅웅거리고 오랜 묵상과 눈물의 기도 넘어 몸의 사원에서 빠져나온 언어들은 푸르게 돋아난다. 최초의 노래인 듯 낯선 고백 몇 방울.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고 해도 마른 나무에서 푸른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명의 싹은 트고 있지 않을까요? 문현미 시인의 몇 방울의 찬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많아지고 인공지능까지 합세하면서 웬만큼 노력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MBA 과정을 다니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기도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용 교수는 MBA 과정에서 배운 것을 인생에 접목시켜 활용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포지셔닝할 것인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조직 경영 외에 인간관계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개인 브랜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등 경영학의 전략들을 실천하면서 내 인생의 CEO가 돼보라고 권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강의실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경영 방법을 책 교실 밖 경영학

0: 대 담화는 김상용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교수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전공했고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MSIA 학위, 듀크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림대학교와 카이스트를 거쳐 2001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주된 연구 분야는 마케팅이지만 개인 역시 하나의 브랜드고 삶 또한 전략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의와 글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오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하루 만에 배우는 경영학, 마케팅 입문편, 마케팅 키워드 101, 경영학 키워드 101, 광고의 예상을 빗나간 마케팅 효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삶에 필요한 경영학적인 지혜들을 모아서 교실 밖 경영학을 출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직장인들에게 MBA는 필수 과정이 됐는데요. 뭐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선택한 경우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과정을 선호하게 됐을까요?
1: 네. MBA 그러니까 경영학 전문 석사 과정을 통해서 학문적인 지식도 쌓고 배우고 나아가서는 커리어 체인지 또는 임원진으로의 승진 이런 것들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호된다고 봅니다.
0: 네. MBA 본고정 하면 미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그곳에서는 MBA 학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1: 예, 미국의 학생들의 경우 이제 특히 과거에는 어떤 정해진 코스, 엘리트 코스라는 게 학부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주는 전공이 이제 공과대학이고 그래서 공과대학을 나오고 한 5년, 3년에서 5년 그 이상을 일하다 보면 매니저급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이 경영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 MBA 코스를 밟아서 그 지식을 터득하고 그 후에 이제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코스가 이제 MBA 코스고요. 그래서 또 미국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MBA 과정이 학부 전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5년 또는 그 이상의 경력을 갖고서 모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공부하는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0: 네.
1: 이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전일제 학생, 풀타임 학생이라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오는 비중이 야간에 공부하는 파트타임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0: 네.
1: 이제 요즘 세상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가 직장을 새로 못 잡는 어려움이 있어서
0: 맞아요.
1: 최근 추세는 전일제인 풀타임보다는 야간에 공부하는 파트타임이 좀 더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나의 개인 브랜드화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을 브랜드화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1: 결국은 우리가 제품이 브랜드화되는 이유는 상품의 그 가치를 높여서 상품성을 높이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키운단 말이죠.
0: 네.
1: 그건 또 나아가서는 시장에서 경쟁 제품들이 많은데 내가 그런 브랜드를 키움으로써 선택을 받는 거고요. 선택을 쉽게 해주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 내 커리어를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갈 때 내가 내 가치를 올려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하는 그것이 개인의 브랜드화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0: 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교수님 주된 연구 분야의 마케팅 분야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나요?
1: 우선 뭐 마케팅 분야에 최근에 AI가 대두되기 전에도 빅데이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데이터 분석을 활발하게
0: 맞아요.
1: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우선 문헌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읽고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 그게 뭐 박사 논문 경우는 1, 2년이 걸리는데 지금은 그거 굉장히 빨리 뭐 일주일도 안 걸리겠죠.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분석도 뭐 6개월씩 걸리던 것도 지금은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그 정도로 AI가 모든 걸 빨리 끝낼 수 있게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0: 네. 뭐 경영학이든 MBA 과정이든 이론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론은 완전히 공부를 했는데 활용 못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적인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있죠. 우리가 왜 농담으로 사랑을 책으로 공부하면 연애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0: 네.
1: 이 경영학을 이론으로만 공부했을 때 경영학의 교과서나 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가정돼 있는 가정 설정돼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0: 그렇죠.
1: 현실은 그런 가정대로 돼 있지가 않고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시장의 이 시장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상당히 이론과는 다르게 차이가 크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부족할 때 실전 경험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히 그냥 연구를 하는 경영학 석사 과정이 아닌 MS 과정이 아닌 MBA 과정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시대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은 공통적으로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30년 넘게 경영학을 강의하고 계신데 사회 구조가 많이 달라지면서 내가 하는 강의 방향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셨다고요?
1: 네. 고민 많이 했죠. 뭐 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이 시대 흐름에서.
0: 네.
1: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확히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 AI 쓰지 말아라.
0: 아.
1: 니네들이 직접 해라.
0: 네.
1: AI 쓰면 감점하겠다. 그랬는데
0: 네.
1: 딱 정확히 1년 후인 오늘날 오늘 수업도 그랬는데
0: 네.
1: 어떻게든 AI를 써서 발표를 해라.
0: 예. 활용해서 더 잘해라.
1: 그렇죠.
0: 이런 거예요.
1: AI를 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강의의 방향이 1년 사이 고민 끝에 확 바꾼 거죠.
0: 네.
1: 그런데 예.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 강의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내고 계신데 이번에 교실을 막 경영학에 담았습니다. 경영학을 개인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1: 우리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경영학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0: 네.
1: 그리고 경영학과 커리큘럼상으로 1학년 때도 경영학을 별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들어왔다 방황하는 애들도 많고요. 또 경영학은 학점 따고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면 그때 활용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0: 네.
1: 근데 저는 좀 시각이 다른 게 경영을 기업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경영하는데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기업에 적용하는 거나 나에게 적용한 거나 그 원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경영학을 나 그리고 내 인생에 적용해 보자라는 게 이제 자기 경영이고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경영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이렇게 너네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내 삶이 좀 더 합리적이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0: 네.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고려대 학생들 뭐 공부 꽤나 잘했던 학생들이고 스스로 자기관리해가며 자기주도학습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학생들에게 뭐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보다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예, 우리 학생들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죠.
0: 네.
1: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0: 네.
1: 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0: 네.
1: 일단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고. 또 이들에게 보면은 스펙 쌓기라고 해서 소위 스펙 쌓기라고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력서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만 하는 애들이 태반이죠.
0: 네.
1: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실제 경험을 쌓는 게 이제는 AI 시대에 더 중요하다.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 스펙

0: 한두 줄 더 있는 것보다는
1: 네.
0: 내가 실전에서 경험을 해보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마케팅 상품으로 얘기하면 상품에 어떤 스토리가 있듯이 나 자신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단순히 점수를 잘 따고 암기 잘해서 성적 좋은 게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인턴이라든지 예전부터 뭐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도 그렇고요.
1: 네.
0: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만의 경험이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들을 쌓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김상윤 교수님의 책 교실 밖 경영학 만나보겠습니다. 유나의 맹글로브.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용 교수의 교실 밖 경영학입니다. 1장이 자기 경영이 주제인데요. 나를 경영한다는 거 굉장히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마치 최고 경영자 CEO가 자기의 기업을 경영하듯이 내가 내 인생의 CEO가 돼서 네. 내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질 줄 아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내리라는 거죠. 예, 아까 그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 똑똑한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2: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더더욱 AI 시대에는 스스로 결정 내리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김상용 교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 선착순 달리기에서 늘 꼴찌를 하다가 전략과 실행을 통해 자신을 바꾸면서 체벌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경험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을 김상용 교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교련 시간의 시작은 늘 선착순 달리기였고 10등 단위로 탈락자를 가려 다시 달리기 했다. 체력이 약했던 나는 매번 두세 번은 더 달려야 탈출할 수 있었다. 나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검사가 된 단짝 친구도 늘 옆에서 헐떡이며 달렸다.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매일 새벽 동네 중학교 운동장에서 뛰고 30분씩 농구를 하며 40일을 채웠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체력훈련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처음 스스로 세운 전략과 실행이었다. 경영학에서 전략은 목표를 향한 경로이고 실행력은 경로를 끝까지 걷는 힘이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약점을 냉정히 직시했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험을 했다. 학교라는 환경은 바꾸기 어렵지만 태도와 습관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었다. 2학기 첫 교련 시간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여느 때처럼 선착순 달리기는 시작됐고 우리는 단숨에 3등과 4등으로 체벌 같은 달리기에서 빠져나왔다. 친구도 나도 선생님도 놀랐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경로가 바뀐 것이다. 의지가 길을 만들고 행동이 미래를 바꾸었다. 선착순 달리기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환경이 불합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준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준비가 곧 방향이 된다. 나는 그 이후 어떤 구조 속에서도 바로 포기하거나 체념하기보다 작은 돌파구라도 설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1: 네, 선착순 체벌. 지금 생각하면 참 야만적인 벌칙인데 그 안에서 교수님은 또 좋은 습관을 찾으셨네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합리한 환경에서 실행을 설계하는 방법이 책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예, 우선은 통제 가능 영역을 분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게 이제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두 번째는 이럴 때 어떤 거창하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부터 뭘 시작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아 그럼 우리 체력을 길러보자. 새벽에 운동을 해보자 이런 네.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점검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 그땐 어떡하지? 뭘 하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두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플랜 B 같은 거를 생각해 두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만약에 다 실패하고 그러면 이 플랜 B 또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느냐.
1: 네.
0: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시 몇 번을 다시 할까 아니면 또는 플랜 B가 또 실패하면 플랜 B 대신 C도 만들어 놓는 것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는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나의 가능성을 모르는 나라고 하셨는데 의외로 내 자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 적성 검사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적성이라는 건 찾는 게 아니라 지워가며 남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0: 사실 적성을 찾아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네. 젊은이들에게. 네. 왜냐하면 적성에 맞는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지워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적성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기 싫은 거라든지 잘 하지 못하는 건 알아요.
1: 네.
0: 따라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잘 하지 못하는 거를 제거해요. 빼다 보면
1: 네.
0: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남아있는 거에다가 뭐 노력을 엄청 퍼부어서 소위 말하는 올인을 하면 그게 분명히 잘하는 게 될 거고 또 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내 적성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 네. 책의 2장은 선택과 방향입니다. 선택은 평생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는데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매 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를 선택하느라 고민하곤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0: 예,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본질. 본질이 뭐냐. 진짜 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면 내가 점심 식사를 뭐 먹지? 그럴 때 그냥 배고픈 걸 해소할까? 아니면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까? 또는 폼을 잡아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점심 식사를 해야 될 거지만 본질은 다 다르거든요. 네. 배고픈 거면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돼도 해소가 되는 거고
1: 네.
0: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면 좋은 사람과 먹어야 될 거고 또 폼을 잡을 거면 근사한 데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선택의 이 기준 중에 저는 첫 번째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이 본질. 본질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밖에 이제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요.
1: 네.
0: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우리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잃을 수 있는 기회들. 그걸 이제 비용으로 따지는데 그런 거. 또 네 번째 제가 같은 경우에 이제 후회. 앞에 것들이 다 아니더라도 후회될 수도 후회가 클 것 같으면 해봐야죠.
1: 아.
0: 네, 그래서 그런 본질이나 우선순위, 기회비용, 후회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중에서도 첫 번째 무엇이 중요하냐.
1: 아.
0: 이게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무엇이 중요한가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게 된 습관을 갖게 된 게 박사과정 시절에 교수님께 호되게 야단 맞았던 사연이라고 하는데
0: 예.
1: 어떤 사연인가요?
0: 아 그때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0: 박사과정은 보통 처음 2년 동안이 이 코스웍이라고 해서 수업 듣고 학점 따고 성적을 따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점수 잘 따고 그래서 학점 잘 받고 교수님들로부터 진짜 공부 잘한다.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3학년, 3년 차 딱 된 첫날 교수님이 연구실로 오라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또 뭐 조교일 뭐 시킬 건가 보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편안히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연구 주제랑 뭐 그동안 생각해 놓은 걸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제까지 학기말 시험 치느라고
1: 아.
0: 시험 공부만 하고 학점을 잘 땄지. 내가 뭘 연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막 호통을 치시면서 아니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는 생각 안 하면 뭐하고 여태까지 2년을 보냈냐고. 박사과정이 중요한 거는 성적이 아니고 연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럴 거면 짐 싸고 서울 한국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 네.
0: 생각해 보니까 코스웍 때 저보다 성적이 나빴던 미국 학생들은 딱 3학년 첫날부터 난 이런 연구할 거야. 그러니까 지난 2년간 그걸 다 생각해 놨던 거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바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시간이 이제 걸렸고 그러면서 아, 이게 뭐가 중요한지 저 본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과정의 본질은 연구인데 나는
1: 네.
0: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성적을 잘 내는 걸로 했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은 대학 전공이 서양사학이었는데 석사 때부터 경영학을 선택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큰 선택이었던 건데 그때는 뭔가 본질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0: 예, 이제 지금은 뭐 저같이 전공을 바꾼 사람이 많지만 제가 공부하던 때는 전공을 바꾼 사람이 되게 드물죠.
1: 네.
0: 기회도 없었고.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대학 생활이 다양한 걸 시도하는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굉장히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1: 네.
0: 저는 이 경영학을 바꾸게 된 계기는 굉장히 절박하면서 바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다 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뭐 전공을 바꾸고 싶어 시도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그러면 대학원을 전공 바꿔서 진학할까 했을 때도 또 그때는 대학원을 그렇게 많이 가던 때도 아니고 많이 뽑던 때도 아니라서
1: 네.
0: 상당히 면담을 교수님들하고 해보니까 너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학과라는 전공이라 취업도 안 되고
1: 네.
0: 굉장히 절박한 상태인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제가 복학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학기 진짜 마지막 학기에 졸업 왔던 마지막 학기에 너 MBA라는 거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BA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딴 걸 안 얘기 안 해주고 학부 전공을 안 따진대. 그래서 저는 그게 경영학이라는 건 알았지만 경영의 뭐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 전공을 안 따지는 게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나 그거 하겠다 그러고 그걸 바로 그냥 방향을 그렇군요. 틀은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
0: 절박하면서 저는 방향을 확 튼 겁니다. 네. 사실은.
1: 김상현 교수께서 경영학으로 전공 분야를 바꾼 건 전공만 바꾼 게 아니라 인생의 언어 자체를 바꾼 셈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 경영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며 비슷한 사례를 숱하게 만났다. 심장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가 전혀 다른 용도로 재탄생했고 당뇨병약으로 개발된 위고비가 세계의 체중관리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으며 실패작이었던 약한 접착제가 포스트잇이 되었다. 경영학에서 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연이 아닌 선택의 연속. 즉 이펙추에이션과 실물 옵션의 세계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은 기회가 되고 작은 시도가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는 옵션이 된다. 경영의 시작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이다. 행동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기회를 부른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인생에서 드러커의 명제를 증명하는 순간을 여러 번 마주했다. 경영학이라는 세계는 나를 계획보다 훨씬 먼 곳으로 데려왔다. 시작은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린 게 전부였는데 문이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기회라는 문은 용기보다 작은 행동, 행동에 앞선 작은 결심에서 열린다는 것을 배웠다. 교수님께서 절박함에 전공을 과감하게 바꾸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도 이게 맞는 일일까 의심하고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과 불안이 현실에서 나타났다고요? 유학 가서 진짜 좌절을 경험하셨다고요?
0: 예, 제가 좌절이라 하면 이제 뭐 대학 입학을 조금 뜻대로 못한 게 좌절이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하필이면 제가 유학 간 학교가 그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다 보니까 특히 네.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애들. 한국 사람은 가서 수학 잘한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수학 과목은. 수학 관련된 과목. 그런데
1: 네.
0: 그 과목에서도 평균 정도 하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평균 이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휘청거리고 거의 뭐 첫 한 달은 매일 밤 악몽을 꾸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악몽 꾸고 그러다 보니까 막 원형 탈모증도 걸리고
1: 네.
0: 그런 굉장한 좌절이었고요. 근데 그 좌절을 겪으면서 제가 그래도 빨리 이렇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던 건 나도 평균 이하를 할 수 있구나. 나도 평균 이하구나. 라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1: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학점을 받으려고 기를 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나에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황이 좀 나아지던가요?
0: 네. 아니 애를 써서 해도 A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중간고사가 평균 이하가 나왔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유학을 갈 때 정말 선택받은 사람으로 유학을 가는 건데 청혼의 꿈을 품고 올해인을 받을 생각으로 했는데
1: 네.
0: 올해인은커녕 살아남기도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 이제 평균 이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목표치도 수정을 해야 되고 난 다 잘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A를 받고 나머지는 패스할 정도만 하자.
1: 네.
0: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나의 공부하는 시간을 배분을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1: 선택과 집중을 한 거네요.
0: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과목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서 A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평균 이상만 달성하자. 운 나쁘면 평균 이하 여전히 하는 거고.
1: 네.
0: 그게 목표로 되고 나니까 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고.
1: 그렇군요.
0: 그래서 목표 달성했으면 성공이죠.
1: 네.
0: 실패가 아니고.
1: 반드시 뭐 1등한다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쟁력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두고 맞춤형 경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꼭 1등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네. 1등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다 각자의 삶을 사는데
1: 그렇죠.
0: 우리가 교과서나 케이스 스터디에는 성공한 기업들 뭐 유명한 기업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각자 나의 현실에 맞게 목표도 바꾸고
1: 네.
0: 방법도 바꾸면서 그래서 노력하면 그게 맞춤형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빨리 멈추는 것도 중요한 선택적 전략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멈춤 전략에 대해서 뼈에 새기게 된 큰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요?
0: 아, 예.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아까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지 않는 거를 함으로써 놓치는 게 기회비용인데 그것도 반대 개념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또 같이 얘기하는 게 매몰 비용이라고 있어요. 성크 코스트라고. 비용을 많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동안 투자한 시간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거를 그냥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1: 맞아요.
0: 많아요. 그게 이제 매몰 비용인데 매몰 비용에 집착하다 보면 이 멈춤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역사학을 좀 더 마음을 붙여보려고 하다가 이제 고대 로마사를 배우는 그 시간 중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번뜩 가슴을 울리고 띵 치면서
1: 네.
0: 이거는 안 되겠다. 나는 그동안 내가 이게 어떻게든 역사학을 붙잡고 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0: 지난 2년을 이건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고 딱 버려야겠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군 입대 휴학을 했죠.
1: 그렇군요.
0: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당시 80년대 초반은 군대는 대학 졸업하고 가는 거지 휴학하고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또 이제 중간에 간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반정부 시위하다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네. 상당히 그때 멈춤 전략으로서는 제 인생에서 큰 전환기였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고려대학교 김상윤 교수의 책 교실밖 경영학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책의 3장은 관계 경영입니다. 관계 경영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2: 네,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제가 학생들한테 뭐 하는 말이 옆에 있는 학생 지금 옆에 앉아 있는 학생 무시하지 마라. 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나 외모가 전부가 아님을 학생들이 알아야 해요. 그 지금 같은 공간에 내 옆에 앉아있는 학생. 이 인연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 그렇죠.
2: 예. 네. 근데 그 학생이 뭐 점수가 나쁘다거나 외모가 좀 호감형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관계 경영에서 인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또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김상영 교수께 청해 듣겠습니다.
2: 나는 어릴 때부터 인사를 잘한다고 칭찬받았다. 그래서 인사를 하지 않는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상대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색한데 라고 망설일 수는 있다.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봤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다. 반대로 내가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를 알아봤다면 불필요하게 나쁜 인상을 남긴다. 인사는 결국 손해를 피하는 가장 단순한 자기 보호 기제다. 마케팅의 핵심은 포지셔닝이다. 고객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느냐가 브랜드 성패를 좌우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사라는 짧은 행동 하나가 나를 성실하고 열린 사람으로 각인시킨다. 반대로 무심히 지나친 한 순간은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인사는 나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이다. 인사는 위계의 문제가 아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 음식점 주인에게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면 종종 디저트나 반찬 하나가 더 나온다. 인사는 세금이 없다. 비용이 제로인 투자다. 그렇다면 인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움직인다. 인사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짧은 인사 한 번에 상대는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예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0: 라고 하는 말이다. 예의를 갖춘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경영에서도 신뢰는 작은 제스처에서 시작된다. 결국 인사는 인간관계의 첫 단추이며 첫 단추가 잘 끼워질수록 커뮤니케이션도 협업도 기회도 열린다.
1: 네, 맞아요. 방송국에서도 인사 잘하는 연예인들이 잘 캐스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체계 사장은 조직과 리더십인데요. 요즘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뭐 전쟁 여파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개인들에게까지 닥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위기관리를 터득하게 된 사연이 있었다고요?
0: 예, 많은데 사실 뭐 석사 때는 말씀드린 대로 생존의 서바이벌, 내가 이게 졸업장을 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1: 네.
0: 또 박사 때는 뭐 솔직히 고백을 하면 종합시험도 한번 낙방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3년을 마치고 연구 어느 정도 됐을 때 종합시험이라는 걸 치는데 이틀간 계속 쳐요. 그래서 첫날은 공통 과목 내 전공이 아니지만 제 전공 마케팅 안에서의 이제 세부 전공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 걸 다 치고
1: 네.
0: 네 과목을 치고 둘째 날은 제 세부 전공만 치는데 교수님께서 그 둘째 날 저를 낙방시켰어요.
1: 네.
0: 저는 첫째 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진다면
1: 네.
0: 당연히 둘째 날은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위기죠.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인데 역시 또 이 위기를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이제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6개월 후에 다시 보는 시험 준비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시험에 붙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1: 아.
0: 그냥 6개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연구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연구를 진척시키고 교수님 계속 찾아가서 지도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교수님도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진척을 시키는 연구를 갖고 오니까 이제 연구를 지도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재시험 칠 때는 시험보다 훨씬 연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뭐 시험은 거뜬히 합격하고 당연히 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연구를 많이 해놨으니까.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 본질이 뭐냐 내가 이게 박사과정인데 연구를 하는 게 본질인데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시험 준비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위기가 닥치면 강해지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조직 이야기를 해볼게요. 팀워크 좋고 구성원들 사이의 신의와 의리가 끈끈한 조직은 리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리더십과 관련된 본문 내용 김상윤 교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리더는 완벽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정답을 대신 내려주는 힘이 아니라 구성원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힘에서 나온다. 개인의 성장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존 커터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올바른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리더의 개입은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세우는 일에 가까워야 한다. 인생에서도 부모가 할 일은 아이의 길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짝 정도 물러서서 아이가 자신의 판단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일이다. 조직도 다르지 않다.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결정 감각을 갖도록 돕는 리더. 필요할 때만 가볍게 개입하는 리더. 책임을 맡길 줄 아는 리더. 그런 리더십 아래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조직의 역량도 함께 자란다. 조직과 리더십은 개입의 기술, 경계의 온도, 신뢰의 속도를 조율하는 일이다. 작은 존중이 한 사람의

0: 진로를 그리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의 진로도 다시 그려진다. 언제 앞에 서고 언제 옆에 서고 언제 한 발 물러설 것인가 판단을 섬세하게 다듬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의 성숙이다.
1: 책의 5장은 차별화와 경쟁력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경쟁력에 대해서 경쟁력은 더 잘하는 힘이 아니라 선택받은 설계다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0: 상대방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그 관점에 맞춰서 내 강점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즉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설계 능력이 저는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고 차별화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알고 싶은 것을 헤아리는 힘이다. 자칫 진실을 숨기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의 진실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시험도 똑같다. 같은 벼락치기를 해도 어떤 학생은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읽으며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무작정 암기한다. 결과는 다르다. 관점 전환 능력이 성패를 가른다. 이 원리는 학업을 넘어 삶 전체에 적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크고 작은 순간마다 선택을 받으며 살아간다.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로 선택받기를 바란다. 인생의 많은 장면이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선택을 받기 위해 성장한다. 경영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케팅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시장에서 실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 차별화가 아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차별성이지만 그 차별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와 연결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내 이야기를 그 관점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차별화이고 설득이고 결국 선택받는 힘이다. 책의 마지막 장은 성장과 성찰인데요. 교수님의 성장은 무엇이고 깨달은 성찰은 무엇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장은 꾸준히 늘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성장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1: 네. 예.
0: 그리고 성찰. 저는 가장 어려울 때도 뒤를 돌아다 봤어요. 제가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자 했었는데 그때 미국 경기가 너무 나빠서 영주권이 없으면은 인터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냐면 제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뒤를 보면 지금의 이 안 좋은 제 상태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감사함이 생기죠.
1: 네.
0: 그러면 오케이. 네,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또 노력하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성찰은 뒤를 돌아다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성찰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1: 네. 내 삶을 경영한다는 말이 자칫 들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오늘 함께 책을 읽어보면서 교수님 삶 곳곳에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게 느껴져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여 년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시는데 모든 걸 쏟아부으셨는데 이제 은퇴 시기를 맞게 될 텐데요. 늘 깨어있고 준비해 오신 분으로서 요즘 어떤 걸 또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경영학 관점에서 인생의 2막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요?
0: 예. 은퇴는 뭐 흔히

0: 저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 듣던 게 교수님 왜 매일 학교를 나오세요 그래요.
1: 네.
0: 근데 전 매일 나갔었거든요.
1: 아.
0: 어, 근데 요새는 매일 나가지는 않는 걸 연습하고 있고.
1: 네.
0: 또 재밌게 노는 방법, 혼자서 노는 방법, 또 때로는 멍 때리고 있는 방법.
1: 네.
0: 그런 것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상황에 맞게 모든 걸 다시 또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예, 그러다 보면 뭐 또 새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1: 아.
0: 예,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윤 교수님의 책 교실 밖 경영학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레리 칼튼의 연주로 Up and Adam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지자체들이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면서 숙박과 외식 등 연관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갯벌 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체험 관광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26건의 갯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체험 관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겁니다. 안내와 통제, 안전장비 등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노력을 통해 체험 관광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베이비복스의 겟업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인물을 한번 만나볼까요?
2: 오늘은 몽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성욱 에르덴솜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식품 클러스터 추진위원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땅, 물, 인력, 전기, 통신은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종자, 운영 노하우만 가지고 와라. 생산된 것은 100% 구매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26년째 사업을 본 이 추진위원장은 리스크 제로 모델을 강조하면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몽골 기간 통신망을 구축한 통신 전문가인데요. 이제는 스마트 농공단지 설계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처음 몽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2: 이 위원장은 KBS 등 방송국에 해외 위성 수신 설비를 담당하고 일본 기업과 위성 송충국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 케이블 TV 통신망을 구축한 1세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2000년 몽골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몽골에서도 위성과 통신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2003년에 울란바토르에 정착을 했습니다.
1: 네.
2: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서 340km 구간에 광케이블 기관망을 최초로 이제 구축했는데요. 한국인 해외 기관망 사업자 1호 기업을 세웠고 몽골 최초 한인 방송국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위원장이 선임된 것이 PAM-SOC,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인데요. 기반 그 인프라를 완비해서 한국 기업의 진출 장벽을 없애고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 기술을 전수해서 몽골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생일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 위원장이 광케이블 기관망 구축에 애를 썼던 이유는 뭘까요?
2: 이 통신이 없으면 스마트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통신 인프라와 경험을 이제 농업에 접목하려는 것인데요. 이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370km 떨어진 곳에서 4년간 시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토마토, 호박, 무, 옥수수, 배추 등 이 종자를 가져다가 몽골 땅에서 잘 자란 것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거리, 교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에르덴섬으로 이제 거점을 옮겼습니다. 이 에르덴섬은 연간 2, 30만 명이 찾는 테르지 국립공원을 품고 있고 또 물이 풍부한 천혜의 입지라고 하는데요. 관광 수요와 공항, 울란바토르 도심과의 접근성, 통신 환경까지 갖춰서 스마트팜 농공단지의 최적지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1: 말씀하신 그 에르덴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은 어디입니까?
2: 이 에르덴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은 몽골 최초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기술자 양성 전문학교인 전문대학인 폴리테크 대학입니다. 이 위원장은 60년 전통의 이 학교 학생들이 한국 기술자로부터 3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이후 지역 주민들을 가르치는 산학연적 구조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키운 작물은 에르덴솜 브랜드로 이제 포장해서 수출하게 되는데요. 국내 협력 파트너로서는 그래서 충청북도와 진천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청주국제공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직항 노선이 주 3회 열리면서 물류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진천군과 에르덴솜군과의 농공단지 조성협력 의향서가 교환되었다고 합니다.
1: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2: 기업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 내 8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이 내세우는 에르덴솜 팜 SOC 특징은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업에 약속한 5가지가 토지, 건물, 인력, 용수, 전기, 통신인데요. 토지는 폴리테크 대학과 에르덴솜 군이 보유한 150만 평방미터, 45만 평으로 이제 확보됐는데요. 1단계 사업에는 49만 5천 평방미터가 15만 평이 제공된답니다. 인력은 대학생 520명, 노동 가능 지역 주민이 370명, 900명이 인력 지원으로서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용수는 세 곳의 관정을 이미 개발했고, 전기는 군이 끌어다 이미 놓았다고 합니다. 통신은 관광특화지역 특성상 기존망이 아주 소한데 2023년 스타링크 위성인터넷도 이미 개통이 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은 기술, 종자, 운영 노하우, 운영관리 노하우만 가지면 되고 생산물 전량 구매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 기업인들과 기술자의 숙식을 위해서 폴리텍 대학 내에 기숙사 시설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한국 기업 연수 체류 비자를 통해서 비자 문제도 지원하는 보관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 스마트팜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2: 시설 역시 현지화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몽골 기후에 최적화된 태양광 게르형 스마트팜인데요. 전통 가옥 게르 원형 구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을 난방과 채광, 보온, 환풍 효율이 높게 만드는 현지 기후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대형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과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르식은 건축비와 전기료 등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쉽고 생산성이 높아서 현지 맞춤형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농공단지 안에는 김치 공장도 조설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물만 부으면 바로 버무릴 수 있는 분말 양념을 한국에서 들여와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1: 이런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세운 이 위원장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2: 1차 목표 수출시장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식품을 가장 선호하지만은 직접 교역이 막혀서 몽골을 거점으로 한 공급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위원장은 몽골 축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목 구조의 문제를 갖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방목 가축은 성장이 느리고 살이 붙지 않아서 육질이 질기고 또 상품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의 해법은 도축 한 달 전에 가두리 사육하고 현지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사료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 교수님과 공동개발 협력 중이고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몽골 기업과 협업으로 흑염소 약 1,000마리를 시범 사육 중인데요. 향후 한국 토종 흑염소와 수종 교잡으로 몽골 특화 흑염소 배양 연구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1: 한국과 몽골의 협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던가요?
2: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는 6월 충청북도와 진천군 기업들의 현지 답사가 사업의 가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몽골에서 사업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몽골 청년들을 한국 기술로 무장시키고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보급해서 몽골 국민이 건강하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이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요. 낯선 땅에서 통신 인프라를 개척한 이 위원장이 이제는 농업, 교육으로 몽골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도전이 한류의 새로운 얼굴, 또 재외동포 곳곳에서 이거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의 확산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기후 변화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보는 기후경제학 시간입니다. 기후 칼럼니스트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니 최근에 더위만큼이나 모기 등장도 빨라졌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기후의 영향 맞죠?
4: 근데 일단 여쭤볼게요. 모기 물리셨나요 올해?
1: 아, 봤어요. 한 두세 마리 보고 잡았습니다. 물리기 전에.
4: 저는 잡는 거 뭐냐, 아, 이 아이들이 있긴 한데 네네네. 아직 물을 정도는
1: 맞아요.
4: 힘은 아니구나.
1: 그런 느낌이었어요.
4: 근데 저는 이번에 너무 많이 물려서
1: 벌써?
4: 잠을 못 잘 정도로.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기는 나만 물어. 나는 안 물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나는 안 물리는데 라는 타입이었거든요.
1: 아 원래요?
4: 근데 올해에는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체감을 많이 했거든요. 난 이거 완전 공감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 모기가 앞서 말씀드린 건 밤잠을 방해하는 이 해충이 아니라 네. 기후 변화가 보건과 경제 어떤 식으로 비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모기의 활동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번식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모기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감염병의 매개. 대체장애, 이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방역해야죠. 방역 비용 늘죠. 진단 검사비 늘죠. 치료비, 입원비, 백신 접종 비용, 지자체 방역 예산, 그리고 이 모기가 단순히 가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뭐 뇌염 이렇게 번지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 못 가죠. 결근, 아하. 생산성 손실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올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모기가 늘었냐? 2026년 16주 차입니다. 4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일본 내연 매개 모기 지수가 평균 7개 채. 평년은요, 한 개체 정도 나타나거든요. 아. 7대 수준인 거예요. 와.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 볼까요? 없었어요, 지난해는. 근데 지난해에도 이 정도 지수가 그럼 어느 정도 나타났냐? 7월에 초중순. 28주 정도 지나야지만 이 정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정도였다고? 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모기 위험 시기가 3개월 정도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보다 7배라는 수치도 정확하게는 전체 모기가 7배라는 수치가 아니라 일본 내연 매개 모기 지수가 평년보다 그만큼 높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모기 많네, 일찍 나타났네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면 감염병의 시간표도 바뀌고요. 감염병의 시간표가 바뀌면 보건재정, 지역 방역 시스템의 시간표도 바뀌는데 지자체가 과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오, 그렇게나 빨리 찾아왔던 건 줄은 미처 몰랐네요. 근데 요즘 또 더위도 굉장히 빨리 찾아온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기상학적 원인 같은 건 있을까요?

0: 우리나라는 평지도 있고 산도 있고 주변에 삼면이 바다고 정말 지형적인 특징이 면적은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네. 복잡한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여름과 겨울이라는 뚜렷한 기압 배치가 자리 잡히지 않기 때문에 늘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만 좀만 바뀌더라도 덥다가도 또 추울 때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계절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바람의 계열 자체가 남동풍의 계열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쪽은 더 덥지. 근데 중부가 더 더웠어요. 왜냐하면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소백산맥을 한번 타고 넘고 태백산맥을 타고 넘거든요. 근데 이 산맥에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은 이제 팬현상이라고 해서 고온 건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기온, 거의 뭐 31도, 2도 정도의 기온이라고 하면 거의 한 7월 진짜 중순 정도에 나타나야 될 기온이 굉장히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네. 이르게 나타났던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에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0.8도 높고요.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1.1도가 높아서 실제 모기 출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뭐 기온, 강수, 뭐 습도 같은 기상 요소들이 모기 그리고 감염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죠?
0: 모기는요.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온에 따라 성장 속도, 활동성이 달라지는 변동성 곤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오르면 알에서 뭐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이어지는 발육 속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흡혈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의 경우는 병원체가 모기 몸 안에서 증식해 전파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기간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의 결국에 대표적인 게 기온 상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우면 더 위험하다라는 걸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단순하면은 좀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따뜻한 기온은 모기 번식과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하긴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래요. 너무 더워서 올해는 모기가 없었다. 또 일정 기온이 또 오르게 되면은 모기도 활동량이 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감염파 전파에는 일종의 적정 온도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강수와 습도도 작용을 합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물궁덩이. 배수로, 화분 받침이나 폐타이어, 뭐 농가 관계수로 같은데 유충 서식지가 비가 오면은 늘어나게 돼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네. 다 쓸려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당한 비가 그친 뒤에 고인물도 남고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은 상태가 이어질 때 이 모기 번식 조건이 가장 좋아지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따뜻해진 날씨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기 안에서도 기온 강수량, 뭐 습도, 도시의 열성 그리고 물 관리 우리 어떻게 하는지 뭐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역 수준 여러 가지의 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복합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이런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도 기후 변화에 맞춰서 바뀌고 있습니까?
0: 과거에는 감염병 대응은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방식에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매개체가 언제 어디서 늘어나는지 좀 사전에 감시하는 체제로 확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이제 체계 시스템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년 3월 16일부터 국내 감염병 매기 감염 이제 감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본 내염 매개모기 감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또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검역구역 감시와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뭐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그리고 또 민간 기후변화 거점센터와 협력을 해서 전국 거의 300개에 가까운 지점에 감시를 이제 수행한다라고 네. 그러니까 방역 체제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정책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기후 변화가 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염병 관리가 병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히 기상 자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온이나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없고 그리고 너무 더워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매개체의 자료들 그다음에 지역의 방역 자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 그러면 뎅기열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자 유입 정보가 결합이 되는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폭염을 예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 어떻게 해요? 요거에 따르게 모기와 감염병의 위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날씨 예보와 감염병 예보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구나. 모기가 늘면 실제로 어떤 감염병 위험이 좀 커지나요?
0: 가장 직접적인 게 일본 뇌염. 아.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하고는 뭐 되게 먼 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말라리아 문제도 많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매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류가 매개를 합니다. 그 종류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일본 뇌염은 7명, 말라리아는 545명이나 됐어요. 와. 말라리아 특히 해외 유입은 거의 한 10%에 해당이 되죠. 56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자체는 아직 보고되진 않았지만 해외 유입 사이로는 댕기열도 110명이나 돼요. 그리고 치쿤구니아 열병도 뭐 이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이제 9명.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도 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내에 이미 관련 매개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를 제외한 모기 매개 감염병의 국내 발생은 아직 보고되진 않았지만 이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서 해외 유입 시에는 전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균만 오면 내가 옮길게. 그 운반책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뇌염은 뭐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무증상, 뭐 가벼운 증상도 있긴 하지만 한 번 걸린다라고 하면 치사율이 한 20%까지 있고 걸리고 치유가 된다라고 해도 그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50% 넘게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심하고 볼 것은 아닌 거죠.
1: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뭐 기후 변화와 모기 매개 감염병 증가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0: 전 세계적인 수치 자료를 보면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요. 모기, 진드기 같은 매개체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매년 7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1: 사망자가요?
0: 밝혔습니다. 70만 명.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와닿을까요? 제가 저는 그 경기도 광명에 살고 있거든요. 광명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지금 30만이에요.
1: 그러니까
0: 이런 한 작은 지자체 인구의 두 배가 거의 소멸될 정도가 매년 이렇게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1: 그럼요.
0: 대표 질환으로는 말라리아, 댕기열, 일본 뇌염, 황열, 그리고 치쿤구니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댕기열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요. 2024년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12개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댕기열 사례가 보고된 해였습니다. 2024년. 4년이요. 역대 가장 더운 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1460만 건 이상 사망은 12,000명 이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주 지역만 해도 2024년 1300만 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고 유럽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치쿤구니아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모기가 이제 아시아 모기 이제 것들이 유럽 16개국에서 거의 369개니까 400개 가까운 지역에서 정착을 했다. 뭐 이런 보고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대부분은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후 변화와 뭐 이동성 증가나 방역 예산 부족이라든지 뭐 약제나 살충제 내성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보건 경제 리스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 이런 보건 문제는 결국 비용 문제 아닙니까?
0: 그렇죠. 보건 경제 관점에서 비용은 이제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직접 의료비죠. 진료하고 검사하고 약제 뭐 이제 심하면 입원하고 중환자 치료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건데 댕기열이나 말라리아처럼 환자 수가 급증하는 질병은 응급실과 병상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흔한 게 공공 방역 비용. 지자체에서 이제 하면 우리 방역할 때 막 분수 유충방제라든지 네. 그리고 하천배수로 관리나 모기감시 장비나 진단체계 인력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기 시즌이 6월이 아니라 3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당겨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방역 예산도 그만큼 앞당겨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죠. 노동 생산성 손실. 감염병에 걸리면 회사 못 가요. 그럼 완전 회복되기 전까지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또 혼자 있을 수 없죠. 가족이 또 돌봐줘야 되잖아요. 가족 돌봄 부담도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비용. 감염병 경보가 잦아지면은 뭐 관광, 야외 행사, 축제, 캠핑 뭐 이런 지역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항상 기후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항상 피해를 보는 약자들. 이 있죠. 이 불평등. 취약계층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자, 어린이, 야외 노동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냉방이나 방충망, 기피제, 의료 접근성의 차이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멀리 나가서

0: 때 사회적 문제로 이게 조명이 됐을 경우에 기후 복원 리스크는 사실 건강과 불평등의 문제에도 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앞으로 어떤 대응 필요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이제 모기 방역은요. 여름철 민원 대응이 아니라 기후 적응 정책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상자료와 질병자료 좀 더 꼼꼼하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온 높으면 당연히 많아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적정 시기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자체 방역도 성충을 잡는 방식에서 이제는 유충 서식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뭐 지자체만의 할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보니까 화분 바지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살짝 모르는 척하고 그 물 버리거든요. 이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꼭 지자체 방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실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보와 생활 예보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폭염 영향 예보처럼 이번 주 어느 지역은 기온과 강수 조건상의 모기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활 밀착형 서울시는 모기 예보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그런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이죠. 그리고 또 해외 여행자 그 유입했을 때 감염병이 걸려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강화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경제 관점 안에서 예방 투자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방 그 방역 비용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 환자 발생 의료비 노동 손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의 정확한 계산기를 잘 두들겨서 좀 체계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소은이 부릅니다. 키친.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 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 관리 순서인데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2: 네, 직장인들에게는 은퇴를 할 때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내가 내 사업체에서 퇴직을 한다고 해서 혹은 프리랜서로 하고 있던 일을 그만한다고 해서 누가 퇴직금을 챙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후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각종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프리랜서분들의 든든한 퇴직금이자 또 노후 재테크의 필수템으로 꼽히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노란 우산 공제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2: 네, 쉽게 말해서 이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의 퇴직금 마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올 때 노란 우산을 씌워주듯이 이 사업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할 때를 대비해서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지원을 하는 공적 공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매월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시면 나중에 사업을 접는다거나 혹은 노후를 맞이했을 때 그동안 부은 원금에 복리이자를 더해서 퇴직금처럼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1: 네, 국가가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요?
2: 네, 가장 강력하고 또 즉각적인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엄청난 절세 효과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노란 우산 공제 납입액만큼 내 소득액을 빼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작년부터 이 사장님들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 세제 혜택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도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기존에는 소득 4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00만 원으로 적용을 받았는데
1: 네.
2: 이게 600만 원을 올라간 거고요. 소득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는 500만 원, 또 6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400만 원으로 한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해서 확실한 세금 환급액이 즉시 꽂히는 셈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상품 중에서도 정말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사장님들만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대상자가 궁금해요.
2: 네, 보통 간판을 달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뭐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만 가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1: 네.
0: 뭐 가령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뭐 보험 설계사, 배달 라이더, 혹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다. 그러면 누구나 가입을 해서 이 똑같은 절세 혜택, 노후 준비 혜택을 모두 이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1: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노후 준비에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인 IRP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두 개를 혹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0: 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영업자의 노후 재테크를 완성하는 최강의 조합이 바로 노란 우산 공제와 IRP를 같이 쓰시는 요 시너지 효과를 누리시는 거예요. 두 상품은 결계의 제도라서 중복 가입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절세 혜택도 각각 따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앞서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바뀌어서 노란 우산 공제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여기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납입을 하시면 1년에 무려 1,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쓸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시다 보면 세금을 낼 때마다 굉장히 아깝고 아 세금 금액 진짜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노란 우산 공제와 IRP 두 가지 장치만 잘 활용을 하셔도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또 한편 든든하게 노후 자금까지 강제로 우리가 모아가는 이 일석이조의 재테크 구조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빚을 지거나 뭐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평생 모은 이 노란 우산 공제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지켜집니까?
0: 네, 바로 그 점이 이 노란 우산 공제가 노후 자산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반 은행 예적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들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압류가 들어오면 아무리 이게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노란 우산 공제 납입금은 법에 의해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심지어 세금 체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완전히 파산을 했다. 내가 그러면 이 돈만큼은 정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내 노후 생존 자금으로 지켜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 납입 원금 전액에 연 복리의 이자가 붙는 거다 보니까 오래 부을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노후 목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까지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1: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주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1: 네.
0: 노란 우산 공제는 일종의 멤버십 혜택처럼 이 복지 혜택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가입 기간 동안 중소기업 중앙회와 제휴된 휴양시설이나 리조트,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보통 직장인분들은 건강검진 받는다거나 하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사실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그걸 다 100%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서 부담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노란 우산 공제 통해서 이런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와 고치 테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상해 상황이나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2년간 보험금 지급해주는 단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해주고요. 사후 운영할 때부터 노후까지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여러 가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혜택이 이렇게나 좋은데 반대로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0: 네, 사실 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
1: 네.
0: 뭐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치명적인 리스크, 바로 중도의 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 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 정당한 사유로 돈을 찾는 건 정상적인 수령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급하다라는 이유로 임의로 중도의 질을 해버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 굉장히 무겁게 부과되고요. 이렇게 되면 원금 손실 발생할 확률도 꽤 높아집니다. 절세를 뱉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원금까지 깎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가 굉장히 훌륭한 노후의 방어막이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덮어놓고 무리해서 가입하시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사업 상황과 소득 수준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아직은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자체가 낮아서 애초에 나는 세금을 낼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가 힘들겠죠. 그럼 세금 혜택은 별로 없는데 당장 장사에 돌렸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금 흐름만 묶이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거 좋다고 하던데? 라고 해서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처음에는 최소 납입 금액인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셔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 가볍게 시작하셔가지고 안전망 만들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다가 사업이 자리를 잡고 매출이 올라서 본격적으로 와, 세금이 너무 커서 좀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쯤부터 납입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그러면 당장의 장사가 안 돼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깰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0: 최대한 깨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럴 때만 쓰라고 이제 만들어둔 제도가 바로 공제 부금 대출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노란 우산 공제를 깨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납부했던 원금의 최대 90%까지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청약통장 최대한 깨지 말라고 청약담보대출을 만들어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당하게 돈을 빼서 쓸 수 있도록 중간 정산 요건도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오더라도 최대한 해지하지 마시고요. 이 대출 제도나 납입 유예 제도 등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노후 퇴직금을 최대한 잘 유지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든든한 노후를 위해 노란 우산 공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당장 이번 달 매출, 당장의 생활비에 쫓기다 보니까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가게가 내 노후고 연금 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사실 변화가 너무나도 극심한 요즘 시대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 우산 공제는 단순히 적금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늙고 지친 미래의 나에게 쥐어줄 우리의 최후의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적은 돈이어도 괜찮으니까요. 하루빨리 가입하셔서 소득공제라는 혜택도 솔솔하게 챙기시고 또 이 계좌만큼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굳건히 지켜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탄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노후 재테크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 사장님들의 노후 자금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백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부활이 부르는 희야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좁은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일림산을 찾아갑니다. 일림산은 그리 널리 알려진 산은 아닌데요. 아기자기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봄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특히 철쭉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맘때 일림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림산 철쭉꽃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철쭉밭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쭉 여행지 가운데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발 667.5m 높이의 일림산은 보성군 웅치면과 장흥군 안양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림산은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에 발원지가 있는 곳이고요. 이 발원지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용추 계곡을 따라 흐르다 보성댐과 주암댐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일림산 자락은 보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보성 녹차의 명산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림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15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보성의 차밭들을 취재하던 중이었는데요. 저를 안내하던 군청 공무원 한 분이

보성의 멋을 제대로 알려면 일림산 첫죽을 꼭 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성 취재를 다녀온 이듬해 5월 초 저는 혼자서 일림산을 찾았는데요. 그때 혼자 온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정말 멋진 철쭉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림산은 철쭉꽃이 꽃망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5월 초에 찾으면 좋은 산인데요. 철쭉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인지 다른 지역의 철쭉보다 유난히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그 모습을 보면 금세 마음을 빼앗겨버린다고 하는데요. 빼앗긴 마음을 되찾으려면 이듬해 다시 철쭉을 보러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일림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대략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코스와 2코스가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1코스는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골치제를 지나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고요. 2코스는 용추폭포를 출발해서 보성광 발원지를 지나 일림산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입니다. 두 코스 모두 약 3km로 용추폭포에서 일림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림산 정상 부근의 철쭉 군락지에서 사진도 찍고 또 꽃구경도 하려면 왕복 4시간은 잡아야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림산 일대에서 제대로 철쭉 산행을 하려는 사람들은 일림산과 장흥 제암산을 잇는 종주 코스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제암산 휴양림을 출발해서 곰제와 사자산을 거쳐 일림산 정상에 이르는 종주 코스의 총 길이는 약 8km입니다. 일림산 등산의 주요 출발지인 용추폭포에는 용서, 용바위, 선녀탕 등이 있는데요. 특히 용바위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녀탕 옆에 비누통이라고 불리는 자그마한 홈이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일림산 용추폭포는 철쭉 산행을 겸해 이맘때 찾아도 좋지만 한여름 피서철에도 아주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일림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여자,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여자, 옳은 말만 하지만 상처를 주는 여자, 강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 올리브 키터리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독자들이 올리브를 싫어하면서 읽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올리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올리브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고 했고 어떤 독자들은 자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힘입니다. 올리브 키터리즈는 미국 메인주의 작은 해안마을 크로비에 사는 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크고 의견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불편한 진실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섬세함이 부족하며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없으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스트라우트는 바로 그런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올리브는 어떤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배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로, 어떤 이야기에서는 다른 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있습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헨리가 올리브를 사랑한 것은 올리브의 까칠함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는 가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올리브의 순수함을 남편 헨리는 사랑한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반려 가로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동네 주변의 가로수를 직접 입양해서 주변을 청소하고 물도 주면서 내 나무처럼 가꾸는 환경 사업입니다.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서울, 수원, 대전, 인천, 그리고 제주, 전국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집이나 회사 주변 늘 오가면서 특별한 게 없던 길이었는데 반려 가로수가 생기면서 작은 기분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분의 소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나무가 있다는 건 참 근사한 일 같습니다. 굳이 공식적으로 지정하진 않더라도 주변에 눈길이 가는 나무가 있다면 누구나 반려나무를 가꿔볼 수 있는 거겠지요? 윤신의 노래입니다. DJ에게.

0: 세월따라 노래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려 가로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아 그래요?
1: 요즘에 제주에도 네. 이 길이 이랬었나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동네 분들이 정말
0: 뭐 팻말 같은 거 붙여놨어요? 혹시 네. 이거는 누구나 뭐 이렇게?
1: 그거는 제가 이제 못 봤지만 없던 예. 게 생긴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늘 저는 이제 걷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있었나? 네, 어쩌다 이렇게 걸으니까 뭔가 좀 바뀐 듯한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네. 주변에서 요즘에는 꽃들 많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1: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0: 아,
1: 들꽃인데.
0: 그 이름 모를 들꽃들, 네, 작은 꽃들. 네.
1: 봄 돼서 내가 널 처음 만났어 이러면
0: 네.
1: 처음이 잘 있었어 뭐 이렇게.
0: 아 처음아.
1: 어 그러면서
0: 아,
1: 뭐 또
0: 애칭처럼.
1: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아유 우리 처음이 무서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0: 뛰어난 분이네요.
1: 네. 저도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데.
0: 밝지만 마세요.
1: 네, 좀 밝지는 않아요. 네.
0: 어, 평소에 집에서는 어떠세요? 좀 화초 좀 갖고 오세요. 마당도 있고 하잖아요. 왜 웃으시오?
1: 아니,
0: 예, 예.
1: 제가 이제 다른 건 좀 이렇게
0: 잘하는데
1: 같아도
0: 아.
1: 이렇게 화초나 뭐 이렇게
0: 아,
1: 뭐.
0: 거긴 또 재주가 없으시오. 네,
1: 무슨 나무를 하나 심은 적이 있는데 3년 전인가? 가서 근데 누가 줘서 심었는데 그게 벚꽃나무였더라고요.
0: 아, 벚나무.
1: 그 올해 폈어요. 네. 우와 이 나무가 이거였구나. 아니 2년 동안 아무 그것도 없었거든요.
0: 아니 뭔지도 모르고 심으신 거예요?
1: 네, 그냥 누가 주신
0: 주는... 분도 뭐라고 안 하고?
1: 네,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었는데 그게 벚꽃이 피더라고요. 참나.
0: 뭐 나름 그냥 횡재하셨네요.
1: 네, 네.
0: 집안에 벚꽃을 들이시고.
1: 네. 네. 네.
0: 자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일 먼저 한복수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대구 옆 경산인데요. 포도 순고르기 중입니다.
0: 포도 순고르기
1: 네.
0: 순.
1: 네. 너무 바빠서 요즘 운동할 시간도 없네요.
0: 아 포도 농사 지으시는군요.
1: 네.
0: 예, 경산에서.
1: 아 바쁠 때는 뭐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0: 예, 바쁜 가운데서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이렇게 콩게시판 네. 사연도 짧게 남겨주셨는데
1: 네.
0: 네, 반갑습니다. 한복수님 농사 잘 지어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정숙 님이 올리신 사연인데요. 창밖에 햇볕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집 근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부부 세 쌍이 소주 한 박스와 먹을거리를 들고 오더니 술판을 벌였습니다.
1: 아
0: 공원에서
1: 네.
0: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산책하던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렸고 저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면서
1: 네.
0: 최석준의 꽃잎사랑 청하셨어요. 아, 교양이 없는
1: 좀
0: 분들.
1: 안 되죠.
0: 경우가
1: 네.
0: 없는.
1: 네.
0: 공원에서 이렇게 고성방가 하시면 안 되죠. 예.
1: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저도 못 봤는데.
0: 저도 잘 못 봤어요.
1: 예.
0: 예. 옛날엔 좀 흔한 편이었죠.
1: 예.
0: 뭐 어디든
1: 아저씨들이.
0: 그늘가에
1: 네.
0: 뭐 혹은 다리 밑에
1: 네.
0: 혹은 계곡에 가면은
1: 네.
0: 꼭 이렇게 술판 버리시고.
1: 네.
0: 예. 예. 특히 여름철에. 예.
1: 맞아요.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박상희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저희 동네 뒷산에 운동기구들이 생겼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돈 내고 헬스장에 안 가도 됩니다. 운동만큼이나 푹 빠진 게 또 있어요.
0: 뭡니까?
1: 바로 세월따라 노래따라입니다.
0: 아, 운동 네. 이상의 효과가 있죠.
1: 네. 예. 특히 도연아 씨와 원석현 씨는 꼭 만담 같아서 재밌어요.
0: 아 저희가요?
1: 네.
0: 저희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남처럼 네.
1: 저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0: 아. 네. 이 웃음소리 때문에.
1: 네, 이게 왜냐하면 석현 씨는 늘 이렇게 반듯하시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거길 좀 흐려놓는 거니까.
0: 아니죠.
1: 근데 그게 더 좋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1: 네.
0: 도연아 씨가 아주 재밌게 잘 풀어주고 있는 거죠.
1: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서
0: 아니었어요?
1: 이렇게 말도
0: 네.
1: 못했어요.
0: 예, 예.
1: 네.
0: 아,
1: 네, 네.
0: 눈도
1: 네.
0: 못 쳐다봤죠.
1: 네. 예. 여기만 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편하게 근데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0: 제가요?
1: 예.
0: 뭐가요?
1: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게 그렇겠죠. 아,
0: 서로 편해지니까.
1: 네, 그렇죠.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예,
0: 가족 같은 느낌.
1: 예, 그러니까 예. 전에는 그냥 아, 오늘 초대 누가 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0: 고정
1: 지금은
0: 게스트.
1: 어, 뭐 늘 이렇게 보던 그런 느낌.
0: 서로 또 네. 가족끼리 또 안부도 묻고
1: 네.
0: 그러는 또 사이가 됐죠.
1: 네. 예.
0: 아, 신청곡이
1: 네.
0: 도연아 씨는 이 노래 요새 잘 팔리나요?
1: 아유, 네.
0: 사랑은
1: 네.
0: 언제나.
1: 그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즘에 초대를 받으면
0: 예.
1: 이 노래를
0: 사랑은 언제나.
1: 처음 듣는데도 반응들이 좋으세요.
0: 그죠.
1: 네.
0: 아, 저희도 딱 들어보고
1: 네.
0: 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예.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신청곡 듣지요.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0: 네,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정수님과 박상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 네.
0: 아, 언제쯤 도현아 씨 노래 들으면서 네. 어색하지 않을까요?
1: 왜 어색해요?
0: 아니 과연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맞을까? 네. 이 노래 하신 분이? 아, 그게 일치감이 안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네. 꺽꺽대고 막 웃으시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는 네. 정말 네. 차도녀 같은 도회적이고 약간 쌀쌀한 듯한 아주 빈틈없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 청취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고 또 네. 도현아 씨가 따로 하시는 제주에서의 방송에서도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1: 네. 예.
0: 자, 이번에는 조화택 님이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요. 저는 주로 낮에 세월 따라 노랫단을 듣습니다.
1: 아,
0: 낮 재방송을 네. 들으시는군요. KBS 3라디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안전문자가 날아온 거 있죠. 저도 받았어요. 꼼짝없이 감금상태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 나가지 못하시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 지역에 출몰했군요.
1: 네. 저도 그거 받은 것 같은데.
0: 얼마 네. 전에. 그 가평인가요? 고속도로 네. 휴게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막 이리저리 막 문을 들이받고 다니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 모습도
1: 맞아요.
0: 그 네. 화면에 찍혀가지고 네. 뉴스에 났었는데 곳곳에 지금 사람들 사는 곳에 멧돼지들이 나와서 내려와서 먹이가 없으니까.
1: 양평 쪽도 예, 예. 이렇게 막 방송해요.
0: 아.
1: 지금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예. 어르신들 나오지 마세요.
0: 어르신들 위험하죠.
1: 예, 막 그러더라고요.
0: 멧돼지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 포악한 동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니 더할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분들 정말 멧돼지가 뭐 출몰했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1: 그쵸.
0: 아까 출타는 좀 삼가셔야겠습니다.
1: 네. 맞죠. 자, 이번에는 이의평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0: 아유, 일찍 여의셨네요.
1: 네.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온 정성으로 저희 사남매를 키워주셨죠.
0: 네.
1: 행여 추울까, 또 더울까, 배고프지 않을까,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던 할머니가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동지섣달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매를 나란히 눕혀 솜 이불을 덮어주시며 다독다독 재워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할머니는 윗목 호롱불 아래 앉아 물레를 돌리셨습니다. 윙윙 돌아가는 물레소리에 구구절절 한맺힌 할머니의 탄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고 저 어린 것들 불쌍한 새끼들 어쩌라고 그리 먼저 갔던 고 눈물 반 서름 반 물레소리는 고요한 밤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0: 예.
1: 지난날 할머니 탄식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물레는 윙윙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러면서 김지혜 씨의 노래 물레야를 청하셨네요. 네. 예. 할머니 손에 자란 분들도 꽤 많으세요.
1: 네.
0: 부모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일이 바빠서 맡겨놓은 경우도 옛날에 꽤 많았고
1: 네.
0: 또 일찍 어이고 나서 할머니 조손 가정으로 자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1: 네.
0: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정과 그리움이 더 클 수밖에
1: 그렇죠.
0: 없고 할머니는 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1: 그렇죠.
0: 일찍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그런 경우 많아서 생각
1: 그리고 자는 손주들 보면
0: 예.
1: 마음이 너무 아프죠.
0: 그렇지. 걱정 많이 되고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돌봐주나
1: 그렇죠.
0: 이러면서
1: 맞아.
0: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레 돌아가는 소리 또 그 풍경이
1: 네.
0: 자연스럽게 또

0: 연상되는 네.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평님 잠시 후에 신청곡 전하겠고요. 다음은 인천 부평에서 강동욱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한테 여보 새 지갑이 안 보이네. 내 지갑 구멍나서 바꿔야 해 했더니만 그냥 갖고 다녀요. 자기는 늙어서 아무거나 들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1: 네, 늙어서.
0: 딸이 큰맘 네. 먹고 사준 거 아까워서 안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걸 처남을 줬대요. 처남 나이가 66, 제 나이가 67, 겨우 한 살 차인데 네. 나보고 늙었다고 하더니 네. 여보 나도 새 거 좋아하거든 하시면서 이게 의미심장한 신청곡입니다.
1: 그러네요.
0: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1: 아니 보통 처남 안 주고 예. 동생 안 주고 이렇게 남편을 더 챙기지 않나요? 근데 아마 아내분은 예. 안 쓰니까 이게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줬을 것
0: 그럴
1: 같아요.
0: 그럴 수 있죠. 예. 묵혀두느니 예. 필요한 사람 예. 있으면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뭐 식당 갔는데 동생이 지갑을 꺼냈는데 많이 헐었더라. 네. 그러면은 아유 집에 있는 거 갖다 줘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예. 근데 남편분은 이게 딸이 선물한 걸 아끼고 아끼느라 그러니까. 안 쓰셨는데 예.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내분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0: 심의를 하셔가지고 지갑 하나 받아내셔야죠. 뭐.
1: 그러니까.
0: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김지혜의 물레야 그리고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0: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강동욱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의평님이 청하신 김지혜의 물레야였습니다.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에서 윤혜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며칠 전부터 엿기름을 거르고 밥을 삭혀서 커다란 들통에 식혜를 끓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몸은 고되지만 놀러 올 손주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네요. 아마도 오자마자 할머니가 만든 식혜부터 찾겠지요.
1: 네.
0: 파는 음료수가 널린 세상이라지만 정성 듬뿍 들어간 할머니 손맛을 알아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1: 아, 예. 그럼요. 아이, 그래도 직접 하니 식혜 맛 하겠어요.
0: 집에서 담근 네. 식혜가 달라요.
1: 네.
0: 확실히. 파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맞아요. 네. 그렇죠?
1: 예. 저 예전에는 어릴 때 왜 수정가 냄새도 한 번씩 하면
0: 개피야.
1: 집에
0: 네. 예,
1: 집에서 막 나고 이랬는데 아, 요즘엔 다 뭐 사서 먹으니 그 향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0: 겨울에도 많이 먹었지만 여름에 또 전통음료잖아요.
1: 네.
0: 또 더위를 식혀주는 네. 식혜와 수정과 요즘은 또 그 외국인들도 이 맛을 알게 돼서 참 신기한 음료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쌀알이 막 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음료 안에.
1: 그렇죠. 그렇죠.
0: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1: 막걸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0: 그러니까.
1: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0: 예. 네.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예.
1: 옛날에 그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이 노래 신청합니다.
0: 아,
1: 조한옥과 은날개.
0: 조한옥과 은날개란 팀의 네. 당신도 때로는.
1: 오, 저는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네. 들어봐야겠네요. 옛날에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이제 무슨 너튜브로 이제 네. 쉽게 접할 수가
1: 네.
0: 있죠. 예. 자기가 감명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라든가
1: 네.
0: 뭐 콘테스트라든가 쇼라든가
1: 네. 네.
0: 너튜브에 찾아보면 웬만하면 나와서
1: 나오죠. 네.
0: 그거 보면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1: 맞아요.
0: 아주 기분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1: 것도.
0: 예,
1: 맞아요.
0: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1: 네.
0: 언제든 과거를 소환할 수 있고 말이죠.
1: 네.
0: 다음은 서울 서초구의 정무현님 사연인데요. 요즘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처제가 놀러 왔는데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생일 선물로 조카가 해줬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아 세월에 순응하면서 살지 뭘 돈 낭비를 해 라고 하니까
1: 네.
0: 아내가 가자미 눈을 뜨고 흘겨보더라고요.
1: 네.

0: 조만간 저도 한층 젊어진 아내와 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네. 하면서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1: 근데 요즘 진짜 딸들이 엄마한테나 뭐 아니면 자매분들이 선물로 생일이면 생일 선물로 그거 한번
0: 피부과 시술
1: 좀 단가가 있는 그 시술을
0: 그건 정말 해준다더라고요. 좋아하시겠는데요.
1: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저는 그 후를 좀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0: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죠. 잘 맞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가본 분들은 가기 싫거든요. 아 거기 가서 뭐 쓸데없는 돈을 쓰나 자연스럽게 살지. 달라진 모습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1: 네, 젊어 보이니까.
0: 예.
1: 아니 젊어져요.
0: 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그 늙어가는 모습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1: 요즘은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번 사서 제가 해보고 좋으면 이제 저도 동생한테
0: 주변에 또
1: 알리고 막 하거든요.
0: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그리고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0: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양희열님과 정무현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윤혜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들 자랑을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군 제대하자마자 네.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다니더니 자기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얼마 전에는요 저와 남편에게 멋진 식사와 용돈도 줬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대견합니다 하셨어요. 뭐 자랑하셔도 돼요.
0: 그럼 자랑할 만하죠. 네. 예. 아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달라져가지고 돈 벌어서 네. 등록금 마련하고 네. 또 용돈도 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이런 건 많이 자랑해야죠.
1: 네. 네.
0: 다음은 박명근님. 또 저희 네. 애청자시죠.
1: 네.
0: 두 분의 축사와 축가 덕분에 지난 3월 28일 저희 네. 큰딸 박유민의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1: 네.
0: 그날 방송 내용을 녹음해서 신혼여행 떠나는 큰딸과 사위에게 보냈더니 엄청나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1: 네.
0: 큰딸과 사위가 두 분께 감사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0: 얼마 전에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4월 4일 토요일에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21.0975km 하프코스를 완주했습니다.
1: 네.
0: 대단하시네요. 그날은 뛰는 내내 비가 내려서 옷이 흠뻑 다 젖었지요. 완주한 그 다음 날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1: 그럼요.
0: 아유.
1: 진짜.
0: 실은 저의 주종목은 42.195km 풀코스인데 경주대회는 최장이 하프코스랍니다. 저는 하프는 가볍게 뛰지요. 대단하신데요.
1: 네.
0: 풀코스가 이 장난이
1: 네.
0: 아닌데. 그날 절 응원해 주시고 시간 내주신 심현지님, 제 친구 임종범 목사 그리고 울산의 임설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석현 아나운서와 도연아 아씨도 뛰어보시길요 하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청하셨어요. 경주
1: 네.
0: 마라톤
1: 네.
0: 다녀오셨다고 이 곡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마라톤 오셨군요.
1: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0: 네.
1: 하프는 가볍게 뛰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0: 아니 직접 뵈신 적이 있잖아요.
1: 네네.
0: 도윤아 씨는.
1: 정말 마라톤을
0: 예.
1: 하시는 분 같아서 자그만 하시고.
0: 몸이 아주 다부지시고.
1: 예. 그리고 전혀 살도 안 찌셔가지고
0: 예, 예.
1: 뭔가 그 정말 다른 운동보다 마라톤에 잘 어울리는 그런 분 맞네요. 진짜.
0: 예.
1: 네.
0: 하프코스는 뭐 아주 가볍게 뛰신다고 하니까
1: 네.
0: 놀랍습니다.
1: 네.
0: 예. 목감기는 잘 나으셨나 모르겠고. 그리고
1: 네.
0: 큰 따님 결혼식에 저희가 방송에서
1: 맞아요.
0: 간단하게 축가와
1: 네.
0: 축사를
1: 네.
0: 해드렸는데
1: 네.
0: 그게 뭐 도움이 됐다니
1: 네.
0: 다행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기동 님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새벽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0: 전미경의 장녹수
1: 네.
0: 짤막하게
1: 네.
0: 공개시판 남기셨고요.
1: 네.
0: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그리고 전미경의 장녹수.

0: 네, 두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전미경의 장녹수, 박명근님과 김기동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안창호님 공개시판에 올리셨네요.
1: 네.
0: 지난번에 저희 희망곡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곡일 씨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청하는데요. 저와 함께 있는 집사람과 나 여사님,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박애경의 능금꽃 필 때를 청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네. 들려드려야겠네요.
1: 네. 네.
0: 자, 다음 분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동익 님이 저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고 나서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0: 아, 적적하니까.
1: 네. 예.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었으면 해서요.
0: 그렇죠.
1: 어떤 날은 사연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노래 따라 부르다 웃음이 납니다.
0: 네.
1: 듣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앞에 앉아 이 사연을 씁니다 하셨어요.
0: 예.
1: 네. 아우, 알죠.
0: 그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죠.
1: 네.
0: 네. 어딘가에서 외롭게 혼자 계실 분들.
1: 네네.
0: 또 희로애락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라디오 방송이 말이죠.
1: 제가 이 프로 세월따라 노래따라를 하면서 이제 석현 씨를 만나고 싶어 하고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0: 아니요. 좀 삐딱합니다.
1: 내가 외모도 반듯해요.
0: 아,
1: 내가 그러면.
0: 아, 그래요?
1: 네.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예. 하니까 또 그럴 때는 되게 정감이 가고 막 한다고 얘기를 해요.
0: 아니요. 전 농담도 자주, 반듯하게 하잖아요.
1: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0: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1: 저 그렇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 지방에 제주 오시면 가게로 오시면 저를 만나기보다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오셨지만 저를 만나면서 석현 씨를 계속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1: 네. 아유. 그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0: 제주에도 제 그 팬이 있으시군요.
1: 네. 아유, 많으세요.
0: 기쁩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애경의 능금꽃 필 때 저녁록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동익 님이 청하신 곡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자연을 관찰하며 배운 오래가는 삶의 방식. 정민규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햇빛은 항상 충분하지 않다. 겨울의 햇빛은 약하고 비 오는 날의 햇빛은 흐릿하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관계에서도 햇빛의 방식은 많은 생각을 남긴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반응을 기준으로 삼는다. 잘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더 밝아지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거리를 둔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계산이 된다. 그러나 햇빛은 반응을 보지 않는다. 어떤 창문은 열려 있고 어떤 창문은 닫혀 있다. 햇빛은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 비출 수 있는 곳까지만 비춘다. 이 점이 중요하다. 햇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모든 곳에 닿으려 애쓰지는 않는다. 인간은 종종 이 경계를 혼동한다.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끝까지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다 지친다. 햇빛은 집요하지 않다. 닿지 않는 곳은 그대로 둔다. 그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에 가깝다. 각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햇빛은 결과를 소유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도, 열매가 맺혀도 그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0: 인간은 결과를 소유하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내가 한 일이 의미 있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남길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한다. 그러나 햇빛은 떠난 뒤의 세상을 신뢰한다. 이 신뢰가 삶을 가볍게 만든다. 밝음은 드러내는 힘이 아니다.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힘에 가깝다. 삶에서 햇빛 같은 밝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늘 앞에 나서지도 않고 분위기를 장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곁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고른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햇빛은 주인공이 되지 않지만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래가는 삶의 위치다. 하루를 떠올려 보면 햇빛은 이미 여러 번 당신 곁에 있었다. 출근길 횡단보도 위에서, 창가에 놓인 컵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벤치 위에서. 우리는 그 빛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하루는 무너지지 않고 이어진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강렬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묻지 않고 도착하는 밝음이다. 햇빛은 오늘도 뜬다. 어제의 실패와 무관하게, 내일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무심한 반복이 삶을 만든다. 자연이 말해주는 철학은 언제나 조용하다. 오늘의 빛은 오늘의 목만 하면 된다는 것. 다 비추지 못해도 괜찮고 잠시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삶은 계속된다는 믿음. 햇빛처럼 산다는 것은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덜 어긋나게 오래가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빛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드러나게 할 뿐이다. 오늘은 보이는 만큼만 살아도 된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2장. 하늘. 위에 있지만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것. 하늘은 늘 위에 있다.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마주치는 위치에 있고, 도시든 시골이든 빠짐없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늘은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 풍경이다. 빌딩보다 높고 산보다 넓지만 하늘은 내가 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위에 있을 뿐이다. 이 태도는 인간이 쉽게 잃어버리는 삶의 감각을 담고 있다. 우리는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위치, 더 많은 영향력.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해질 것 같고,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삶은 자연스럽게 서열의 언어로 바뀐다. 누가 위인지, 누가 앞섰는지,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하늘은 서열을 만들지 않는다. 가장 위에 있으면서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하늘은 모두의 위에 있다.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에만 허락된 것도 아니다. 부유한 동네 위에도 오래된 골목 위에도 같은 하늘이 펼쳐진다. 우리는 흔히 위에 있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늘은 특별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늘은 보여준다. 일상에서 하늘은 거의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출근길에 고개를 숙인 채 걷다 보면 하늘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이 하늘을 대신하고 건물의 벽면이 시선을 가로막는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나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행동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여유로울 때만 존재하지 않는다. 지친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날에도 하늘은 그대로 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하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삶에서 기준은 늘 눈앞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기준을 가까이에 두려 한다. 당장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숫자, 평가, 성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하늘은 멀리 있다. 손에 잡히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늘은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 기준은 가까이 있을수록 강력해 보이지만 멀리 있을수록 오래 작동한다. 하늘은 늘 변한다. 아침의 하늘과 저녁의 하늘은 다르고 계절마다 색과 높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 변한다고 해서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습이 달라져도 방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이지만 하늘은 변화 속에서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다. 하늘은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위에 있으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지 않는다. 하늘 아래에서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인간은 위에 서면 판단을 시작한다. 그러나 하늘은 위에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삶에서도 이런 위치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앞서가되 재촉하지 않고 기준을 가지되 압박하지 않는 위치.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방향이 되는 삶.
4: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하늘은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흔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기준을 강요하려 든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늘은 경계를 만들지 않는다. 구름은 국경을 모른 채 흘러간다.

흘러가고 바람은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경계를 통해 안심한다. 여기까지는 내 책임, 여기부터는 타인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는다. 물론 그 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계가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시야를 잃는다. 하늘은 경계 위에 있으면서도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 거리감이 삶을 넓게 만든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잠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다. 지금의 문제, 오늘의 일정,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잠깐 뒤로 물러난다. 하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의 크기를 다시 조정해 준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다. 삶의 스케일을 다시 맞추는 일이다. 하늘은 늘 그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자주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늘이 보여주는 위로는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하늘은 올라간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사실은 삶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한다. 우리는 정말 올라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높은 기준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늘은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에 가깝다. 하늘은 모든 것을 담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도 잡지 않고 새가 날아가도 소유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이든 붙잡으려 한다. 성과, 관계, 이미지, 역할. 붙잡는 순간 안심이 되지만 동시에 불안이 시작된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붙잡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허용한다. 이 태도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 기준이 된다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하늘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다만 이 위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 삶에서 이런 기준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덜 흔들린다. 당장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의 실패를 전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도시의 하늘은 종종 잘려 보인다. 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삶도 비슷하다. 우리는 조각난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일의 기준, 관계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다. 하늘은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다. 비록 전부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하늘이라는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사실은 삶의 깊은 위로가 된다. 기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킨다. 하늘은 오늘도 우리 위에 있다. 설명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있다. 그 침묵이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하늘이 말해주는 철학은 위에 있다는 것은 앞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감싸는 위치일 수 있다는 것.

기준은 강요할수록 무너지고 지킬수록 오래 간다는 것.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잃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민규 작가의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민규는 삶을 바꾸는 방법보다 삶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에 관심을 두고 글을 써왔고, 성공과 성취를 다루기보다 평온한 삶과 오래가는 태도를 기록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에서 저자는 자연을 통해 삶을 가르치지 않고 다만 자연 옆에 오래 서서 인간이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자연을 앞세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리듬을 조용히 되돌려 놓는 에세이, 자연이 내게 말해준 삶의 태도.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익숙하고 낯선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보다 더 돌아가는 버스를 택한 건 바인의 아이디어였는데 어두운 지하철 창에 얼굴이 비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린 결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빠르게 바깥 풍경이 뒤로 내달렸고 딱 그만큼의 속도로 머리가 비워졌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었을 즈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1: 내리자.
0: 바이는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았다. 출발 전부터 나에게 그곳의 위치를 자세히 묻더니 집을 나선 순간부터 앞장서 갔다. 나는 늘 다니던 길을 마치 초행길 안내하듯 이끄는 바인의 등만 보고 걸었다. 그래도 알 수 있었다. 가까워지고 있다. 지하철역이 있는 사거리는 늘 번화해서 밤에도 나처럼 환했다. 아니, 낮보다 더 환한 밤이 그곳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지하철역과 멀지 않은 곳에 번쩍이는 간판을 달고 높게 솟아있었다. 손을 꼭 잡은 바인이 아니었다면 결코 서있지도 못했을 것 같은 기분으로 나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코앞이라고는 하지만 몸이 지나치게 떨렸다. 떨게 하는 것이 추위가 아니라는 것쯤은 의식할 수 있었다.
1: 여기 진짜 모텔이 많네요.
0: 서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저기 남자와 손잡고 걷는 여자들이 모두 사진 속의 얼굴들 같았다. 이곳을 지나치는 남자들 모두가 나를 알아볼 것 같았다. 지금도 저 모텔 안에서 누군가가 감쪽같이 숨겨놓은 카메라에 찍히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과거이자 현재인 순간에 갇혀 있었다. 그 애와 약간의 민망함을 애써 숨기면서 들어선 건물의 입구, 방키를 건네받은 카운터,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지나치게 눈부신 엘리베이터 안, 그에 비해 놀랍도록 어두운 복도, 단단한 현관문과 이불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 나는 그곳이 비교적 새로 지어진 곳이라 안심했었다. 먼저 욕실로 들어간 그 애를 기다리면서 아늑함마저 느꼈다. 늘 차가운 몸으로 늘 따뜻한 그 애의 몸을 기다렸다. 처음 이후 나는 조금 더 편하게 그 애와 함께 그곳에 갔었다.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전혀 괜찮지 않다. 어느새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눈물이 났다. 그런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바인이 서인에게 얼른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세상이 빙글 돌더니 어두워졌다.

0: 서인.
1: 이상한 곳. 내가 살던 동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험한 장소. 나는 복잡한 사거리 한쪽에 서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나 비슷하게 악의를 가진 먹빛 구름을 지니고 있다니 심장이 떨렸다. 괜찮으냐고 묻는 바인의 말에 대답조차 못하고 멍하니 서서 사람들을,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 셋 중 하나는 먹색의 구름, 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색을 지고 있었고, 짐작보다 많은 수의 모텔이 한 구역에 즐비해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자리한 온갖 술집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세계의 속살을 본 것 같았다.
2: 여기 진짜 모텔이 많네요.
1: 무심코 튀어나온 말과 동시에 지윤 언니가 가쁜 숨을 내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바인이 깜짝 놀라 언니를 붙들며
3: 언니! 눈 떠봐!
1: 소리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힐끔힐끔 곁눈질할 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다 싶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구름들이 자꾸 눈에 띄었고 나는 어떻게든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 발을 동동 굴렀다. 지윤 언니의 가쁜 숨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나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여기 오자고 한 것일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언니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가? 사방에서 구름들이, 건물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검은 입을 벌리고 우리를 조여와 곧 삼켜버릴 것 같았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바인과 나는 용기에 충만했었다. 우리가 언니를 지켜주자고 꼭 범인을 찾아내자고 다짐했었다. 나는 구름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데 확신이 있었고 바인은 언니를 향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 상처 입은 사람과 상처 입힌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음으로 가는 문은 반드시 열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했다. 다행히 지훈 언니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여전히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듯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곁에 있는 우리를 보자 몸을 일으켰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택시기사가 고마웠다. 언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를 욕실로 들여보내고 겨우 한숨을 돌린 바인과 나는 서로를 마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기차에서 나눴던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되새길 뿐이었다.

0: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1: 이제 고3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한 시간 낭비한 일 없도록 해라.
0: 담임이 교탁 앞에서 성의 없이 잔소리를 했다. 부산한 교실에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다. 방학이 되었고 곧 관둘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담임은 역시나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했다. 그와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될 터였다. 담임도 미련 없이 교실을 떠났다. 다만 내게는 귀한 시간이라는 말이 귀에 날아와 걸렸다. 이 시간은 내 어지러운 시절의 마지막 마디가 될 것이다. 창문 밖으로 앙상하게 가지만 남긴 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나가면,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엄마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귀하게 지나가기를. 나는 그것을 간절히 희망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 잠이 쏟아졌다. 방학이 시작되자 견딜 수 없이 졸려서 나는 낮이고 밤이고 침대에 누웠다. 잠깐 일어났다가도 기절하듯 잠에 빠졌다. 아침 10시에도 오후 3시에도 저녁 8시에도 나는 잠을 잤다. 한번 잠에 들면 좀처럼 깨지 못했다. 가끔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2: 서인아, 밥은 먹어야지, 어?
0: 할 정도였지만 세 번에 한 번 정도 응할 수 있을 뿐 졸음은 무섭게 내렸다.
3: 겨울잠을 자는 거야. 마디 끝에서 세 가지를 키우려고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0: 꿈도 없는 잠을 몇 시간이고 이루다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틈에 바인을 떠올리고 지훈 언니를 떠올렸다.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갈 시간을 짐작하다가 짓눌리듯 다시 잠이 들었다. 바깥에 불고 있는 매서운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0: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안과 밖에 온도 차이로 생긴 결로가 얼어붙어 창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그것을 힘주어 열어보았다. 하얀 세상. 온통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두툼하게 쌓인 눈은 세상의 모서리를 완만하게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서 사물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을 힘차게 반사하는 눈에는 가까이 가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이 있을 것만 같았다. 자세히 보니 그 근처로 삼지창 모양의 새 발자국이 종종 찍혀 있었다. 금방 다녀간 모양이었다. 나는 폐까지 닿는 차가운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드디어 잠이 멀리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보니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벌써 두 주가 지나 있었다. 창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이 집에서 한 번쯤 느껴보았던 안온함을 감각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을 생각했다. 나의 홀로서기는 낭만적이지 않을 것이다. 싸워야 할지도 도망쳐야 할지도 결국 숨어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자 몸이 조금 뜨거워졌다. 방 밖에서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지금이 아침 7시라는 뜻이었다. 지금 같은 깊은 겨울에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을 시간. 할머니는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먹지 않고 엄마마저 숙취로 늦잠을 자기 일수라 거르는 때가 많은 그 아침을 할머니는 성실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들어냈다. 대파와 무 따위를 도마에 써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는 이 집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나는 내게 물었다.
1: 이 거짓말 같은 아늑함을 언젠가 그리워하기도 될까?
0: 나는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따지자면 그러고 싶은 바람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도 그리워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살면서 그리운 장면 하나쯤 만들어도 좋겠다는 작정으로.
2: 엄마, 웬일이냐? 아침 밥상에 얼굴을 다 내밀고. 잘했다. 얼른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0: 식탁 위에는 김이 폴폴 올라오는 뭇국과 네모 반듯한 김, 할머니가 지난달에 끙끙대며 해낸 김장김치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펐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흐뭇해했다. 타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기쁨일 텐데. 그 모습을 보자 매일같이 혼자 식사를 준비했을 할머니가 꽤 쓸쓸했겠다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3: 자,
1: 밥 너무 많은데.
3: 아이,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많다 그러냐?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1: 이제 아침 좀 챙겨 먹어보게. 할머니 밥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르고.
3: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0: 그냥 할머니 밥 맛있어서 해본 소리야.
1: 서인아, 네 나이 때는 말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아들어?
2: 입에 든 밥 한 숟갈을 핑계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0: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나? 정말로? 그렇지만 할머니, 내 나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친구들은 점수 경쟁하느라 바쁘고 학교는 그걸 보고만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비하면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끔찍해진 것들도 있어.
3: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개들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3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계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5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5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5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남서에서 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북풍, 풍속 1m, 기압 1006헥토파스칼, 기온 12.1도. 평양, 남풍 2m, 1017헥토파스칼, 14.5도. 백령도, 남동풍 3m, 1005헥토파스칼, 11.7도. 해주, 남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12.6도. 서울, 북서풍 1.5m, 1007헥토파스칼, 13.6도. 인천, 북동풍 1.5m, 1007헥토파스칼, 12.8도. 서산, 북동풍 0.5m, 1007헥토파스칼, 12.2도. 군산, 북서풍 2m, 1007헥토파스칼, 12.5도. 목포, 남동풍 4.5m, 1005헥토파스칼, 11.8도. 여수, 남서풍 3.5m, 1008헥토파스칼, 13.7도. 제주, 남서풍 1.5m, 1004헥토파스칼, 14.1도. 서귀포, 북동풍 2.5m, 1006헥토파스칼, 15.6도. 통영, 남서풍 5m, 1007헥토파스칼, 15.3도. 부산, 서풍 3m, 1007헥토파스칼, 16.1도. 포항, 서풍 1.5m, 1005헥토파스칼, 19.5도. 울릉도, 북동풍 1m, 1006헥토파스칼, 17.6도. 울진, 동풍 1m, 1007헥토파스칼, 17.1도. 동해, 북서풍 3m, 1007헥토파스칼, 14.8도. 강릉, 동풍 1.5m, 1006헥토파스칼, 15.8도. 속초, 서풍 3.5m, 1006헥토파스칼, 15.5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5.5m, 1010헥토파스칼, 25.6도. 나하, 남동풍 4m, 1010헥토파스칼, 22.5도. 미나미다이토섬, 남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19.5도. 나세, 남풍 5.5m, 1011헥토파스칼, 21.2도. 가고시마, 북풍 2m, 1011헥토파스칼, 17.5도. 후쿠오카,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18.8도. 이즈하라, 남서풍 4.5m, 1009헥토파스칼, 17.7도. 사이고, 남서풍 2.5m, 1009헥토파스칼, 18.5도. 마세,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15도. 시미즈,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20.4도. 시미즈,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20.4도. 시오노미사키곶,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8도. 오사카, 북풍 1.5m, 1,100헥토파스칼, 17.9도. 와섬, 남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14도. 아오모리, 남서풍 6m, 1,900헥토파스칼, 12.6도. 삿포로, 남동풍 2.5m, 1,600헥토파스칼, 6.7도. 와타나이, 서풍 1m, 1,500헥토파스칼, 4.3도. 내무로, 서풍 3.5m, 1,400헥토파스칼, 4.8도. 센다이,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1.1도. 도쿄, 북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17도. 하치도섬, 남서풍 2.5m, 1,013헥토파스칼, 19.7도. 지치섬, 북서풍 1m, 1,017헥토파스칼, 18.4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풍 1m, 1,600헥토파스칼, 3.5도. 대치, 북서풍 1m, 1,007헥토파스칼, 0도. 블라디보스토크, 북풍 7m, 1,600헥토파스칼, 12.3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9도, 습도는 9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5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암입니다. 중년 이후로 대장암 위험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층도 방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 특히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대장암의 위험 요인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암을 비롯해서 중증 질환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학제 진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식습관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이 들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지만 젊은 층에 대장암이 늘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한의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1990년도에 대비해서 발생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였는데요.
0: 네.
1: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이런 이제 선진국들은 증가폭 자체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특히 50세 미만에서의 젊은 층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대장암의 원인으로 늘 강조가 되는 게 서구화된 식습관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게 뭘 말하나요? 육식이 문제인 건가요?
1: 사실 잔인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보다는 식단의 패턴이 문제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서 대장암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0: 네.
1: 붉은 고기, 그다음에 적색류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섭취,
0: 네.
1: 그다음에 식이섬유 부족,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당,
0: 네.
1: 그리고 당류 과다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율 상승,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뭐 붉은 고기, 그러니까 육류, 동물성 지방, 또 가공육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고온으로 이제 조리를 했을 때
0: 네.
1: 그 안에서 이제 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뭐 다완, 방향족, 탕화수소 이런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고
0: 네.
1: 또한 이러한 음식들에 있는 햄아연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1: 이런 걸로 인해서 장 점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장내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0: 네. 육식을 지적을 하셨지만 육식을 즐기지 않는 분들에게도 대장암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가족력도 문제가 될까요?
1: 네. 대장암은 크게 세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가족력을 포함한 유전적 요인입니다.
0: 네.
1: 1촌 내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0: 네.
1: 어린 나이부터 다발성 용종이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들이 있는데
0: 네.
1: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장내 환경이 중요한데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겨서 장 점막의 손상이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대장암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그중에서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1: 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0: 네.
1: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음주, 흡연, 당뇨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네. 음주, 흡연은 이제 대장암의 위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건데 운동
1: 네.
0: 부족은요. 신체 활동과 대장암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장 운동이 저하되게 되면
0: 네.
1: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발암물질 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증가가 되면서
0: 네.
1: 장 점막이 손상이 되고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IGF-1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0: 네.
1: 세포 증식이 촉진이 되고 세포 사멸이 억제하게 되는데
0: 네.
1: 이 자체가 종양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 자체도 문제기는 한데
0: 예.
1: 실제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하게 돼서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돼서 대장암의 위험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와 대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사실 스트레스 자체는 대장암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활성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 제거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요즘은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이상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통 혈관이나 설사, 변비, 그리고 흑색, 짜장색과 같은 변, 복통, 체중 감소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럼 암이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오른쪽인 맹장이나 상인결장이라는 곳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이 부분은 장의 내강이 넓고 내용물이 좀 묽은 편이기 때문에 장 폐색이 잘 안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뭐 빈혈, 피로감, 체중 감소, 복부의 불편감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하인결장, S장결장이라고 하는 왼쪽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배변이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장내강이 좁은 편이라서 장 폐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변비, 설사, 배변 습관의 변화, 심한 복통이나 복부 팽만 등을 주소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홍색의 혈변, 점액변, 그리고 잔병감을 느끼거나 가늘어진 변 이런 것들을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0: 그 결장암, 직장암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직장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집니다. 아무래도 항문 쪽에 좀 더 가까울수록 항문 보존이라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 거죠?
1: 네, 그럴 수 있긴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 항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 암이 위치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크기를 줄여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 보존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좀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장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초기 대장암은 종양이 작고 장 내강을 막지 않고 또 출혈도 미미하거나 간헐적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예. 그럼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그럼 증상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까?
1: 네, 많습니다. 꽤 많은 비율이 대장암 증상 없이 검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 검진이 활성화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큰데 약 한 30%에서 50% 정도가 무증상 상태에서 그냥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0: 그럼 증상이 없을 때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초기를 넘어서 병기가 높은 상태로 확인되기도 하나요?
1: 사실 무증상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이기는 한데요.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진행된, 그러니까 우리가 뭐 3기, 4기 정도에 진행된 병기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환자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0: 그럼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일단 모두 제거하는 거죠?
1: 네. 대부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직장이나 뭐 원위브 S상결장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암과 확실히 연관이 없는 과형성 용종이라고 불려지는 용종의 경우가 명확하다면 제거를 안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발견되는 용종은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그중에서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모양이나 상태가 좀 다른가요?
1: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100% 감별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암이 의심되는 용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크기가 큰 편인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저희가 내시경으로 관찰만 하는데도 그냥 자기가 자발출혈, 그래서 스스로 출혈이 네, 있는 경우가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이제 중간 인풋 패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그래서 모양이나 상태가 사실은 좀 다른 편입니다.
0: 네.
1: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영상 증강 내시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시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색깔을 바꾸고 혈관 있는 데를 좀 자세하게 보는 내시경 기법이 있는데요.
0: 네.
1: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좀 암이 의심되는 용종은 확실하게 조금 혈관이 좀 저희가 봤을 때 모양이 다르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0: 네.
1: 어느 정도는 내시경을 보면서도 이건 암인 것 같아라고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100% 감별은 어렵다. 다만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제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90%에서 95% 이상은 최소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떼어낸 용종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실 때 네. 저 다른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이미 했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0: 네.
1: 네, 사실은 저희가 제거를 용종을 했을 때 그 조직 검사 결과에 어떤 모양이고 뭐 선종인지 암과 연관 없는 용종인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0: 네.
1: 잘 제거가 되고 남지 않았는지 그리고 만일 암이라고 한다면 그 깊이가 얼만큼 파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한 용종은 다시 그냥 다 조직 검사를 모두 내보내서 네, 진단 및 그다음에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또 한 번 용종이 발견된 분들은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추후에 이제 진행된 좀 1cm 이상의 암과 가까운 용종이나 대장암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군을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0: 네.
1: 그와 좀 연관이 없는 군을 저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네, 저희가 3개 미만의 용종, 그다음에 1cm 미만의 용종, 그리고 선종 중에서도 고도 이형성증이라는 것을 동반하지 않은 용종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0: 네.
1: 반대로 좀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내보냈을 때 조직학적으로 좀 좋지 않은 타입이 섞여 있고
0: 네.
1: 그다음에 개수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나쁜 병이 생기기도 좀 쉽고

0: 그다음에 용종이 좀 반복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용종이 특히 잘 생기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0: 저 진료를 보다 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내시경을 받으신 다음에 아, 본인은 비만도 아니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태우고 난 왜 자꾸만 용종이 생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지만 한 30년, 40년 이상 같은 식습관, 같은 식단을 공유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용종에 발병하는 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환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보통 어떻게 드리냐면, 저희가 수많은 원인 중에 아직까지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이라던가 비만, 그 다음에 식습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리가 아직 현대의학으로 모든 것을 아는 거는 아니고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잘생기는 체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력과 유전력이 명확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다만 이 대장암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보는 학문이들에서 되게 운이 좋고 되게 축복받은 학문이라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종의 단계에서 사실 저희가 제거를 해주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기는 조금 할 때마다 생기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른 병, 다른 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면 대장 같은 경우에는 용종의 단계에서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찬스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건강관리 자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의 여러 위험들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가족력과는 좀 다른가요?
0: 네, 둘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와 같은 이제 우리 그 피를 공유하는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에서 대장암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게 되며 이 자체는 원인이 꼭 유전자가 아닙니다.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 일단 같게 되고 성격적 요인도 좀 비슷하고 사실 부모님이 비만이면 아기들도 비만인 경우들이 꽤나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공유하는 여러 환경들 그리고 일부의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암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네. 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은 대장 여러 곳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대장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종류는 뭐 린치 증후군, 호이치 예거 증후군, 뭐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을 만들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성 대장암에서는 대장의 여러 부위에 암이 동시 혹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유전자 이상이 전반적으로 사실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대장 전체가 이미 암이 생기기가 아주 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게 되고 한 번 암이 발생한 후에도 남은 대장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뭐 수술을 해서 대장을 다 잘라낼 것인지 수술적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뭐 어쨌든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기 검진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형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대장암을 좀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 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45세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35살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고요. 만일 뭐 55세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살

0: 마이너스에도 45세이기 때문에 네. 이때가 아닌 40세에 진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발병 나이보다 10년 먼저 혹은 40세 중에서 빠른 시점에 검사를 해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1: 네.
0: 근데 다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를 자주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고 이 시점에 먼저 한 차례 확인을 한 후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알맞는 주기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겠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질병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은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을 이제 몇 년 주기로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해야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림치증후군, 그다음에 가족성 손종성 용종증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20, 30대에 이미 대장암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전체가 암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상태에 유전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주기로는 할 걸 권고를 드리고 네, 보통은 1년 주기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를 이제 50세부터를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3, 40대에도 검진을 해야 될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부모님이 이미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거나 이 병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병을 아주 어린 나이에 보통 확인을 하게 되고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부터 이미 1년 정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에 대장암이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이르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족분들 중에서 진단받으셨던 나이보다 10살 먼저 혹은 만 40이 되었던 시점에는 최소한 검진을 한 차례는 받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대장암도 초기 치료할수록 효과가 클 텐데요. 정기 검진뿐 아니라 특히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인데요.
1: 네.
0: 특정 경고신호라는 것이 보이면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민감할 필요가 있는 의심 증상들로는 일단 첫 번째로 살변, 그리고 배변 습관 변화. 갑자기 뭐 환자분들이 자주 간다거나
1: 네.
0: 아니면은 뭐 잘 못 간다거나 그다음에 변의 형태가 변해서 설사나 변비가 발생했고 가는 변이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외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철결핍성 빈혈, 복통, 복부 팽만,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빠지는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변을 봐도 봐도 남는 느낌이 있는 장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협진, 다학제 통합진료, 병원 치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다학제 진료와 협진은 같은 의미인 걸까요? 조금 다르게 이해할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다학제 통합진료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방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맞나요?
1: 이 좀 낯선 단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요.
0: 네.
1: 다학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한다는 의미고요.
0: 네.
1: 즉 이제 암이라든지 중증 질환들,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이 여러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의 환자를 위해서
0: 네.
1: 관련된 분야의 젊은이가 모여서 최적의 맞춤 치료의 계획을 세워보자는 건데요.
0: 네.
1: 뭐 예전에는 특정과에서 일단 1차 진료를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이 협진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진단과 치료의 방법을 세우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에는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협진은

0: 조금 좁은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암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협진으로 진행되는 질환들도 많지 않습니까?
1: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이 협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주치의가 다른 과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과에서 진료를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학제는 이제 한 번에 여러 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검사나 치료 과정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치료 방법을 찾아나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협진은 어떻게 보면 좁은 개념의 다학제라기보다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학제는 한 번에 같이 보자, 협진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우리 협진 같은 경우에 같은 질환에 대한 탁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주 질환이 아닌 전혀 다른 질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협진이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죠.
0: 자, 오늘은 암 치료에 있어서 얘기되는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암이라는 병이 특정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오래된 시스템이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많기는 한데 암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복잡한 질환 중에서 암의 이제 특성상 진단부터 치료까지 사실 관련된 진료과가 많기 때문에 다학제 통합 진료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선 이제 진단하려면 각 암에 대한 뭐 내과적인 부분들, 조직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이제 병리과, 뭐 영상 검사 확인하는 영상학과 관련이 되고요. 치료와 관련돼서는 뭐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항암과 관련된 뭐 종양내과, 방사선 치료 담당하는 뭐 방사선 종양학과 등이 사실 여러 의료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도입을 됐으니까요. 이게 한 10년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기 전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다학제 통합진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한 50년 이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네. 그렇게 관련되는 진료과가 많은 건데요.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함께 진료가 이어지는 분야는 좀 다르겠죠?
1: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사실 주요 진료과도 달라지고 치료의 방법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에 따라서 암종에 따라 다학제 통합 진료의 관련과는 당연히 달라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과 진료랑 관련된 암이다. 그럼 산부인과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주변 장기와의 관계, 뭐 이제 대장이나 아니면 이제 요로 같은 방광, 요도 이런 요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과도 포함돼야 되고 비뇨의학과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뼈에 생긴 암이다, 그럼 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재건 수술을 위한 뭐 성형외과나 소아암이 많거든요. 뼈는 그럼 소아청소년과 등 다양한 진료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여러 과가 같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관련된 전문의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될까요?
1: 아무래도 이게 진단, 치료, 뭐 이후에 이제 재활,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전문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소 3명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고요. 9명까지의 전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다학제 통합진료팀에 포함된 전문의의 숫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의 그 비용도 좀 차이가 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0: 일단 다학제 통합 진료가 환자 중심의 진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으면 초기든 병기가 높든 오랜 기간 꾸준한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학제 진료가 주는 장점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1: 암 진단이라는 게 참 오랜 시간 치료도 좀 필요하지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적합한 치료의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한데 각각의 이제 전문의에 따라서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을 이제 순차적으로 예전 방식대로 듣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두의 의견을 한꺼번에 들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현재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뭐냐, 그리고 연속해서 이 여러 과를 다니지 않게 되는 장점, 그래서 빠른 결정과 치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쪽 과에서는 이렇게 치료하자, 저쪽 과에서는 저렇게 치료하자 하게 되면은 치료의 그 방향이 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듣고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일관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의 성적도 좋지, 생존율도 높고,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이제 병원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요. 중복 검사라든지 진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다학제 진료의 개념이 없던 예전과 비교하면 진료 과정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생긴 걸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뭐 중복 검사와 여러 경제적 부분에서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셨는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1: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좀 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0: 네.
1: 예전에는 사실 환자를 그 의사가 이제 외래에서 보게 되면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있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절차도 복잡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진료를 받았다. 절차도 간편해서 좋았다는 반응이 97%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다학제 팀 전문의에게 내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라는 답변이 99%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이 예전에는 이쪽 저쪽 과에서 좀 달랐다고 하면 이제는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치료와 진단 방향이 결정이 되니까 신뢰도가 높아졌다.
0: 그렇겠네요.
1: 가장 실감하는 편리성이라고 하면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암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의료진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인 경우가 많잖아요.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예기치 못한 증상에서 당황할 때가 많지 않을까요? 부작용도 그렇고요.
1: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크게 보면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진단 당시에 암이 많이 진행되면 수술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리고 항암이라는 게 각각 암에 대한 외과나 내과에서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약물 썼을 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종양내과에서도 항암을 진행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만나는 진료과가 종양내과인 것 같긴 한데요. 항암 치료 당연히 부작용이 많긴 하죠.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세포도 사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사실 항암이 중단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암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혹여라도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대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또 이럴 때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다학제 진료팀과 의논해서 약도 처방해 주는 건가요? 환자가 필요한 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1: 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 하나하나를 그 다학제 진료팀이 이게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항암을 하는 과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항암 관련 부작용은 약물 치료로 주치의 선생님이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암 치료를 받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거든요. 통증이 생긴다든지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통증의학과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학제 통합진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처방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지금 치료를 하는 주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과에다 연결을 해주면서 처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암 치료 중에 있을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외래 일정을 잡아주시는 건지 스스로 알아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1: 아무래도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0: 그렇죠.
1: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치료 과정 중에 치료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아니면은 치료 과정 중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0: 보니까 불안이나 우울감 당연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치료 전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나 우울이 좀 심하다.
1: 네.
0: 치료 과정 중에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연결이 될 수는 있고요.
1: 네.
0: 네, 주로 이제 협진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학제 통합진료팀 코디네이터가 이제 예약을 해주는데
1: 네.
0: 그 예약 과정은 이제 주치 선생님이 협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다학제 진료팀을 환자가 한꺼번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0: 다학제 통합진료가 이게 기본이
1: 네.
0: 모든 전문의가 이제 환자와 같이 만나거든요.
1: 아,
0: 한 자리에서.
1: 한 자리에서요?
0: 다학제 진료가 잡히면
1: 네.
0: 예, 환자 관련된 진료과 전문의들이 다 같이 만나가지고 뭐 따로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같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환자 가족과 만나서 설명을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하면서
1: 네.
0: 어떤 치료의 방향을 설명을 해주면 그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 네. 그래서 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모든 암 환자에게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지, 다학제 진료를 등록해야 하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도 알고 싶거든요.
0: 사실 모든 암 환자에게서 다학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 환자가 다학제 진료를 받고 싶다라고 주치의한테 요청하는 경우
1: 네.
0: 아니면 주치의 입장에서도 이게 치료의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 다학제 통합 진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그렇게 환자와 각각의 그 진료과 전문의가 이제 시간을 조율해서 다학제 진료 일자를 잡게 되는 거고요. 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진단 방침을 이제 일관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근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의견이 오갈 때 또 이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0: 이게 뭐 고민해야 되는 뭐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죠.
1: 네.
0: 특히 이제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이미 암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 네.
0: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초기 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먼저 하고
1: 네.
0: 이후에 좀 항암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의 결정만 내리면 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해야 될지 사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런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다르고 최신 지견도 다르고 어떤 임상진료 지침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환자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의견이 있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주치의과에서 결정했던 치료의 방법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하고 나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과 진료를 진료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 이거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여러 과가 이제 한 번에 같이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또 나의 주치의는 누구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진단을 받게 되는 내과부터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혈액 종양 내과까지 많은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그때마다 주치의는 달라지는 건가요?
0: 충분히 이제 가능한 말씀인데요.
1: 네.
0: 처음에 이제 다학제 통합 진료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이게 주치의과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이 환자가 예, 진료를 본 그 과에서 일단 주치를 맡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치료 방법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당연히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외과 계열이 주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수술이 끝났고 항암 치료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과 계열에서 주치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 상황에 따라서 주치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도 같은 방식인가요?
0: 현재 이제 건강보험 안에서는 처음에 암이 진단되고 나면 세 번까지 다학제 통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암이 초기에 진단되고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전이가 생기는 경우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그 3회 이내에서 통합 진료를 이제 받을 수 있다.

0: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치료의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재발이 됐다.
1: 예.
0: 그렇다고 하면은 또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때는 또 다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2회까지 다각제 통합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이나 재발이나 전이가 생겼을 때 받는 그 방식이 처음 받았던 그 통합 진료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1: 일단 환자 중심의 이제 진료인 건데요. 다학제 진료는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죠.
0: 사실 이 다학제 진료 하는 게 네.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 네.
0: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1: 네.
0: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거는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네.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의료진들 안에서는 집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의 사례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적인 모임 시간이 있긴 하거든요.
1: 네.
0: 그 의미는 의료진 안에서도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
1: 그렇죠.
0: 다학제 진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1: 네.
0: 이걸 이제 환자에게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한 내용을 설명하고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료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사실 뭐 환자에게 설명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다학제 진료를 하면 한 번에 딱 설명은 끝나거든요. 중복된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또 환자 중심 진료로 진행되는 이 다학제 진료가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0: 또 현장에서 여러 이제 선생님들 의견 들어보면
1: 네.
0: 개선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다학제 통합진료를 정례화해서
1: 네.
0: 상설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공간이나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주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이제 다학제 진료팀이 있는데 사실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수가 문제도 있긴 한데 여러 전문의들이 와서 참여도 하고 시간도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도 사실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가 어렵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 보는 그 시간만 그렇지 그 진료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또 시간이 또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가 문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고 지난 이제 코로나 대유행 때는 대면으로 모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꼭 모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영상의학과나 병리과는 직접 오시기가 어려운데
1: 네.
0: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1: 네.
0: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여러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학제 통합 진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3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오전까지는 충북, 낮까지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은 5에서 30mm, 강원도와 충청권, 제주도와 경상권, 전라권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오늘 밤부터는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는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먼바다, 오후부터는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밤부터 서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4도에서 19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6도에서 2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6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15도, 춘천 16도, 원주 15도, 대관령 10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4도, 강릉 15도, 동해 15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4도, 대전 16도, 세종 15도, 천안 15도, 보령 16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7도, 군산 16도, 광주 18도, 목포와 여수 1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7도, 포항 17도, 안동 14도, 부산 18도, 울산 19도, 진주 1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파주 1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7도, 습도는 9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34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과 경남을 찾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동안 전국을 순회 중인 정 대표는 내일까지 부산, 경북 등을 돌며 영남 유권자 표심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 이어 오늘은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장 대표는 이번 개소식은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며 보수의 가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 형태로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기 거래, 비공식 스와프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 업체들을 제재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현지 시간 1일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이 회사 대표 리신천 그리고 홍콩과 제3국의 선적을 두고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회사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제재는 중국 기업이 제3국 등과 정상적인 경제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제재를 받은 이란이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은 중동전쟁 발발로 내려졌던 임시 예방적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영국 내 민항기 운항을 정상화한다고 현지 시간 2일 발표했습니다. 민간항공청은 항공기 운항과 안전 환경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당국 간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실시간 항공위험 감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전주보다 8.7원 상승한 2,04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5.1원 상승한 2,002원이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역 이전 논란과 관련해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SNS에서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이미 알렸는데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습한 남서풍이 밀려드는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최대 120mm 이상, 제주의 해안은 10에서 80mm입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기술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어제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오늘의 정답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질문하고 해석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됐는데요. 최근 경영계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출 지표보다 변화에 반응하는 힘, 그리고 사람을 읽는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이 격변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리더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4월 6일 행복한 경영대학에서 열린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행복한 경영대학은 휴넷이 운영하는 CEO 과정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서 경영 현장에 살아있는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연의 연사는 이금용 코글로닷컴 회장인데요. 이금용 회장은 197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22년간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업부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후에 국내 최초 온라인 경매 플랫폼 옥션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회사를 급성장시키고 2001년 미국 이베이에 매각한 화제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네. 이후 이니시스, 네피아 등을 이끌었고 현재는 코글로닷컴 회장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무려 45년 경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연에서는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0: 이금용 회장이 45년간의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했나요?
1: 네, 이금용 회장은 먼저 기업이 지속된다는 건 결국 성장이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현상 유지는 없고 성장이냐 쇠퇴냐가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CEO에게 필요한 능력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읽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슬럼프는 또 어느 기업에나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건 결국은 탄탄한 기본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해답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리더의 몫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술의 시대에도 기업을 오래가게 만드는 건 사람과 기본기 그리고 변화를 읽고 새 판을 짜는 리더십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강연이었습니다.
0: 네. 그럼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코글로닷컴 이금용 회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인의 CEO의 사명은 뭐냐? 하여튼 CEO는 하여튼 어떤 형태도 그 기업이 어떻게 돼요? 지속되게 해야 돼요. 뭐 세상 없는 뭐 코로나나 뭐 이란 전쟁

이건 뭐건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업을 나는 생존 또는 지속시킬 수 있다.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지속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성장, 쇠퇴, 현상 유지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현상 유지라는 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 하고 금년에 100억 했다고 해서 우리는 현상 유지다. 그거는 숫자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똑같지 않아. 왜? 기술이 바뀌고 고객이 바뀌고 다 바뀌잖아. 똑같지 않아. 그 100억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숨고르기냐 아니면 내려가는 걸 간신히 막냐.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없다고 봐야 돼. 이건 성장이냐 쇠퇴냐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게 실제로 성장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피크에 가서 뭐 우리가 뭐 해테니 진로니 노키아니 코닥이니 다 봤잖아. 100년 된 기업도 망하려니까 어떻게 돼? 금방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장한다. 그러니까 24시간 CEO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기업은 어떻게 성장할까? 24시간 거야. 근데 이 성장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속적으로 내가 하던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 비즈니스가 한계에 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비연속적 성장과 연속적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69년대 삼성전자가 가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끄는 건 뭐예요? 83년도에 시작한 반도체로. 삼성이 지금까지 가전사업을 했다면 삼성이 미쳐 모르는 게 어떻겠어. 이게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기존에 있는 기업의 연속적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비연속적 성장 이 두 개를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디에서 기회가 이게 나올까? 그래서 대개 이런 기업의 성장은 창업,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눈 게 이 기업 단계 가면 이제 기업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은 일종의 가건물이고 사업은 이제 내가 여기다 몸을 던지는 거죠. 최게 최소 뭐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돼? 경영 이거는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해외로도 나오고 IP 그러니까 여기 누가 필요해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죠. 그 여기서 부어오고 그 다음에 실적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로 찾아 나가는 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은 기업가는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 정지원 사람은 사업이 많잖아. 저 뭐 이건 회장 많잖아. 사업이. 그거는 뭐냐? 그분은 기업을 하는 게 아니야.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맡을 누가 필요한 거야?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영자가 뭘 느끼는 거야? 아 사람이 중요하구나. 기업가는 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걸 이제 위로 올라가면 느끼는 거지.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왜? 자기가 혼자 다 하니까 그냥 자기 역할이 크니까 그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렇게 뭐 많이 느끼진 못하죠. 물론 그때도 필요는 하지만 근데 일로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기업은 오래가는 거지. 지속되는 거지. 지속되는 거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CEO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본을 갖춰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들어오고 이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연구했는데 이 연구를 저한테 가장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아르켜준 사람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 제가 이분을 만나고 약간 인생이 바뀌었어요. 2022년 11월 21일 날 우리 조찬 포럼에서 이분을 모셔갖고 2시간 동안 강연했어요. 이분이 직접 이런 강연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물어보면 답하고 물어보면

부분 다 토크 형식으로. 야, 진짜 놀랬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있죠? 정말 그 아들이 오래 갈 수밖에 없어. 딱 얘기를 하는데 두 시간 동안 뭐 이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볼 때 스포츠맨이건 뭐 기업가건 뭐 다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이래. 이 사람이 기본이 돼 있냐? 그게. 그래서 자기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을 때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야. 얘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야. 자기 형도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최고의 선수로 키운다는 건 그때 차범근 선수가 활동했던 분데스리가야. 그때 대한민국은 아직 뭐 일본의 그 프리미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을 때니까. 근데 분데스리가서 활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 거야. 이 아버지야. 이 아버지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현대에서 이제 은퇴했잖아. 첫 번째가 뭐냐? 양발을 다 써야 된다. 양발을. 그러니까 슛을 오는데 체격이 작잖아. 그 공을 슈터기 좋게 한 발에 모아서 오른발로 슈터넣으라고 공을 모으는 순간에 이미 태클 당한다. 그러니까 오른발이건 왼발이건 그냥 걸리면 그대로 슛을 해야지 뭘 한 발로 안 된다. 야, 그 어린애를 이 오른발을 못 쓰게 하려고. 오른발을. 모든 거를 왼발 포스트야. 왼발 포스트. 그리고 오른발 여기 그 뒤에 앞빈 비슷한 걸 박아왔고 오른발을 못 쓰게 하려고. 그거를 몇 년 하니까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구별이 없어지더래. 똑같이 똑같이 쓸 수 있더래. 그 다음에 이분 지론이 그거더구만. 이분은 축구라는 거는 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드리블하고 드리블하고 패스다 이거야. 국민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일체 슛을 못하게 했대. 이 슛을 오면 재밌잖아. 이게 자꾸만 이게. 오로지 공만 갖고. 그래서 드리블 오면 요 띄우잖아. 띄우면 이걸 공이 안 떨어지게 2시간 동안 해야 된대. 떨어지잖아. 다시 2시간. 이게. 그 다음에 계속 패스. 계속 패스. 그걸 6년 동안 하고 슛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술을 했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축구선수,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슬럼프래요. 이게 슬럼프가 왔다가 회복됐다 이렇게 된대. 이게 컨디션이 똑같을 수가 없대. 근데 제일 이 기본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슬럼프가 왔을 때 이 기본이 있는 사람은 이 슬럼프의 기간이 짧대. 자기 경험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손흥민 선수가 뭐 여섯 게임 골을 못 넣고 뭐건 걱정하지 않는데. 그거 다시 시작돼 걱정할 거 없어. 이게 그 최근에 국가대표 이제 그 A매치에서 세 게임 골 못 넣잖아. 손흥민.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뭐 그냥 미국과 그냥 벌벌 날르잖아. 자기 걱정 안 한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 스타트업도 마찬가지. 근데 슛을 던지는데 농구는 좋은 게 뭐가 있냐? 리바운드가 있대. 우리 기업가도 뭘 해야 돼? 리바운드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리바운드는 어떤 사람한테 오냐?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한테 온다. 이때부터 이제 제가 연구를, 아, 이걸 우리 젊은 기업인들한테 뭐가 기본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 CEO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변화를 읽는 능력과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떨어지면 사업하지 마세요. 나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사업하면 안 돼. 그거는 전문가의 길로 가면 돼. 그냥 전문가로. 사업은 안 돼. 사업은 안 돼. 사업은 100% 이 두 가지가 엮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안목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안목이 있어. 저 사람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두 가지가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돼? 의도적으로라도 이거를 길러놔야 돼요. 이걸 길러놔야 어떻게 돼요?
큰 기업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일 수 있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찍기 과외처럼 제가 확실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 변화를 읽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엘빈 두플로 박사란 분이에요. 엘빈. 자, 이분은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 변화를 뭘로 보냐면 물결로 봐요. 물결. 그래서 우리가 The Wave of Wealth. 이분은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주제가 뭐냐? 부의 물결. 과연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결이 왔을 때 부가 오느냐? 당신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부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냐? 부를 가져오는 물결에 뭐가 돼야 된다? 주인공이 돼야 돼. 제가 1998년 9월 22일 날 삼성에서 삼성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을 했을 때 제가 직위가 이사예요. 이사. 이때 제 맞은편 멀티캠퍼스에서 삼성 SDS에서 네이버라고 하는 사내 벤처를 했던 요 담당자 이해진 과장이야. 이때 과장 이사 월급 얼마 했겠어. 근데 99년도에 제가 옥션 대표가 돼갖고 9월 1일 날 나오고 이해진은 99년 6월 1일 날 네이버를 설립해서 여기 있던 직원들 같이 나왔단 말이야. 이해진은 지금 그 당시에 인터넷과 모바일 붐을 타고 지금 재산으로 따지면 몇 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어떻게 새로운 물결에 뭐가 되라는 거야? 주인공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을 키우고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부를 가지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에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냐. 그 변화의 물결의 주인공이 아닌데 돈을 벌겠다?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지금 이 변화에 지금 중심에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변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위기와 기회가 있잖아. 이 두 개가 상존하거든. 제가 홈플러스 하고 그 뒤에 얼마 할 때만 해도요. 이마트라는 거는 대한민국 유통의 최고였어요. 근데 2010년도에 그 조그만 사이트를 시작한 쿠팡은 지금 우리 아들도 뭐 실적하면은 그 아파트에 말이야 꼭 쿠팡에서 보낸 거 있잖아. 비닐로 된 거 온단 말이야. 예. 이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세수할 때 저는 아침에도 이제 오늘 세수 이렇게 세수하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 눈 이렇게 닦으면서 야 오늘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제대로 읽고 있나. 저는 8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네 개를 읽어요. 이 안에 뒤지면 안 되잖아. 특히 이 변화 이거는 생사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CEO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빈 두플로 박사는 이 변화를 크게 큰 물결로 네 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그 네 개의 물결로 설명해요. 제1의 물결이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뭘 발명한가요? 농사. 만년 됐죠. 농업혁명 최대의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토지예요. 제2의 물결은 이제 1770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나오면서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된 거예요? 기계가 대체하면서 생산성이 이제 급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명명에서 최고의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공장이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부인 시대에서 엘빈 도플로 박사는 새로운 부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이제는 앞으로는 정보와 이 지식 콘텐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새로운 부의 원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부의 물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와 새로운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제3의 물결이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정보화의 물결과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새로운 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존의 부가 몰락하고 새로운 신흥 산업체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현상인데 요 제3의 물결 디지털과 AI를 중심한 물결은 대개 이제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정보화의 물결이 먼저 나오죠.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나오고 이 컴퓨터에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은 회사들이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쫙 나오죠.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 삼보라든지 삼성 뭐 쭉 나왔는데 하드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어요. 뭐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없어요. 뭐 제일 그냥 아직도 명맥으로 하는 게 1995년에 25살 먹은 천재가 만든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한 워드, 한 컴, 마이크 부스에 딱 그거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나머지 우리 독자적인 게 없어요. 이게 만든 사람이 이제 탤런트 김희애 씨 남편이에요. 이찬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시장을 전부 다 미국이 점령하고 우리는 삼성 SDS나 SKCNC로 이 SI로 이제 대기업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95년도부터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뭐 백화점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www.com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물건도 올라가고 스타트도 되고 그다음에 검색도 되고 새로운 공간에서 신경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www.com인데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통신망이 좋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그때 이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www.com으로 많이 가서 이때 이제 뭐 네이버, 다음, 옥션 이런 회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테스코에 홈플러스 하다가 그게 테스코로 넘어가면서 이제 할 게 없어졌는데 누가 야 저 뽑으시도 할 수 있대.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근데 저는 유통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갖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99년 9월 1일 날 아 이거 대기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옥션에 창업 대표로 와서 옥션을 만들어서 이제 상장시키고 인터넷 기업 초대회장을 2000년대 하면서 네이버하고는 이해진이나 제 눈에는 그 사이버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회장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인터넷을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온다. 교육도 이걸로 바뀐다. 이걸로 바뀐다. 야, 제 얘기 듣고 인터넷 한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원인을 분석했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냐? 제가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는데 이 기존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 성공을 피크에 올라갔다가 실패를 해요. 요건은 두 가지야. 하나는 고정관념이고 하나는 조바심. 리더는요 이걸 견뎌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기가 성공했던 성공 신화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세상은 바뀐대. 왜 내 눈에는 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왜 머리에는 그 세상이 안 보일까? 그게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를 머릿속에 키우고 있는. 어떻게 딱 들어오잖아요?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아, 그거 내가 전번에 해봤는데. 아, 금융, 은행은 그런 게 아니야. 니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기업을 위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옆에서 볼 때 많이 실패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조바심인데 제가 뭐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어요.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결심하세요. 고민은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안 될 때 가서 오면 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미래에 맡겨두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만 계속 축적하세요. 그러면 미래가요 달라져요.
고민은 해야죠. 왜?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근데 뭐는 하지 마라? 걱정은 하지 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뭐 미래에 대한 건 걱정 안 한다. 오로지 나는 어때? 현재 충실하겠다. 그런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삼성은 2010년에 갤럭시 나왔는데 이 모바일 제대로 대응 못한 게 뭐예요? LG죠. LG. LG는 2010년 후반에 옵티머스 나왔지만 결국은 2021년에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문 닫았잖아요. 이때 누가 나왔어? 카카오가 처음에 돈이 없어요. 이때 돈 많은 애들이 누구예요? 통신사예요. 만약에 통신사가 세 회사가 합쳐갖고 야 우리 회사 하나 만들고 카카오 죽이자 그랬으면 끝났어. 근데 뭘 받았어? 문자 돈을 받았단 말이야. 카카오는 뭐야? 그걸 또 공짜로 했단 말이야. 걔들이 야 우리도 공짜로 하자 그랬으면 죽었지. 근데 야 나 이거 포기 못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규칙이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일을 새롭게 하라고 나왔는데 본인이 새롭게 안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여기서 살아남을래? 안 되는 거지. 이때 이제 또 제대로 대응 쿠팡이 2010년 나왔는데 그러면 쿠팡이 그 물류센터를 하늘에서 떨어져 진 게 아니라 졌잖아요. 그러면 신세계에서도 조사팀이 있고 뭐 정보팀이 있으니까 아 쿠팡이 지금 물류센터 몇 개째고 요거 다 알 거 아니야. 뭐라는 줄 알아요? 롯데고 신세계는 쿠팡이 저렇게 투자하다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그 망하면 그때 물류센터 인수하면 된다. 그 정도 실력 갖고 뭘 대한민국의 유통을. 또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오늘의 짐, 뭐 배달의 민족 다 이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걔들이 뒤에 배경 아무것도 없어요. 벤처캐피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고 AX, 그다음에 XR, 이런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DX라는 거예요. 디지털은 크게 네 개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소프트웨어. 요새는 SaaS라고 그러죠. 두 번째 뭐예요? PC 인터넷. 세 번째 뭐예요? 모바일. 네 번째 뭐예요? 블록체인, 메타버스, AR, XR. 이걸 우리 전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디지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디지털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플랫폼을 좋아해요. 플랫폼. 다시 말해서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의 정보를 서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중간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메신저가 되건 아니면 쿠팡처럼 거래하는 상대방 옥션처럼 이게 되건 이 플랫폼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많이 구글을 가져 이게 뭐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업데이트 해줘야 돼. 계속 업데이트. 이게 늦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건 옛날 거네. 그러니까 이런 업데이트를 통한 디지털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DX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SaaS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도 이제 솔루션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보면서 하는 세상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이 나오면서 세상은 또 한번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 나왔다. 자,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주장했어. 1차가 이제 그 전기기관이고 2차가 포드 자동차예요. 3차가 이거예요. 정보산업. 그 다음에 이걸 4차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4차 산업을 주장한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거를 연결시키자.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초지능, 지능화하자. 세 번째가 어떻게 해요? 자율, 무인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세 가지를 주장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인구의 감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뭐야?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통 경제학으로 보면 노동력이 감소하면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요?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이 매출이 줄어들고 이 전체 경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사람이 하던 일을 어떻게 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 누군가가 대신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장도 어떻게 돼요? 다 센서로 연결해서 자동화시키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던 일, 여러 가지 판단하고 반복적인 일, 그걸 기계가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운전 같은 이 택시나 운전, 이걸 자율주행으로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무인 로봇, 휴머노이드랑 무인 로봇과 공장, 다크 컴퍼니, 사람이 어떤 걸 로봇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부분이 인간이 어떤 일을 저게 대처하면서 이 같이 있던 그 생산물이 어떻게 돼?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뒤엎은 게 뭐냐? AI. 다시 말해서 초지능. 이게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AI가 나오면서. 자, 이건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간단히 하고. 자, AI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죠.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intelligence라는 단어예요.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 지능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지능,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이 지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가? 인공,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보라는 단어가 영어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가 데이터, 그 다음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하나가 인텔리전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앙정보국, 그러면 CIA잖아요. 이때 I가 뭐냐면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보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자료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데이터 좀 가져와 봐.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 그거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언더스탠딩, 이것도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제가 삼성 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일을 잘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금여인은 유통의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아. 그럼 일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했던 경험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점점 짧아진단 말이야. 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머릿속에 여기 있는 걸 갖고 있었던 내가 천재적으로 암기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휴대폰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야. 누르면 다 나와. 암기로 갖고 있던 이러한 이 정보가 어떻게 돼?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로 넘어가요. 야, 여기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건 뭐냐고 하니까 인포메이션 이해, 여기는 뭐예요?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디. 스타디는 무슨 뜻이냐면 스타디하고 러닝하고 차이가 스타디는 기존의 원전에 있는 거를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거. 그거는 스타디라고. 스타디 그룹이다. 그거는 같은 걸 놓고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건 스타디라고. 러닝은 그게 아니에요. 러닝은. 기계학습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해답이에요. 내가 어떤 판단으로 나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대처가 됐을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이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직원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예요.

인포메이션형 직원이냐 인텔리전스형이냐. 인포메이션형 직원은요 질문 안 해요.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아, 시킨 것만 대답해. 걔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안 해. 근데 인텔리전스형은 뭐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 제가 볼 땐 이런데요? 인텔리전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52년생이거든요. 74살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 강의만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배님은 어떻게 아직 그 나이에 이렇게 쌩쌩해요? 왜냐하면 65살에 교수들도 정년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오래 생명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발광체. 발광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봐도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자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별이라는 건 뭐예요? 빛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스타라는 거는 자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로 어떻게 넘어가냐? 여기에 강의 하나 있어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강의인지 아세요? 생각의 강의예요. 이 능력을 기르세요. 이 빙을 현재 존재죠. 빙을 비커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항상 그 비커밍을 생각하고 다녀야 돼. 이 생각의 강을 이걸 넘어야 인텔리전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이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4차 혁명이 했는데 2016년에 뭐가 나왔어요?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어요. 이 알파고가 두면 이세돌이 두고 두면 두고 두면 해요. 결정적으로 4국 78수에서 알파고 한번 지는 바람에 4승 1패를 했거든요. 이때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올 때 바둑 이걸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기계학습을 통해서 본래의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인간의 판단의 능력을 판단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인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끊임없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판단의 기능을 내가 도와줄게. 이게 엑스레이를 쭉 봤는데 옛날엔 고수의 의사가 아 이거 폐암이야. 근데 이제 고수의 의사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AI가 아 이거 폐암이야. 그게 더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초기 AI는. 지금도 물론 있죠.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내가 신한카드가 카드를 발급했어. 1년 동안 이제 카드 쓴 걸 보고 누구는 한도를 줄이고 누구는 늘리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전부 다 이제 어카운팅에서 썩 쓰는 걸 보고 아 얜 뭐. 근데 이제 AI가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얘는 줄여. 얘는 빼. AI가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15,000명 구글이 사람 자르는데 1등부터 땅 내리는데 그걸 누가 다 했어요? AI가 다 했다. 밑에 15,000명 나가. 아무도 소송 온 사람 없어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저희 정부에다 하나 건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호사 이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이게 그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특히 뭐냐 이거 불량이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다 얘가 한 거예요. 일단 이러다가 2022년도에 혁명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챗GPT가 난 거죠. 자, 챗GPT는 그동안 우리가 검색은 뭐였어요? 키워드 검색이었잖아. 키워드. 내가 키워드를 넣으면 쫙 나왔단 말이야. 야 그러지 마. 어떻게? 나랑 대화하자. 네가 물어보면 제너레이팅. 내가 답을 다 조사해서 다 만들어서 너한테 맞는 답을 너한테 줄게. LLM,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이게 2020년 11월 30일 날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이제 지식의 종말시대가 온 거예요. 많이 안다. 뭐 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 17살 먹은 애 교수나 똑같아. 질문해 보면 똑같이 답이 나와.
내가 그동안 아 이건가 저건가 야 물어봐. 챗GPT에 3만 원만 내면 돼. 그래 이게 챗GPT가 오픈 AI에 나오는데 2024년부터 이제 에이전틱 AI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에이전틱 AI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거는 얘가 뭐예요? 얘는 물어보면 생성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대화형이라면 얘는 뭐냐? 자기가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저 영수증을 10개를 찍어서 사진을 올려놓고 야 이거 날짜별 정리해. 얘가 다 하는 거야. 얘가. 내가 베트남 여행 갔는데 이거 얘가 다 하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B2B로 물건 샀거든. 근데 산 가격이랑 이게 쫙 이렇게 나와 있어. 앞으로 또 살 때 네가 협상해. 그럼 얘가 알아서 직접 다 보내는 거야. 얘가 행사자가 되는 거야. 이게 2024년도에 나오다가 2026년에 3월 달에 이제 클로드가 소넷 4.6 나오면서 클로드가 이제 완전히 이 에이전트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 수 없이 깔았어요. 근데 클로드하고 이제 오픈AI 두 개를 쓰는데 확실히 클로드는 논리적이야. 오픈AI는 대화형이야. 확실히 대화형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돼? 에이전트 애니까 옛날에는 뭐야? 회계, 법률, 인사 이런 걸 사스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제 다 끊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실정에 맞게 에이전트 AI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에 휴머노이드가 뭐예요? 로봇의 인간의 모습을 로봇의 뭐가 나눠? 여기 AI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 전체가 지금 조직,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산업 전체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세상. 어떻게 돼요? 교환해야 돼요. 교환해야 돼요. 저거를 오그먼트라는데 저걸 갖고 뛰는 사람하고 저거 안 갖고 뛰는 사람하고 이제는 차이가. 그래서 지금 계속 논문이 나오니까 이건 누가 알아야 된다? CEO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있죠. 의도적으로 클로드 깔고 의도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내 파일에 엄청난 내가 자료가 있는데 이거 자료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해줘. 의도적으로 자꾸만 해보란 말이에요. 에이전트를 만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제3의 물결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모르는 더 웨이브 오브 월스 이거에 뭐가 돼야? 주인공이 돼야 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 얘기할게. 자, 알고리즘으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새로운 모습이 있어. 그게 이제 제 4의 물결인데 그냥 방향만 하나는 뭐냐면 창조와 상상력. 또 하나는 뭐냐? 감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알고리즘이 발달해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상력은 얘가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상상력에서 이게 상상력은 질서 없이 내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내려온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냐? 이노베이션, 혁신, 기존에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인벤션, 그전에 없던 거에 새로운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없는 거를 새로운 가치를 주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은 그 두 가지.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는요 직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직원의 숫자, 그게 핵심이에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마. 옛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지원하고 진우스 이윤재 이사장님 그런 거예요. 야, 매트리스 얼마나 커? 중국에서 이 매트리스 이걸 보내니까 이 운임이 어마어마하잖아. 이걸 어떻게 돌돌 말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나오는 바람에 얼마 된 거예요? 1조 온 거예요. 1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 우리 회사를 슈퍼모먼트로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급격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디어 성과주의다. 이게 리더는 이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걸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요, 회사 자체가 이런 걸 내는데 두려우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 냈다가 이러면 안 돼. 그래야 회사가 어떻게 돼? 수평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아이디어 누가 내는 줄 알아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 진짜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얼마나 얘가 그 일을 간절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을,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이제 누가 중요해지냐면 고객이 중요해지거든요. 고객이 이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B2C는 B2C잖아요. 이거는 고객이 어떻게 돼요? 감동해야 돼. B2B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우리 상대방 고객이 어떻게 돼요? 성공해야 돼. 직원들한테, 우리 영업이나 뭐 할 때 직원들한테 우리 이 제품을 거기다가 납품했는데 그래서 우리 제품 때문에 그 기업이 성공했냐? 그렇게 물어보란 말이야. 몇 개 팔았냐? 이걸 물어보지 마라. B2C는 뭐냐? 그 사람이 우리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땠냐? 행복하다고 느끼냐? 그래서 어떻게 돼? 감동받아갖고 옆에 있는 애까지 데리고 오냐? 제가 49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선 사람의 실수하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것만 봐야 돼. 그 사람이 이기냐 이타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아, 이 사람은 이기적이다. 아, 이 사람은 이타적이다. 이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이기와 개인주의와는 약간 다르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해. 나 그거 할래. 그러니까 화가, 소설가, 그럼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 일을. 소설가 뭐 다른 사람 같이 쓰는 거 봤어요? 못해요. 회사 내에서 능력은 있는데 자기가 주어진 그 일을 위해 나머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건 개인주의예요. 이 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망, 모든 게 어떻게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냐, 그 정도는 리더가 어떻게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 그래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정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볼 때는 일 굉장히 열심히 했네. 일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했네. 간신일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베푸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베푸는 게 제일 나중에 크게 돌아.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 이게 어떻게 하면 돼? 뭐 조그만 걸 하나 들고 가고. 그리고 명함 하나 뭘 하나 받아두고 위크 타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롱 타이는 뭐냐면 학연, 혈연, 지연이에요. 위크 타이는 명함을 주고받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태까지 연구한 결과만 저 위크 타이에 의한 결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한번 알았는데 서로 이미지가 좋았어. 서로 인상이 좋았어. 근데 어떤 일로 또 만났어? 어? 일이 잘 돼. 그래서 리더는 요 이타적인 사람 중에 두 가지를 옆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사는데 아주 행복한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되냐? 진실을 얘기해야 돼. 총신, 총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조직이 무너져요. 공신으로 만들란 말이야. 아이디어 낸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돌파한 사람,
그 공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0: 바깥으로는 뭐예요? 우군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전문가 그룹을 도와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엄청난 전문가 그룹 있잖아요. 잘 새겨줘요. 어려울 땐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너무 야 이거 있는데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스피디해져요.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운이 오는가 이건데, 그러니까 사장은 손이 세 개야. 오른손, 왼손, 겸손. 그 다음에 이 형제라면 이게 운이야. 성공한 사람은 운이 있어야 된다. 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귀인, 사람을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때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 90%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갔어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어떻게 해요? 찾아갔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찾아가야 돼. 그 다음에 때라는 건 뭐예요? 운때라고 하잖아, 운때. 운때는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 때를 뭘 옮겨야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정관념을 옮겨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생각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갖고 내 생각을 옮기면 아 AI 때가 오는구나.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젠슨 왕이에요. 2012년도에 이미지넷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이미지넷 대회가 뭐냐면 컴퓨터가 개하고 고양이를 알아맞추는 그 사진 갖고 개하고 알아맞추는 대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예를 들면 GPU죠. 자기는 게임용으로 던 GPU를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제프린튼 교수 연구실에서 그거를 써갖고 훈련을 시켜서 여기서 1등 했어요. 그때 저기 젠슨왕이 오? 저러면 우리 이게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겠네? 오! 야 이거 그러고 6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HBM 삼성이 결국 이때를 못 기다리고 애들 다 내보내는 바람에 걔들이 SK 가는 바람에 지금 SK가 그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옮겨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개는 아까 얘기한 거로 뭐예요? 변화를 잃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 이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가만 안 있어요. 하늘이 옮겨요. 너 수고했다. 내가 옮길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운이 닿았다.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자. 기본기. 인간관계와 변화. 이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고 있으면 나한테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충분히 짧은 기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코글로닷컴 이금용 회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권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소강상태를 보이는 시점도 있긴 한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는 곳에 따라 오늘 비가 소강상태에 들겠고 그치는 시점은 내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과 충남 호남이 내일 새벽까지,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40mm, 제주 산지가 60mm 이상입니다. 강원 산지

0: 기온인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이 16도에 그치겠고 대구 17도, 광주도 18도에 그치겠습니다. 강릉의 기온도 오늘 15도에 머물면서 대부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고 종전에 합의한 뒤 핵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종전 합의 이후 미국의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관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신 협상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일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의 표적이 될 지급 형태로 현금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상기 거래, 비공식 스와프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과 경남을 찾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 이어 오늘은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장 대표는 이번 개소식은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며 보수의 가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여름 휴가철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회의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7, 8월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이어지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기간 섬을 찾아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 여행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저녁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등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등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선박 등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5.1원 상승한 2,002원이었습니다. 마약왕 박광렬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습한 남서풍이 밀려드는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제주 해안은 10에서 80mm,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20에서 60mm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이맘때는 비 한번 내리면 자연 풍경이 달라지죠. 풀도 자라고 푸른색이 짙어지고 또 제철 맞은 꽃들도 무르익습니다. 이 벚꽃 지고 나면 꽃 구경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5월입니다. 지금은 하얀 꽃이 수북한 입함나무가 있고 또 쉼터 그늘을 만들어주는 등나무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장미도 제철이고 또 붓꽃도 5월의 꽃입니다. 5월 계절을 즐기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종일 서늘합니다.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강풍이라든가 풍랑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집중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5월 1일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만 쉬었고 대부분은 이제 정식 공휴일은 아니었는데 이번엔 공휴일 됐고 노동절입니다. 근데 기념식을 청와대에서 열었어요.
1: 예. 굉장히 눈길을 끌었죠. 그래서 1일 날 그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0: 예.
1: 그래서 노동절 기념식을 이제 함께 진행을 한 거고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노동절 기념식 개최한 것도 처음이고 또 양대 노총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한 것도 처음이라 그럽니다.
0: 예.
1: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자신이 이제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전에 4월 28일 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라든가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했어요.
1: 네. 뭐 이것도 흔치 않은 모습이죠. 4월 29일 날 국회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거고요.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서황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 12명 참석했고 진보당에서도 윤종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 4명이 예, 참석했습니다.
0: 네.
1: 개혁신당도 천하람 원내대표 등 두 명이 이제 예, 참석했고요.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예, 참석했고
0: 네.
1: 무소속 김종진 최혁진 의원도 이제 함께했습니다.
0: 김종민.
1: 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이제 초청을 받긴 했는데 이제 상임위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0: 이준석 대표는요.
1: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그 지역 방문 예정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이 대부분 짧게 뭐 정책 제안 같은 발언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개헌 이슈라든가 정치 개혁 이슈 이 관련해서 얘기가 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그 청와대 출신 참모들 가운데서 이번에 7명이 공천을 받았어요?
1: 네, 그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역대 정부에서 어떤

0: 정부에서나 늘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1: 예.
0: 이번에도 적잖게 이제 출마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내가 좀 출마해보겠다라고 나선 인사가 10명이 일단 넘었다고 하는데
1: 네.
0: 최종적으로는 이제 7명이 최종 공천장을 받은 거고요. 자치단체장 후보로는 우상호 전 이제 정무수석,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손하정 전 행정관이 있고
1: 네.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는 이제 그 하종우 전 그 AI 미래기획수석, 전은수 전 대변인, 김남준 전 대변인,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하정우 전 수석이죠. 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그 후보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갑에 이제 출마를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그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어서 관심이 조금 좀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지금 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금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누가 또 나올지도 있고요. 이 지역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산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1: 네. 국회에서 그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사건 관련한 거 이거 국정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마치고 나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 이걸 발의를 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제 특검 법안을 발의를 지금 한 거고요.
1: 예.
0: 일단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개 사건이 기본 수사 대상이고
1: 네.
0: 여기에 성남 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 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이런 것 등도 이번에 함께 추가가 됐습니다.
1: 예.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 특검도 뽑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공소 취소를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네, 지금 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네.
0: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이게 결국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여러 사건 지금 1심 재판이 대선 이후에 중단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국 공소 취소를 해서 다 이제 그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2일 날 이 법안 관련해서 이재명 죄 지우기의 특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그날 공식 논평도 나왔어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다.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그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운동 거기에서는 잘 못 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에 지방 일정을 시작한다고요?
0: 예. 예.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1: 예.
0: 예. 오늘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제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0: 이 두 지역에서 다른 일정은 또 소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1: 뭐 운동에 같이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후보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별도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이긴 한데, 뭐 그 자세한 배경은 잘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고요. 장 대표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에 뭐 약간 그 후보자들 사이에서 패싱 논란이 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2: 예.
0: 그래서 좀 눈길을 끌고 있고, 그래서 그 현상을 조금 이제 그 맥락을 끊어보려고 하는 그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8일 이제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거대책위 인선 문제를 놓고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장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쌍방 간에 서로 상당한 신경전이 좀 오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중앙당 지도부가 포함되지 않은 선대위도 지금 속속 출범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역력합니다.
1: 그런데 그 장도혁 대표가 참석한 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뭔 일이 있었어요?
0: 약간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축사를 이제 했는데,
1: 예.
0: 연단에 오르니까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1: 조경태 의원에게.
0: 예,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그동안 뭐 굉장히 사퇴하라는 얘기도 하고, 좀 약간 그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1: 예.
0: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고성 뭐 맞대응 이런 게 이제 이어지는 속에서 이 조 의원이 가만히 좀 들어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항의하는 참석자들을 오히려 이제 비판을 했고, 이러니까 참석자들은 또 이 장동력을 연호하면서 또 발언을 방해하고,
1: 예.
0: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연호한 분들은 집에 가라. 여기는 박형준 후보 캠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목소리가 뒤섞이고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고요.
1: 이 모습을 장도혁 대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 때 뭐 요즘에는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 예.
0: 장동혁 대표는 뭐 축사에서 한 달 만에 공항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 부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달라, 이렇게 단합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1: 예.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이 지금 그 공천만 작업이 좀 뒤늦게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뭐 이제 거의 마무리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1: 네.
0: 1일 날 이제 6.3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지는 이제 보궐선거 관련해서 대구 달성군 울산 남갑 경기 하남갑 이쪽에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 전 의원을 각각 단수공천했습니다.
1: 예.
0: 결국 이제 이 친윤계 인사들이 이제 공천을 이제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윤어게인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1: 네.
0: 그런 이제 당내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 바람에 그 정진석 전 의원,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공천을 충남 공주 부여 청량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7일까지 지금 확정이 보류가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제주 서귀포 지역도 이제 확정을 한 상태고,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어제 양양자 최고위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1: 네.
0: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고졸 신화로 이름이 좀 알려진 인사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하고 이제 맞붙게 되는 겁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주호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를 응원했어요?
0: 예,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다가 이제 무소속 출마 이제 고려했다가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 4월 30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김부겸 후보하고는

0: 2004년부터 인연을 맺고 대학원 과정도 함께 다닌 친한 사이다라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힘써주고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잡아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이제 추경호 의원 확정한 것에 대해서
1: 네.
0: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이 김부겸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뭐 지금 별로 선거 운동을 도와줄 이제 그런 생각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추경호 지금 이제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을 끌어들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1: 예.
0: 이번 발언 관련해서도 이건 지지를 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분발을 촉구한 거다.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여파 차단에 나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1: 네.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재보궐을 같이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관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 을이 그렇고 부산 북갑이 그런데
0: 네.
1: 지금 부산 북갑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건가 싶기도 하는데 단일화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없을 거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0: 예, 이제 김대식 특보단장은 나와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최근에 언급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1: 예.
0: 장동혁 대표도 좀 기조를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 단일화를 좀 차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련해 갖고 1일 날 경선 후보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1: 네.
0: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단일화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압박성 질문이 나왔다 그래요.
1: 아, 면접에서?
0: 예,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약간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용풍 전 KBS 기자 두 사람 모두 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당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정관리위원회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진 것과 관련해서
1: 예.
0: 장동혁 당권파는 여기 부산 북구갑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하고만 싸우려 한다.
1: 어허.
0: 이렇게 또 약간 비판을 좀 하고 나섰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챙겨봐야 할 정치권 이슈 뭐가 있을까요?
0: 지방선거 국회의원 이제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이제 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본격 선거운동 국면으로 이제 돌입을 이제 하게 되고 당장 국민의힘이 선택한 대여 공세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그 여부고요.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이 논란의 중심이 지금 될 전망입니다. 양당 모두 막판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로 이제 서서히 부상 중인 상태고 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의외로 좀 덜한 거긴 한데 7일 날
1: 네.
0: 개헌 관련해서 국회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1: 아, 본회의 있군요. 저 5월 예, 7일 날.
0: 그때 이제 과연 국민의힘에서
1: 예.
0: 얼마나 그 동참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1: 200표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7시 23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셋째 날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의 소통 원활한데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에서는 남전주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쪽 1차로가 차단됐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입니다.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의도 일원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 후 여의도 공원을 출발할 텐데요. 10km와 5km 코스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0km를 보니까 여의도 공원을 출발해서 국회의사당 뒷길을 지나 양화대교 인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현재 주변 도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5월의 세 번째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이 비바람은 내일까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 오늘과 내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고 이번 비는 수도권과 충남, 호남이 내일 새벽까지, 충북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전국이 5에서 40mm, 제주 산지가 60mm 이상, 강원 산지로는 1에서 3cm의 눈으로도 예보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수가 관측되면서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에 상당히 서늘하거나 쌀쌀할 텐데요.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20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16도에 그치겠고 세종, 강릉 15도, 대구 17, 광주, 부산 18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 기온이 내려앉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에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점차 매우 높아지면서 내일까지 대부분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5도, 지금까지 서울에 8.8mm의 비가 왔습니다.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성모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번 북중미 월드컵 6월 11일부터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 이제 최종 명단 곧 발표를 이제 해야 될 시기인데 주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포지션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제 5월 16일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0: 예.
1: 대부분의 포지션에서는 확실한 주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최전방의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뺄 수가 없겠죠.
0: 네.
1: 그런데 아직 확실한 주전이 없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0: 어디예요?
1: 측면 수비 자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3백을 쓰게 되면은 좌우 윙백이 되는 거고요. 4백을 쓰게 되면은 좌우 풀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 합치면은 종합해 보면은 측면 수비 자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서령우 선수인데요. 세르비아 이 지베지다에서 뛰고 있는 서령우 선수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이 세기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 유럽 무대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이 세르비아 리그에서 좀 정상급 핵심 풀백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33경기에 출전해서 29경기에 선발로 나섰고요. 그중 25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습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대회 경험까지 쌓았는데요.
0: 예.
1: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령우 선수의 장점은 확실한데요. 오른쪽과 왼쪽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겁니다. 또 특히 또 측면 돌파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직접 또 상대 위험 지역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울산 HD에서 홍명보 감독 밑에서 뛰면서 두 차례나 리그 우승을 함께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뭘 원하고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홍명보 감독도 그래서 또 서령우 선수를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요.
1: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가 컨디션만 좋다면은 양쪽 풀백 또 양쪽 측면 수비수 자리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 수비수 이태석 선수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태석 선수는 잘 아는 대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이을용 선수의 아들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까지 지금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스트리아 1부 리그 빈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정확한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도움받아 있습니다. 이태석 선수는 지난해 유럽에 진출해서 빠르게 주전급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올 시즌 리그에서 3골 도움 4개를 기록하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을 잘 쓰고 또 왼발 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대표팀 왼쪽 측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이 4백과 3백을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측면 수비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좀 어떤 선수들이 적합한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풀백과 윙백 그러니까 3백과 4백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전술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서령우 선수와 이태석 선수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에 월드컵을 많이 경험했던 김문환 선수,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명재 선수, 그리고 독일 출신의 혼혈 태극전사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도 역시 측면 수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3백을 가져간다면은 윙백 카드로 원래 윙어 측면 공격수인 양현준이나 엄지성 같은 선수도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16일 우리가 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0: 네.
1: 과연 어떤 선수가 기회를 잡고 또 월드컵 본선 경기에 나서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마라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시간 벽이 깨졌어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이른바 서브2는 오랫동안 세계 육상계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2시간 이내에 마라톤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는데요.
0: 예.
1: 이제 뭐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42.195km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서브2, 그러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뛰는 공식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기존 세계 기록은 2023년 이 케냐의 켈빈 키프텀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35초였거든요.
0: 네.
1: 사회가 이 기록을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겁니다. 이 42.195km를 2시간 안에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100m를
0: 예.
1: 약 17초 속도로 420번 넘게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0m 뛰라고 하면은 17초 안에 못 뛰거든요.
0: 예.
1: 심지어 100m를 완주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 50m 정도 뛰고 은퇴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 사회 선수는 레이스 내내 100m 17초 속도를 420번, 42km 내내 달린 겁니다. 정말 레이스 내내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준 거죠. 사실은 2시간의 벽은 인간이 넘기 어려운 한계처럼 여겨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벽을 엄청난 훈련량과 스포츠 과학, 그리고 여기에 이 마라톤 신발의 발전이 이 벽을 조금씩 낮춘 겁니다.
0: 신발이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본이라는 재질이 발달을 하면서 개발이 되고 이거를 마라톤화에 접목이 되면서
0: 네.
1: 선수들이 덜 충격을 받고 대신에 탄력을 더 받는 그런
0: 아.
1: 형태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또 마라톤화 무게가 그전에는 최소한 200g 이상으로 굉장히 좀 무거웠는데 이번에 사웨 선수가 신은 마라톤화의 무게는 겨우 97g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볍고 훨씬 탄성이 좋은 마라톤화를 신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런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게다가 이번에 마라톤 경기가 열렸던 런던이 기온과 바람 모두 기록을 내기에 좋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선수가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라는 선수인데
0: 네.
1: 이 선수가 사웨 선수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겁니다. 이 경쟁도 역시 사웨 선수의 기록 단축을 도왔는데요. 결국 2위를 차지한 케젤차 선수도 1시간 59분 41초로 결승선을 통과해서 두 번째 서브2 달성자가 됐습니다. 이제 마라톤의 역사는

0: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가능처럼 보였던 2시간의 벽이 결국 무너졌고 이제는 기록이 어디까지 단축될지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깨졌다는 점에서 정말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프로야구로 가보죠. 2위 LG의 기세가 무서워요?
0: 그렇습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 2위 LG 트윈스가 무서운 활약을 과시했습니다. LG는 어제 잠실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13-5로 크게 이겼습니다. 최근 3연패를 달리다가 다시 3연승을 달린 건데요. 사실은 주초에 LG가 선두 KT 위즈에게 두 번 연속 연장전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아, 이 팀에 좀 타격이 크겠구나, 좀 상처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상처를 딛고 다시 3연승을 달린 겁니다. 마침 어제 선두인 KT 위즈가 기아 타이거즈에게 패하면서 LG는 1위 KT와 승차를 반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다시 선두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LG 타선의 중심에는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이 있었는데요. 오스틴 딘은 이 3루타와 시즌 8번째 홈런을 포함해서 4타수 3안타 5타점 3득점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NC 마운드를 상대로 시원하게 이 폭격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기아는 광주에서 선두 KT 위즈를 6-0으로 완파했습니다. 선발 투수 황동화 선수가 7이닝 무실점, 무사사구에 8-3진 8개를 잡는 완벽투를 펼치면서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타선에서는 박재현 선수가 4안타에 홈런과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만점 활약을 펼쳤고요. 그야말로 투타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한화는 대구에서 삼성을 13-3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선발투수 문동주 선수가 1회에 어깨 통증으로 일찍 내려가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를 타선이 제대로 회복을 했는데요. 타선이 선발 전원안타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뒤집었고요. 허인서, 노시환, 이진영 선수가 장타를 터뜨리면서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고척에서는 키움이 두산을 4-2로 꺾었는데요. 이 키움의 토종에 있어 안우진 선수가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5이닝을 채웠고 981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최고 구속이 무려 158km까지 나왔는데요.
1: 예.
0: 긴 재활을 지나서 다시 마운드에 선 모습만으로도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최하위 롯데가 SSG 랜더스를 7-5로 잡고 3연승을 달렸는데요. 선발 투수 나균안 선수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1: 예. 프로농구가 이제 챔피언을 뽑아야 되는데 정규리그 5위하고 6위 팀이 맞붙어요?
0: 그렇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역사상 처음 보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바로 정규리그 5위 팀 고양 소노와 6위 팀 부산 KCC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붙게 된 건데요. 말 그대로 프로농구 최초의 5, 6위간 챔피언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소노는 우승을 하게 되면은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 시즌에 곧바로 정상에 오르는 기적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노가 사실은 이제 신생팀, 최근에 창단한 팀인데 그동안에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1: 예.
0: 이번에 처음 플레이오프에 나왔는데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또 KCC가 우승하게 되면은 6위 팀 최초로 챔프전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완성하는 그런 또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어쨌든 지금 소노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소노는 정규리그 막판 10연승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서울 SK를 넘었고요.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 1위 팀 창원 LG까지 잡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C도 만만치 않은데요. 2년 전, 그 2년 전에 5위 팀 최초 우승이라는 기적을 썼던 KCC가 이번에는 6위로 또 챔프전에 올라서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6강에서 원주 DB를 3연승으로 꺾었고 4강에서는 정규리그 2위 팀 안양 정관장을 3승 1패로 제압했는데요.
1: 네.
0: 이번에 챔프전의 관전 포인트는 공격농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CC는 시즌 평균 득점 1위, 선호는 4위인데요. 확실히 두 팀의 스타일상 빠르고 화끈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은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7전 4선승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1: 예,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켄.
1: 네,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음악 들어봐요?
2: 어린이 관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예. 예.
2: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이 92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Heal the World를 들어보실 텐데요.
1: 예.
2: 이 곡은 도입부에 어린이가 내레이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있고 어린이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어린이가 내레이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마이클 잭슨이 이 곡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2: 네.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예. 어린이 복지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힐 더 월드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는데요.
1: 네.
2: 그러면서 이 노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뭐 세상을 고치자. 그래서 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또 서로 다른 인종끼리 손도 잡고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가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2: 이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옛날에 예. 뭐 웰빙
1: 있었죠. 예.
2: 헬스 뭐 그러니까 그런 노래 많이 썼는데 그런 예. 단어를 많이 썼는데
1: 예.
2: 이 노래가 히트한 이후에 우리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좀 쓰게 됐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뭐 있었던 그런 곡이다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곡으로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힐 더 월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들어봤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음악, 다음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이 어린이가 주인공의 추억의 영화 주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이 80년대까지 기타 연주 많이 좀 하셨는데
0: 예.
1: 입문자들이 처음에 연주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주제가 로망스가 좀 되겠습니다.
0: 그 기타 사면 제일 처음 치는 게 로망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 곡이 노래는 좀 슬픕니다만은 귀를 딱 잡아끄는 뭐 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사랑받았는데요. 뭐 영화 얘기 좀 드리고 이것도 좀 노래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르네 클레망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감독을 영화의 감독을 좀 했습니다. 이 금지된 장난의 그 내용은 2차 대전의 배경 속에서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고아 클레르와 농부의 아들 미셸이 어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뭐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영화가 좀 되겠습니다.
0: 예. 로망스가 영화 음악이었고 그 영화의 주제 그 제목이 금지된 장난이었다.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1: 네, 영화 속에서 어린이 폴레트 미셸은 죽은 동물과 곤충의 무덤에 십자가를 박아주는 그런 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실제 무덤에 십자가를 훔쳐가지고
0: 애들이
1: 예. 그래서 무덤 놀이에 사용을 하고 그것이 들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다가 폴레트라는 어린이는 고아였었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헌병대원에 끌려가고 그래서 폴레트와 미셸은 결국 이제 헤어지고 만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무엇보다 이 주제가 말씀드린 로망스가 정말 큰 상징적인 연주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스페인 기타리스트입니다. 나르시소 예페스라는 인물이 연주를 좀 했고요. 이 나르시소 예페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세고비아의 뭐 후계자가 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노래를 잠깐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좀 연주를 들어보실 텐데 일단 기타는
0: 네.
1: 여섯 줄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얇은 게 1번 줄이 좀 되겠습니다.
0: 예, 예.
1: 근데 1번 줄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멜로디를 다 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로망스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정말 뛰어난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칠 수 있고 그런 멜로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를 싹 잡아끄는 것이 이 노래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곡은 거의 한 몇백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구전돼서 계속 이제 연주된 것인데 오늘 나르시소 예페스의 연주로 로망스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영화 금지된 장난의 배경음악으로 쓰였죠. 로망스 들어봤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노래 마지막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85년에 나왔는데요. 이때 드디어 휘트니 휴스턴이 국제적인 명성을 좀 얻게 됐습니다.
0: 뭐 유명한 곡인데 이게 어린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 네, 가사에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주요 내용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타인의 그늘 아래서 살지 않고 실패하건 성공하건 간에 내가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하고 뭐 노래하고 있고요. 이 곡은 원곡이 있습니다.
0: 아, 원곡이 있어요?
1: 네, 그 77년에 무하마드 알리의 일생을 그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0: 예.
1: 예, 그 영화의 주제가로서 조지 벤슨이 먼저 이제 만들어진 것을
0: 예.
1: 예, 그 휘트니 휴스턴이 다시 리메이크한 것이 또 세계적인 사랑을 좀 받게 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들으면서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잠시 후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1: 봄?
0: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 어떻게?
0: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0: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0: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소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봄꽃으로 만발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꽃의 정원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꽃이 정말 예쁘구나,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으셨고요. 덕분에 제 마음에도 해산 꽃이 피었던 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4: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5: KBS 58분 날씨.
6: 오늘은 종일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보도 발효된 곳이 있었는데 제주 산지의 호우특보가 지금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남아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내일까지 제주 중심으로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아지면서 내일까지 바닷길 대부분 풍랑특보가 확대되겠고요. 현재 내일까지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쌀쌀할 거란 예보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과 충남, 호남이 내일 새벽까지,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5에서 40mm의 비, 제주 산지는 60mm 이상, 강원 산지는 1에서 3cm의 눈으로 지날 가능성도 있고요. 건조특보가 덕분에 모두 해제는 됐는데 오늘 낮 동안에는 매우 서늘하거나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전국 낮 최고기온 20도 이하를 보이 면서 서울 대전이 16, 세종 강릉 15, 대구 17, 광주 부산 18도에 그치겠고요. 내일도 이맘때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0: 캐니블은 내 생의 봄날은 들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켄드 이번엔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무비 가이드 시네 21의 조윤나 기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조윤나입니다.
0: 예, 전주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영화제 있어요? 거기서?
1: 네, 저는 지금 전주 국제 영화제에 와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 국제 영화제가 4월 29일부터 전주 시내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5월 1일 노동절 연휴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영화제를 찾은 관객의 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이 체감됩니다. 올해는 전 세계 54개국에서 제작된 영화 237

0: 편이 상영되고요. 한옥마을 골목 상영을 비롯해 텐트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이색적인 야외 상영도 마련돼 있습니다.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를 연출한 켄트 조즈 감독, 그레타리 배우가 내한을 했고요. 고원희, 한선화, 류경수 등의 배우들, 뮤지션 장기하, 윤강 감독, 변영주 감독, 오구리 고웨이 감독, 장률 감독 등이 참여해 자신의 연출작, 출연작이나 팬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갤럭시 개봉을 앞두고 작품의 세계관을 담은 스페셜 팝업 스토어가 오픈됐고요. 전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야외 상영회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8일까지 진행되니까 남은 연휴 동안 놀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1: 예, 5월 박스오피스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0: 네, 박스오피스 1위는 닌텐도 게임 영상화한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갤럭시입니다. 현재까지 1일 관객을 23만씩 모객하면서 연휴의 승자로 올라섰고요. 박스오피스 2위는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주연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입니다. 박스오피스 3위는 김혜윤 주연의 공포 영화 살목지로 현재 200만 관객 돌파한 상황이고요. 박스오피스 4위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우주 SF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현재까지 258만 관객 넘어섰습니다. 박스오피스 5위는 배우 정우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청춘 영화 짱구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나 슈퍼마리오 갤럭시 같이 인기작의 후속편들이 연달아 극장에 걸려있는데요.
1: 예.
0: 정부가 총 270억 원을 투입한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도 곧 시작돼 관객 1인당 6천 원의 입장료 할인권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이거 하면은 6천 원으로 영화 볼 수 있다는데 이거 언제 나와요?
0: 네, 1차 할인권 발행은 다가오는 5월 13일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시작됩니다. 많은 관객이 있도록 차수별로 1인당 2매씩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1: 예.
0: 구체적인 발급처와 상세 이용방법 영화관 홈페이지나 관련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극장가의 연이은 활기를
1: 전화가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할게요. 예, 좀 끊어주세요. 예, 예. 지금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현장에 계시는데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전화 상태가 좀 좋진 않아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주국제영화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4월 29일부터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더해지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결됐나요? 들리세요?
0: 네, 저는 잘 들립니다.
1: 예, 끊겼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화 좀 볼까 하는데 어떤 영화 이번에 소개를 해 주십니까?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5월의 주요 기대작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부터 비디오 게임을 애니메이션화한 슈퍼마리오 갤럭시, 지난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인 르누아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호러 오컬트물 기리고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이게 투가 아주 텀을 두고선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 이거 좀 얘기해 볼까요?
0: 네. 한때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메릴 스트립 그리고 앤 해서웨이가 패션 매거진 런웨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속편에서도 메릴 스트립은 런웨이 프라다를 연기하고요. 앤 해서웨이가 분한 앤디는 다른 매체로 소속을 옮겨서 어엿한 베테랑 기자로 성장했습니다. 앤디가 탐사보도로 저널리즘상을 수상하던 날에 그 시상식에 참석한 동료 기자들과 모두가 문자로 동시 해고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수상소감 자리에서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피력한 앤디는 악기업의 편에 섰다는 스카우트 되는데요.
1: 예.
0: 오랜만에 돌아온 런웨이는 편집장 미란다와 패션 디렉터 나이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일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인 에밀리는 패션 브랜드 디올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웨이의 신인 기획 에디터로서 앤디는 대중이 환호할 특종을 잡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합니다. 양많은 프라다를 입는 다투는 20년 만에 관객들과 마주한 속편인데요.
1: 네.
0: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 등의 주연 배우들을 포함해서 작가, 감독, 주요 조연 배우들까지 합세했습니다.
1: 예. 그 중간에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파가 뭐 어디가 좀 막히는 것 같으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제작진하고 주연 배우들이 지금 그대로인데 영화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0: 네. 아무래도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그 밖에 바뀐 시대상을 그대로 담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중의 패션 소비 형태가 어떻게 명품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또 뉴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위기를 맞이한 지면 매체 런웨이의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그려냅니다. 뭐 예를 들면 광고주 같은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속절없이 휘말리는 이 잡지 런웨이의 상황이 그려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런웨이의 에디터들은 일터와 동료, 자기 신념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 역시 잡지 소속의 기자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이 양많은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전작의 흥행에 힘입어서 속편의 제작 과정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예 일부 장면을 뉴욕에서 공개적으로 촬영을 해서 굉장히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말 그대로 집과 회사에서 뛰쳐나와서 그 촬영 과정을 구경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전편 제작 당시에는 패션 업계 종사자들의 카메오 출연이나 협찬이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1편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2편에선 굉장히 많은 명품 브랜드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고요.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을 해서 지난 4월 이 주연 배우인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내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패션 업계를 다룬 작품이라서 볼거리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들의 패션쇼가 연이어 펼쳐지고요. 주연하고 나오는 상치 않기 때문에 특성이나 뭐 단독 기사를 쓴다는 등 그런 뭐 좀 기자들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그런 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져서 굉장히 짜릿한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앤디의 부하 직원으로 등장하는
1: 예.
0: 중국계
1: 아유, 중간에 또 연결이 또 안 맞아요. 예.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연결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연나 기자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다가 전화 연결이 좀 좋지를 않았었는데요. 이게 20년 만에 그 속편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잡지사들의 무슨 뭐 얘기들 그리고 이게 그 얘기가 좀 갑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잡지사들의 상황이 좀 좋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영화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상태가 지금 고르지 계속 않고 있는데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 예, 잘 들었고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2까지 봤고 두 번째 영화 이거 어린이를 앞두고 소개하는 영화 같은데 이거 좀 알려주시죠.
0: 네, 두 번째 영화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입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1위이기도 한데요.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중국, 한국 등 전 세계에 순차 개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올해 전 세계 최고 흥행작에 오른 상태입니다. 슈퍼마리오 갤럭시는 2032년 개봉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후속작인데요.
1: 네.
0: 2007년 닌텐도 위로 발매된 게임 슈퍼마리오 갤럭시 시리즈가 원작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일루미네이션과 일본의 다국적 게임회사 닌텐도가 합작해 만들었는데 게임 베이스이다 보니까 스토리는 아무래도 단순합니다. 이 빨간색 파란색 의상으로 익숙하실 두 주인공 마리오와 루이지는 브루클린의 평범한 배관공에서 출발했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래왕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길을 잃은 요시라는 캐릭터를 도출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되는데요. 한편 빌런 쿠파 주니어가 무너진 자기 가문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로젤리나 공주를 납치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서 작품의 배경인 버섯 왕국을 습격합니다.
1: 예, 슈퍼마리오 브러더스의 후속작이라고 하셨는데 속편에서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져요?
0: 네, 이 전작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로 끝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작진들은 이 속편에 와서 억지로 전편과 스토리를 잇는 대신 아예 무대를 우주로 옮겨서 작품의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게임에 익숙한 관객들을 위해서 레트로한 정서에 집중했다면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는 광활한 우주 위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화려한 액션들을 제공합니다. 또 전작이 이 마리오 캐릭터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개봉한 슈퍼마리오 갤럭시에서는 개인인보다는 가족의 힘, 가족의 힘에 힘이 갖는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조금 바꾸기도 했고요. 여러 면에서 슈퍼마리오 게임에 익숙한 관객에게도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박스오피스 현재 1위라고 합니다. 슈퍼마리오 갤럭시였고 다음 작품은 일본 영화라고요?
0: 네, 세 번째로는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은우하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하야카와 치에 감독은 전작 플랜 75에서 75세 이상 국민들의 안락사를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는 굉장히 독특한 SF적 설정을 선보였었는데요. 두 번째 영화 르누아르에선 말기암 환자인 아빠와 살아가는 11살 소녀 후키에 관해 다룹니다. 어머니는 이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리느라 후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후키는 아버지와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호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자신의 모습이나 언젠가 찾아올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그런 호키가 여러 친구들과 주변 동료들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1: 네. 그런데 왜 제목이 르누아르예요?
0: 이 제목 때문에 그 화가의 전기 영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일본입니다. 버블 경제였던 당시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유하고 또 풍족했고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 화가 그림의 복제품을 집에 걸어두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80년대에 그 하야카와 치에 감독이 후키와 비슷한 나이대의 소녀였는데요. 자신이 기억하는 그런 당대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정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르누아르는 후키가 여름 한 계절 동안 사람들과 마주치는 모습을 비추면서 1980년대 거품 경제 시기 일본 사회의 모순까지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다들 나름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죽음이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이 후키가 알게 되는 거죠. 11살 소녀의 시선으로 죽음과 삶, 외로움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 네, 일본 영화 르누아르 소개해 주셨고 다음은 OTT 시리즈물이죠?
0: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호러 오컬트물 기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목제 흥행이 증명하듯이 최근에 호러 공포 영화나 오컬트물의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1: 네.
0: 그 반응이 시리즈물에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한국 탑10 1위를 차지한 기리고는 총 8부작이고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무빙을 공동 연출한 박윤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무당으로 등장하는 전소니, 노재원 배우 외에도 전소영, 강민아, 백선호, 선우석, 이효재 등 젊은 신인들이 고등학생으로 등장합니다. 기리고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키는데요. 마치 사주를 보듯이 자신의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이 적힌 종이와 함께 소원을 말하는 영상을 기리고 앱으로 전송을 하면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0: 문제는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라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 지리고앱의 규칙을 믿지 않았던 학생들도 소원을 빈 친구 한 명이 목숨을 잃자 그에 얽힌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1: 그 스마트폰 앱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0: 네, 그 귀신이 들렸고 저주 때문에 소원을 빌게 되면 빈 사람들이 무조건 소원을 이루는 대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학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분신사바 뭐 이런 거나 여고괴담 네. 이런 것 같은 작품이 생각나는데요?
0: 네, 저도 정확히 그런 작품들을 연상을 했었고요.
1: 예.
0: 또 그런 과거에는 여고괴담 같은 공포영화가 또 신인 배우들의 등용문이기도 했잖아요.
1: 그랬죠.
0: 네, 기리고가 그 명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을 만큼 주연 배우들로 등장을 하는 젊은 그 조연들까지 연기가 굉장히 거슬림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작품인 만큼 이 기리고에는 좀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고 초반 2화까지는 호러블러스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3화부터는 오컬트 장르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기리고 앱에 얽힌 그 저주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라면 좀 의뢰할 법한 고민들, 예를 들면 성적에 관한 걱정이나 짝사랑, 연애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고요. 약간의 코믹도 섞여서 재밌게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오컬트 호러물입니다.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정주행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소년 관람불가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무서워요?
0: 네, 무섭긴 한데 네. 한 3화부터는 그 무서움이 조금 덜하다고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처음이 많이 무섭다?
0: 네.
1: 알겠습니다. 무서운 거 잘 못 봐서. 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호러 오컬트물 기리고였고요. 앞서 소개해 주신 영화는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애니메이션화한 슈퍼마리오 갤럭시, 그리고 지난해 깐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인 르누아르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비가이드 신의 21의 조윤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조윤나 기자와 전화 연결 상태가 두 번이나 끊기는 등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3분 향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군북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군북 나들목 이용 차량이 많아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외 고속도로의 소통은 여전히 원활한데요. 빗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금산사 부근에서 사고 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동고속도로는 청주 쪽이고요. 회인 부근입니다. 2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서울은 여의도와 상암동 일원에서 각각 러닝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서강대교가 여의도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강변북로에서 서강대교를 타실 수 없는데요. 진출 램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암동 일대 행사로 가양대교가 부분 통제되고 있는데요. 양방향 모두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구룡 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계속 빗길이 되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제주 산지에 특보는 해제가 된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이나 전북은 곳에 따라 잠시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점을 보면 수도권, 충남, 호남은 내일 새벽까지 내린 뒤 그치겠고요.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 이렇게 일부 동쪽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 전국이 내일 낮부터 하늘이 맑아질 전망이고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 예보, 제주 산지는 60mm 이상, 강원 산지로는 눈으로도 예보돼 있어서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 덕분이라면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비 때문에 오늘 낮에 상당히 서늘하거나 쌀쌀해지 하시겠습니다. 대부분 기온이 20도를 넘지 못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이 16도, 세종 강릉 15, 대구 17, 광주와 부산 18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4도에서 8도나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까지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으로 낮 동안에 서늘하거나 쌀쌀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까지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나 바람이 내일까지 강하게 이어지면서 현재 제주에는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바람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강한 바람 속에 해상의 물결도 높아져서 내일까지 바닷길 대부분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낮부터 비가 그친 뒤 맑아지고 모레 어린이날인 화요일은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린이날에는 20도 안팎으로 외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7도, 지금까지 서울에 9.2mm의 비가 왔습니다.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오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무슨 이야기 해봐요 오늘은?
2: 예, 오늘은 과시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과시욕이란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은 욕구나 욕심을 말하죠. 근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과시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시욕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1: 예.
2: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이란 필요 이상의 거칠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과시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겉모습을 잘 포장해서라도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과시욕과 허영심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다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지조차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차려 입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과시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1: 네.
2: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왜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1: 그러게. 근데 앞서서 그랬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성이라고.
2: 예,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소비의 사회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예.
2: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 가치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진 자기 집단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건 아니면 보다 높은 지위의 집단을 증거로 삼아 자신의 집단과는 구분하기 위해서든 간에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과시적 소비를 즐기는데요. 그 이유가 그 물건이 가진 사용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사회적 체계 안에서 갖고 있는 기호가치 때문에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가령 값비싼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의 쓰임새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기호가치, 즉 나는 이렇게 값비싼 명품을 거리낌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상징을 가시하기 위함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 짓기 위한 목적으로 과시적 소비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1: 그러니까 물건의 품질보다 그 명품 브랜드 로고, 이 가치의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로고 비용이 되죠. 그렇죠? 예. 사회학자인 쇼스타인 베블러는 유한계급론이란 책에서 사람들이 과시적 소비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 좋은 명성의 바탕은 결국 금전적 능력이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또 좋은 명성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은 여가와 재화.

0: 사업과의 과시적 소비다. 이 두 가지 수단은 사회계층의 저 밑바닥까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배불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고급 여가나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가령 호화로운 세계일주를 하거나 승마나 골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타는 것도 모두 그런 비용을 나는 기꺼이 지불할 금전적 능력을 가졌습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명성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불러는 이런 과시적 소비가 상류 계급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러워하고 모방하려는 다른 계급, 주로 아래급이죠. 다른 계급에서도 행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사회학자 부르디에도 구별짓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취향은 구분하고 분류하는 자를 분류한다. 취향은 진단 귀족적 품격의 가장 확실한 기호다. 그러니까 부르디에 따르면 상류계급 사람들은 독특한 취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고 자기가 귀족계급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식당에서 까다로운 에티켓을 지켜가며 식사를 하고 음악도 대중음악보다는 보통 사람들은 자칫 지루해할 수 있는 클래식 연주회를 찾아가며 자신의 사회적 계급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한다는 거예요.
1: 뭐 과거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계급 사회도 아니고
0: 네.
1: 뭐 그런 게 꼭 굳이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돈 많으면은 그렇죠. 좀 돈이 좀 지금은 기준이 되곤 하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쓴다는데 이거보다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이 그죠. 자기 돈 내가면서 뭐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돈 없는 사람이 과소비를 하면 문제겠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과시적 소비를 한다? 뭐 그런다고 큰일 날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과시적 소비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1: 네.
0: 베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그 소비는 낭비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그게 필요해서 사는 경우에는 명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령 출퇴근용으로 매일 타고 다니는 차를 수억 원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1년에 한번 탈까 말까 하는 슈퍼카를 차고에 몇 대씩 방치해야만 아, 저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쓸모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에 펑펑 돈을 낭비해야 부자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보드리아르도 소비의 사회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한 사회의 풍부함은 어느 정도로 낭비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당신이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봐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소비의 사회에서는 네. 부자란 뭘 많이 가졌는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물건을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데 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보드리아르의 통찰입니다.
1: 그 강남 아파트 재활용장 가면
0: 네.
1: 거기 쓸만한 거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런 겁니까?
0: 그렇죠. 재활용 가능한데 그 사람한테는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비슷합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과시적 소비도 부자가 할 때와 일반인이 할 때는 낭비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부자가 낭비를 더 많이 하고 일반인들은 낭비를 덜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근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1: 응?
0: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를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부자의 소비보다는 일반인의 소비에 낭비 요소가 더 많이 들어 있는데요. 배불러는 유한 계급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행하는 전문적 의미의 낭비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 의미의 낭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적 의미의 낭비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낭비를 뜻합니다. 반면에 일반적 낭비란 아무런 목적에도 봉사하지 않는 상태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베블런에 따르면 부자들의 과시적 낭비는 그 계급 사람들의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1: 예.
0: 따라서 그들의 낭비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낭비가 아니고 경멸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는 아무런 목적에도 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지불하지만 정작 품위나 명성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일반인의 과시적 소비는 경제적 의미에서도 낭비고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베블런의 주장입니다.
1: 요거는 좀 애매한데 이게. 그러니까 부자는 이유 있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고 보통 네. 사람들이 낭비하는 거는 별 효과나 목적도 없이 돈만 쓰는 거다. 이런 주장인가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블런이 유황계급론이라는 책에서 그의 관점이고 일반인들의 시각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죠. 그죠?
1: 예.
0: 근데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과시적 소비를 하는 목적도 서로 다른데요. 베블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족, 대자본가 등 유황계급들은 과시적 소비를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데 이는 바로 밑에 있는 계급에 의해 부러움을 사고 모방되어 유행이 만들어진다. 즉 과시적 소비로서 상류계급은 자신의 지위를 뽐내고 아랫계급은 그것을 모방함으로써 계급적 열등의식을 달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블런에 따르면 상류계급과 하류계급은 과시적 소비의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류계급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하지만 아랫계급은 계급적 열등의식을 달래기 위해 과시적 소비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류계급의 과시적 소비는 번번이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상류계급은 아랫계급이 자기와 동일한 소비를 하면 순식간에 새로운 취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가 과시적 소비를 어느 정도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받는 쪽은 하류계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1: 그걸 그 과시하는 걸 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이런 걸 왜 할까요?
0: 그렇죠. 이제 베블러는 이렇게 진단해요. 차별적 비교가 과시적 낭비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차별적 비교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해서 우리가 과시적 낭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1: 네.
0: 평소에 차별적인 비교나 금전적인 비교를 하는 습관을 좀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 산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저처럼 경기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를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외에도 판단할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면 그 아파트에 누구와 함께 사는지 또 가족끼리는 얼마나 화목한지 또 식사나 대화는 자주 하고 있는지 또 그 집에서 얼마나 안락한 시간을 보내는지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아파트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정량적인 수치인 아파트 가격과 같은 이런 요소는 그 수치 정보는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비교하는 습관만 없애도 좀 상대적 열등감이 줄어들고 과시적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평소에 좀 금전적인 요소로 비교하는 습관 이런 걸 좀 버려야겠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하면 저절로 비교가 되거든요.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영심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고양하려는 헛된 시도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머릿속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허영심과 과시욕에 매달린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타인의 머릿속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견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덧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시욕이란 자신의 내면의 빈곤함을 감추려는 허영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0: 때문에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집중하려는 자세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래 듣겠습니다. 헤이즈가 부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0: 헤이즈가 부른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마지막 코너는 여행이 좋다 시간입니다. 길지의 여행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어느덧 실록의 계절 5월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0: 예.
1: 오늘은 가족 나들이로 딱 좋은 경기도 여주로 가봅니다.
0: 경기도 여주요?
1: 네.
0: 여기는 강릉 갈 때 이천 들렸다 여주 들렸다 이렇게 가는 그 코스로만 생각하고 굳이 여주로 여행을 떠나는 거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 가족 나들이로 딱 좋은 곳이라고 하셨어요?
1: 맞아요.
0: 어.
1: 여주는요, 들어서면 마음이 탁 놓이는 곳이거든요. 제가 느낀 여주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비옥하다라는 말이 떠올라요. 이유가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정말 평화로운 도시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남한강은 여주시를 중심을 관통해서 경기 이남 지역을 지나 한강에 이릅니다. 여주 시민들은 이 남한강을 두고 여강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거든요. 여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들은 모두 여강 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0: 그럼 여주 여행은 강 따라하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먼저 갈 곳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1: 네, 첫 코스는요, 남한강 가장 윗물길에 있는 영릉입니다. 여주의 영릉은요, 조선 4대 임금 세종과 17대 임금 효종의 능이 함께 자리하는 유적지입니다. 조선 세종 영릉은 항 본분 아래 왕과 왕비의 다른 방을 둬서 합장한 조선 왕릉 최초의 합장릉이고요. 이후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됐습니다. 이 세종과 소원왕후의 조선 세종 영릉은 꽃부리 영자를 쓰고 효종과 인선왕후의 조선 효종 영릉은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현재 이 두 영릉은요, 하나의 유적지로 보호관리받고 있고요. 매표소 바로 옆에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이 있는데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일대기가 그리고 업적, 세종유산인,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영릉의 특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은요, 또 세종대왕 탄신일이거든요.
0: 예.
1: 이를 기념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 다녀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세종의 능이 여기 있었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규모가 이 능 규모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들려보면 좋습니까?
1: 네, 두 영릉을 돌아보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0: 예.
1: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는 치국이, 자경루, 혼천의 등 세종의 업적이 담긴 발명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영릉 제실은요, 현존하는 조선 왕릉 제실 가운데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작은 책방으로 운영하면서 조선시대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비치하고 있으니까 꼭 들려보시면 좋겠고요. 각 영릉은요, 주차장을 기준으로 양갈래로 나뉘는데 초입에는 영릉길이라 부르는 숲길과 또 영릉 사이를 잇는 왕의 숲길이 마련됐습니다.
0: 네.
1: 이 중에 왕의 숲길은 옛부터 왕이 이곳에 행차할 때 지나는 길이라 전해지니까 이 온화한 빛 내리쬐는 5월의 숲에서 왕의 행차길을 만끽해보기 좋습니다.
0: 능도 보고 또 뭐 숲길에서 산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여주에 세종의 능이 있었다는 것 알게 됐는데 혹시 그러면 이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런 장소들이 꽤 있어요?
1: 있죠. 이 남한강 쪽으로 더 가면 바로 영릉에서 차로 5분 거리에 한글을 주제로 한 시장, 여주 한글시장이 있습니다.
0: 한글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한글시장이 있어요. 이 80년대부터 있던 중앙로 상점가에서 한글을 접목해서 볼거리를 조성한 겁니다. 그 세종대왕 이야기를 담은 벽화도 있고요. 여주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엿보던 그 여주 두지에서 아기자기한 골목여행이 재밌는데요. 이 두지는요, 쌀을 보관하는 뒤주를 한자로 표기한 말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주 두지는 여주 사람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관하는 공간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여주 14개 마을 주민에게 드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건 그 도장 한 100개쯤 꽂힌 도장집이 있거든요. 도장을 왜 모아놨냐라고 하면 마을 주민들의 도장을 마을 회관에 두고 필요할 때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신뢰가 돈독했다는 거죠.
0: 그렇군요. 여주여행, 그 여주 한글시장 갔다가 다음은 어디로 가보면 좋아요?
1: 네, 남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로 갑니다. 이곳은요, 신릭사 국민관광지와 또 금은모래 일대를 연결하는데요.
0: 네.
1: 이 구간은 남한강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지고 또 자전거길도 정비돼 있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코스입니다. 다리 위에 오르면요, 남한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일부 구간에는 투명 바닥이 설치돼 있어서 강 위를 걷는 듯하고요. 특히 강 위를 유유히 오가는 황포도배가 특별한 풍경입니다. 이 황포도배는요, 과거 전통적인 운송선을 재현한 유람선인데 한 번쯤 타보셔도 좋겠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여주도자기 축제장과 바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0: 예.
1: 장작가마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현장을 보고 또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지니까 가보시면 좋겠죠.
0: 요즘 지자체마다 출렁다리 엄청 많이 이렇게 네. 지어놓고 하긴 하는데 여기도 있기는 하고 주로 산과 산 쪽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강을 이제 건너는 그런 이제
1: 그렇죠. 네.
0: 출렁다리가 돼 있고 황포도배 이걸 여기서 탈 수 있다고요?
1: 네, 특별한 체험인데요. 여주는 조선시대 4대 나루 중에 이포나루와 조포나루 두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0: 만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울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던 건데요. 여주에는 황보릅도를 두 곳에서 탈 수 있고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세종대왕호입니다. 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또 기상 악화되는 운행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탑승하면 실내사와 주변 볼거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선착장에 가실 때는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1: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또 있어요?
0: 네, 하루 종일 보내기 좋은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여주박물관과 여주시립폰박물관입니다. 이 여주박물관은요, 97년도에 여주군 향토사료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2016년에 신관 개관이 됐고요.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아주 입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관도 상당히 멋있거든요. 한국건축문화대상 분상을 수상을 했고, 이 남한강이 떠있는 듯 그런 느낌으로 풍경이 펼쳐지고요. 여주시 폰 박물관은요, 전화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1: 박물관이 폰 박물관이라고요?
0: 네, 전화기 박물관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 이전 시절에 우리 벽돌같이 큰 폰 생각나시나요?
1: 그때는 뭐 다 그렇게 했었죠, 뭐. 예.
0: 네, 맞아요. 전신을 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썼던 폰인데? 라면서, 네,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반가워하실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처음 본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또 소통의 역사를 바꾼 전화기의 변천사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구성이 알찹니다.
1: 요즘 아이들은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를 알까 모르는데, 참. 아이들 현장학습 장소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0: 네, 여주박물관에서 바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실내사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복미산 기슭에 있는 전통 사찰인데요. 과거에는 200여 칸에 달하는 대찰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양한 문화유물이 있는데요. 그 실내사 인근 남한 강가 쪽에 안반 위에 벽돌로 쌓은 다층 전탑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려 때부터 벽절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성종 옆에 있는 석종 비문은요, 목은 이색이 있었다라고 하고, 역사가 깊고 또 주위의 경관도 뛰어난 사찰이어서 산책 겸 다녀가기 좋고, 특히 여강 둘레길 코스의 일부여서 걷는 분들이 많아요.
1: 여주에서는 뭘 먹으면 좋아요?
0: 네, 먹거리 지금 5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시니까 고민이실 텐데 고민 덜어주는 여주입니다. 이 강바람 산란부는 한강 나루터에서 맛집 골목들이 대기 중이거든요. 여주 이포나루의 천설이 막국수촌과 또 조포나루의 실륵사 매운탕집이 팽팽합니다. 한 골목은 시원한 막국수, 또 다른 골목은 얼큰한 매운탕인데요. 막국수 하면 원래 동해, 봉평, 강원도가 대세긴 한데 여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오르면 천설이일 때는 사실 주막거리로 알려진 곳이거든요. 천설이 앞 남한강 자락은요, 한강의 4대 나루터 중 하나인 이포나루가 있었고, 또 천설이 마을은 폭우를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한 거죠. 백사공들의 땀을 식혀주던 주막거리였는데 막걸리 대신 요즘은 시원한 막국수로 여행객을 기다립니다. 또 한강을 거슬러서 조포나루에 이르면요, 남한강을 바라보고 얼큰한 매운탕 거리도 조성돼 있습니다. 인근 남한강 일대는 쏘가리, 빠가사리, 또 장어, 메기, 민물고기들의 세상이거든요. 바로 잡은 생선을 매운탕으로 요리하는 게 맛 좋고 진한 매운탕의 비결이라 볼 수 있죠.
1: 여주 가면 막국수를 먹을 수 있고 또 민물 매운탕, 이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행이 좋다, 여주 여행, 길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소향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 들으시면서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와 바람도 계속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옷 챙겨 입으셔야 되겠고요. 내일까지 비와 바람이 계속되는 곳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 호우특보가 해제됐고 지금은 호우 관련 특보는 없는데요. 바람이 워낙 강합니다. 제주 쪽으로 지금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아져서 내일까지 대부분 풍랑특보도 더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이 비가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지만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호남이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고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전국이 5에서 40, 제주 산지가 60mm 이상이고요. 강원 산지는 1에서 3cm 정도 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에는 오늘 서늘하거나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16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세종 15도, 대구 17, 광주, 부산 18도에 머물면서 내일까지는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은 활동하기 좋은 날씨 전망되고요. 지금 서울 기온 1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